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보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오늘은 강아지 미용하는 곳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1: 아, 저도 이제 그 반려견을 저희 엄마가 키우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 펫샵 같은 거 검색도 네. 많이 해보고
0: right.
1: 요즘엔 펫카페도 많잖아요.
0: 아, 요즘에는 네. 진짜 반려동물 프렌들리한 곳이 굉장히 많고요.
1: 맞습니다.
0: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저도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털갈이를 하는 시기가 있어요.
1: 그렇죠. 그때 좀 많이 빠지죠.
0: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요. 사실 포메를 키워요. 포메라니안. 근데 예. 털이 정말 많거든요. 삼중모 수준인데요.
1: 너무 귀여워요, 근데.
0: 아, 한번 이거 하잖아요.
1: 네.
0: 한 마리가 또 나와요.
1: 어머.
0: 그래서 나 두 마리 있었나? 싶을 정도로 털갈이를 많이 합니다.
1: 정말 그 시기가 되면은 조금 뭔가 좀 청소를 또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0: 쉽지 않아요. 네. 네. 자, 그래서 털갈이하는 강아지 미용 파트 1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요 문장을
1: 어,
0: 만들어야 됩니다.
1: 강아지들도 진짜 털이 눈 깜빡하면 자라있고 막 이런
0: 오,
1: 느낌이에요. 체감상.
0: 엄청납니다.
1: 예, 잘
0: 네.
1: 자라요.
0: 이거,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도 쓸 수도 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이거 털이 많이 빠진다는 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다듬는 것을 또 표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Alright, 좋아요. 이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강아지를 미용하러 또 영어로 도전을 해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Hello. 안녕하세요.
0: 예,
1: 예.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2: I only speak English. I apologize.
1: It's okay. English.
2: Can you
1: English.
2: speak
1: 오케이.
2: English?
1: 오케이.
2: Okay.
1: Try.
2: Okay.
1: Hi.
2: Hello.
1: My dog cut hair.
2: Ah, okay.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kind of
1: What kind?
2: cut
1: Yes.
2: would you like?
1: 털이 너무 빠져가지고 털이 너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로요.
2: Not short.
1: In short, because her hair 그 hair 듬성듬성. 숭숭숭 저기 털이 빠져서
2: You want me to take out the hair?
1: take 그렇지
2: Cut the hair? You want me to cut the
1: short
2: hair? Short,
1: shortcut
2: very short.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1: extra charge
2: He
1: more
2: has a
1: money
2: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more money.
1: you want some money
2: Unfortunately, yes.
1: 이미 부자잖아요. 이미 여기 지금 건물이 으리으리한데. You are already rich. You want some money?
2: He has a lot of hair. Sorry.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4: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3: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4: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 미션부터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게 매장 들어가면서 인사를 해야죠.
1: 그쵸?
0: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1: Hi, I need a haircut for my 강아지.
0: 나눠볼게요.
1: 나는 헤어컷을 필요해요.
0: 네.
1: 누구를 위한? 내 강아지를 위한이니까
0: 그렇죠.
1: My dog
0: 오케이.
1: 하겠습니다.
0: So, 미용 좀 하려고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 거고요.
1: 네.
0: 정말 헤어컷이 필요하다라고 했네요. 그쵸? For my dog. 정답. Of course.
1: Yeah.
0: So, dog, 개, 강아지, dog이라고 하고요. 사실 퍼피라는 단어 아시죠? 퍼피.
1: 귀여워요.
0: 어린 강아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dog이라고 해도 개, 강아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퍼피가 좀 어린 강아지인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발음할 때 너무 duck 하고 끝내지 마세요. 이거는
1: 네.
0: dog이기 때문에 g로 끝납니다.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dog, dog.
1: Dog. Dog.
0: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머리를 잘라야 한다, 미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때 간단하게 need a haircut 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헤어컷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흔히 그 앞에 한번 자르는 거기 때문에 or를 써요. Okay? So need a haircut. Alright?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사실 a haircut이라는 것만 알아도 나중에 다양하게 응용도 가능해요.
1: 예.
0: 자, 일단은 need a haircut으로 오늘 입영작을 해보자면
1: 좋습니다.
0: 확실히라고 할때 우리 definitely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1: 네,
0: definitely. 넌
1: definitely.
0: 확실히 필요해 헤어컷이. 이게 뭐냐면 야, 너 진짜 머리 잘라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너는 확실히 필요해 헤어컷이. 그대로 가면 어때요?
1: You definitely need a
0: 그렇죠. Oh,
1: haircut.
0: hey,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너무 길어졌어. 이런
1: 머리가 많이
0: 느낌이.
1: 덥수룩한가 봐요.
0: 그렇죠? 자,
1: 예.
0: how about this? 내 개는 헤어컷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미용을 해야 한다.
1: My dog needs a
0: 오,
1: haircut.
0: 3인칭 단수. 저번에는
1: Yes.
0: 이제 my your 하면 잠깐만. my your니까 need 아닌가? 이랬는데
1: 맞아요. 좀
0: 오,
1: 헷갈렸었는데
0: 발전했어요.
1: 극복했습니다.
0: Right, so 헤어컷이 필요합니다. 아주 직역으로 느껴주면 더 좋죠? 읽어보겠습니다.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1: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0: 자, 이번에는 내 강아지예요. My dog needs a haircut.
1: My dog needs a haircut.
0: Alright. 자, 그리고 이 haircut, a haircut을 알면 다른 동사로 또 응용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1: Yes.
0: 자, 그래서 미용을 하다, 머리를 자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필요하다는 need였죠?
1: 네.
0: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가진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나 머리 잘랐어라고 할 때 I a haircut.
1: 그래요?
0: 뭐라고
1: 할까요? 가시겠네요.
0: 오.
1: Got a haircut.
0: 아, 오케이. 이건 과거 동사로 쓴
1: 계시예요?
0: 거고요. 기본형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1: Yes.
0: 오, haircut을 get. 어, 이거 내 거야? 이런 식으로. Get a haircut. So I got a haircut. Did you get a haircut?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건데 그 모든 덩어리가 결국에는요. A haircut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다.
1: 네.
0: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1: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그렇죠. 여기서 for my dog가 없으면 나 머리 자르러 온 거라고
1: 그러네요.
0: 헷갈릴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어떤 컷을 원하시죠? 요즘에 또 이 강아지에 따라
1: 강아지 미용이 또 천차만별이라
0: 다르거든요.
1: 예, 네. 그냥 다 밀어주세요도 있고.
0: 네, 근데 이것도 그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 뭐요?
0: 강아지들 너무 털 짧게 자르잖아요.
1: 예.
0: 그럼 기가 죽어요.
1: 맞아요.
0: 실제로, right? So 저희 와루도 예. 털을 한번 물개 컷 something 이게 물개처럼 생기는 그런 게 있어요.
1: 너무 귀엽겠다.
0: 귀여웠는데 표정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1: 약간의 그 털이 네. 또 이 강아지의 자존심을 또 대변하네요.
0: 아, 이걸 건드려요. 네. 네.
1: What kind of cut 원하시죠?
0: 자.
1: 어떤 종류의 컷을 원하시죠?
0: 저 기대해 봐도 될까요?
1: What kind of cut? 잘라. 자를게요. 여기 컷이 나오니까
0: 오케이.
1: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죠가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러면은 do you want?
0: 궁금거려요, 지금.
1: Do you want 원하는 거니까.
0: 오,
1: what kind of cut do you want?
0: 지금 이 어순으로 썼어요, 그렇죠?
1: 네.
0: What kind of cut do you want? 일단 완벽합니다.
1: 오.
0: 아주 좋아요.
1: 예.
0: 아, 의문사를 쓴 다음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간다.
1: 네.
0: 이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1: 예.
0: 일단 맞아요. 근데 저는 다른 표현을 가져왔을 뿐이고요. 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합니다.
1: 오.
0: 자, 저는 조금 더 예의 있게
1: Would you like
0: 이것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의미 차이가 없다. Would you like가 조금 더 예의가 있다라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1: 네.
0: Would you like는 사실 뭔가를 원하시나요? 라고 하는 상대방이 어떤 명사를 원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예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 Yes.
0: 그래서 보세요. 사실 가져왔어요. 방금 슬기 씨가 그거 안 쓰고 이거 했으면 새롭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1: 네. Do you want?
0: Do you want? 이거 이 부분이 뭘 원하는

0: 아니 이거잖아요.
1: 네.
0: 그거를 똑같이 쓴 거라고요. 뜻이 같아요. 하지만 더 예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약간 서비스 직업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조금 더 공손한 느낌? 네, 그걸 준 것뿐입니다. Alright.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0: 큰 차이가
1: 아,
0: 없습니다.
1: 맞아요.
0: 오케이? 그래서
1: 네.
0: 이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뭘 원하느냐,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스타일, 약간 비슷한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 있죠. 그죠? So,
1: Yes.
0: what kind of, 뭐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 이러면 어떡해요?
1: What kind of music?
0: That's it. 그러면 어떤 영화들, 그러면 복수도 가능해요.
1: What kind of movies?
0: 그죠? What kind of movies?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노래 듣는다라고 할 때,
1: 네.
0: 뭐뭐 어떤 듣다?
1: Listen to music.
0: 아하,
1: Yeah.
0: 그러면 너 있잖아. 어떤 음악 들어? 뭐 직역을 하면 어떤 류의 음악을 들어?
1: 네. What kind of music
0: 넌 듣니?
1: did you
0: 아, 과거형이 아니죠. 현재형이죠.
1: do you listen to music?
0: 뮤직이 또 나오면 안 돼요.
1: 아,
0: 자,
1: do you
0: 호나 호나.
1: listen?
0: What kind of music을, 이미 뮤직 끝났어요. What
1: 네.
0: kind of music을 do
1: music?
0: you listen to?
1: 아, listen
0: Uh-huh. 왜냐면
1: to까지요. 오.
0: to를 빼잖아요. 그러면 I listen 무슨 music 이렇게 돼버려요. 대답도
1: 아.
0: I listen to 무슨 music이 맞기 때문에 to를 빼면 안
1: 예.
0: 됩니다.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뭐 do you 뭐
1: 네.
0: right? How about this? Movies 이렇게 복수도 돼요.
1: 그쵸?
0: 그러면 어떤 영화들을 넌
1: 예.
0: 좋아하니? 너
1: 아.
0: 어떤 영화들 좋아해?
1: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0: That's it. What kind of
1: Ah,
0: movies do you
1: movies do you
0: like?
1: like?
0: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Yes.
0: 느낌 맞죠? 그렇죠?
1: 네.
0: 결국에는 질문 어순으로 이어갔잖아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의문사나 큰 차이가 없어요. What, where,
1: 그렇군요.
0: 뭐 who 이런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오케이?
1: 의문사 덩어리네요.
0: 맞아요. 그냥 긴 의문사였었던 것뿐이에요.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0: 자, 이번에는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1: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0: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What movies라고 해도 괜찮아요. 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1: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미션입니다.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실제로 있잖아요. 털을 자르는 것만으로도, 길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덜 빠지더라고요.
1: 맞아요.
0: 완전 달라요.
1: He's a lad, so a shirt trim, trim maybe. 모르는 단어가 좀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He's a lad. 털이 많이 빠져서가 없네요. 빠지다.
0: 오케이.
1: 그죠?
0: 예.
1: 빠지고 있는 거네요,
0: 많은
1: 지금.
0: 분들이 고민에 빠지실 겁니다. 지금 정말
1: 빠지다.
0: 빠질 겁니다.
1: 빠지다.
0: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1: 빠지다. 빠지다. 빠지는 거니까
0: 네.
1: coming out 아닐까요?
0: 오.
1: 히스 아니 근데 히스 히스 털이겠네요. 그의 아닌데?
0: 히스털.
1: 히스 털인가? 아닌데 히스 그냥 개가 많이 빠지는 거니까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멍멍이가 에 그러면은
0: 말이 안 돼도 됩니다.
1: coming out으로 할게요.
0: 오케이.
1: coming out. 그의 이제 멍멍이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0: 트림,
1: 아마도 짧게 트림을
0: 이
1: 해.
0: 뒤에는요,
1: 예.
0: 지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게, complete sentence가 아니에요. 주어, 동사,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냥, 뭐, 이 정도라고 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뭐,
1: 그쵸.
0: 동사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1: 저는 이
0: 있어요.
1: 트림이 동사인가 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또 아닌가 보네요.
0: 오케이.
1: 예.
0: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is coming out a lot, so a short trim, maybe. 정답은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1: 그래요?
0: 수도. 정답은요. shedding.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쉐딩?
1: 이거 쉐딩 하는 거 아니에요?
0: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1: 우리 메이크업 할때 쉐딩 많이 하거든요. 얼굴 작아 보이려고. 그거
0: 그거
1: 아니에요?
0: 아니고요. 자, 쉐딩이라는 거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1: 네.
0: 원래
1: shed.
0: shed, shed가요.
1: shed.
0: 털이 빠지답니다. 그런데
1: 아.
0: 이게 눈물을 흘린다라고 할때 있죠?
1: 네.
0: 아, 뭐, she's shedding tears.
1: 응?
0: 이렇게 해서 shed는요, 원래 굉장히 자연스럽게 천천히 뭔가 흘러서
1: 흐른다?
0: 없어지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눈물을 막 눈물이 막 레이저처럼 나오지 않잖아요.
1: 예.
0: 이게 이렇게 타고 흐르죠. 흐르는 거죠. 그렇죠?
1: 예.
0: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shed라는 동사를 쓰고요. 이털 같은 경우에도 뭐 날아가서 빡빡 꽂히지 않죠?
1: 예.
0: 자연스럽게 슥슥 빠지잖아요.
1: 어.
0: 그래서

0: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보면 같은 패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 shed tears도 알아도 좋고요. 그냥 단순하게 shed 하고 있다, 동물이. 그러면은 털이 빠진다. 앞으로 이거 쓰시면 됩니다.
1: 네,
0: Okay?
1: 아하.
0: Right, very nice. 털갈이 할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right, so he is shedding a lot. 요즘에 좀 shedding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네.
0: So, a short trim, maybe. 이것도 사실 원래 complete sentence로 완벽하게 한다면, So, a short trim would be nice. 이 정도로 하면 완벽한 문장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짧게 줄인 것뿐입니다.
1: 네.
0: 자, trim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동사인지 헷갈렸다고 했잖아요.
1: 네.
0: 실제로 다듬다라는 동사도 돼요.
1: 아.
0: 됐고요. 여기서는 trim 앞에
1: 쇼트.
0: short 앞에 어가 있죠. 그러면은 뭐예요? 명사란 뜻이에요, 이거 지금.
1: 아,
0: Right.
1: 쇼트 트림이 한 덩어리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다듬음, 다듬다라는 거둘다될 수가 있는데 이거 트림이 아니죠. Right? TRE 붙어 있어요. TRE 붙어 있고 그다음에 모음으로 연결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치읓 비슷해집니다.
1: 그쵸.
0: 그래서 이 모양을 모으고 발음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Trim, trim.
1: 트림,
0: 우,
1: 트림.
0: 좋아요. 트림보다 훨씬 좋거든요.
1: 네.
0: Okay? 자, 그래서 짧은 trim, maybe 그 정도면 좋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돼 있고요.
1: 네.
0: 자, 근데 지금 he's shedding인데 얼만큼이요?
1: A
0: A
1: lot.
0: lot. Like my dog, right? So, a lot은 뭐죠?
1: 많이.
0: 많이, 엄청 많이. 이게 바로 a lot이 되겠습니다. 물론, a lot of 무엇, 이런 형식으로 쓰지만요. a lot은 부사로도 쓸수 있는 거예요. Okay?
1: Yes.
0: 자, 그래서 문장 뒤에 넣어버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 그거 엄청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면, 난 그걸 좋아하죠? 근데
1: 네.
0: 많이 좋아해요. 어떡할까요?
1: I love a lot.
0: I like it a lot.
1: I like it.
0: Love를 써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it을 써야 되죠.
1: I love it.
0: Right. I love it a lot. I like it a lot. Right? How about this? Dan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1: Yes.
0: 이 친구가 말이 많아요. Okay?
1: Oh.
0: 얘기하다 그때 tell 말고 뭐 있었죠? talk. 이거는 왔다 주거니 받거니 할
1: 네.
0: 때. So, Dan이는 대화를 너무 많이 해. 말이 너무 많아서 나 너무 힘들어.
1: 아,
0: 대답해
1: 그럴 수
0: 주느라고.
1: 있죠. Dan
0: Danny.
1: talks. Danny? Danny talks a lot.
0: Danny talks a lot. 이런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1: 네.
0: Just like thi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it a lot.
1: I like it a lot.
0: Danny talks a lot.
1: Danny talks a lot.
0: 본문 읽어볼게요.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1: Oh, he is chatt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0: Alright,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 털이 많아서 추가 요금 있을 거예요.
1: 아, 이런 경우 있어요.
0: 저는 무조건 이거 기대하고 갑니다. 예.
1: 추가
0: 아,
1: 요금이요?
0: 네, 이건 이중모도 아니라 삼중모예요. 이러시더라고요.
1: 예, 그리고 또 강아지 사이즈에 따라서 또 가격이
0: That's
1: 달라지죠.
0: right.
1: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추가 요금이겠네요. 끊을 데가 없네요. 예, 끊을 데가 없어서. 그쵸? 여기는 그러면은 추가 요금이니까, add. 뭔가 추가는 add거든요.
0: 아,추가 요금이요. 더하는 거요?
1: fee,
0: 아, add
1: 요금.
0: fee. 오케이,
1: add
0: 오케이.
1: fee.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여기서 끊어줄 수는 있죠, 그쵸?
1: 아, 네네.
0: So he has a lot of hair. 헤어가 많아요. So, 그래서 there will be an 추가 요금. add fee. 오케이. 자, 정답은요? 아, extra
1: 아,
0: charge.
1: 저거 진짜 많이 했었던
0: 이거
1: 건데.
0: 해외에서 진짜 툭 하면 뭐 extra charge가 있다, extra charge가 있다, 뭐 호텔이든 뭐 물건을 사든 이럴 때가 많아서 이거 들어보신
1: 맞아요.
0: 분들은 꽤 계실
1: 진짜
0: 거예요.
1: 익숙해요.
0: Yeah. So extra가 추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harge는 당연히 요금이
1: 요금.
0: 되겠고요. 청구
1: 네.
0: 정도가 되겠죠.
1: 네.
0: So extra charge 아예 한 단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 Yes.
0: 발음할 때 extra가 아니라 extra 이것도 입모양을 좀
1: Extra.
0: 모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tra, extra.
1: Extra. Extra.
0: 자, 그리고요. 여기는 보세요. 아까 a lot 부사로 썼죠.
1: 네.
0: 많이. 근데 이거는 a lot 뒤에
1: Of.
0: of 나오면서 a lot of 뭐뭐는요. 많이가 아니라 많은이 되는 겁니다.
1: 형용사.
0: Right. 그래서
1: 아.
0: 많은 hair가 가지고 있어요.
1: 네.
0: 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는 건데, 네, a lot of는 많이가 아니에요.
1: 네.
0: 많은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라고 하면,
1: A lot of money.
0: 그렇죠. 많은 질문들이라고 하면.
1: A lot of questions.
0: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Right? 명사 앞에서 쓰는데 of가 있어야 된다는 거.
1: 네.
0: So, 예를 들어 이거 해볼게요. 어떤 주인, owner, right?
1: 예.
0: 그 owner는, 그 주인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돈이 많아.
1: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0: 그렇죠. How about this? 저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저
1: Oh,
0: 질문이 많아요.
1: I have a lot of questions.
0: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슬기 씨는 이제 뭐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이런 인터뷰도 하고
1: 그쵸,
0: 그러잖아요. 무슨 뭐
1: 그쵸.
0: 팬사인회든 이런 데서.
1: 네.
0: 그랬을 때, Oh, you know what? I have a lot of questions. 이런 식으로 말을 할수
1: 아,
0: 있겠죠. 그렇죠?
1: yeah.
0: Yeah.
1: 질문이 항상 많아요.
0: 알겠죠?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1: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0: I have a lot of questions.
1: I have a lot of questions.
0: 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죠?
1: 네.
0: 네. 사실 동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Have a lot of hair 이라는 게 흔히 수치 많다.
1: 제일 부러워요. 젊음의 상징입니다.
0: 저도 요즘 빠지고 있어가지고. So,
1: Yeah.
0: have a lot of hair 이라는 걸 덩어리로 가져가주면 수치 많다에 가장 가깝습니다. 사실 이거
1: 네.
0: 말고도 다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얘가 자연스러워요. I have a lot of hair. She has a lot of hair.
1: 네.
0: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He has a lot of hair 하고 문장이 완전 끊긴 게 아니죠, 지금.
1: 네.
0: 그리고 so로
1: So.
0: 연결이 돼 있잖아요. So there will be an 이거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so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혹은 뭐뭐라서 라는 느낌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벌어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
1: 예.
0: 헤어 많아서 결론적으로 extra charge 있을 것이다. 뭔가
1: 네.
0: 결론을 연결해 주는 느낌 아닌가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는 나를 사랑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고 싶으면
1: 예.
0: 그는 나를 사랑해니까 뭐예요?
1: He loves
0: He loves
1: me.
0: me. 그래서
1: So,
0: 난 행복해.
1: I'm happy.
0: That's it. So, 그는 나를 사랑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행복하다가 완성이 되는
1: 네.
0: 거죠. Right? Yes.
1: 예.
0: 자,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쓸 때는, 말할 때는 비슷하죠.
1: 네.
0: 하지만, he loves me 하고 얘처럼 문장 끝내지 말고, comma,
1: Come on,
0: so I'm
1: so.
0: happy 해도 되고요. he loves me 끝내고, 완전히 끝내고요.
1: 네.
0: 그 다음에 so로 다시 시작할 때는 대신에 so, comma, I'm
1: I'm
0: happy.
1: happy.
0: 이런 식으로 글을 쓸 때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
1: 네.
0: 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1: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1: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Alright, 두 번째.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1: Oh,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2: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0: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2: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Ne,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보시죠.
0: 네, 첫 번째는요, need a haircut 쓸 건데요. 여러분들 목소리 꼭 키워 주셔야 됩니다.
1: 네.
0: 저희 개는, 저의 개는이죠. 미용이 필요해요.
1: My dog needs a haircut.
0: 그렇죠. 어를 꼭 넣어서요. 두 번째,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자, 저는 헤어컷이 필요하죠. 저의 강아지를 위해.
1: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자, 너 확실히 머리 잘라야겠다. 한마디로 너는 확실히 헤어컷이 필요해.
1: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0: Dog needs a haircut. I need a haircut for my dog.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자, 다음은요. A lot. 부사로 써서 가봅니다. 나 그거 엄청 마음에 들어. 난
1: Oh,
0: 그게 너무 엄청나게 좋아한다. 난 그거를.
1: yeah, I like it a lot.
0: I like it a lot. 데니는 많이 말해. 한마디로 말이 많아.
1: Daddy talks a lot.
0: 그렇죠. 자, 털이 많이 빠져서요. 그는 많이 털이 빠지고 있어요.
1: He's shedding a lot.
0: Alright. 읽어볼게요. I like it a lot. Danny talks a lot. He is chatting a lot. 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2: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1: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2: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0: 해결!
3: Hi.
4: Hi.
3: Oh, I need a haircut for my dog.
4: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3: Oh,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4: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3: Oh,
4: I'm sorry.
3: how much?
4: The price is on there.
3: Expensive. Oh, yeah.
0: Great job, you guys.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 성은 K로 끝나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last name ends in K.
0: 네, and in이라는 것을 쓰셔야 되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Need a haircut. 이건 덩어리 표현에 가까운데요. 자,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머리 자르셔야 해요? 머리 자르셔야 하나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0: 네,
1: 보십시오.
0: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 것만 영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것 중에 사실 중요한 패턴이 있으면
1: 네.
0: 그것을 복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 그쵸?
0: 아시죠?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student group.
1: Right. I recently joined because I wanted to learn some magic tricks, and it's so much fun.
0: Show me something.
1: Okay. What kind of animals do you like?
0: Dogs.
1: Ta-da! A dog!
0: Oh, wow! I can see you've really practiced. How about a lion? Make me a lion.
1: Lion? Oh, that's a little difficult. Hold on.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아,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하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훌라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동아리 동호회 활동은 나의 취미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케빈은요, 갑자기 마술 동아리에 들게 되었어요. 아, 이 마술 동아리에서 어떤 트릭을 배우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여놨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배워볼게요. 카드에, 풍선에, 모자에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케빈. 아, 그래요. 마술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한 것들이 잘 되나 봐요. 된다! 오, 된다?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등장했네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Oh, it works! Oh, it works! 입니다. Oh는 감탄사죠. 오, 그리고 it. 이것 또는 그것, 그리고 works. works는요, 이 work가 작용한다, 작동한다, 효과가 있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다가 딱 되니까 oh, it works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표현 함께 말해볼게요. oh, it works. 좋아요. 다시 한번 말할 때 노란 부분 강조는 물론 감정까지 넣어서 얘기해보세요. Oh, it works. 좋습니다. 오, 된다, 된다. 왜 갑자기 근데 마술을 하고 있는 거야? 크리스틴 궁금하겠죠. Oh, I belong to a magic circle at school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 학교 마술 서클이야 라고 하네요. 이렇게요. 우리가 어디 어디에 속해 있다, 어디 어디 소속이다 라고 할 때는 belong to 쓸 수 있습니다. belong to. I belong to magic circle 이라고 했어요. A circle? What's circle? 또 우리 크리스틴 잘 이해를 못하죠. 서클이 뭐냐면 It's a group of students who share similar hobbies 라고 했네요.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거를 서클, 또 우리 동아리, 동호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I see you're talking about a club. 그렇습니다. club이라는 것이 바로 클럽 또는 동호회, 동아리 이런 뜻으로 두루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체스를 좋아하신다면 a chess club, 체스 동아리에 들 것이고요. 축구 좋아하신다면 a soccer club, 축구 동호회에 들 수 있겠죠. club이라는 것이 이렇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을 뜻하는구나. 오늘부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마술 이 트릭을 좀 배우고 싶었었는데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또 봐야 되잖아요. Show me something. 좀 그러면 배운 거 좀 해볼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What kind of animal do you like? 라고 물어보네요. 너 어떤 동물 좋아하는데? 갑자기 동물이요? 그죠? 이 kind라는 것이 바로 종류라는 뜻이에요. 종류. 그래서 What kind of 뭐뭐뭐 do you like? 라고 물어보면 너는 어떤 종류의 무엇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kind of flowers do you like? 너는 어떤 종류의 꽃을 좋아하니? 꽃이 화려하게 피는 거, 좀 작게 피는 거, 색깔이 있는 꽃 아니면 깔끔하게 하얀 색깔의 꽃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What kind of flowers do you like? 또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록도 있고요, 힙합도 있고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크리스틴이 좋아하는 동물은 dogs, 개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케빈이요, 뽀드득뽀드득 하더니 타다! 풍선으로 강아지를 만들었어요. 놀랍죠? 신이 난 크리스틴이 이번엔 사자, make me a lion, 사자 만들어줘봐. 사자는 좀 어려운데 잠깐만, hold on. 부득부득부득부득부득부득 펑! 아이쿠야! 이렇게 터뜨리고 맙니다. 아, 아직은 조금 미숙한 그런 모습의 케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카툰 속에서 배웠던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요. 오! 된다! Oh, it works! Oh, it works.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It works 대신에요. 진행형으로 it's working 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된다. 효과 있어. 작동해. 이런 표현이요. It's working. It's working.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과학실험 중입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입니다. 된다. 돼. 어떡해요? It's working. It's working. 기쁘게 말해주세요. 다시 한번. It's working.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반대로 아무리 도전을 해도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소용없어이죠. It's no use. 그것은 no use. 그죠? 소용이 없다. 자, 이 표현은 우리 조금 슬프게 말해볼게요. It's no use. It's no use. 허탈하게. 그래요. 그럼 이 표현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문이 안에서 잠겨버렸어요. 아무리 이리저리 애를 써봐도 안 열려요. 아유, 안 돼, 안 돼. 소용없어. 안 열려. 어떡해요? It's no use. It's no use. Excellent. 오늘은요, 생활영어 중에서도 생활영어, 된다, 돼! 하는 표현 배워봤죠. Oh, it works. 또는 Oh, it's working.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계를 잘 못 다뤄서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데요. 갑자기 뭔가가 잘 되었을 때 It works! It's working! 여러분도 꼭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과 또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3: ...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3: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4: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0: EPSC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요, 아주 흔하게 실수하는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교정해볼 건데요. 오늘 다룰 표현들 먼저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우리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가볼게요. Let's take a listen.
1: Caught. I caught a cold. Taught. He taught me how to do it. Daughter. She has a young daughter.
0: Okay, 오늘 다룬 표현들 여러분 잘 들었나요? 같이 한번 글자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표현이 나왔죠. Caught, taught, 그리고 daughter. 자, 여기 지금 스펠링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공통적인 스펠링 글자들이 있죠. 맞아요. 바로 이 다섯 글자, A-U-G-H-T가 모두 들어가 있는 세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발음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될 텐데 이 부분 실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U-G-H-T 있을 때 오 발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 이렇게 조그만 떡처럼. 자, 그런데 우리 항상 조그만 떡 안 좋아하죠? 맞습니다. X고요. 맛있는 떡이니까 입을 크게. 이것도 역시 떡 발음이에요. 그래서 큰 떡처럼 길고 늘어뜨려 줘야 됩니다. 우리의 입 모양을 odd 이 발음이에요. odd. 선생님 발음처럼 이 떡 모양처럼 입은 크게 벌리고 그리고 길게 끌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단어들에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caught입니다. 그쵸? 이거는 catch, catch라는 단어의 과거 시제예요. 자, A-U-G-H-T 이 어려운 부분 들어가 있는데 이 발음, 이 단어의 발음을 caught 또는 caught 이렇게 발음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 우리 맛있는 떡 발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발음되죠? 맞아요. caught 이렇게만 발음을 해줘야 돼요. 커, 웃도 아니고, 콧도 아니고요. 떡 조그맣지 않죠? 어 발음을 길게 끌어라. caught입니다. 잡았다. 또는 걸렸다. 이런 뜻인데, 예문 한번 볼까요? 나 감기 걸렸어. 감기 걸리다가 영어 표현으로 catch a cold거든요. 이 cold를 내가 잡았다. 거기에 걸렸다. 그래서 I caught a cold라고 하는 거죠. I caught a cold. 나 감기 걸렸어. 오케이? 자, 두 번째 단어는 teach의 과거죠. teach의 과거, 가르쳤다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 taught 아니고요. 소심하게 맛있는 떡 아닌 것처럼 조그맣게 벌리지 말고 그리고 taught, taught 아니고 역시 어 발음, taught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taught. 자, 이것도 예문 한번 보면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줬어 라고 하면서 이 teach라는 동사 과거 써볼게요. He taught me how to do it. He taught me. Not taught me or taught me 아니고요. 다시 한번. He taught me how to do it.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가 나한테 taught, 가르쳐 줬다. 오케이. 자, 마지막 단어는 이번에는 동사 과거 아니고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똑같아요. 이거 딸이죠, 딸. 도터. 도터 아니고 우리 미국 영어 기준으로는 어 발음, daughter가 되겠어요. daughter, 더 부분을 길게 끌어주면서 어 발음 유지, 맛있는 떡 발음 유지. 오케이? 예문 한번 볼까요? 그녀에겐 어린 딸이 있어. She has a young daughter 아니고 daughter. 다시 한번. She has a young daughter. daughter. 어렵지 않죠? 이 스펠링 나오면은 항상 이렇게 주로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발음 조금 확실하게 연습 당연히 해봐야겠죠?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말하면서 입에 익혀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catch의 과거죠? 자, 이거 어떻게 발음되죠? caught. 그렇죠. 듣고 따라해 주세요. caught. 길게, 한 번 더 길게 늘어뜨리면서 caught.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어는 가르쳤다. teach의 과거죠. 자, 갑니다. taught. One more time. taught. 좋아요. 아주 쉽죠. caught, taught 다 똑같은데 앞부분 자음만 바뀐 겁니다. 자, 다음 단어 명사 딸 한번 가볼까요? 바로 갈게요. daughter.

0: 먼저, daughter. Very good. 좋아요. 문장들로 한번 만나볼까요, 이 단어들? 첫 번째 문장. 나 감기 걸렸어 하면서 이 catch 과거 써볼게요. I caught a cold. Okay, 한번 더. I caught a cold. Very good.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줬어 하면서 taught 갑니다. 바로 갈게요. He taught me how to do it. 자, 이 문장 선생님이랑 발음, 속도, 박자 다 비슷하게 한 번 더 갈게요. He taught me how to do it. Wonderful. 정말 잘했어요. 자, 마지막 문장도 바로 갈게요. 그녀에겐 어린 딸이 있어. 딸, 이 daughter 부분 신경 써서요. She has a young daughter. Great. One more time. She has a young daughter.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잘 따라했습니다. 이 AUGHT 발음, 맛있는 떡 발음 확실하게 우리 정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번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하러 가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Caught. Caught. I caught a cold. I caught a cold. Taught. Taught. He taught me how to do it. He taught me how to do it. Daughter. Daughter. She has a young daughter. She has a young daughter.
0: 네, 여러분, 오늘 학습 어땠나요? 우리 맛있는 떡 발음 여러 번 배웠는데 오늘도 역시 입을 크게 벌려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Love. L-O-V-E. Love. Love. Favorite. F-A-V-O-R-I-T-E. Favorite. Favorite. Worry. W-O-R-R-Y. Worry. Worry.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Feelings and Emotions, 느낌과 감정 3편이에요. Wow, we have so many feelings inside us. Let's see some new words today. Our first word, love, 사랑 또는 사랑하다예요. 친구들, 저는 love 단어만 떠올라도 너무 행복한데요. 그 다음은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보통 이럴 때 많이 쓰죠. 너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What's your favorite food? 그 다음은 worry, 걱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뭔가가 불안하면 살짝 걱정이 되죠. Don't worry, 괜찮아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사랑, 사랑하다. Love, love. Good job.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Favorite. Very good. 걱정하다. Worry. One more time. Worry.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Love. Love. Favorite. Favorite. Worry. Worry.
0: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I love my family very much. 나는 내 가족을 아주 사랑해.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My mom, my dad, sister, brother. I love everyone.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I love my family very much. That's right. Okay, let's try this one. What is your favorite food?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친구들은 뭐예요? Pizza, hamburgers, 떡볶이. I like everything. 저는 다 좋아하는데요.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What is your favorite food? Good job, guys. Don't worry about me. 내 걱정하지 마. 친구들, don't. 뭐뭐 하지 마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표현 참 많이 쓸 것 같네요.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자, let's say it one more time. 내 걱정하지 마. Don't worry about me. Very good. Now, let's look at our next set of words.
1: Scared. S-C-A-R-E-D. Scared. Scared. Hate. H-A-T-E. Hate. Hate. Great. G-R-E-A-T. Great. Great.
0: Our next word is scared. 무서워하는 또는 겁먹은이에요. 친구들, what are you scared of? 무엇이 무섭나요? 그 다음은 hate. 싫어하다 또는 미워하다. Is there something you hate?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무언가가 있나요? 그 다음은 great, 큰, 위대한, 훌륭한. Everyone, we all have to be great people, okay? 우리는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무서워하는, 겁먹은, scared. R 발음을 강하게 해볼까요? Scared. Good job. 싫어하다, 미워하다, hate. One more time. Hate. Very good. 큰, 위대한, 훌륭한, great. 자, 한 번 더. Great. Great job.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Unit 63. You are.
1: Let's go. Phonics, you are. Fur. Turtle. Surf. Turn. Nurse. Purple.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 거예요. 어 소리가 나는 알파벳 U와 R 소리가 나는 알파벳 R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잘 듣고 따라해봐요. Very good. 그럼 soli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0: 첫 번째 단어는 바로 털, fur예요. 동물들은 다 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복실복실해요. 털, 영어로 fur, fur, fur. Very good. 그 다음 단어도 r 소리가 나요. 바로 거북이, turtle예요. r 소리 들렸나요? 아주 느린 거북이고 등에 딱딱한 껍데기가 있죠. 거북이 영어로 turtle, turtle, turtle.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이 단어도 r 소리가 나요. 바로 서핑하다, surf예요. r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바다 가면 보드를 타고 파도에 서핑을 하죠. 서핑하다, 영어로 surf, surf, surf.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r 소리가 날까요? 아, 돌다, turn도 r 소리 나네요. 우리가 커다란 관람차를 보면 아주 크게 돌죠? 돌다, 영어로 turn, turn, turn. 아주 잘했어요. r 소리가 나는 그 다음 단어는 간호사, nurse예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간호사분들이 우리를 치료해 주죠. 간호사, 영어로 nurse, nurse, nurse. Well done. r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보라색, purple예요. 무지개의 맨 마지막 색깔이죠. 써니도 보라색을 너무 좋아해요. 보라색, 영어로 purple, purple, purple. Great job! 와우! 이렇게 r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써니가 알려준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아 소리 나는 알파벳 U와 R 소리 나는 알파벳 R이 만나면 무슨 소리가 나죠? That's right! R 소리를 배웠는데요.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 아주 느린 동물이에요. 오래 살아요. 뭐죠?
1: Turtle.
0: That's right. 거북이 turtle. 그럼 발음 다시 해줄까요? Good job. 이 단어도 r 소리가 나요. 로건, 우리가 바닷가 가서 보드에 이렇게 파도를 타는 걸 뭐라고 하죠?
1: Surf.
0: That's right. 서핑하다. Surf. 그래서 이렇게 봐봐요. 이 사람도 이렇게 멋지게 surf 하고 있는데 파도가 없네요. 로건, 파도 한번 그려줘 볼까요? What color should we use?
1: Blue.
0: Blue. Here you go. 자, 아주 큰 파도를 그려줘 봐요. Okay. Okay. Wow! Look at this! 역시 우리 로건이 덕분에 이 사람이 멋지게 서핑을 할 수 있어요. 서핑하다. Surf. 우리 발음 들어볼게요.
1: Surf. Surf. Surf.
0: Excellent. 우리가 배운 이 다음 단어는 Logan, 큰 관람차나 팽이를 보면 어떻게 되죠?
1: Turn.
0: 네, 돌아요. 돌다. Turn. 자, r 소리 들렸죠? 그럼 turn, 돌다 발음 들어볼게요.
1: Turn. Turn. Turn.
0: Good job. 그럼 Logan, this is a quiz. 이거 뭔지 맞춰봐요. 우리가 병원 가면 우리를 치료해주는 분 뭐라고 해요?
1: Nurse.
0: That's right. Nurse, 간호사. 여기도 r 소리 들렸죠? 오? 근데 Logan, 여기 뭐가 빠졌죠?

0: 아우, 아주 잘했어요. 자, 간호사, nurse. 그럼, let's say it three times.
1: nurse. nurse. nurse.
0: That was very good. 그럼, 이 단어는 뭔지 맞춰봐요. 무지개 마지막 색깔이고요. 우리 로건이도 이 색깔을 입었네요. 무슨 색이죠?
1: purple.
0: That's right. 보라색. Purple. 친구들, 여기 er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로건이가 이 많은 색 중에 purple를 찾아볼 거예요. Where's purple? Here. And. 와우! 너무 잘했어요. 짜잔! 보라색, purple. 그럼 우리 발음 들어볼게요.
1: purple. purple. purple.
0: Very good!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털. 영어로 뭐죠?
1: fur.
0: That's right. Fur. 자, 그러면은 아까 로건이가 purple를 골랐죠? 이걸로 fur를 색칠해 볼까요? Wow, look at this. 너무 신기해요. 보라색 털이에요. 자, 그러면 털. Fur. Let's say it three times.
1: fur. fur. fur.
0: Great job! We did it! Yay!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Let's
2: Let's go. Phonics you are. Fur.
1: Fur.
2: Turtle.
1: Turtle.
2: Surf.
1: Surf.
2: Turn.
1: Turn.
2: Nurse.
1: Nurse.
2: Purple.
1: Purpl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Blue, blue. Sky blue, sky blue. Thick book. Yellow, yellow.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우리는 이번 주에 arts and crafts, 미술, 즉 그리고 만들기에 관한 표현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색연필이 될 수도 있고, 페인트가 될 수도 있고, 페인트를 사용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4. Arts and Crafts. I can say what I want to paint.
0: Let's start with warm-up. Oh, look, it's art class. 자, 여기도 미술 시간이네요, 그쵸? 우리 친구가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So, what is he drawing with paint? Fruit. 맞아요, 과일을 그리고 있네요. 다양한 과일들을 그리고 있죠? So, what expressions can you use when you're painting? 궁금하시죠? 자, 어떤 표현들을 배워볼까요? 먼저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2: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0: flowers?
1: Which flowers?
0: Roses and tulips.
1: Show me after you're done.
0: Of course.
2: 대화 잘 들으셨죠? 그럼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볼게요.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에 paint라고 나왔죠? paint 자체가 paint로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paint 칠하다 라고 할 때도 paint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 페인트 칠할 거야 그러면 벽에 페인트 칠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페인트 하나로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다, 페인트 칠하다 다 사용 가능합니다.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라고 했는데 flower가 바로 꽃이라는 뜻이죠. Some flowers는 꽃 몇 개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는 꽃을 페인트 칠할 거야, 페인트로 그릴 거야,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자, I'm going to라는 요 부분을 보면 나는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쓸 때 좀 긴 것들은 줄이는 성향이 있어요. 사실 우리말도 줄임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영어는 I'm going to를 어떻게 줄이느냐? I'm gonna 이렇게 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연습을 해볼게요. 자, I'm going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나는 그 행동을 할 거야 라는 말이 되거든요. 자, 일단 나는 수학 공부를 할 거야. I'm going to study math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앞부분을 줄여버리면 I'm gonna study math 라고 하는 거죠. going to 하다가 going의 마지막 g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going to 하다가 going to gonna가 된 거예요. 자, I'm gonna study math 이렇게도 줄여봤습니다. 나는 영어를 공부할 거야. I'm going to learn English 라고 하면 되겠죠.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m going to learn English. Good. 요것도 줄이면 I'm gonna learn English. I'm gonna learn English.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짧으니까 좀 더 편하죠? 또 연습해볼게요. 나는 낮잠을 잘 거야. 낮잠을 자다가 take a nap 이에요. I'm going to take a nap. I'm going to take a nap. 혹은 줄여서 I'm gonna take a nap. 훨씬 더 빨리 말할 수 있네요. 그쵸? I'm gonna take a nap.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 창문을 열 거야. I'm going to open the window. Open the window를 넣으면 되겠죠? I'm going to open the window. 줄여볼까요? I'm gonna open the window. I'm gonna open the window.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I'm going to를 배우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말할 때는 I'm gonna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Which flowers? 자, 꽃을 그릴 거야 라고 했더니 Which flowers? 어떤 꽃들이라고 물어봤죠? Roses and tulips. 자, 꽃 이름은 살짝 영어에서 어렵기는 해요. 근데 요 꽃들은 좀 쉬울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일단 rose가 장미라는 뜻이죠. rose. 그리고 tulip, 뭘 것 같아요? 튤립이죠, 그쵸? tulip,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roses and tulips, 여러 개를 그릴 거니까 둘 다 복수로 얘기를 했어요. Show me after you're done. Show me after you're done 이라고 했는데 show는 보여주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show me니까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고요. after는 뭐뭐 후에 라는 뜻이에요. you're done을 그럼 알면 되겠네요. done은 끝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가 다 끝난 후에 나에게 보여줘. 이렇게.

0: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나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Show me after you're done.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Show me after you're done. Show me after you're done. 그럼 이것도 우리 연습해 볼까요? Show me after you're 다음에 끝난이 아니라 다른 상태를 한번 넣어볼게요. 너가 다 준비된 후에 나에게 보여줘. 준비되는 ready이니까 show me after you're ready. Show me after you're ready 라고 할수 있죠? calm, 진정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이 아니라 진정한. Show me after you're calm. 너 진정한 후에 나한테 보여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Show me after you're calm. 또 돌아온 후에 나한테 보여줘. Show me after you're back. Back이 돌아온이라는 표현이에요. Show me after you're back.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Of course. 나다 끝난 후에 보여줄게. 물론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1: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2: Which flowers?
1: Roses and tulips.
2: Show me after you're done.
1: Of course.
0: It's level up time.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So this is art class, right? And he's painting something. 자, 페인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What are you painting? 지금 뭘 페인트하고 있는 거야? 뭘 그리고 있는 거야? 라는 뜻이죠. What are you painting?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What are you painting? 자, 우리 학생은 I want to paint some fruit 라고 얘기를 했네요. I want to paint some fruit. 근데 우리 친구들 Fruit는 왜 S를 안 붙여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ruit 자체로는 복수예요. 그래서 단수, 복수, 하나일 때도 fruit, 여러 개일 때도 fruit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I want to paint some fruit.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 want to paint some fruit. 오, 페인트로 다양한 과일을 그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또 선생님 물어보시죠. Which fruit? 그럼 어떤 과일이라는 뜻이겠네요. Which fruit? 자, 자세히 볼까요? 일단 사과가 있네요. 그쵸? 사과는 apple이라고 합니다. apple. 그런데 사과가 두개 있죠? 그래서 복수로 I want to paint apples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want to paint apples. I want to paint apples. Good job. 수박도 있어요. 수박은 watermelon이라고 하죠. watermelon. I want to paint a watermelon. 수박은 크니까 하나만 그릴 건가 봐요. I want to paint a watermelon. 들어가는 거꼭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보니까 배도 하나 있네요. 그쵸? 배는 pear라고 합니다. pear. 요거 peer라고 하면 안 돼요. pear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배는 하나 그려볼까요? I want to paint a pear. I want to paint a pear. Good job. 또 어떤 과일이 있나요? 오, 먹음직스럽게 생긴 복숭아가 있네요. 복숭아는 peach라고 하죠. I want to paint a peach. 하나 있으니까 I want to paint a peach라고 할수 있겠죠. 자세히 보니까 감도 그리고 있어요. 아직 다 그리진 못했지만. 자, 감은 영어로 persimmon이라고 해요. persimmon. 자,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연습해 볼까요? 나는 감을 그리고 싶어요. I want to paint a persimmon. I want to paint a persimmon. Good job.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다 끝나면 나에게 보여줄래? 라고 하시는데, Show me after you're done. 이 표현 우리 아까 배웠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Show me after you're done. 잘했어요. 그런데

0: 끝이라고 할 때 꼭 done만 쓰는 건 아니에요. finished 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Show me after you're finished. Show me after you're finished.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aint로 그림을 그릴 때 쓸 수 있는 표현인 paint를 같이 한번 연습해 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paint 칠, 우리 벽에 하는 paint 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paint를 쓸 때도 모두 다 paint를 쓸 수 있다고 했죠? 잘 기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It's time for the chant. Repeat after me. Some flowers. Some flowers.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Which flowers? Which flowers? Roses and tulips. Roses and tulips. Done. Done. Show me after you're done. Show me after you're done. Good. Some fruit. Some fruit. I want to paint some fruit. I want to paint some fruit. Which fruit? Which fruit? Watermelon, pear, peach, and persimmon. One more time. Watermelon, pear, peach, and persimmon. Finished. Finished. Show me after you're finished. I can do it by myself. Good job.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paint. 내가 어떤 그림을 페인트로 그리고 싶은지 말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 배운 모든 표현들 많이 복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4. Famous desserts around the world. Wednesday. Famous dessert in Spain.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Spain.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 오늘도 굉장히 맛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네요. 그쵸? 오늘도 dessert festival. It's a dessert festival. 디저트 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Spain이라고 적혀있네요. Spain. Spain. 스페인이죠, 그쵸? We're going to talk about a Spanish dessert today. 자, 오늘은 스페인의 디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자아이가 지금 스페인 국기를 들고 있죠? A girl is holding the Spanish flag. 자, 근데 저게 뭘까, 얘들아? 길고 저 brown, 갈색깔의 긴 건 뭘 것 같아요? What is that long brown thing? 우리 친구들 아이디어가 있나요? 아, 쌤 알겠어요. 자, 일단

0: We see a sugar jar and a chocolate jar too. 자, 지금 설탕 jar 통도 보이고 초콜릿 jar 통도 보입니다. 그걸 보아하니 저거는 추러스 같지 않아, 얘들아? 추러스 좋아하나요? 우리 친구들 놀이공원 가면은 꼭뭘 먹어요? 쌤은 추러스를 먹습니다. 자, 추러스는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추러스가 아니라 추로라고 합니다. 추로. 추로. 정말 맛있잖아요. 그렇죠? 자, 추로. 자, 맛있겠다. 그렇죠? 자, 오늘 그러면 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네개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자, 첫 번째 단어는 long. long. 긴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알죠? 저 추러스가 길이가 어때요? 굉장히 길죠?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long. long 할때 롱롱롱이 아니라 혓바닥이 살짝 나와야 되겠죠? L이니까 long long 오케이? 자, 그다음에 sprinkle sprinkle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추러스 먹을 때 설탕 sprinkle 하지 않나요?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sprinkle 시작 sprinkle 오케이? 자, 그다음에 sugar Sugar, 설탕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렇게 좋진 않지만 정말 맛있는 설탕, sugar 발음해 볼게요. Sugar, sugar, sugar가 아니라 sugar, sugar. 그다음엔 dip, dip,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dip. 우리 추러스 먹을 때 혹시 초콜릿 dip 해서 먹어봤나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거 발음할 때 deep 하면 안 돼요. deep 하게 되면 깊은 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dip, dip 짧게 발음해줘야 돼. dip, dip.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네개 단어 봤고요. 우리 친구들 한번 오늘의 대화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Hi, would you like a churro?
2: It's very long. How do you eat it?
1: You can sprinkle sugar or dip it in chocolate sauce.
2: Well, I'll try one. Please sprinkle a lot of sugar on it.
0: 잘 들어봤나요? 우리 read and speak time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잔! 첫 번째 문장입니다. Hi, would you like a churro? Would you like a churro? 아, 자, would you like? 하게 되면은 뭐뭐를 원하시나요?라고 물어보는 문장인데요. 굉장히 친절한 패턴입니다. Would you like? 자, 식당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제안할 때 would you like? 이 패턴을 많이 사용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would you like 해볼까요? 시작. Would you like? Okay. 자, 할 때도 이 눈을 굉장히 친절한 얼굴로 해줘야 돼. Would you like? 아니죠? Would you like? 부드럽게. 자, 한번 우리 예문에서 보자. Would you like an apple? 하게 되면은 사과를 원하시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Would you like an apple? Okay. 자, 그 다음은 Would you like some soda? 나왔습니다. Soda가 뭘까요? Soda. 혹시 들어봤나요? Soda 하게 되면 탄산음료입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 soda? 하게 되면 탄산음료를 원하시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Would you like랑 비슷한 게 Do you want some? 있는데 Do you want보다 조금 더 격식을 차리고 친절함을 넣고 싶다. 그렇다면 Would you like 패턴 사용하면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이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Hi, would you like a churro?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추러스를 원하시나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보세요. 시작. Hi. 자, 친절한 얼굴로. Would you like a churro? 좋아요. 우리 친구들 친절한 얼굴로 한거 맞지? Would you like a churro? 이런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It's very long. How do you eat it? 자, 이건 또 무슨 뜻인지 봅시다. 자, how do you eat 하고 음식 하고 물음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먹나요? 라는 뜻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패턴입니다. 짠, 볼게요. How do you eat? cup noodles 하면 무슨 뜻이 될까? 우리 친구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 cup noodles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cup noodles는 바로 컵라면입니다. 아, 얼마나 맛있나요? 그쵸? 좋진 않지만 몸에. 자, how do you eat cup noodles? 하게 되면 컵라면을 어떻게 먹어요?

0: 짜장면을 먹는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몇 분을 이렇게 데워서 먹어? 아니면은 나는 뭐 포크로 먹어? 뭐 젓가락으로 먹어? 나는 그냥 마셔요. 이런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How do you eat steak? 이거는 음식점, 스테이크 고기를 먹으러 갔을 때 음식점에서 굉장히 많이 들리는 문장이에요. 자, How do you eat steak? 하면은 어떻게 스테이크를 드시나요? 그러니까 스테이크의 굽기의 정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 How do you eat steak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기억했다가 식당에서 이 문장이 들리면은 꼭 선생님을 기억하고 아, 스테이크 굽기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기억을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 보자. It's very long.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기네요. How do you eat it? 이거 어떻게 먹어요? 라는 거겠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 It's very long. How do you eat it? 오케이. 자, 그 다음은 You can sprinkle sugar or dip it in chocolate sauce라고 합니다. 그래서 sprinkle 쌤이 아까 알려줬는데 뿌리다라는 뜻이죠. Sprinkle, sprinkle. 자, 예를 들어서 sprinkle some salt on your egg 하게 되면은 egg가 계란이죠. 계란 위에 salt, 소금을 좀 뿌리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Sprinkle, 오케이. 그 다음에 dip in이 나왔어요. 뭐뭐에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이 추러스를 어디에 담글까? Dip the chocolate, dip the cookie in milk라고 합니다. 일단 dip the cookie in milk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밀크에 쿠키를 담그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Dip in 하면은 뭐뭐에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ip in milk 하면은 milk 우유에 담가서 찍어서 드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자, 우리 그럼 해석해 봅시다. You can sprinkle sugar. 당신은 sugar 설탕을 뿌릴 수 있고요. Or dip it in chocolate sauce라고 합니다. 또는 초콜릿 소스에 dip in, 담가서 드실 수 있어요라는 거겠죠? 너무 맛있겠다. 자, 해볼게요. You can sprinkle sugar or dip it in chocolate sauce. 오케이. 자, 그랬더니 와우, I'll try one. Please sprinkle a lot of sugar on it. 라고 합니다. 자, 우리 I'll try 하고 숫자가 나오면요. 저는 몇 개를 먹어볼래요. 저몇개 한번 주세요. 저몇개 주세요. 라는 뜻이 돼요. I'll try, 자, I'll try one 하면은 저 하나 주세요. 라는 뜻이 되고요. I'll try two 하면은 저두개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뭐, 몇개 먹어볼래요. 라는 뜻이 되겠죠. 뭐, 몇개 주세요. 라는 뜻도 가능하고요. 자, a lot of 하면은 많은 이라는 뜻이죠.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와우, I'll try one. 와, 저 하나 시도해 볼게요. 하나 먹어볼게요. Please sprinkle a lot of sugar on it. 자, sprinkle 뿌리다죠. 많은 sugar 설탕을 뿌려주세요라고 이 사람이 주문을 하네요. 맛있겠다, 그쵸? 자,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Churros are a dessert from 추로스는 어디 나라 디저트죠? 3, 2, 1. The answer is 스페인이었죠. 스페인 디저트였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대화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Hi, would you like a churro? 안녕하세요. 혹시 추로스 한번 드셔볼래요? It's very long. 굉장히 기네요. How do you eat it? 이거 어떻게 먹어요? You can sprinkle sugar or dip it in chocolate sauce. 설탕을 뿌려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초콜릿 소스에 담가서 찍어 드셔도 돼요. Wow, I'll try one. 저 하나 시도해 볼게요. 먹어 볼게요. Please sprinkle a lot of sugar on it. 설탕 많이 뿌려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우리 칼튼 톡 바로 시작해볼게요. 빠밤. 자, Spanish dessert, churro에 대한 대화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짜자잔. 처음에 Hi, come and try this long sweet churro.

0: 담가서 먹는 건가요? 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더 맛있겠다, 그쵸? 자, 그랬더니 Yes, you can also sprinkle some sugar on it 라고 하죠. 자, sprinkle 무슨 뜻? 뿌리다라는 뜻이고 sugar는 설탕이죠. 그래서 네, you can also sprinkle some sugar on it. 당신의 조금의 그 sugar, 설탕을 뿌려 드셔도 됩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랬더니 여자애가 I'll take one please라 그래요. 저 하나 주세요라 그러죠. 아, 선생님은 저기 있는 거다 갖다 먹을래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카툰착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Spain. 나는 스페인의 대표 디저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스페인 대표 디저트가 바로 추로였죠? 추로스가 아니라 추로라고 발음하는 거꼭 기억할게요. 그럼 우리 내일 또이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1: Bye.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Marsh, do you have any meat? Oh, you're making borscht too.

0: 엄마는 베란다 문을 열고 신문 위에 병을 가리키셨다.
1: It's because of this bottle.
0: 이 병 때문에 지훈은 지율이한테 화를 내고 너희 둘이 싸우고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1: I can't stand it. Let's throw it away.
0: 이 병은 없는 게 나.
1: What?
0: 놀란 지율이와 나는 동시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1: 하지만 엄마, that's not fair. 제가 가져온 병이잖아요. 저녁 먹고 나서 깨뜨려보려고 했는데.
0: 병을 왜 네가 깨?
1: It's still mine.
0: 끝까지 사과 안 하겠다는 거야.
1: Look at you.
0: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안 되겠다. 엄마는 병을 들고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엄마를 말리려고 엄마의 치마를 잡는 순간 쨍그랑.
1: No!
0: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지훈의 집은 맨날 이야기거리가 풍성하네요. 그쵸, 친구들? 막 오늘은 이 사람이 화가 났다가 오늘은 이게 이렇게 됐다가 오늘은 뭘 발견했다가 뭐가 없어졌다가 깨졌다가 지훈의 집에 살면 조금 머리가 복잡하기는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오늘은 엄마가 이제 화가 나셨잖아요. 지우랑 지율이가 싸움을 하고 밥도 다 안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안 되겠어. 베란다에 가서 병을 탁 가리키시면서 이거 때문이지 이 병 갖다 버려야 돼.

친구들이랑 비슷한 경험 있죠. 막 집에서 뭐 이렇게 언니, 오빠나 동생이랑 싸웠을 때 엄마가 이 물건 때문이면 이거 갖다 버려야겠다. 그리고 엄마가 병을 막 갖고 가시려는데 그걸 말리려고 엄마의 치마를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쨍그랑 하고 NO! 어떻게 됐는지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쨍그랑 NO!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나의 상상이 맞는지 확인해 봐요. 우리 지난 시간에 drawing quiz도 체크해 봐야죠. drawing quiz 정답은 Do you want more soup? 수프 또는 국 더 먹을래? Do you want more soup?가 우리 drawing quiz의 정답이었네요. 맞힌 친구들 너무 잘했고요. 오늘 일기의 제목은 땅땅땅 엄마의 분노예요. 오늘의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 준비되어 있어요. 첫 소리 중요하죠. 첫 소리 듣고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끝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어. stand. stand. 먼저 친구들 들렸을 거예요. 이어서 또 들렸을 거예요. stand. 그래요. 여기 S와 T로 시작하는 단어 있네요. 두 번째 단어는 throw. throw.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바람 소리거든요. throw. 하하. TH가 만나서 소리를 내네요. throw. 세 번째 단어는 away. away. 에요. 아하. 잘 찾았나요?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따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네 번째 단어는 fair. fair. F의 소리 들었죠? 자, 이제는 그림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 너무 아프고 춥고 이런 극한 상황을 견디다, 참아내다, 참다 라는 뜻의 단어가 있어요. 견디다, 참다. 그래요. stand. stand. 선생님, 저는 stand up. 일어서다, 서도를 stand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서다라는 뜻도 stand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묵묵히, 나무 생각해보면 묵묵히 서서 바람도 맞고 견디잖아요. 참다, 견디다라는 뜻으로도 stand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해두고요. 두 번째, 비행기 타고 멀리, 선생님 여행 가고 싶다. 멀리 찾을 수 있나요? away, away 에요. 우리 이따 이렇게 강조하는 빨간 점 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서의 A, 첫 번째 있는 A는요. 우리가 아는 A 또는 A 소리 나지 않아요. 강조를 받지 않을 때는 어로 소리 난다. 그래서 away, away 아니고 away가 된다는 거. 멀리. 세 번째 단어. 이분 누구예요? 경기의 심판이죠. 심판은 어때야 돼요? 공평하고 공정해야 돼요. 공평한, 공정한, 그리고 타당한, 뭐가 위치에 맞는 거. 요런 걸 뜻하는 단어 찾을 수 있나요? fair. fair.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마지막 단어. 내가 공 던질게. 던지다. throw. throw. 던지다. 자, 이제는 단어 두 번씩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단어는 점이 없어요. 한 박자죠. 단어가 아무리 길어도 한 박자에 넣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스탠드 아니죠? stand. stand. 좋아요. 두 번째 단어도 throw 아니죠? throw. throw. 세 번째 단어 봐주세요. 조금 전에 단어 설명할 때 선생님이 강조가 뒤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away의 강조. away. away. 마지막 fair. fair. good job. 자, 이제는 일기 속에 나오는 영어 문장들 쏙쏙 뽑아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엄마가 딱 베란다 가서 병을 가리키면서 이게 다 이 병 때문이야. 선생님 좀 많이 와갔다, 그죠? 병 때문이야. It's because of this bottle예요. It's, 그것은 무엇무엇이다예요. 중요한 거, because. Because는요, 친구들, 뭐뭐 때문에 라고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Because of 누구누구. Because of 무엇무엇 이라고 하면 그 사람 때문, 그 물건 때문 이런 뜻이 되겠죠. It's because of this bottle 이니까 이게 다 이 병 때문이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It's because of this bottle. 그러면서 너네가 싸우고 뭐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오늘은 엄마의 분노, 지난번에는 지유리의 분노, 엄마의 분노가 폭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난 더는 못 참아, 이제는 못 참아. 아까 참는 거 stand였죠. I can't stand it. I can't stand it. 못 참아. Let's throw it away. Let's는 뭐뭐 하자예요. Throw는 던지다 조금 전에 봤죠, 친구들. 그런데 throw it away 뒤에 보이죠? Throw away 하면은 던져서 멀리 가. 무슨 뜻?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let's throw it away. 그거 버리자 라고 엄마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it, 그것은 뭐다? 병이죠, 낡은 병. Let's throw it away. 이거 버리자, 안 되겠어. 그랬더니 지율이랑 지우가 놀라가지고 네? What? 뭐라고요? 그래서 지우가 That's not fair. 엄마 그건 좀 아니잖아요. 불공평해요. 옳지 않아요. 너무해요. Fair이라는 게요.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뭔가 공평한 거, 공정한 것도 되고 타당한이 있었어요. 좀 어렵죠. 타당하다는 건 이치에 맞는 거. 누가 생각해도 맞는 게 fair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우가 That's not fair! 이 뭐예요? 엄마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왜요? 이 병 누구 거? 지우가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지율이가 맞아 내가 이거 깨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또 지율이랑 지율이가 티격태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네가 깨? 이거 내 거거든. It's still mine. It's mine은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거 내 거야. 근데 still이 들어갔네요. Still은 여전히 아직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내 거거든. 너한테 준다고 안 했거든. 이에요. It's still mine. 이렇게 막 싸우니까 엄마가 이거 봐, 이거 봐. Look at you. 에요. Look, 보는 거죠. At 누구누구. 여기서의 you는요, 친구들. 너 아니에요. 너희들. 이제 잘 알아둬요, 친구들. You라는 거는 내 앞에 있는 너 한 사람도 되지만 너희들, 내 앞에 있는 여러 사람도 똑같이 you라고 말한다는 거. 엄마가 지후랑 지유를 보면서 Look at you. 너희들 자신을 좀 봐. 이거 좀 봐. Look at you. 알았죠? 아직도 싸우고 정신 못 차리지? 버려야 되겠다. 하고 엄마가 가시는 순간 엄마의 치마를 잡았고 우리가 얘기해서 본 건 쨍그랑 no예요. no는 지우랑 지유리가 동시에 얘기한 거죠. 안 돼. 자, 이렇게 우리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도 살펴봤어요. 이 중에서 4개 뽑아서 리듬 살려있고 챈트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I can't stand it. 엄마가 더는 못 참아 하실 때 말씀하신 거죠. I can't stand it. 강조할 부분 두 군데. 참는 거 못해잖아요. I can't stand it. 이렇게 뽕뽕뽕뽕. I can't stand it. 좋아요. 두 번째, let's throw it away가 있네요. Let's throw it away. 두 군데만 강조해 볼게요. 이것 뜻은 그거 버리자요. 그러면 버리는 게 중요하죠. Let's throw it away. Let's throw it away. 한 번 더. Let's throw it away.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it's still mine. 그거 여전히 내 거야. 강조할 말 두 개 찾아볼까요? 아직도 여전히 내 거 중요하죠. It's still mine. 잘한다. 마지막 문장 look at you예요. Look at you. 여기서는 하나만 강조하면 되겠네요. 봐봐. Look at you. Look at you. 이렇게 강조해 볼게요. 그럼 우리 리듬 그대로 살려서 함께 챈트도 불러볼까요? Here we go. Can't stand it. Let's throw it away. It's still mine. Look at you.

예이. 오늘의 Drawing Quiz. 오늘도 선생님이 일기 속에서 영어 문장 하나 골라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이 문장은 선생님 생각에 친구들도 사실 많이 쓰는 문장일 것 같아요. 자, 여기 형제가 있어요. 이렇게 접시가 있고, 접시를 지우고, 그쵸? 여기 또 한 명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간식을 쿠키를 주시는데 얘는 두 개를 주셨어.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 왜 얘는 두 개 주고 얘는 네 개 줘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 뭐예요? 왜 얘만 네 개 주고 저는 두 개 주는데요? 이건 말이죠. 하지 않아요. 친구들도 이럴 때 있죠. 억울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느낌을 가진 문장을 오늘 일기에서 찾아주면 돼요. 이렇게 두 개씩 나눠주면 우리가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됐죠? 친구들 힌트까지 다 줬어요. 오늘 그림을 나타내는 문장을 일기에서 찾아주고요. 1번 크게 외친다. 2번 홈페이지 자료실에 와서 이 그림이 있는 활동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문장을 써본다. 그리고 이 문장을 나타내는 나만의 그림도 그려본다까지가 숙제예요. 우리 친구도 오늘의 드로잉 퀘즈 학습 자료실에 가서 꼭 해보는 거 잊지 마요. 친구들의 그림과 또 정답 기다릴게요. 오늘도 정말 잘해줬어요, 친구들. 오늘은 정말 절정의 절정을 이루는 일기 이야기였죠. 오늘 이야기 속에 있는 영어 표현들, 또 내가 몰랐던 단어 새롭게 알게 됐다면 복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얘기로 또 만나요. 안녕.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영어의 반 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샤이와 함께요. 예이! 잘 오셨어요. 자,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어디 소풍을 갔어요. 피크닉 나갔습니다.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어떡하지? 나 우산 같은 거 안 갖고 왔는데. 근데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오늘 아침에 엄마가 하신 말. 혹시 비 올지 모르니까 우산을 가져가렴? 이런 말씀을 엄마가 하셨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 말을 안 들은 거죠. 아, 정말 후회되죠. 자, 여러분, 엄마가 하신 그 말, 비가 올지 모르니 우산 가져가렴? 이라는 이 말,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비가 올지 모르니, 그죠?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해, 약간 이런 말인데, 아,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맞습니다.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단어, 예! Out! Tonight! 이네요. 여러분, 사실 어렵지 않은 게, 여기서 여러분은 이미, 잠깐만 제가 이렇게 가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건 가렸습니다. Night. 뒤에 night 보이시죠? Night 아시죠? 밤. 근데 앞에 to가 붙으면, tonight 하면, 오늘 밤이 됩니다. 여기 멋진 야경이 나와 있죠? 오케이. 오늘 밤의 모습. Tonight. Tonight. Very good. And next. Trip. Trip. 사진 보니까 저도 당장 여행을 떠나고 싶네요. 자, trip 하면 여행. 비교적 좀 짧은 여행을 우리가 trip이라고 자주 표현을 해요. 여행 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Trip. Trip. Very good. And next. Oh, umbrella. 자, 여러분. 사진에 아주 많은 umbrellas들이 있어요. 아주 많은 우산들이 있네요. 아, 오케이? 그냥 하나, umbrella, 이렇게.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Umbrella. Umbrella. Umbrella. Umbrella. Very good. And next. Oh, carry. Carry.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분이, 이게 뭐지? 아무튼 큰 뭐 상자인가?

0: 이게 뭔지 모르세요. 뭐죠? 금고인가요? 뭐, 소형 냉장고인가요?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튼 어떤 짐이죠, 짐. 짐을 carry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맞아요. 나르고 계시죠. 우리 carry 하면 이렇게 나르다라는 뜻도 있고, 또는 샤이니가 항상 요 봉을 carry 하고 다녀. 그럼 항상 지니고 다녀. 이런 말이죠. 샤이니는 항상 탬버린을 carry 하고 다녀. 지니고 다녀. 이런 말도 됩니다. 지니다, 나르다. 다 알아두세요. Okay? Carry. Carry. Carry.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단어들 이렇게 확인해 봤으니까 여러분, 영어에 본격적으로 반하실 준비 됐나요? 마, see you tonight. Enjoy your trip. Oh, take an umbrella with you in case it rains. Oh, no. I don't want to carry that umbrella all day long. 어머, 아들이 되게 싫어하는 그 우산이 뭔가 있나 봐요. 엄마가 하필 그걸 집어서 이렇게 주셨나? 자, 여러분, 어떤 대화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과 엄마 사이의 대화예요. 엄마, Mom, see you tonight. 이렇게 말해요. 잠깐만, see you? 봐요? 그쵸? 봐요. 근데 언제 봐? Tonight, 오늘 밤에. 어딜 나가서 좀밤 늦게 오나 보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풍을 가는 거야. 그쵸? 또는 견학 어디를 가는데 그 여행이 한 저녁쯤 좀 지나서 그때 정도에 오나 봐요. 그쵸? 그래서 엄마 오늘 밤에 이따 봐요. 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는, 그쵸? 아들이 이제 집을 나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한번 따라서 말해볼게요. Mom, see you tonight. Mom, see you tonight. Mom, see you tonight. Okay, 좋아요. 자, 나가려는 그때 엄마가 탁 말씀하시죠? Enjoy your trip 이라고요. 좋은 여행 되렴 이라고요. 그쵸? Trip, 여행. 비교적 짧은 여행. 그쵸? 여기서는 뭐 그날 갔다 그날 오는 여행이니까 Enjoy, 즐겨라. 즐기렴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 여행 즐겨. 한마디로 좋은 여행 되렴.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뭔가 생각나셨나 봐요. Oh, take an umbrella with you in case it rains. 라고 하십니다. Take an umbrella with you. 우산을 take, 가져가라. With you, 너와 함께. 너 우산 가져가. 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in case it rains. 라는 게 붙었습니다. Case?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맞아요. In case of something. In case of 명사 배웠죠? 그 명사의 경우에 라는 말이었잖아요. 자, 그것과 굉장히 비슷은 합니다. 근데 좀 달라요. 보세요. 일단은 of 없어요. 그쵸? 그냥 in case 하고 뒤에 명사가 아니라 봤더니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대비해서 혹시 그럴지 모르니 라는 말이에요.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또 우산 가져가렴. 비 올지 모르니까 우산 가져가. 라는 말입니다. 아, 그 말이구나.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Enjoy your trip. Oh, take an umbrella with you in case it rains. Oh, take an umbrella with you in case it rains. 그래요. 자, 이러면서 어떤 뭐 우산 하나 급히 꺼내서 아들 손에 딱 쥐어 주셨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일단 여기 in cas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일지 모르니 혹시 그런 경우에 대비해 라는 말이잖아요.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친구한테, 어우, 야, 너내 번호 모르지? 아, 맞다. I'll give you my number in case you need it. 너 혹시 내 전화번호 필요할지 모르니까 내 번호 줄게. 이런 말입니다. I'll give you my number in case you need it.
1: Oh, I'll give you my number in case you need it.
2: I'll give you my number in case you need it.
0: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저 빵 좀 사갈게요. 엄마 배고플지 모르니까. I, 그래서 사왔어. I bought some bread in case you're hungry. 아, 엄마가 혹시 배고플지 몰라가지고 빵 좀 사왔습니다. 호, 기특해라.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1: I bought some bread in case you're hungry.
2: I bought some bread in case you're hungry.
0: I bought some bread in case you're hungry.
2: I bought some bread in case you're hungry.
0: Very good. One more. 제가 말이죠. 집을 혹시 사고 싶어 할지 몰라서 제가 돈을 충분히 저금을 해놨어요. 오, 나중에 혹시 집 사고 싶을지 몰라서. I saved enough money in case I need a house.
2: I saved enough money in case I need a house.
1: I saved enough money in case I need a house.
2: I saved enough money in case I need a house.
0: 그렇죠. 집이 혹시 필요하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미리미리 잘 저축을 해놨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대화 내용으로 돌아가서 비가 올지 모르니까 너 이거 우산 하나 가져가 하면서 뭐 아무거나 이게 탁 들려줬는데 그 우산이 알고 봤더니 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우산인가 봅니다. 뭐래요?
1: No! I don't want to carry that umbrella all day long.
0: 나 그 우산, 엄마가 딱 집어든 그 우산, 그거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기 싫어요. 예를 들어 우산이 무겁다. 아, 그러면 저도 그런 우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죠.
1: I don't want to carry.
0: 우리 배운 단어죠? 지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지니고 다니기 싫어요. 그 우산을.
1: All day long.
0: 하루 종일 그 우산 가지고 다니기 싫어요. 무겁단 말이에요. 뭐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해볼게요.
1: No, I don't want to carry that umbrella all day long.
0: Carry that umbrella all day long. 그래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엄마, 오늘 밤에 봐요.
0: Speak.
2: Mom, see you tonight.
0: 그래, 즐거운 여행 되렴. 아, 맞다. 비가 올지 모르니까 우산 하나 가져가.
1: Speak.
2: Enjoy your trip. Oh, take an umbrella with you in case it rains.
1: 아, 싫어요. 그 우산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기 싫단 말이에요.
0: Speak.
2: No, I don't want to carry that umbrella all day long.
0: 영어에 반하는 퀴즈 타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문제 잘 풀어봐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아하, 비가 올지 모르니 우산 가져가렴. Take an umbrella with you. 두두두. 자, 여러분,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까요? 두 단어만 채워주세요. 3, 2, 1, 띠.
1: Time's up. Okay, the answer is in case.
0: 그렇죠. 말해볼게요. Take an umbrella with you in case it rains.
2: Take an umbrella with you in case it rains.
0: 잘하셨어요. And next. 네가 배고플지 몰라서 빵 좀 사왔어. 자, 여러분, 이거는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 I bought some bread in case일까요?
0: 아니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in case of일까요? 자, 정답은 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 2, 1.
1: Time's up. Okay, the answer is you.
0: 그렇죠. 여러분, 뒤를 봤더니 you are hungry 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in case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말해볼게요.
1: I bought some bread in case you're hungry.
2: I bought some bread in case you're hungry.
0: Very good.
1: And next.
0: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뭔가를 지니고 나르는 모습입니다. 3, 2, 1.

Time's up. The answer is... Carrie! Very good.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뭐뭐 할지 모르니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라고 하는 in case 주어 동사 배웠습니다. 비 올지 모르니까 우산 가져가. Take an umbrella with you in case it rains. 라는 문장. 또는요, 우리 더 많은 예문들 봤잖아요. 혹시 네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내 번호 알려줄게. I'll give you my number in case you need it. 다양하게 만들어서 응용 연습해보세요. See you next time.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여러분, 의문사 의문문의 끝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나 많은 의문사가 있다니 진짜 대단하다, 그죠? 저 근데 한국어로도 우리 이렇게 많은 의문사를 쓰고 있으니까 불만은 없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런데 영어는 조금 의문사의 특별한 점이 있기는 해요. 그 특별한 점을 오늘 배우게 될 텐데요. 한국어에서는 구분 없이 쓰지만 영어에서는 구분을 하는 의문사. 바로 오늘 배울 which라는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를 어떻게 쓰길래 그렇게 시험 문제에서 난리가 나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그럼 문제 주시죠.

여러분, 어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 그 의문사가 아련하게 떠오르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뭔가 한국어에서는 익숙한 개념이 아니라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단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요겁니다. 자, what과 which는 모두 어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이둘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고 있어요. 이 둘을 아주 아주 아주 편안하게 한대 섞어서 쓰고 있는 한국어입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구분해서 쓰는데요. 자,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which는 한정된 선택지가 있을 때 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심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양한 문법책과 아주 많은 강의에서 what과 which의 차이를 한 문법책 몇 장에 걸쳐서 막 빼곡하게 이런 차이가 있고 저런 차이가 있으며 이럴 때 쓰고 저럴 때 쓰고 막 해놨는데 우리 심플하게 가자고요. 선생님이 딱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which는 한정된 선택지가 있을 때만 씁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선택지만 있을 때 쓴다고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알면은 시험 문제 절대 틀릴 일 없어요.

0: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무엇이니? 어디니? 뭐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인데, 자, 요런 시험 문제가 대표적인 내신 시험 문제입니다. 실제로 요거 그대로 정말 한두 단어만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에 출제된 학교가 선생님이 본 학교만 50개가 넘어요.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고요. 요 what과 which 중에 고르셔야 하는데, 이거 답이 뭘까요, 여러분? 좀 감이 와요? 자, what과 which의 차이는 which가 한정된 선택지가 있을 때 쓴다고 했죠.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도시는 한정된 선택지인가요?
1: 아니요.
0: 아니에요. 맞아요. 자, 여러분, 전 세계의 도시가 셀수 없어요? 도시라고 정해져 있는 지역은 셀 수가 있어요. 아니, 나라도 셀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도시도 셀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라는 선택지는 한정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골라, 제일 큰 도시 골라?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쓰는 겁니다. 좀 감이 오죠? What은요, 정해지지 않은 것 중에 어떤을 말해요. 그래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선택지가 많아야 되거든요. 도시라는 건 선택지가 딱몇 개인지 셀수 있는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치를 쓰는 거고요. 감이 오죠? 자, 요거는 답이 뭘까요? 너는 금색으로 된 것과 은색으로 된것 중에 무엇이 더 좋니? 약간 금도끼, 은도끼 같은 생각나는 그런 질문인데, 자, 요것도 정답은 which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아예 선택지를 줬죠. 금색, 은색으로 된것 중, 요두 개라는 한정된 선택지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what은 쓸 수가 없고 which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에서 요렇게 뒤에 커마를 주고 or 요렇게 주는 건 이제 난이도 하의 시험 문제. 아까 grammar point 1의 시험 문제가 이제 아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런 난이도 중상의 문제. 자, 요건요. 피자 또는 파스타 중에 무엇을 먹고 싶니? 얘는 당연히 이제 위치가 맞겠죠. grammar point 2에서 봤으니까. 근데 둘 중엔 would가 생략되면 안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which만 쓰게 되면은 뭔가 Which you like to eat 하면은 뜻이 완전해지지가 않아요. Would like to V가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을 완성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ould라는 조동사도 꼭 넣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rammar 모두 끝났고요. Listening point 넘어가도록 할게요.
2: Listening point 1. Which is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Which is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Listening point 2. Which do you like more, the gold one or the silver one? Which do you like more, the gold one or the silver one? Listening point 3. Which would you like to eat, pizza or pasta? Which would you like to eat, pizza or pasta?
0: 자, 오늘도 마찬가지. 진짜 이제 의문사, 의문문하면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는 이제 외울 법도 합니다. 그쵸. 의문사가 가장 먼저 높게 들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높게 들리겠죠. 자, which is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자, 중요한 건 which랑 그 다음에 the largest. 요거랑 in the world 요거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도시 뭐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뭐야? 약간 요런 것들을 지금 강조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 chunk 잘라놓은 것도 보시면 which the largest city world 요게 잘 보이게끔 잘 잘려져 있으니까요. 요거 보시면서 들으면 될것 같아요. Which is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무엇이니? 두번 듣겠습니다.
2: Which is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Which is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0: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 which를 높게 읽습니다. Which do you like more? 일단은 which do you like more?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문문이기 때문에 which do you like more? 까지 읽고 끝내도 돼요. 그래서 more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를 comma를 찍기 때문에 the gold one or the silver one 이렇게 하시면 돼요. Which do you like more? 올라가 있을 거고요. The gold one or the silver one? 내려가 있을 겁니다. 너는 금색으로 된 것과 은색으로 된 것 중에 무엇이 더 좋니? 두 번 들어볼게요.
2: Which do you like more? The gold one or the silver one? Which do you like more? The gold one or the silver one?
0: 자, 그럼 이 문장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겠죠? Which 올라가 있고요. Would you like to eat? 올라갈 거고요. Pizza or pasta? 살짝 내려가서 끝날 겁니다. Which would you like to eat? Pizza or pasta? 너는 피자 혹은 파스타 중에 무엇을 먹고 싶니? 마지막으로 두 번 드릴게요.
2: Which would you like to eat? Pizza or pasta? Which would you like to eat? Pizza or pasta?
0: 자, speaking point 첫 번째 문장 다시 이제 말해봐야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무엇이니 해보겠습니다. Which is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Which is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한번 하기 좀 어려웠나요? 자, 요 지금 선생님이 청크 이미 잘라놨기 때문에 요걸로 잘라 읽으면 쉬울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무엇이니? Which is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Which is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좋아요. 그 정도면 너무 훌륭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요게 조금 긴데요. 자, 금색은 색은 나중에 읽어보고 앞에 부터 해볼게요. 자, 너는 무엇이 더 좋니? Which do you like more? Which do you like more? 한 번 더. 너는 무엇이 더 좋니? Which do you like more? Which do you like more? 뭔가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상대방한테 메뉴판 같은 거 보여주면서 Which do you like more? Which do you like mo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Mm-hmm. Which do you like more? 한 다음에 뒤에 붙어 있죠. The gold one or the silver one? 해볼게요. The gold one or the silver one? 붙여서 도전합니다. Which do you like more? The gold one or the silver one? Which do you like more? The gold one or the silver one? 꽤나 긴 문장 잘하셨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너는 피자 혹은 파스타 중에 뭘 먹고 싶니? 자, 너는 무엇을 먹고 싶니입니다. Which would you like to eat? Which would you like to eat? 뒤에 선택지 pizza or pasta? Pizza or pasta? 붙여볼게요. Which would you like to eat? Pizza or pasta? Which would you like to eat? Pizza or pasta? Wonderful.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타임입니다. 먼저 원아미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질문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Which color should I pick? Should I pick blue? Should I pick red? Which color would fit me better? Which would Jessica recommend?
0: 자, 처음부터 which가 나오는 그런 질문이네요. 자, 이첫 번째 문장 먼저 해석하겠습니다. Which color should I pick? 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색깔을 내가 골라야 할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what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맥락이 없다면 what color 이게 조금 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색깔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한하거든요. 근데 이 지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보면 아, 이게 약간 어떤 옷에 색깔들이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고르는 거구나. 한정된 선택지가 있구나. 그래서 위치를 썼구나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color가 있어도 위치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색을 내가 골라야 할까? 라고 첫 번째 문장 나와 있고요. Should I pick blue? 내가 파란색을 골라야 할까? Should I pick red? 내가 빨간색을 골라야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Which color? 하면서 또 이제 물음이 나오는데 모를 만한 단어 짚고 갈게요. fit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잘 어울리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fit. fit. 좋아요. 자, 그래서 which color, 어떤 색깔이 would fit me better? 나에게 더 잘 어울릴까?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which. 어떤 걸 would Jessica recommend? 제시카가 추천할까? 하면서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제시카라는 친구가 뭔가 여기 글 속의 아이가 되게 신뢰하나 봐요. 아씨, 파란색, 빨간색? 제시카라면은 뭘 추천할까? 하면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되네요. 자, 전체 질문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1: Which color should I pick? Should I pick blue? Should I pick red? Which color would fit me better? Which would Jessica recommend?
0: 라임입니다. 자, 먼저 맨 앞에는 which를 먼저 싹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쓰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당신은 어느 것을 더 좋아하나요? 일단은 which를 쓰고요. 당신은이 주어. 더 좋아하나요? 여기가 지금 이제 동사 파트인데 which you 좋아하다 like야. Do you like 더니까 뭐 better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이제 좀 감이 오죠? Which do you like better?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다음 거 봅니다. 당신은 파란색과 보라색 중 어느 색을 더 좋아하나요? 인데요. Which를 맨 앞에 일단 써요. Which 그 다음에 주어는 당신은이고요. 동사는 역시나 좋아하다입니다. 그러면 you와 like일 텐데 파란색과 보라색이란 지금 선택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뒤에 콤마를 찍고 blue or purpl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Which color?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쓰면 될 것 같은데 Do you like more 뭐 이렇게 써줘가지고 이렇게 which color do you like more 하고 컴마다 찍은 다음에 blue or purpl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왔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선택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는 무엇인가요? 인데요. 자 여기서 일단 주어는 당신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좋아하는 자동차? 이건 어떻게 해석하지? 좋아하는 자동차? Which car is your? 이렇게. Which car is your favorite 이렇게 써가지고 which 다음에 그냥 명사를 넣는 요 형태도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의문사 which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재미나게 공부하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이어서 접속사 파트 함께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접속사를 투부정사로 바꾸는 문제들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어떤 접속사 등장하는지 잠시 후에 함께할 거고요. 자, 오늘의 문제, 듣기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자, 우리 오늘은 오랜만에 날씨 파악하기 문제 풀어볼 거고요. 다음을 듣고 수요일의 날씨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주시면 돼요. 날씨 파악하는 문제 여러 번 풀어봤죠? 수요일. 의 날씨가 어떤지만 골라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 영어로 수요일이 Wednesday죠. 자, Wednesday가 언제 들릴까 잘 여러분 긴장하셨다가 그때 들리는 날씨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Listen up.
1: This is the Friday night weather forecast. We had some snow today. Tomorrow, the snow will stop in most areas of the country, but we won't see the sun quite yet. It'll be cloudy all day tomorrow, but starting Sunday, sunny weather is expected until it snows again on Tuesday. This snow is likely to turn into rain by Wednesday. Thank you.
0: 자, 수요일의 날씨 찾으셨나요? 어떤 날씨였을지 지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is is the Friday night weather forecast.
0: This is the Friday night weather forecast. 들으셨죠? 그래서 Friday night weather forecast. 금요일 밤에 일기 예보입니다.
1: We had some snow today.
0: We had some snow today. 그래서 snow 들으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눈이 좀 내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금요일은 좀 눈이 왔고요. 그다음
1: Tomorrow, the snow will stop in most areas of the country.
0: 자, 여기까지 잘라보면 tomorrow the snow will stop in most areas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에는 the snow will stop 이에요. 조동사 will 써서 이렇게. 자, 내일이니까 아무래도 아마도 토요일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토요일에는 눈이 그칠 겁니다. In most areas. most가 대부분의란 뜻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눈이 그칠 거지만 뒤에 이어서 들어보죠.
1: But we won't see the sun quite yet.
0: But we won't see. 그랬습니다. will not의 축약형이 우리 이렇게 쓰고요. won't see라고 발음됐고요. 하지만 the sun quite yet. 아직 태양은 보지 못할 거라. 그랬으니까 눈은 그치는데 그러니까 날씨가 그렇게 화창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아직 수요일과는 좀 무관하죠.
1: It'll be cloudy all day tomorrow. But starting Sunday, sunny weather is expected until it snows again on Tuesday.
0: 자, it'll be cloudy all day tomorrow. 그랬습니다. It'll be. 우리 날씨 파악할 때 이 표현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익숙할 텐데 it will be의 축약 형태로 it'll be, it'll be. 얘가 발음이 it'll be 이런 식으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it'll be cloudy all day tomorrow 그랬으니까 아직 해는 못 보고 하루 종일 좀 흐릴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But starting Sunday, 하지만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자, 그 다음에 sunny weather is expected until it snows again on Tuesday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sunny 이것만 명확하게 들었으면 될 것 같고요. 화창한 날씨가 is expected 예상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날씨 파악할 때 여러 번 했어요. 이제 좀 들려야겠죠? 예상됩니다. Until it snows again, 다시 눈이 내릴 때까지. On Tuesday, 요거는 잘 안 들렸다 해도 우리 날씨 앞에는, 우리 요일 앞에는 전치사 on 쓰잖아. 그쵸? 그래서 화요일에는 눈이 다시 내리나 봐요. 그때까지는 화창한 날이 될 거다. 아직도 Wednesday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 이거 좀 길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Sunny weather is expected until it snows again on Tuesday.
0: 자, 계속.
1: This snow is likely to turn into rain by Wednesday.
0: 자, 드디어 Wednesday가 나왔는데요. This snow is likely to turn into rain. Rain 하고 나서 by Wednesday. 자, 수요일에는 이 눈이요. 뭘로 바뀔 것 같대요? 비로 바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is likely to 하면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turn into, 뭐뭐로 바뀌다, 변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rain 들렸고 Wednesday 이어서 들렸으니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듣고 문제 풀었으면 됐고요. 요거 다시 들어보죠.
1: The snow is likely to turn into rain by Wednesday. Thank you.
0: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4번에 비가 내리고 있는 그림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오늘 접속사 파트 출제 포인트 다시 이어가 볼게요. 자, 2분 복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부터는요, 이제 뒤에 able 또는 얘가 이제 스펠링적으로 I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able이 붙는 가능성, 능력, 적합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단어들을 여러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ble 자체가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의미라는 건 우리 앞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가능성, 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죠. 적합성, 이런 의미를 지니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favorable입니다. 자, 이때 favor, 이, 호의예요. 호의, 그치? 여기다가 able을 붙여서 favorable 이란 단어가 만들어지고요. 호의적인 또는 찬성하는. 그러니까 호의적인 게 말 그대로 상대편의 의견에 찬성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렇게 두 단어의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문 속에서 보면 We await your favorable reply. 얘가 이제 무엇 무엇을 기다리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게요. 뭘 기다린데? 당신의 호의적인 대답을, 당신의 좀 긍정적인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해석으로 favorable, 호의적인, 찬성하는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단어는 reliable. 자, 이번에는 rely가 이제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 있는 동사입니다. 여기다가 able 붙여서 reliable, y는 i로 바뀌고요. 스펠링은 뒤에 able을 다시 붙였죠. 자, 그럼 요거는 형용사로 믿을 수 있는이 되겠죠.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믿을 만한이란 형용사입니다. We found a reliable witness. 자, 우리가 찾았습니다. 믿을 만한 witness. 이거 예전에 단어 시간에 했는데요. 그렇죠. 목격자 뭐 또는 증인이란 뜻도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을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이번에는 visible인데요. 자, 이때 visible의 사실 앞에 vis는 vision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vision 하면 시력 이런 뜻이 있고요. 거기다가 able을 붙이면서 visible 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visible, 눈에 보이는, 뚜렷한 이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예문 속에서 함께 보죠. The sea

was visible in the distance. 그러면 그 바다가 눈에 보였다, 뚜렷이 보였다란 뜻이고요. In the distance는 멀리서란 뜻입니다. 그 바다는 멀리서 뚜렷하게 보였습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투보정사 구문을 대절로 바꾸는 문제가 빈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은 이 대절을 투보정사로 바꾸는 거. 요런 거 교차해서 바꿀 수 있는 거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일단 여러분의 선택지 보면서 두 문장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보죠. 1번은 The movie is interesting enough for me to enjoy. 이렇게 되어 있고요. enough to 구문 잘 봐두시고 자, 이것과 같은 의미로 The movie is so interesting that I can enjoy it. So that 구문. 예전에 개념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할수 있겠지? 자, 이번엔 I was too tired to finish the homework. 투투 구문 등장했어요. 자, 그 다음엔 I was so tired that I couldn't finish the homework.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계속해서 3번은 She was smart enough to solve the problem. 역시나 enough to 구문 보이죠? 자, 이거랑 같은 걸로 She was so smart that she could solve the problem. So that 구문 보이고요. 자, 계속해서 4번은 The boy ran so fast that he could arrive there on time. 자, 이번에 so that 구문은 The boy ran too fast to arrive there on time. 이렇게 투투용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맞는지 보시고. 자, 마지막 4번, 5번은 The room is so dark. That we can't see each other. So that 구문을 The room is too dark for us to see each other. 투투로 역시나 바꾸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틀린 게 하나 있었죠. 찾으셨나요? 자, 우리 그러면 이 So that 구문, 투투, enough to 이렇게 세 가지 구문이 보였었는데 이게 각각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투보정사 구문에서 투투 구문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시죠? 투투 구문이라고 해서 해석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쵸? 투투만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쵸? 요거를 so that으로 바꾸는 문제가 정말 많이 빈출이 되고 있고요. 자, so that 구문은 얘랑의 차이점이 얘는 지금 to 부정사, 즉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로 끝나지만 so that은 이 대절이 뒤에 완벽한 문장, 즉 주어와 동사의 구문을 취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 so that의 동사 자리를 반드시 can't나 또는 시제가 과거면 couldn't로 바꿔야 뭐뭐 할수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so that can't 또는 so that couldn't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속에서 보죠. She is too young to watch the movie. 해석해보면, 그녀는 너무 어려서 그 영화를 볼 수가 없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이거를 so that으로 바꾸면, 일단 앞에까지는 so that만 바꿔주면 돼. 이 자리를. 그치? She is so young that 까지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대절은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주어 그대로 다시 쉬고요. 자, 그 다음에 can't나 couldn't인데 시제 보시면 돼요. 시제가 현재니까 조동사도 현재 형태인 can't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he is so young that she can't watch the movie. 였었죠? 그쵸? 두 개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enough to 구문도 계속 눈에 띄었었는데 요거를 또 so that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먼저 enough to는 일단 어떤 게 중요하냐면 enough to 앞에 형용사 부사가 옵니다. 아까 왜 투투는 투투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갔다면 enough to는 enough 앞에 형용사나 부사의 위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해석은 to 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이렇게 가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됩니다. 다시 to 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거는 긍정의 의미잖아. 이건 지금 부정의 의미가 아니잖아. 그래서 요거는 so that으로 바꿀 때 아까처럼 can't나 couldn't가 아니고요. 긍정의 조동사 can이나 could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주의해야 될 점은 so that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므로 주어 살아나고요. 시제가 현재면 can, 과거면 could,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죠. She was
old enough to watch the movie. 해석은 그녀는 그 영화를 보기에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볼 만큼 충분한 나이였다 라는 해석이죠. 자, 이거를 so that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she was so old 사이에 넣어야죠. so that 사이에 she was so old that 자, 주어 다시 살아나야죠. she 그리고 동사가 과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can이 아니라 she could watch the movie. 다시 she was so old that 주어 살아나고 시제 과거니까 can이 아니라 could 그 다음에 뒤에 똑같이 붙여주시면 두 개가 같은 의미더라. 그녀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 영화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영화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 이런 해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방금 본 거대로. 자, 첫 번째는 enough to 구문이었죠. 자, 앞에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이 들어가면 우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였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그냥 4가 2할 만큼 충분히 뭐뭐한 이런 해석이 되는데요. 그 영화는 그러니까 충분히 재밌단 얘기야. 내가 즐길 만큼 내가 즐기기에 그 영화는 충분히 재밌어란 문장이고 자, 요거를 so that으로 바꿔보시면 The movie is so interesting that 자, 그 다음에 주어가 I겠지, 그치? 내가 즐길 만큼이니까 I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였으니까 조동사 can 잘 들어갔고요. enjoy it 이렇게 뒤에 it까지 넣어서 완벽한 문장으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은 to예요. 이거는 부정의 의미였어요. I was too tired. 나는 너무 피곤해서 to finish the homework. 그 숙제를 끝낼 수가 없었다라는 부정이고요. 자, 이거를 so that으로 바꿀 때는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이 to만 so that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주어 살아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이니까 can't나 couldn't인데 시제 과거니까 couldn't 잘 썼습니다. I was so tired that I couldn't finish the homework. 같은 의미가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도 또 역시나 enough to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smart enough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히 똑똑했습니다. 자, so that으로 바꿀 때 우리 이제 요령 아시죠? 자, so that 사이에 형용사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대절에 주어 다시 살아나고 자, 시제가 과거니까 can이 아니라 조동사 could 살아나고 긍정의 형태로 이렇게 법칙대로 아주 잘 바꿔주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 맞고요. 자, 이번에 4번은 so that을 거꾸로 투부정사 구문으로 바꿀 건데 보니까 긍정이네요. 그럼 이거 enough to로 바꾸면 되겠죠? 그 소녀는 너무 빨리 달려서 제 시간에 거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자, 이거를 enough to로 바꿔야 되는데 to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거부터 틀렸죠. 얘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고 이거는 도착 못한 게 돼야 돼. 투투니까. 그쵸? 그래서 4번이 일단 틀렸고 투투 아니고 enough to로 바꾼다면 우리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자, 여기다 지우고 fast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enough 넣어주고 그리고 투부정사로 to arrive there on time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될 수 있었겠죠. 자, 마지막 5번도 so that 구문인데요. 뒤에 보니까 can't, 부정인 걸로 봐서 이거는 이제 투투용법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잘 바꾸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절의 주어가 위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full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꿔서 딱 봐도 이건 잘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은 너무 어두워서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the room is too dark for us to see each other. 같은 의미로 잘 바꿔줘. 포인트만 짚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이제 방금 본 거랑 같은 건데 우리 방금 본 so that을 enough to나 to로 바꾸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n order to를 so that으로 바꾸는 것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in order to는 참고로 뭐뭐하기 위해서이고요. 요거를 붙어있는 so that 그리고 주어 그리고 긍정의 can이나 could의 형태로 바꿔주면 역시나 똑같은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let's practice very hard in order to win the competition. 이 문장이 무슨 뜻이야? Liz는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다 이고요. 요거 그대로 요 부분을 so that으로 바꿔주고 주어만 살리고 과거니까 could도 넣어주면 두 개가 같은 의미다. 붙어 있는 so that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해보죠. 마크는 그 콘서트 티켓을 사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Mark got up early. 저기 주어 있으니까 so that. 그리고 시제 과거니까 can이 아니라 could buy the concert ticket. 이렇게 문장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Mark got up early. 자, 여기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간단하게 in order to buy the concert ticket.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붙어있는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in order to와 동일하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앞부분에 조금 헷갈렸던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구미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사진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뭔가 힘겹게 여러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자, 피난을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난민이란 단어 스펠링 먼저 체크해 볼게요. refugee라고 하고요. 강세가 앞에도 있고요.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refugee. refugee라고 발음된다라는 거 챙기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bomb. bomb은 폭탄이라는 명사이고요. scared는 무서운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이세 단어만 보아도요. 자, 대략적으로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지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단어 crowded. crowded는 붐비는이라는 형용사이고요. tobacco. Tobacco는 담배를 뜻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 farm은 농장이라는 명사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tobacco farm이라고 하면요, 담배 농장, 담뱃잎을 재배하는 농장,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앞에 보았었던 그 사진을 떠올리면서 이런 단어들이 어떠한 줄거리로 나오게 될지 우리 지금 listening clear로 내용 먼저 확인해 볼게요.
1: A few months ago, bombs fell on our town. My family was so scared. We didn't feel safe. So we left Syria. We became refugees. My family walked for days. We finally arrived at Turkey and moved into a refugee camp. In Syria, we lived in a nice house. My mom cooked tasty meals, and I went to school. But now in Turkey, we sleep in a crowded tent. We have very little food. We're always hungry, and I don't go to school anymore. My dad works on a tobacco farm. I'm only 10, but I work there too. I pick tobacco leaves all day. I want to go back home.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맞아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어떤 아이의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그런 걸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A few months ago, 몇달 전에 bombs fell on our town. 자, 여기에서 bomb, 우리 앞에서 어떤 폭탄이란 뜻으로 보았었고요. 실은 fell이라는 것이 동사 fall의 과거 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폭탄들

드디어 우리 마을에 떨어졌어요. My family was so scared. 진짜 폭탄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We didn't feel safe.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So we left Syria. 자, 여기에서 left라는 것은 맞아요. 떠나다라는 뜻의 동사, leave의 과거 시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I의 시제.

간주하는 느낌 받지 못해서 시리아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We became refugees. 그래서 우리는 난민이 되었습니다. My family walked for days. 우리 가족은요, 며칠 동안 걸었습니다. We finally arrived. 우리 결국에 마침내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튀르키예라고 국가 명칭이 바뀐 곳이죠. 예전에 터키라는 그런 곳에서 보면 시리아와 이 튀르키예가 국경을 두고 아주 근접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 난민의 그런 신분으로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걸어서 지금 이 튀르키예까지 간 겁니다. And moved into refugee camp. 그리고 이렇게 난민 캠프에 도착하게 되었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오두막처럼 되어 있는 곳이 실제 이런 난민 캠프라고 해요. In Syria, 자, 시리아에서는요, we lived in a nice house. 우리 가족은 좋은 집에 살았대요. My mom cooked tasty meals. 엄마가 맛있는 식사를 요리를 해주셨고, and I went to school. 나도 학교를 다녔어요. But now in Turkey,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튀르키예라는 곳에서는 we sleep in a crowded tent. 지금 이렇게 난민 캠프에서 다 같이 살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붐비는 텐트 속에서 다 같이 잠을 잡니다. We have very little food. 우리 음식이 거의 없고요. We are always hungry. 우리는 항상 배가 고파요. And I don't go to school anymore. 그리고 학교를 난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자, 학교를 다녔다. 어디에서? 원래 고향에서는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아이는요. 꽤 이런 초등학교? 이런 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My dad works on tobacco farm.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서 일하신다? 그렇죠. 이런 담배 농장에서 일을 하세요. I'm only 10. 아, 지금 글쓴이의 나이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는 지금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But I work there too. 나는 그곳에서 역시 일을 합니다. 문맥상 그곳은 당연히 이 tobacco farm에서 농장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I pick tobacco leaves all day. 자, leave는 어떤 이파리를 말하는 거여서요. 나는 all day, 하루 종일 이런 담뱃잎을 따요. I want to go back home. 나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자, 우리 10살이라고 하면요. 정말 애기잖아요. 10살이면 진짜 어린인데 학교도 가지 못하고 원래 번듯한 집에 살다가 이렇게 텐트 같은 곳에서 갑자기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난민의 어떤 이런 가족들의 일기를 선생님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자, 이 질문은, 이 이야기는 무엇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우리 소재 파악 같이 해볼게요. Bombs in Syria. 자, 밤에 폭탄이었는데, 시리아에서의 폭탄들. B번, a tobacco farm. 담배 농장. C, a refugee family. 난민 가족. 자,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이 이야기는, 자, 주로 무엇과 관련된 거였다? 그렇죠. A refugee family에 관련된 내용이었었죠. 실은 A번도 언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언급이 됐죠. 갑자기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폭탄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론 A번의 내용이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 두 번째, tobacco farm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우리 아빠도 거기서 일하시고요. 지금 나도 학교는 못 가고 여기에서 일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실은 A번, B번 전부 다 앞에 이야기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주요하게 mainly 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글에서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중심 소재를 잘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정보로 나와 있지만 메인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AB로 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 저기서 지금 말하는 것마다 refugee에 관련된 거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돼요. 자, speaking clear에서 이 부분을 같이 볼게요. 자, was라는 비동사가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에 so라는 이런 부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scared라는 이런 형용사가 보이는데요. 얘들아, 우리 so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이죠? so라고 하면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앞에 쓰여가지고 매우라는 의미로 뭔가 강조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갑자기 평화롭게 지내다가 폭탄이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너무너무
무섭겠죠. 여기서는 so scared라고 해서 무서운이라는 의미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이기 때문에 역시 의미는 매우라는 뜻이고요. 그럼 당연히 문장에서도 혹은 말을 할때더 강하게 발음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0: 그래서 My family was so scared. 자,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의미와 이런 말하는 것이 함께 가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실은 비동사 was의 이 끝사운드도 s로 끝나고 so도 역시 s 사운드이고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것도 이 S 사운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부드럽게 같이 한번 발음 연습해 볼게요. My family was so scared. Was so scared. 그래서 거의 실은 이 부분은 was가 아니라 was so라고 선생님 발음을 했죠. 그래서 My family was so scared. Was so scared. 이 부분 정말로 원어민들도 이렇게 발음을 하는지 선생님이 지금 들려줄게요.
1: My family was so scared.
0: 네, 자, 실제로 이와 같이 지금 강조를 하게 되는 부사는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좀 강하게 의도적으로 발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The 1951 Refugee Convention UNHCR. 선생님, 우리 앞에서 인트로에서 보여줬던 사진이요. 2014년에 실질적으로 시리아에서 튀르키예로 가고 있는 그런 피난민들의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걸로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난민이라고 하면요. 대체 어떤 경우에 난민이라고 규정을 지을 수 있는지. 자, 난민이 뭐죠? 그렇죠. 뭐 어떠한 사유로 이 나라에서 원래 본국에서 다른 나라로 망명,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1951년에 유엔 난민기구 UNHCR에서 규정하는 난민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It defines a refugee as a person who has fled his country. 자, 원래 fled라고 하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flee예요, flee. 그래서 어디 달아나다, 도망치다라는 뜻이고요. 본국에서 뭔가 달아나든 이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because of fear of persecution. 이 단어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persecution은 박해라는 뜻입니다. 어떤 박해의 공포를 느끼는 경우에 이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건데요. 크게 다섯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여기에 해당하면 난민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인종에 있어서의 박해, 두 번째는 종교적인 문제, 뭔가 국적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membership of particular social group, 특정한 사회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의견,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서 내가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중에 하나, 이런 것에 해당이 되면은 난민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다소 좀 무거울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 왜냐면 이웃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도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그래머 클리어 문제로 이렇게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문장 삽입 문제로 바꾸어 보았어요. 다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같이 골라 볼게요. 자, 주어진 문장은요, 딱 한눈에 보아도 단서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but이라는 아이가 보이죠. 우리 but의 뜻은 뭐죠? 일반적으로 but이라는 연결사는 그렇죠. 하지만 혹은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문장 삽입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에 연결사가 있으면요. 실은 그 문제의 난이도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난도는 낮다. 그 말은 뭐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조금 편한 마음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두고 여기에 주어진 문장에 나와 있는 부분과 앞에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바로 여기 뒤에 이어질 부분이 한번 글을 보았을 때, 너무 어색한데?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은데? 라는 그 부분을 찍어서 주어진 문장을 넣으시면 높은 확률로 정답이 되는 거죠. 같이 볼게요. But now in Turkey, we sleep in crowded tent. 자,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잡니까? 맞아요. 원래는 시리아가 고향인데요. 튀르키예에 있는 곳에서는 지금 아주 붐비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텐트 속에서 잠을 잡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But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들아, 이 부분은 문장의 의미가 조금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We sleep in crowded tent. 뭐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죠.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붐비는 그런 텐트 속에서 같이 막 이렇게 자야 돼. 그리고 얘들아 좀 좋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조금 힘든 거죠. 그렇다면 주어진 문장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좀 자연스러울까요? 앞에 문장에도 힘든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뭔가 힘든 내용이 나오고 하지만 튀르키예에서는 우리는 크라우디드 텐트에서 자요. 힘겹지만 우리는 힘겨워요. 그 말이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뭔가 좋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좀 힘들어요. 라고 해서 반전이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 풀기 전에 정리를 하자면요. 이 문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접의 연결사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접의 연결사, but, however, yet, still 이런 아이들이 이런 역접 연결사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역접이라고 하면요. 순접과 반대말로 뭔가 앞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반박을 하거나 앞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역접의 연결사의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무언가 소재를 전환할 때 화제를 전환할 때, 그래서 이런 역접 연결사를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강조하기 위해서, 무언가 특별하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들을 주기 위해서 역접의 연결사를 쓰기도 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수 있겠죠.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주어진 문장은 but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1번의 넘버링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나왔던 내용은요. We left Syria. 맞아요. 뭔가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에 무서워서 시리아를 떠났습니다. We became refugees. 우리는 난민이 되었어요. My family walked for days. 우리는 수일 동안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2번 뒤에 in Syria. 자, Syria에서는요. 우리는 좋은 집에 살았어요. 우리 엄마는 맛있는 식사를 해주셨고요. And I went to school. 나도 학교에 다녔어요. 3번 뒤에 we have very little food. 자, 근데 갑자기 얘들아,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We have very little food라고 하면 음식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뒤에 we are always hungry. 우리는 항상 배가 고픕니다. 나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고요. 저희 아버지는 담배 농장에서 일하세요. 저도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저도 함께 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래서 갑자기 한 부분에서 뭔가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죠. 바로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 3번 앞에서는 We lived in a nice house. 좋은 곳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잘 살았는데, 3번 뒤엔 갑자기 We have very little food라는 뭔가 힘겨운, 힘든 상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주어진 문장이 3번에 들어가야 말이 자연스럽죠. 자, 앞에서는 어떤 상황? 아, 본국에서의, 시리아에서의 어떤 좋았던 상황이고요. 주어진 문장 이제 어디에서? 난민의 자격으로, 난민의 신분으로 튀르키예로 지금 온 거잖아요. 자,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we sleep in a crowded tent. 붐비는 텐트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요. 우리가 뭔가 야영 가거나 캠핑을 가서 하루 이틀 정도는 뭐다 같이 이렇게 잘수 있겠죠. 그런데 거의 날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붐비는 곳에서 잔다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맞잖아요. 그래서 힘든 상황들이 어디 뒤에? 3번 뒤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은 여기 3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역접 연결사 but은 물론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의 분위기가 달라지기는 하죠. 그런데 무언가에 대한 정확한 반박이다라기보다는 뭔가 이두 개의 상황을 극명하게 비교를 하면서 뭔가 강조를 하는 그런 어떤 장치로 쓰였다라는 거 챙기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That's why라는 것은 주로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자, 이 문제는요, That's because를 쓸 건지, That's why를 쓸 건지 이두 개가 같이 묶여 있었죠. 무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할 때는 that's because를 쓰는 것이 맞고요. 자, 이러이러해서 그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과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that's why 그리고 주어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정답은 O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 문제를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오늘의 Words Quiz 나갈게요. 역접의 연결사.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but, still, however 이런 애들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역접 연결사는 앞뒤 내용의 대립을 표현할 때만 쓰인다. 자, 이게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뭔가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바라본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함께 보았습니다. Refuge란 단어도 함께 배웠고요. 우리 이 시간 잘또 복습해서 다음 시간 이어서 보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in English. Today, this is our 11th time of learning English through funny cartoons. 재미있는 만화를 보면서 배우는 영어. 이 케빈 선생님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를 책임지겠어요. Okay, are you guys ready? Let's go, go, go!
1: Do you want anything else? Shall we have a food contest, you and me?
2: Don't be silly. I'm full now. Let's go.
1: Okay.
2: Where are you going with the bill?
1: Oh, I forgot you're buying today. Here's the bill.
2: We have to wait for the server.
1: Oh, Christine, in Korea, we go to the front and pay the bill.
2: Huh? Really? In America, we pay at the table. I thought you were running away without paying. Sorry, I didn't know.
3: Did you enjoy your meal? The total is 100,000 won.
1: Wow, that's a lot.
2: No problem. It's my pleasure. Wait, where's my wallet? Can you help me find my wallet?
1: Christine, You're holding it.
2: Oh, my goodness. What's wrong with me? Oh, here you go. Oh, God.
0: Oh, it's too funny. 정말 재밌는 만화. 이해를 못하셨다고요? It's totally fine. 저 케빈 선생님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Let's go. 자, 아직도 떡볶이 집에는 우리 케빈과 크리스틴. 아예 전세를 낸 것 같죠? 자, 이제 다 먹은 것 같은데 케빈이 Do you want anything else? 더 먹을 거 있니? 뭐 더 원하는 거 있니? Shall we have a food contest, you and me? 우리 그냥 먹기 시합할래? 라고 했습니다. 그자 크리스틴은 Don't be silly. 농담도 참. I'm full now. Let's go. 나 이제 배불러. 이제 진짜 가자. Let's go. 자, 케빈이 오케이. Where are you going with the bill? 크리스티, where are you going with the bill? 계산서 들고 어딜 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케빈은 Oh, I forgot you're buying today. 아, 그렇지. 아, 너가 오늘 사는 걸 까먹었다. 자, here's the bill. 여기 계산서. 자, 그래 크리스티니? No, we have to wait for the server. We have to wait for the server. 종업원을 기다려야지. 어디가? 그러자 케빈은 Oh, Christine, in Korea, we go to the front and pay the bill. Christine, 한국은 말이야. 계산을 할 때,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해야 돼. 라고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틴이 Really? 정말? 그렇죠. 외국에서는요. In America, we pay at the table. 자, 해외, 특히 미국에서는 테이블에서 계산을 합니다. Hey waiter, hey waitress.

0: Excuse me, I want to pay the bill 이라고 하죠. 테이블에서 계산을 합니다. 자, in America we pay at the table.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식사 후에 테이블에서 계산을 합니다.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 크리스티는 I thought you were running away without paying. 아, 너가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는 줄 알았어. Sorry, I didn't know. 미안, 나도 몰랐어. 자, 이제 크리스는 계산대로 향하고 있죠. Did you enjoy your meal? The total is 100,000 won. 맛있게 드셨나요? 네, 총 1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자 케빈이 와우, that's a lot. 정말 많이 먹었죠. 떡볶이 집에서 10만 원어치나 먹었네요. Oh my god. 어, 근데 크리스는 no problem. 문제 없어요. It's my pleasure. 어, 역시 크리스는 오늘 살려고 한 것 같아요. 어, 그런데 wait, where's my wallet? 내 지갑 어딨지? Can you help me find my wallet? 핵심 표현입니다. 빠밤. Can you help me find my wallet? 내 지갑 좀 찾아줄 수 있어? Can you help me?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무엇을? Find my wallet. 내 지갑을 찾게. 아, 내 지갑 좀 찾아줄 수 있어.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자 케빈이 크리스틴, you're holding it. 크리스틴, 너 지금 들고 있잖아. Oh my goodness, what's wrong with me? 아, 기억이 약간 깜빡했나 봐요. 손에 들고 있는 걸 몰랐어요. Oh my goodness, what's wrong with me? 정신이 없죠? 자, 카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Here you go. 네,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복습해봤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 표현을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이제 핵심 표현, 오늘의 핵심 표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는 순서입니다. 저를 도와줄 친구 불러볼까요? Come on in, Jamie! Oh, Jamie. Oh, Jamie 덕분에 Kevin's Cartoon English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요. Thank you very much.
1: Okay, thank you. Hello, everyone. My name is Jamie.
0: Hey, Jamie. 오늘 핵심 표현 뭔지 알아요?
1: Can you help me find my wallet?
0: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1: Because 우리 케빈이 아까부터 지갑을 찾는 것 같았어.
0: 맞습니다. Can you help me find my wallet? 내 지갑 좀 찾아줄 수 있어? 그렇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Can you help me find my wallet? One more time. 아주 잘했습니다. 아, 그래, 제이미. 나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 근데 저 문 뒤에 있는 것 같아. 방에 있는 것 같아. 방문이 잠겼어. Can you help me open the door? 문 여는 것 좀 도와줄 수 있니? Can you help me open the door?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더. 아주 잘했어요. Can you help me open the door?
1: 비켜봐. Fire blast!
0: 문 다 태웠네. 네, 역시 발 빠르죠. 좋습니다. 핵심 표현 배워봤고요. 이제 이 핵심 표현으로 카툰을 다시 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2: Do you want anything else? Shall we have a food contest, you and me?
3: Don't be silly. I'm full now. Let's go.
2: Okay.
3: Where are you going with the bill?
2: Oh, I forgot you're buying today. Here's the bill.
3: Oh, we have to wait for the server.
2: Oh, Christine, in Korea, we go to the front and pay the bill.
3: Huh? Really? In America, we pay at the table. I thought you were running away without paying. Sorry, I didn't know.
4: Did you enjoy your meal? The total is 100,000 won.
2: Wow, that's a lot.
3: No problem. It's my pleasure. Wait, where's my wallet? Can you help me find my wallet?
2: Christine, huh? You're holding it.
3: Oh.

0: what's wrong with me? Oh, here you go.
1: Oh, God.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유익했나요?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오늘의 핵심 표현만큼은 꼭, 꼭,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Can you help me find my wallet? 내 지갑을 찾아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find my wallet? 해외여행을 가셔서 또 이렇게 지갑을 분실할 수 있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Can you help me find my wallet?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최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상관접속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상관접속사 하나 하고요. 그리고 and가 들어가는 표현 하나 더 볼 건데요.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Both Jimmy and Jason don't clean up after themselves. 짐이나 제이슨이나 걔네들끼리 놀고 나서 치우지를 않아. You can say that again. There's always a mess here and there whenever they come over. 내 말이 그 말이다. 걔네가 놀러 올 때마다 여기저기 완전 난장판이잖아. 자, 뭔가 Jimmy와 Jason은 굉장히 청소를 안 하고 어지르는 친구들이었나 봐요. 약간 선생님도 마음이 살짝 뜨끔해요. 선생님도 이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장난감을 잘 치우는 아이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래서 교과서에 이런 다이얼로그가 등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오늘은 both A and B랑 here and there라는 표현 볼 겁니다. Both A and B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상관접속사고요. Here and there는 똑같이 and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 친구는 그냥 부사예요. 뭐 이따가 어떤 뜻이 있는지는 살펴볼 거고요. Both A and B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뜻이요. A와 B 둘 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both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이미 얘 자체가 뜻이 둘 다, 양쪽 다, 둘. 기본적으로 의미가 이거야, two. 그렇기 때문에 사실 both라는 단어를 외우고 있으면 뒤에 A and B면 아, A와 B, both, 둘 다구나 라는 걸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에 and가 들어가는 이유는 A와 B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 친구는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일단은 dialogue에 아까 해석 어떻게 했는지부터 보죠. Jimmy와 Jason이 둘 다 걔네가 놀고 나서 치우지를 않는다 라는 그런 다이얼로그의 문장이었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교과서 속의 예문인데요. The customer, 고객님이시죠. 고객이 purchased, 구매했다. Both the purse and the coat 라고 되어 있는데 purse는 지갑이고 coat는 우리 겨울에 입는 그 코트죠. 그래서 지갑과 코트 두 개 다 구매하셨다. 고객님께서. 이렇게 해석이 이제 될 텐데요. 자, both A에 해당하는 게 the purse겠고 B에 해당하는 게 the coat겠죠. 그래서 둘 다 구매했다 라고 해석하는 이 둘 다를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바로 이겁니다. both A and B가요. 맨 앞에, 문장의 맨 앞에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은 동사를 복수형으로 써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뭔 소린고 하니? 바로 이 소리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요 다이얼로그 문장 주어의 보스가 나왔죠. 뒤에 동사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doesn't 써놨죠. 요러면 안 돼. 근데 가끔가다 요런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 상관접속사 분명히 B에다가 숫자를 맞추라고 했으니까 Jason은 3인칭 단수니까 doesn't 아닌가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both A and B의 의미를 생각해봐요. 둘. 이거는 절대로 단수가 될 수 없어요. 둘. 복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관접속사는 B의 수일치 이거랑 아예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의미 자체가 이미 복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doesn't가 아니라 don't를 사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절대 시험에서 틀리지 않도록 하고요. 자, 다음 표현은 here and there입니다. 요거는 이제 and가 들어간 교과서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요. 사실 직역해도 이해하기 쉬워요. here, 여기, and there,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굉장히 쉽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저기. 의미가 굉장히 직관적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가끔가다 친구들이 좀 실수하는 게 가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가끔 실수한다 좀 이상하긴 하죠? 자, here and there가 의미 자체가 여기저기라는 이 공간에서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 한번 있다가, 저기 한번 있다가 요거를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가끔이 됩니다. 요렇게 긴 시간이 있는데 여기 한번, 저기 한번이니까. 그래서 공간으로 쓴다면 여기저기, 시간의 개념에서 쓴다면 가끔이라는 의미가 되는 게 이 표현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이제 공간의 의미입니다. 걔네가 놀러 올 때마다 여기저기에 난장판이 벌어진다. 항상 그렇다. 라는 뜻이었고요. 자, 얘가 바로 시간의 의미에서의 here and there예요. 나는 케이크를 bake. 굽는다죠. 나는 케이크를 굽는데 here and there. 요렇게 시간이 있다면 이때, 이때. 즉, 가끔 가다가 케이크를 굽는다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and라는 공통점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위에 있는 건 상관 접속사고 아래 있는 건 그냥 부사의 표현이죠. both A and B와 here and there. 우리 한번 퀴즈를 통해서 완전히 정복해 봅시다. 믹스앤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의 퀴즈가 나갑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초콜릿이랑 바닐라 아이스크림 둘 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자, 둘 다 앞에 뽀뽀뽀뽀 보스, 그쵸? 앞에 보스를 쓰고 뒤에는 and가 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어를 이렇게 보스로 썼기 때문에 뒤에 동사를 보면 are이에요. is 아니고요. are 나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Both chocolate and vanilla ice cream are my favorites. Both chocolate and vanilla ice cream are my favorites.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는 부와 명예 둘 다 가졌다. 아, 부럽다. 그는 누구인가? 굉장히 부럽군. 자, 여러분도 이렇게 되고 싶죠? 자, 둘 다니까? 그쵸. both와 and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wealth라는 게 부, 돈이 많은 거고요. fame이라는 건 명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명한이라는 그 형용사가 fame에서 따와서 famous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너는 네가 필요한 모든 걸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어. 자, 뭔가 어떤 게임인가? 우리 방탈출 게임 이런 건가 봐. 여기저기에 막 단서가 숨어 있고 이런 건가 봐요. 그쵸? Here and there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You can find everything you need here and there. You can find everything you need here and there. 좋아요. 마지막 문제 봅시다. 여기저기 꽃들이 피어있다. 자, 여기저기 방금 봤죠? 여기와 저기 here and there. 그쵸.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문장이었고요. 자, 이렇게 퀴즈는 마칩니다.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쳐볼게요.
1: Both Jimmy and Jason don't clean up after themselves. You can say that again. There's always a mess here and there whenever they come over.
0: 자, 이렇게 해서 우리 and가 들어가는 두 가지 표현, 이자 하나는 상관접속사, 하나는 그냥 표현, 이렇게 봤죠.

both A and B. A와 B 둘 다라는 뜻이었고요. 이게 주어로 올 경우에 동사는 복수의 형태로 쓰셔야 한다. doesn't 아니고 don't, is 아니고 are 쓰셔야 하고요. 그 다음이 here and there. 여기저기라는 뜻이었고, 시간의 개념이라면 가끔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거 꼭잘 기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Love. L-O-V-E. Love. Love. Favorite. F-A-V-O-R-I-T-E. Favorite. Favorite. Worry. W-O-R-R-Y. Worry. Worry.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Feelings and Emotions, 느낌과 감정 3편이에요. Wow, we have so many feelings inside us. Let's see some new words today. Our first word. Love, 사랑 또는 사랑하다예요. 친구들, 저는 love 단어만 떠올라도 너무 행복한데요. 그 다음은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보통 이럴 때 많이 쓰죠. 너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What's your favorite food? 그 다음은 worry, 걱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뭔가가 불안하면 살짝 걱정이 되죠. Don't worry, 괜찮아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사랑, 사랑하다. Love, love. Good job.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favorite. Very good. 걱정하다. Worry. One more time. Worry.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Love. Love. Favorite. Favorite. Worry. Worry.
0: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I love my family very much. 나는 내 가족을 아주 사랑해.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My mom, my dad, sister, brother. I love everyone.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I love my family very much. That's right. Okay, let's try this one. What is your favorite food?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친구들은 뭐예요? Pizza, hamburgers, 떡볶이. I like everything. 저는 다 좋아하는데요.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What is your favorite food? Good job, guys. Don't worry about me. 내 걱정하지 마. 친구들, don't. 뭐뭐 하지 마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표현 참 많이 쓸 것 같네요.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자, let's say it one more time. 내 걱정하지 마. Don't worry about me. Very good. Now, let's look at our next set of words.
1: Scared. S-C-A-R-E-D. Scared. Scared. Hate. H-A-T-E. Hate. Hate. Great. G-R-E-A-T. Great. Great.
0: Our next word is scared. 무서워하는 또는 겁먹은이에요. 친구들, what are you scared of? 무엇이 무섭나요? 그 다음은 hate. 싫어하다 또는 미워하다. Is there something you hate?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무언가가 있나요? 그 다음은 great. 큰, 위대한, 훌륭한. Everyone, we all have to be great people, okay? 우리는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무서워하는, 겁먹은, scared. R 발음을 강하게 해볼까요? Scared. Good job. 싫어하다, 미워하다, hate. One more time. Hate. Very good. 큰, 위대한, 훌륭한, great. 자, 한 번 더. Great. Great job.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cared. Scared. Hate. Hate. Great. Great.
0: Okay, here are our new sentences. I'm scared of spiders. 나 거미를 무서워해. 어, 이거 제 얘기 같은데요. 저 사실 거미 좀 많이 무서워요. What about you? 자, 친구들, 뭐뭐를 무서워한다 했을 때 scared of 이렇게 짝꿍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I'm scared of spiders. Very good. I hate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싫어해. 여러분은요, 어때요? How about you? Do you like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 don't.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I hate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길었는데 너무 잘하는데요? Okay, our last sentence. This is short. He was a great scientist. 그는 훌륭한 과학자였어. 와, 과학자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실험도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great라고 하죠. Okay, now it's your turn. He was a great scientist. Good job, everyone. 아주 잘하는데요.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Love, love. Favorite, favorite. Worry, worry. Scared, scared. Hate, hate. Great. Great.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그는 기타를 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는 기타를 칠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오늘 학습을 마친 후에 미션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의 조자는요, 한자에 도울 조자를 썼어요. 그래서 조동사란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조수 역할을 하는 동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서 의미를 더해주는 동사가 바로 조동사예요. 예를 들어,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야 한다와 같은 의미를 더할 때 조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조동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조동사 뒤에 바로 동사원형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원형, 3인칭 단수 현재형 S를 붙인다거나 과거형을 쓴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조동사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 원래의 형태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조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고 동사 원형을 적어주면 됩니다.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데려와서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대답할 때는 조동사를 사용해서 yes 주어 조동사 또는 no 주어 조동사 not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조동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가장 많이 쓰이는 조동사 중에 세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can입니다. can은 대표적인 뜻은 1번, 뭐뭐 할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그 외에도 2, 3, 4번 뜻도 있습니다. 허락, 뭐뭐 해도 된다, 라는 뜻도 있고요. 가능성, 뭐일 수도 있다. 부탁, 뭐뭐 해주시겠어요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조동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1번,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꼭 알고 계셔야 돼요. 부정문을 만들 때는 주어 cannot 줄여서 can't라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을 적어주고요. 의문문 만들 때는 can을 주어 앞으로 가져와서 can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적어줍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I can swim. 나는 수영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You can see your phone이라고 하면 you can use your phone이라고 하면 너는 너의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된다. 허락의 의미죠. It can be dangerous. 그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가능성을 나타내고요. Can you open the window?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부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입니다. 그리고 can의 과거형은요, could를 써요. I could read when I was four. 나는 4살 때 읽을 수 있었다. 과거의 의미를 가지면서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an의 과거형은 could. 또더 공손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또는 허가를 구할 때도 could를 사용한다. 공손한 느낌으로 부탁하거나 허가를 구할 때도 could를 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퀴즈.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can을 포함한 문장을 완성하세요. 첫 번째는요, 나는 자전거를 탈수 있다. 뭐라고 할까요? Ride. 동사원형 앞에 조동사 can을 붙여주면 되겠죠. I can ride a bike. 나는 자전거를 탈수 있다. 2번. She blanked the piano very well. 이번에는 not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빈칸이 두 개뿐이니까 우리 cannot, can't로 적어서 She can't play the piano very well.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여기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지만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play, 3인칭 단수 현재형 s가 아닌 play 동사 원형을 쓴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피아노를 매우 잘 치지 않는다. 3번, blank, speak를 사용해서 너는 영어를 할수 있니? 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의문문 만들 때는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may도 알아볼게요. may는 뭐뭐 해도 된다. 허락의 뜻도 가지고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의 뜻도 가져요. 부정문으로 쓸 때는 may not 동사원형으로 적어주고 의문문 만들 때는 똑같이 may를 주어 앞으로 보내줍니다. You may go outside.
너는 바깥으로 나가도 된다. 허락을 나타내고 있죠.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른다. 추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조동사가 있는데요. 바로 might예요. 일상생활에서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 may보다 might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이고, 부정문으로 쓸 때는 might not 동사 원형으로 써줘요. 의문문으로 쓸 때는 might를 주어 앞으로 보낼 수 있는데, might의 경우에는 의문문으로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He might be late. 그는 늦을지도 모른다. She might not like pizza. 그녀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측의 의미로 사용이 돼요. 퀴즈, 괄호한 동사와 might 또는 might not을 사용하여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He looks tired. 그는 피곤해 보인다. He blank to the party tonight. 그는 오늘 밤에 파티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앞에서 그가 피곤해 보인다고 했으니까 파티에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우리 부정문으로 might not 적어주고, 그 다음에 go는 동사 원형으로 써야 돼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지만 조동사 뒤에서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he might not go to the party tonight.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2번, the sky is very cloudy. 하늘이 매우 흐리다. It blank soon. 비가 내릴지도 몰라 라고 해야 되겠죠. 하늘이 흐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긍정문으로 might를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 rain. It might rain soon.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그럼 같이 해결해 볼게요. 주어진 동사와 can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자, 주어진 동사는 play예요. play 뒤에 악기가 나오면 이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이죠. 그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play 앞에다가 조동사 can을 붙여서 적어주면 되겠죠? He can play the guitar.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주어가 3인칭 단수이지만 조동사 뒤에는 3인칭 단수 현재형 쓰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래서 he can plays 라고 하면 안 되고 he can play 동사 원형으로 적어야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he can play the guitar. 그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는 ca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문 만들 때는 not을 어디에 쓴다고요? can 뒤에, 조동사 뒤에다가 붙이면 되니까 he can't play the guitar 이라고 하면 그는 기타를 연주할 수 없다. 반대로 의문문으로 만든다면 can을 주어 앞으로 보내서 can he play the guitar? 그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니? 라는 뜻도 완성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조동사 내용 모두 다 학습해 봤습니다. 조동사 can, may, might 각각의 의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방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더 많은 조동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허니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뿌리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바디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바디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바디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58강이고요. 장소와 위치 영단어 5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물건과 멀리 있는 물건, 가까운 장소와 먼 장소를 말할 땐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오늘은 거리 및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거리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를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here. here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펠링을 보시면 H-E-R-E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혹은 여기에서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here 할 때 H-E-A-R은 듣다 라는 단어죠. 얘랑 다릅니다. 발음이 똑같지만 스펠링도 달라요. 자, 여기에는 here, 우리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H-E-R-E. 자, 여기에, 여기에서 우리 가까운 위치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here is your phone 이렇게 말하면 너의 전화기 여기 있어 혹은 여기에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자, here 하면 여기에 가까운 위치를 나타낸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멀리 있는 물건을 말하거나 먼 위치를 말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이때는 there을 써주시면 됩니다. there, T-H-E-R이고요. 읽을 때는 there이라고 해요. 자, 역시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there, T-H-E-R-E. 읽어볼게요. there. 네, 저기에서 혹은 거기에서 라는 의미로 보다 먼 위치를 나타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I hear something there.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건데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 좀 멀리서, 저기에서 들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There은 이렇게 here보다 먼 위치를 나타낼 때 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lose입니다. close. 가까운 혹은 가까이 라는 의미고요. 거리가 가까울 때 쓸 수 있겠죠. 자, close라고 발음을 하고요.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close. C-L-O-S-E.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close라는 단어는 닫다 라는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발음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가까운 혹은 가까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close, S 발음이 나요. 얘가 S 발음이 나요. 그런데 이 close가 닫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에는 close가 아니라 close, Z 발음이 나게 됩니다.

the door일까요? 네, 1번은 close the door, 2번은 close the door인데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닫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요, close로 발음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Our new office is very close to the subway station 이라고 했죠. 우리의 새 사무실은요,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과 매우 뭐하다, close, 가깝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가까운이라고 할 때 우리 close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가까운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near인데요. near은 명사 앞에 쓰여서 무엇에 가까이에도 되고요. 형용사로 가까운 혹은 부사로 가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두 거리가 가까울 때 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스펠링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near, N-E-A-R, near. 자, 예문을 보면 Don't sit near the window라고 했거든요. Don't sit near the window니까 창문에 near, 가까이에 앉지 마가 되겠죠? near은 어디에 가까이에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참고로 around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around라는 것은 무엇의 주변에 라는 의미예요. 어떤 지점이 있으면요, 그 둘레에, 그 주변에 라는 의미로 around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ar 살펴볼 건데요. far은 가까운 게 아니라 멀리를 뜻합니다. far 써볼게요. F-A-R 읽을 때는 far. 네, 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don't go too far 이라고 하면 너무 멀리 가지 마 라는 의미가 되겠죠. far, 멀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을 그림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아이가 여기 곰인형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를 나타내는 단어는 here, here입니다. 반대로 저기, 저기 먼 곳을 나타낼 때는 우리 어떤 단어를 쓰죠? 네, 맞아요. there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지점의 거리가 가깝고 먼 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까운 거리는 우리 어떻게 표현하죠? 두 가지, 먼저 close 그리고 near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해봅시다. 이번에는 먼 거리예요. 멀리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죠? 네, F로 시작하는 단어 far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들을 더욱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환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오늘도 단어 암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날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밭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Stephanie쌤이에요.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영어 단어들과 영어 표현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인데요. 또 저희가 직접 일기도 써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James의 일기를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1: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 Because I am good at sports, I was excited.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I made 5 goals. I won a trophy. I am so happy.
0: 아, 제임스의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나 봐요. 그러면 제임스의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제임스가 체육대회에서 어떤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그리고 영어 단어, vocabulary, 문법, grammar, 그리고 발음, pronunciation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 여기서 open은 열다, 주최하다 라는 단어죠. 그리고 sports contest에서 contest는 대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체육대회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우리 학교는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라는 문장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Because I am good at sports, I was excited. 이 문장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Because I am good at sports가 첫 번째죠. 여기서 because는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be good at, 무엇에 능숙하다, 잘한다 라는 뜻이죠. 나는 스포츠,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I was excited, 신이 났어요 라는 문장이 되죠. 나는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신이 났습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Because I am good at sports, I was excited. Because I am good at sports, I was excited.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I'm especially good at soccer. 여기서 especially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특히, 특별히 라는 단어예요. Good at soccer, 축구죠. 그래서 나는 특히 축구를 잘합니다 라는 문장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made 5 goals. I made 5 goals. 여기서 made는 make의 과거죠. 그리고 goal은 축구할 때 골이죠. 그래서 나는 5 골을 넣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돼요. I made 5 goals. 같이 읽어볼까요? I made 5 goals.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won a trophy. I won a trophy. Won은 win, 이기다 라는 단어의 과거형이죠. I won a trophy, 트로피죠. 그래서 제임스는 트로피를 이긴 거예요. 받았습니다죠. I won a trophy. 같이 읽어볼까요? I won a trophy.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am so happy. I am so happy. 너무 행복해요 라는 제임스의 기분입니다. 그렇게 오늘 일기가 완성이 되죠.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 우리 학교는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Because I am good at sports, I was excited. 나는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신이 났습니다.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나는 특히 축구를 잘합니다. I made 5 goals. 나는 5 골을 넣었습니다. I won a trophy. 나는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I am so happy. 너무 행복해요. Contest. 대회. Contest. 대회. Be good at. 무엇에 능숙하다. Be good at. 무엇에 능숙하다. Especially. 특히, 특별히, especially, 특히, 특별히, made, make의 과거, made, make의 과거, goal, 골, 득점, goal, 골, 득점, won, when의 과거. 1. when의 과거.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My school opened a sports blank. 이 blank 안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대회, contest죠. 내 학교는 체육대회를 열었다.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 같이 읽어볼까요?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Because I blank sports, I was excited. Because I blank sports, I was excited. 여기서 blank는 어떤 단어일까요? am good at, 무엇을 잘하다 라는 표현이죠. Because I am good at sports, 나는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신이 났습니다. I was excited, 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Because I am good at sports, I was excited. Because I am good at sports, I was excited.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I am blank good at soccer.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특히, 특별히, especially 라는 단어죠. I'm especially good at soccer. 나는 특히나 축구를 잘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마지막 문제예요. I blank five goals.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make의 과거형, made죠. 나는 다섯 개의 골이나 넣습니다. I made five goals. 같이 읽어볼까요? I made five goals. I made five goals. 좋아요. 이렇게 오늘의 퀴즈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복습해볼까요?
1: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 My school opened a sports contest. Because I am good at sports, I was excited. Because I am good at sports, I was excited.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I am especially good at soccer. I made five goals. I made five goals. I won a trophy. I won a trophy. I am so happy. I am so happy.
0: 자, 오늘은 제임스 학교에서 열렸던 체육대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배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단어들과 표현들을 직접 일기로 써보는 게 숙제예요. 그럼 절대 까먹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단어들과 표현들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2: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3: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4: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2: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3: 로보카 폴리란 꼭꼭 약속!

0: 갑자기 먹통이 된 프린터. 이것저것 만져봐도 안 되더니 엥? 전원을 껐다 켜니 작동하네요. 오! 된다!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Oh, it's becoming? 하트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와, it works!
2: I did it!
3: What are you doing, Kevin? Why are you doing magic all of a sudden?
2: Oh, I belong to a magic circle at school.
3: A circle? What's a circle?
2: It's a group of students who share similar hobbies.
3: Oh, I see. You're talking about a club, a student group.
2: Right. I recently joined because I wanted to learn some magic tricks, and it's so much fun.
3: Show me something.
2: Okay. What kind of animals do you like?
3: Dogs.
2: Ta-da! A dog!
3: Wow! I can see you really practiced. How about a lion? Make me a lion.
2: Lion? Oh, that's a little difficult. Hold o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잉글리시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아,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하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훌라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동아리 동호회 활동은 나의 취미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케빈은요, 갑자기 마술 동아리에 들게 되었어요. 아, 이 마술 동아리에서 어떤 트릭을 배우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여놨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배워볼게요. 카드에, 풍선에, 모자에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케빈. 아, 그래요. 마술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한 것들이 잘 되나 봐요. 된다! 오, 된다?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등장했네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Oh, it works! Oh, it works! 입니다. Oh는 감탄사죠. 오, 그리고 it. 이것 또는 그것, 그리고 works. works는요, 이 work가 작용한다, 작동한다, 효과가 있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다가 딱 되니까 oh, it works!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표현 함께 말해볼게요. oh, it works. 좋아요. 다시 한번 말할 때 노란 부분 강조는 물론 감정까지 넣어서 얘기해보세요. Oh, it works. 좋습니다. 오, 된다! 된다! 왜 갑자기 근데 마술을 하고 있는 거야? 크리스틴 궁금하겠죠? I belong to a magic circle at school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 학교 마술 서클이야 라고 하네요. 이렇게요. 우리가 어디 어디에 속해 있다, 어디 어디 소속이다 라고 할 때는 belong to 쓸 수 있습니다. belong to. I belong to magic circle 이라고 했어요. A circle? What's circle? 또 우리 크리스틴 잘 이해를 못하죠. 서클이 뭐냐면 it's a group of students who share similar hobbies 라고 했네요.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거를 서클, 또 우리 동아리, 동호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I see you're talking about a club. 그렇습니다. club이라는 것이 바로 클럽 또는 동호회, 동아리 이런 뜻입니다.

0: 스스로 두루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체스를 좋아하신다면 a chess club, 체스 동아리에 들 것이고요. 축구 좋아하신다면 a soccer club, 축구 동호회에 들 수 있겠죠. club이라는 것이 이렇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을 뜻하는구나. 오늘부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마술 이 트릭을 좀 배우고 싶었었는데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또 봐야 되잖아요. Show me something. 좀 그러면 배운 거 좀 해볼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What kind of animal do you like? 라고 물어보네요. 너 어떤 동물 좋아하는데? 갑자기 동물이요? 그죠? 이 kind라는 것이 바로 종류라는 뜻이에요. 종류. 그래서 What kind of 뭐뭐뭐 do you like? 라고 물어보면 너는 어떤 종류의 무엇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kind of flowers do you like? 너는 어떤 종류의 꽃을 좋아하니? 꽃이 화려하게 피는 거, 좀 작게 피는 거, 색깔이 있는 꽃 아니면 깔끔하게 하얀 색깔의 꽃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What kind of flowers do you like? 또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록도 있고요, 힙합도 있고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크리스틴이 좋아하는 동물은 dogs, 개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케빈이요. 뽀뚜뚝뽀뚜뚝 하더니 타다! 풍선으로 강아지를 만들었어요. 놀랍죠? 신이 난 크리스틴이 이번엔 사자! Make me a lion! 사자 만들어줘봐. 사자는 좀 어려운데 잠깐만. Hold on. 뿌득뿌득뿌득뿌득뿌득뿌득 펑! 아이쿠야! 이렇게 터뜨리고 맙니다. 아직은 조금 미숙한 그런 모습의 케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카툰 속에서 배웠던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요.
1: 오! 된다!
0: Oh, it works! Oh, it works!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It works 대신에요. 진행형으로 It's working 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된다. 효과 있어. 작동해. 이런 표현이요. It's working. It's working.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과학실험 중입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입니다. 된다. 돼. 어떡해요? It's working. It's working. 기쁘게 말해주세요. 다시 한번. It's working.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반대로 아무리 도전을 해도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소용없어이죠. It's no use. 그것은 no use. 그죠? 소용이 없다. 자, 이 표현을 우리 조금 슬프게 말해볼게요. It's no use. It's no use. 허탈하게. 그래요. 그럼 이 표현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문이 안에서 잠겨버렸어요. 아무리 이리저리 애를 써봐도 안 열려요. 아유, 안 돼, 안 돼. 소용없어. 안 열려. 어떡해요? It's no use. It's no use. Excellent. 오늘은요, 생활영어 중에서도 생활영어, 된다, 돼! 하는 표현 배워봤죠? Oh, it works. 또는 Oh, it's working.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계를 잘 못 다뤄서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데요. 갑자기 뭔가가 잘 되었을 때, it works, it's working. 여러분도 꼭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과 또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을 구석구석구석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수업 중인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께 다녀와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지금 화장실 가도 돼요? 빨리 다녀오너라. 클릭!
1: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2: Be quick.
1: Yes, thank you.
2: Next time, use the restroom before class.
1: Yes, I will.
0: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자, 오늘도 우리가 채워야 할 빈칸 세 개 있어요. 화장실, 사용하다 라는 동작, 뭐뭐뭐 전에 라는 말 이렇게 세 개 함께 채워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화장실 먼저 넣고 문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화장실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친구들은 어떤 단어 생각했나요? 아하, bathroom 생각했겠죠. bathroom도 좋은데요. 우리가 집에 있는 화장실 욕실 말고 밖에 나가서 사용하는 화장실은 bath가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욕조 같은 게 있지 않기 때문에 목욕하는 용도로는 쓰지 않고 화장실 사용하고 손 씻고 이런 용도라서요. 보통 restroom이라고 말하면 더 좋겠어요.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하고 물어봤죠. Can I?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즉, 뭐뭐 해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구하는 말이에요. Can I? 하고 동작 나오죠. Go to the restroom. 저 화장실 가도 될까요? 언제? Now. 지금 화장실 가도 돼요?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쉬는 시간 실컷 끝나고 지금 수업 시간인데 이 친구가 화장실 가고 싶거든요. 선생님, 지금 화장실 가도 돼요?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선생님 대답이 뭐였어요? 빨리 다녀오너라 하셨죠. 빠르게 뭔가를 해라 라고 할 때 be quick 이라는 말 쓸 수 있어요. quick, quick이 재빠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갔다 와. be quick. yes, thank you. 네,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당부의 말씀 잊지 않으시죠? next time, 다음번에는 말이야. 사용하다 동작 알아요? use the restroom. 언제요? class, 수업하기 전에. 뭐뭐뭐 전에 하는 말? before 있죠. next time, use the restroom before class. 무슨 뜻이에요? 다음번에는 use the restroom이니까 사용하도록 해죠. 뭐를요? 화장실 사용을 언제 하라고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도록 해. 이렇게 당부도 잊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아이가 Yes, I will. 네, 그렇게 할게요. 왜 will 썼을까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라 하셨으니까 네, 다음부터는 저 그렇게 할 거예요. 라서 will을 써준 거예요. Yes, I will. 이 문장이 원래는 Yes, I will use the restroom before class next time. 앞에 있는 선생님 말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대화 완성해 봤고요. 이제는 이 대화를 리듬에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이렇게 단어가 많은 문장인데요. 어디를 강조하면 뜻이 잘 전달이 될까요? 그렇지.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다. 어디를 가요? 화장실에 간다. 언제? Now. 이렇게 강조하면 되겠죠.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좋아요. 그랬더니 선생님 대답. 빨리, 재빨리 다녀와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르게잖아요. 빠르게. 그러면 be quick. quick을 강조해줘요. 친구들도 be quick. 그렇지. 아이 대답, 네, 고맙습니다. yes나 no는 강조해야 되죠. 대답이니까요. 그리고 thank you에서는 고맙습니다 하는 thank 부분을 강조하면 되겠죠. yes, thank you. yes, thank you. 좋아요. 이제 선생님 당부 말씀 가장 긴 거예요. Next time, use the restroom before class. 어디에 강조하고 싶어요, 친구들? 그렇지. 다음번에는 중요하고요. 사용하도록 해라 중요하고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수업 전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next time use the restroom before class. 오, 더 빼고는 다 강조네요. 친구들도 말 하나하나 강조해 볼게요. Next time use the restroom before class. 자, 마지막 문장. 네, 그렇게 할게요. Yes, I will. 그렇지. Yes 부분은 강조하면 되겠죠. Yes, I will. I will은요,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그렇게 할게요 라는 뜻만 있기 때문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친구들도 Yes, I will. 잘했어요. 이제는 이 리듬 그대로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자,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 학교 눌러서요. Scene 5. 오늘은 다섯 번째 대화 연습 함께 해볼게요. 리듬 중요해요, 리듬.
3: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0: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3: Be quick.
0: Be quick.
3: Yes, thank you.
0: Yes. Thank you.
2: Next time, use the restroom before class.
0: Next time, use the restroom before class.
3: Yes, I will.
0: Yes, I will. Well done, well done.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제는요, 우리 talk more 함께 할 텐데요. talk more는 앞에 대화에서 문장 하나를 뽑아서 우리만의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도전할 문장은 be, 이에요. 우리 대화에서는 be quick이 있었죠. 이렇게 이 be 다음에 뭔가 상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를 꾸며주고 설명하는 말들을 넣어서 뭐뭐 해 이런 문장 쓸 수 있어요. be quick 하면은 빨리 해 이런 뜻이 되겠죠. 재빨리 뭐뭐를 하라는 말. 자, 어떤 단어를 넣어서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지 우리말 보면서 문장 만들기 도전해봐요. 조용히 해 있어요. 조용히. 그러면 조용한, quiet 알고 있어요, 친구들. Be quiet. Be quiet.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문장은 어때요, 친구들? 착하게 굴어. 좀 어렵다. 착하게. 나쁘게 하지 말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다정하게 하는 거. 친구들 많이 하는 nice라는 말 있어요. nice. 그러면 착하게 굴어. Be nice. Be nice. 마지막으로는 솔직해봐. 그럼 여기에 솔직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솔직한은 honest. honest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솔직해봐. be honest. be honest. well don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이렇게 매일매일 함께하니까 친구들 말하기 실력 쓱쓱 올라가는 거 느껴지나요? 오늘 클릭하지 못했던 나머지 대답도 클릭해서 친구들 스스로 연습해보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4: Why do I do
5: it? This
6: atmosphere? It's going to be able to
5: protect the atmosphere? The atmosphere? If you follow
7: it? This is a crisis.
8: Your crisis is also following.
9: Kumyung. Not atmosphere, but my plan. Safe, financial life. The more you check, the more it becomes saf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우리는 이번 주에 arts and crafts, 미술, 즉 그리고 만들기에 관한 표현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색연필이 될 수도 있고, 페인트가 될 수도 있고, 페인트를 사용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4. Arts and Crafts. I can say what I want to paint.
0: Let's start with warm-up. Oh, look, it's art class. 자, 여기도 미술 시간이네요, 그쵸? 우리 친구가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So, what is he drawing with paint? Fruit. 맞아요, 과일을 그리고 있네요. 다양한 과일들을 그리고 있죠? So what expressions can you use when you're painting? 궁금하시죠? 자, 어떤 표현들을 배워볼까요? 먼저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2: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1: Which flowers?
2: Roses and tulips.
1: Show me after you're done.
2: Of course.
0: 대화 잘 들으셨죠? 그럼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볼게요.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에 paint라고 나왔죠? paint 자체가 paint로 그림을 그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paint 칠하다 라고 할 때도 paint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 페인트 칠할 거야 그러면 벽에 페인트 칠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페인트 하나로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다, 페인트 칠하다 다 사용 가능합니다.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라고 했는데 flower가 바로 꽃이라는 뜻이죠. Some flowers는 꽃 몇 개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는 꽃을 페인트 칠할 거야. 페인트로 그릴 거야.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자, I'm going to라는 요 부분을 보면 나는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쓸 때 좀 긴 것들은 줄이는 성향이 있어요. 사실 우리말도 줄임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영어는 I'm going to를 어떻게 줄이느냐? I'm gonna. 이렇게 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연습을 해볼게요. 자, I'm going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면 나는 그 행동을 할 거야 라는 말이 되거든요. 자, 일단 나는 수학 공부를 할 거야. I'm going to study math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앞부분을 줄여버리면 I'm gonna study math 라고 하는 거죠. going to 하다가 going의 마지막 g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going to 하다가 going to gonna가 된 거예요. 자, I'm gonna study math. 이렇게도 줄여봤습니다. 나는 영어를 공부할 거야. I'm going to learn English 라고 하면 되겠죠.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m going to learn English. Good. 이것도 줄이면 I'm gonna learn English. I'm gonna learn English.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짧으니까 좀 더 편하죠? 또 연습해 볼게요. 나는 낮잠을 잘 거야. 낮잠을 자다가 take a nap 이에요. I'm going to take a nap. I'm going to take a nap. 혹은 줄여서 I'm gonna take a nap. 훨씬 더 빨리 말할 수 있네요. 그쵸? I'm gonna take a nap.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 창문을 열 거야. I'm going to open the window. Open the window를 넣으면 되겠죠? I'm going to open the window.

0: 줄여볼까요? I'm gonna open the window. I'm gonna open the window.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I'm going to를 배우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말할 때는 I'm gonna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Which flowers? 자, 꽃을 그릴 거야 라고 했더니 Which flowers? 어떤 꽃들? 이라고 물어봤죠? Roses and tulips. 자, 꽃 이름은 살짝 영어에서 어렵기는 해요. 근데 요 꽃들은 좀 쉬울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일단 rose가 장미라는 뜻이죠. rose. 그리고 tulip 뭘것 같아요? 튤립이죠, 그렇죠? tulip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roses and tulips 여러 개를 그릴 거니까 둘다 복수로 얘기를 했어요. Show me after you're done. Show me after you're done. 이라고 했는데, show는 보여주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Show me니까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고요. After는 뭐뭐 후에 라는 뜻이에요. You're done을 그럼 알면 되겠네요. Done은 끝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가 다 끝난 후에 나에게 보여줘.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그쵸? 근데 나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Show me after you're done.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Show me after you're done. Show me after you're done. 그럼 이것도 우리 연습해 볼까요? Show me after you're 다음에 끝난이 아니라 다른 상태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너가 다 준비된 후에 나에게 보여줘. 준비되는 ready이니까 show me after you're ready. Show me after you're ready 라고 할수 있죠. Calm, 진정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이 아니라 진정한. Show me after you're calm. 너 진정한 후에 나한테 보여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Show me after you're calm. 또, 돌아온 후에 나한테 보여줘. Show me after you're back. Back이 돌아온이라는 표현이에요. Show me after you're back.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of course. 나다 끝난 후에 보여줄게. 물론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1: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2: Which flowers?
1: Roses and tulips.
2: Show me after you're done.
1: Of course.
0: It's level up time.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So this is art class, right? And he's painting something. 자, 페인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What are you painting? 지금 뭘 페인트하고 있는 거야? 뭘 그리고 있는 거야? 라는 뜻이죠. What are you painting?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What are you painting? 자, 우리 학생은 I want to paint some fruit 라고 얘기를 했네요. I want to paint some fruit. 근데 우리 친구들 Fruit는 왜 S를 안 붙여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ruit 자체로는 복수예요. 그래서 단수, 복수, 하나일 때도 fruit, 여러 개일 때도 fruit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I want to paint some fruit.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 want to paint some fruit. 오, 페인트로 다양한 과일을 그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또 선생님 물어보시죠. Which fruit? 그럼 어떤 과일이라는 뜻이겠네요. Which fruit? 자, 자세히 볼까요? 일단 사과가 있네요. 그쵸? 사과는 apple이라고 합니다. apple. 그런데 사과가 두 개 있죠? 그래서 복수로 I want to paint apples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want to paint apples. I want to paint apples. Good job. 수박도 있어요. 수박은 watermelon이라고 하죠. watermelon. I want to paint a watermelon. 수박은 크니까 하나만 그릴 건가요?

봐봐요. I want to paint a watermelon. 들어가는 거꼭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보니까 배도 하나 있네요. 그쵸? 배는 pair라고 합니다. pair. 요거 peer라고 하면 안 돼요. pair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배는 하나 그려볼까요? I want to paint a pair. I want to paint a pair. Good job. 또 어떤 과일이 있나요? 오, 먹음직스럽게 생긴 복숭아가 있네요. 복숭아는 peach라고 하죠. I want to paint a peach. 하나 있으니까 I want to paint a peach라고 할수 있겠죠. 자세히 보니까 감도 그리고 있어요. 아직 다 그리진 못했지만. 자, 감은 영어로 persimmon이라고 해요. persimmon. 자,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연습해 볼까요? 나는 감을 그리고 싶어요. I want to paint a persimmon. I want to paint a persimmon. Good job.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다 끝나면 나에게 보여줄래? 라고 하시는데, Show me after you're done. 이 표현 우리 아까 배웠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Show me after you're done. 잘했어요. 그런데 끝난이라고 할때꼭 done만 쓰는 건 아니에요. finished라는 표현도 쓸수 있어요. Show me after you're finished. Show me after you're finished.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페인트로 그림을 그릴 때쓸수 있는 표현인 paint를 같이 한번 연습해 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페인트 칠, 우리 벽에 하는 페인트 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페인트를 쓸 때도 모두 다 페인트를 쓸수 있다고 했죠? 잘 기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It's time for the chant. Repeat after me. Some flowers. Some flowers.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Which flowers? Which flowers? Roses and tulips. Roses and tulips. Done. Done. Show me after you're done. Show me after you're done. Good. Some fruit. Some fruit. I want to paint some fruit. I want to paint some fruit. Which fruit? Which fruit? Watermelon, pear, peach, and persimmon. One more time. Watermelon, pear, peach, and persimmon. Finished. Finished. Show me after you're finished. I can do it by myself.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paint. 내가 어떤 그림을 페인트로 그리고 싶은지 말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 배운 모든 표현들 많이 복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0: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4. Famous desserts around the world. Wednesday. Famous dessert in Spain.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Spain.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 오늘도 굉장히 맛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네요. 그쵸? 오늘도 dessert festival. It's a dessert festival. 디저트 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Spain이라고 적혀 있네요. Spain. Spain. 스페인이죠, 그쵸? We're going to talk about a Spanish dessert today. 자, 오늘은 스페인의 디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자아이가 지금 스페인 국기를 들고 있죠? A girl is holding the Spanish flag. 자, 근데 저게 뭘까, 얘들아? 길고 저 brown, 갈색깔의 긴 건 뭘 것 같아요? What is that long brown thing? 우리 친구들 아이디어가 있나요? 아, 쌤 알겠어요. 자, 일단 we see a sugar jar and a chocolate jar too. 자, 지금 설탕 jar 통도 보이고 초콜릿 jar 통도 보입니다. 그걸 보아하니 저거는 추러스 같지 않아, 얘들아? 추러스 좋아하나요? 우리 친구들 놀이공원 가면은 꼭 뭘 먹어요? 쌤은 추러스를 먹습니다. 자, 추러스는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추러스가 아니라 추러라고 합니다. 추러. Churro. 정말 맛있잖아요. 그렇죠? 자, churro. 자, 맛있겠다. 그렇죠? 자, 오늘 그러면 churr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네 개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자, 첫 번째 단어는 long. long. 긴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알죠. 저 churros가 길이가 어때요? 굉장히 길죠? 한번 발음해보겠습니다. long. long 할 때 롱롱롱이 아니라 혓바닥이 살짝 나와야 되겠죠. L이니까 long long.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prinkle. sprinkle 뿌리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추러스 먹을 때 설탕 sprinkle 하지 않나요?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sprinkle 시작. sprinkle. 오케이. 자, 그 다음은 sugar. sugar 설탕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렇게 좋진 않지만 정말 맛있는 설탕 sugar 발음해 볼게요. sugar sugar 슈가가 아니라 sugar sugar. 그 다음엔 dip dip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dip. 우리 추러스 먹을 때 혹시 초콜릿 dip 해서 먹어봤나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거 발음할 때 deep 하면 안 돼요. deep 하게 되면 깊은 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dip, dip 짧게 발음해줘야 돼. dip, dip.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네 개 단어 봤고요. 우리 친구들 한번 오늘의 대화문 들어보고 오세요.
2: Hi, would you like a churro?
1: It's very long. How do you eat it?
2: You can sprinkle sugar. Or dip it in chocolate sauce.
1: Well, I'll try one. Please sprinkle a lot of sugar on it.
0: 잘 들어봤나요? 우리 read and speak time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잔! 첫 번째 문장입니다. Hi, would you like a churro? Would you like a churro? 아, 자, would you like? 하게 되면은 뭐뭐를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인데요. 굉장히 친절한 패턴입니다. Would you like? 자, 식당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제안할 때 would you like? 이 패턴을 많이 사용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would you like 해볼까요? 시작! Would you like? Okay. 자, 할 때도 이 눈을 굉장히 친절한 얼굴로 해줘야 돼. Would you like? 아니죠? Would you like? 부드럽게. 자, 한번 우리 예문에서 보자. Would you like an apple? 하게 되면 사과를 원하시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Would you like an apple? Okay. 자, 그 다음은 Would you like some soda? 나왔습니다. Soda가 뭘까요? Soda. 혹시 들어봤나요? Soda 하게 되면 탄산음료입니다. 그래서 Would you

Do you like some soda? 하게 되면은 탄산음료를 원하시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would you like랑 비슷한 게 do you want some이 있는데 do you want보다 조금 더 격식을 차리고 친절함을 넣고 싶다. 그렇다면 would you like 배턴 사용하면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이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Hi, would you like a churro?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추로스를 원하시나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보세요. 시작! Hi! 자, 친절한 얼굴로. Would you like a churro? 좋아요. 우리 친구들 친절한 얼굴로 한거 맞지? Would you like a churro? 이런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It's very long. How do you eat it? 자, 이건 또 무슨 뜻인지 봅시다. 자, how do you eat 하고 음식 하고 물음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먹나요? 라는 뜻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음식의 먹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패턴입니다. 짠, 볼게요. How do you eat cup noodles 하면 무슨 뜻이 될까? 우리 친구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컵 noodles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컵 noodles는 바로 컵라면입니다. 아, 얼마나 맛있나요? 그쵸? 좋진 않지만 몸에. 자, how do you eat cup noodles? 하게 되면 컵라면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컵라면을 먹는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몇 분을 이렇게 데워서 먹어? 아니면은 나는 뭐 포크로 먹어? 뭐 젓가락으로 먹어? 나는 그냥 마셔요. 이런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how do you eat steak? 이거는 음식점, 스테이크 고기를 먹으러 갔을 때 음식점에서 굉장히 많이 들리는 문장이에요. 자, how do you eat steak? 하면은 어떻게 스테이크를 드시나요? 그러니까 스테이크의 굽기의 정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 how do you eat steak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기억했다가 식당에서 이 문장이 들리면은 꼭 선생님을 기억하고 아, 스테이크 굽기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기억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 보자. It's very long. 하게 되면 굉장히 기네요. How do you eat it? 이거 어떻게 먹어요? 라는 거겠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 It's very long. How do you eat it? 오케이. 자, 그 다음은 You can sprinkle sugar or dip it in chocolate sauce 라고 합니다. 이제 sprinkle 쌤이 아까 알려줬는데 뿌리다라는 뜻이죠. sprinkle, sprinkle. 자, 예를 들어서 sprinkle some salt on your egg 하게 되면은 egg가 계란이죠. 계란 위에 salt, 소금을 좀 뿌리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sprinkle, 오케이. 그 다음에 dip in이 나왔어요. 뭐뭐에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이 추러스를 어디에 담글까? Dip the chocolate, dip the cookie in milk라고 합니다. 일단 dip the cookie in milk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밀크에 쿠키를 담그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Dip in 하면은 뭐뭐에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ip in milk 하면은 milk 우유에 담가서 찍어서 드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자, 우리 그럼 해석해 봅시다. You can sprinkle sugar. 당신은 sugar 설탕을 뿌릴 수 있고요. Or dip it in chocolate sauce라고 합니다. 또는 초콜릿 소스에 dip in, 담가서 드실 수 있어요라는 거겠죠? 너무 맛있겠다. 자, 해볼게요. You can sprinkle sugar or dip it in chocolate sauce. 오케이. 자, 그랬더니, Wow, I'll try one. Please sprinkle a lot of sugar on it. 라고 합니다. 자, 우리 I'll try 하고 숫자가 나오면요. 저는 몇 개를 먹어볼래요. 저몇개 한번 주세요. 저몇개 주세요. 라는 뜻이 돼요. I'll try, 자, I'll try one 하면은 저 하나 주세요. 라는 뜻이 되고요. I'll try two 하면은 저두개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뭐, 몇개 먹어볼래요? 라는 뜻이 되겠죠. 뭐, 몇개 주세요? 라는 뜻도 가능하고요. 자, a lot of 하면은 많은 이라는 뜻이죠.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와우, I'll try one. 와, 저 하나 시도해 볼게요. 하나 먹어볼게요. Please sprinkle a lot of sugar on it. 자, sprinkle, 뿌리다죠. 많은 sugar, 설탕을 뿌려주세요라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하네요. 맛있겠다, 그쵸? 자,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Churros are a dessert from 추로스는 어디 나라 디저트죠? 3, 2, 1. The answer is Spain이었죠. 스페인 디저트였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대화문

0: 오늘 해석해 보겠습니다. Hi, would you like a churro? 안녕하세요. 혹시 추러스 한번 드셔볼래요? It's very long. 굉장히 기네요. How do you eat it? 이거 어떻게 먹어요? You can sprinkle sugar or dip it in chocolate sauce. 설탕을 뿌려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초콜릿 소스에 담가서 찍어 드셔도 돼요. Wow, I'll try one. 저 하나 시도해 볼게요. 먹어 볼게요. Please sprinkle a lot of sugar on it. 설탕 많이 뿌려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우리 카르튼 톡 바로 시작해볼게요. 빠밤. 자, Spanish dessert, churro에 대한 대화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짜자잔. 처음에 Hi, come and try this long sweet churro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와서 이 길고 달콤한 추러스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Do I dip it in chocolate sauce? 라고 여자애가 물어봅니다. Dip in 하면은 무슨 뜻이었지? 뭐뭐에 담그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여자애가 Do I dip in chocolate sauce? 초콜릿 소스에 담가서 먹는 건가요? 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더 맛있겠다, 그쵸? 자, 그랬더니 Yes, you can also sprinkle some sugar on it 라고 하죠. 자, sprinkle 무슨 뜻? 불이다 라는 뜻이고 sugar는 설탕이죠. 그래서 네, you can also sprinkle some sugar on it. 당신은 조금의 그 sugar, 설탕을 뿌려 드셔도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I'll take one please 라 그래요. 저 하나 주세요 라 그러죠. 선생님은 저기 있는 거 다 갖다 먹을래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카르튼착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Spain. 나는 스페인의 대표 디저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스페인 대표 디저트가 바로 churro였죠? churros가 아니라 churro라고 발음하는 거 꼭 기억할게요. 그럼 우리 내일 또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1: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칠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새해 첫날에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이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오늘은 이렇게 특별한 날에 상대방에게 인사하고 또 축하해주는 말을 건네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0: Happy New Year! I can greet and congratulate my friends.
1: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보시죠. 와, 와 배경을 보니까 눈이 소복히 쌓여 있고 Happy New Year 이렇게 플래카드가 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새해 아침이 밝아왔나 봐요. 자, 어떤 주제를 갖고 오늘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먼저 단어를 몇 개 짚어보고 갈게요. 이렇게 새해, 특별한 날에는 우리가 뭘 하죠? 서로 축하하고 또 기념하잖아요. 이런 거를 celebrate, 영어로 celebrate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Celebrate, celebrate, celebrate.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we celebrate a new year, 이렇게 새해를 축하한다, 기념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어는 이렇게 새해, 특별한 날에는 또 우리가 뭘 해요? 소원을 바라고 소원을 빌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라다, 소원은 영어로 wish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ish, wish, wish. 네, 우리 이런 날에 소원을 빌 때 또 무엇을 위해서 소원을 빌죠? 행운을 바라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행운, 운은 영어로 luck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luck, luck, luck. 그래서 친구들이 뭐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어떤 대회에 나갈 때 good luck 하잖아요. 행운을 빌어. 자, 그럼 마지막 단어. 우리가 이렇게 뭐 happy new year, happy birthday 이렇게 하는 인사말, 인사들은 영어로 greeting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greeting. greeting. greeting. very good. 자, 이렇게 단어들도 배워 봤으니까 그럼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2: Happy New Year, Soyeon.
0: Happy New Year. I wish you good luck this year.
2: Thank you. Same to you.
0: Oh, I heard you won the speech contest. Congratulations.
2: Thanks. I'm so happy.
1: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happy 땡땡. 우리 happy는 다들 아시죠? 행복한이에요. 근데 이 뒤에 어떤 그 특별한 날, 기념일의 이름만 넣어서 이제 바꿔서 말을 하면은 어떤 날이든 우리가 축하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는 우리가 새해 하는 말이니까 영어에서는 보통 New Year, 네, 새해, 행복한 새해 보내 라는 뜻에서 Happy New Year 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네, 잘했어요. 그럼 New Year, 이 새해를 이 생일, 생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생일 축하에는 우리 뭐라고 하죠? Happy Birthday 라고 하죠? 자, 따라해 보세요.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Very good. 우리 즐거운 연휴 보내도 happy를 사용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연휴, 휴일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holiday라고 하잖아요. 근데 holiday 뒤에 s를 붙여서 happy holidays 하면은 즐거운 연휴 보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연휴는 보통 우리가 그 영어에서 happy holidays 하면은 연말 연시를 뜻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랑 새해랑 이렇게 뭉쳐서 긴 연휴를 보통 외국인들은 많이 보내기 때문에 happy holidays 하면은 연말 연시에 하는 그런 인사말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Happy holidays. Happy holidays. Happy holidays.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I wish you 땡땡입니다. 땡땡. 무언가를 바랄게. 라는 뜻인데요. I wish you.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wish는 바라다, 소원을 빌다 라는 뜻이죠. 근데 you, I wish you니까 너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랄게 라는 의미로 쓸 때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렇게 특히 새해나 특별한 기념일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좋은 덕담이 되겠죠. 그럼

그러면 우리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랄게. 이렇게 다 상대방의 행운을 바랄 때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I wish you good luck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wish you good luck. I wish you good luck. I wish you good luck. 정말 듣기만 해도 따뜻한 말이네요. 또 다른 말. 행복한 새해를 보내길 바랄게. Happy New Year 말고, 좀더 길게. 그래서, I wish you a Happy New Year.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더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말이 되겠네요. 자, 따라해 보세요. I wish you a Happy New Year. I wish you a Happy New Year. I wish you a Happy New Year. Very good. 너가 건강하기를 바랄게. 건강을 바란다면, I wish you good health. I wish you good health. I wish you good health. Very good. 너무 따뜻한 말들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으로 배울 표현은요.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축하해 라는 말을 한번 배워볼게요. 축하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congratulations 라고 합니다. 약간 긴 단어고 발음이 좀 복잡해서 좀 발음하기 무서울 수 있는데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네, 너무 잘했어요. 말 그대로 축하해라는 말인데요. 만약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축하해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뒤에 congratulations 한 다음에 on을 붙이고 그 뒤에 그 축하하는 그 일을 넣어서 말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축하해라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congratulations 한 다음에 on winning the contest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contest.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contest. Very good. 졸업을 축하해. 졸업을 축하해는 어떻게 할까요? 졸업은 영어로 graduation이에요. 그래서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이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s.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I wish you good luck. I wish you good luck. Same to you. Same to you.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Happy New Year! 와, 새해에 아침 해가 밝았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서연아! 라고 시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땡땡, 서연. 자, 새해 복 많이 받아를 영어로 어떻게 했을까요? 행복한 새해가 되길 바래. 뭐 이런 뜻으로 영어에선 말을 하죠? 3, 2, 1. 네. Happy New Year. 맞습니다. 따라해보세요. Happy New Year, 서연. Happy New Year, 서연. Happy New Year, 서연. Very good. 그랬더니 답으로, 새해 복 많이 받아. 똑같이 Happy New Year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행운이 가득하길 바랄게. 라고 친구가 말을 해주는데요. I, 땡땡, good luck. This year. 네, 올해 행운이 가득하길 바래. 그래서 바래, 바래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3, 2, 1. 네, 바라다는 wish. 그래서 I wish you,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래 라고 해서 I wish you good luck this year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Happy New Year.

0: I wish you good luck this year. Happy New Year. I wish you good luck this year. 그랬더니 고마워. 너도 그러길 바래. 고마워니까 thank you 한 다음에 너도 그러길 바래. 그랬는데 땡땡 to you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빈칸에는 같다, 똑같다, 똑같은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same to you. 그래서 너도 똑같길 바래, 너도 그러길 바래 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hank you, same to you. Thank you, same to you. 그랬더니 아, 그러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너가 웅변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들었어. 축하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웅변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들었어. I heard you won the speech contest. 그죠? 그 다음에 축하해 라고 하는데 축하해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Congratulations. 맞죠? 자, 따라해 보세요. Oh, I heard you won the speech contest. Congratulations. Oh, I heard you won the speech contest. Congratulations. 그랬더니 친구가 고마워. 정말 기뻐 라고 답을 합니다. Thanks. I'm so 땡땡. 정말 기뻐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1. 그쵸. 여기서도 happy가 나오네요. 따라해 보세요. Thanks. I'm so happy. Thanks. I'm so happy.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우리 오늘은 특별한 날에 인사하고 또 축하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Congratulations! Happy New Year! I wish you good luck! 이제 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1: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과 이어서 또 새로운 흥미로운 직업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a scientist. But it is not a common scientist. 우리가 아는 흔한 과학자는 아닙니다. We go beyond the earth. 우리 지구 밖으로 갑니다. 아, 정말 큰 힌트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학습 목표 한번 들으면서 맞춰볼까요?
1: Week 32. Interesting jobs. Wednesday. Space scientist. I know how to talk about a space scientist.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자, what is happening in this picture today?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요? I can see a rocket. 밖에 지금 로켓도 보이고요. I can see many, many planets. 행성들도 보이고요. 아, 지금 보니까 이 과학자는, 맞아요. 우주과학자입니다. I think she is a space scientist. 그리고 이 우주 과학자에 대해서 궁금하게 많은 남자아이가 와서 여러 질문들을 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자, 단어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리 첫 번째 단어는요. 탐험하다, 탐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읽어볼게요. Explore. Explore. Good.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로켓도 보이고 여기 행성들도 보인다고 했죠. 우리 행성이라는 단어도 읽어볼까요? Planet. Planet. Good. 마지막 단어는요. 발견하다입니다. 읽어볼게요. Discover. Discover. Very good, everyone. 자, 과연 우리 이 남자아이는 어떤 질문을 하고 또 오늘은 space scientist, 이 우주 과학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될지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1: What does a space scientist do?
2: A space scientist studies space. I explore planets and stars.
1: Have you discovered anything interesting?
2: Yes, we discovered signs of water on Mars.
0: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Time to focus. 우리 집중해서 대화 속에 있었던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Here's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이죠. A space scientist studies. 자, 여러분, studies, 우리 study라는 단어인데요. 공부하다라는 뜻만 알고 있나요? 자, 우리 여기서는 무엇을 연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주어 혹은 직업, 그리고 studies, 그 다음에 명사를 쓰게 되면 이 명사는 연구 대상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누구누구는 혹은 어떠한 직업은 무엇무엇을 연구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 문장을 볼까요? 우주 과학자는 우주를 연구해. A space scientist studies.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는? 맞아요. space가 들어가죠. 우리 읽어볼게요. A space scientist studies space. One more time. A space scientist studies space. Good. 이번엔 다른 직업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의사는 질병을 연구해. 자,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질병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질병이라는 단어 아는 사람 있나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는 diseases라고 합니다. 자, 우리 빈칸에 단어를 넣었으니 함께 읽어볼까요? 의사는 질병을 연구해. A doctor studies diseases. A doctor studies diseases. Good.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explore. 자, 여러분, explore라는 단어는 선생님이랑 배웠죠? 어떤 뜻이었나요? 맞아요. 무엇을 탐구하다, 뭐 이런 뜻이었죠. 주어, explore. 그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는데 이 명사는 장소 혹은 대상인 단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뜻은 누구누구는 무엇무엇을 탐구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문장을 볼게요. 나는 행성과 별을 탐구해. 자, 여기서는 두 가지의 탐구 대상이 나오죠. 행성과 별입니다. 우리 행성이란 단어도 배워서 우리 친구들이 빈칸은 쉽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였죠? 맞아요. Planet. 그리고 and stars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나는 행성과 별을 탐구해. I explore planets and stars. I explore planets and stars. Good. 자, 이번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그들은 외계인을 탐구해. 자, 우리 외계인이라는 단어 선생님이 아예 안 쓰진 않았어요. 다른 강의에서 몇번 나왔는데 잘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맞아요. 바로 aliens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 볼까요? 그들은 외계인을 탐구해. They

explore aliens. They explore aliens.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이죠? We discovered on Mars. 자, 표현은요. 주어, 그 다음에 discovered, 그 다음에 명사를 사용하고 누구누구는 무엇을 발견했다 입니다. 과거형입니다. 발견했다가 들어가고 우리 discovered, ed가 뒤에 붙었죠. 자, 문장 볼게요. 우리는 화성에서 물의 흔적을 발견했어 라는 문장입니다. 화성은 Mars이고요. 물의 흔적은 signs of water죠. 자, 우리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화성에서 물의 흔적을 발견했어. We discovered signs of water on Mars. We discovered signs of water on Mars.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과학자들은 새로운 별을 발견했어입니다. 자, 새로운 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어로 쓸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a new star입니다. 읽어볼까요? 과학자들은 새로운 별을 발견했어. Scientists discovered a new star. Scientists discovered a new star. Well done, everybody.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A space scientist studies space. A space scientist studies space. I explore planets and stars. I explore planets and stars. We discovered signs of water on Mars. We discovered signs of water on Mars. Good job, everyone! It's build-up time, everyon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We are going to review. 자, 오늘 읽었던 today's dialogue를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이죠.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at was happening? 어떤 상황이었나요? 맞아요. 이 남자아이가 우주 과학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또 우주 과학자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대화문이었죠?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What does a space scientist do? 자, 이 문장 어떤 뜻인가요? 우주 과학자는 무엇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What does a space scientist do? Good. 답변 볼까요? A space scientist studies, 자, 이것을 연구한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연구하죠? 맞아요. 우주. 영어로 space죠. 다음 문장도 볼게요. I explore. 아, 저는 이것을 탐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탐구한다 라고 했나요? 두 가지였어요. 맞아요. 바로 planets and stars. 행성과 별을 탐구해 라고 합니다. 자, 이 두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A space scientist studies space. I explore planets and stars. Let's read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A space scientist studies space. I explore planets and stars. Good. 자, 다음 질문입니다. Have you discovered anything interesting? 자, 어떤 뜻인가요? 자, 혹시 흥미로운 어떤 거를 발견한 적 있나요? 혹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나요? 이런 질문이 되겠죠. Let's read. 한 번 더 읽어볼까요? Have you discovered anything interesting? Have you discovered anything interesting? 자,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Yes, 아, 발견한 게 있다고 합니다.

0: discovered on Mars. 자, 여러분, Mars는 어떤 행성이었죠? 맞아, 화성입니다. 화성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What was it? 무엇이었죠? 물의 흔적, 기억하나요? 맞아요. Signs of water입니다. 우리는 화성에서 물의 흔적을 발견했어 라는 문장이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Yes, we discovered signs of water on Mars. Yes, we discovered signs of water on Mars. Good.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게요. 얼음입니다. 읽어볼까요? Ice. Ice. 자, 빈칸에 ice, 얼음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We discovered signs of ice on Mars. 어떤 뜻이죠? 우리는 화성에서 무엇의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하나요? 물이 아니고 얼음이죠. 얼음의 흔적을 발견했어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e discovered signs of ice on Mars. Great work,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How was it? 어땠나요? Today, we learned about space scientists. 우리 우주 과학자가 무엇을 하는지 좀 배웠고요. 그 표현들을 우리가 또 배웠죠. 자, 오늘 배웠던 표현들은 여러분 잘 기억해서 열심히 말하면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흥미로운 직업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See you next time!

0: And welcome back to All in One 선생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 선생님이랑 오늘도 신나게 에너지 업업업 하는 영어 공부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준비됐다면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지?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요. 오늘은 바로 Wednesday. Today is Wednesday.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이 거의 다 가고 있어요. 반이 지났잖아.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자, 수요일은 뭐 하는 날이지? 그치, 그치. 듣기 하는 날이죠? Listening. 자, 오늘도 귀를 쫑긋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자, 이번 주에 주제가 뭐였더라? 기억나요? 맞습니다. Week 8. School supplies, school supplies. School supplies가 무슨 뜻이었더라? 그치요, 그치, 그치, 그치. 학용품이란 뜻이었죠? 학교에서 쓰이는 도구들, 그래서 학용품이었어요. 선생님은 학용품 진짜 좋아해서 이번 주에 너무 신나, 재밌는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렇나요? 자, 그렇다 하면 오늘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듣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미션이 있지요? 미션은 바로 빠밤. What did Dan lose? Lose가 무슨 뜻일까? 잃어버리다야. 자, 그래서 Dan은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라는 문제네요. 뭘 잃어버렸을까? 잃어버린 건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픈데. 우리 한번 Dan이 뭘 잃어버렸는지 귀를 쫑긋하고 듣고 와볼까요? Hey Dan, can I borrow your pencil?
1: Sure. Here it is.
0: Thank you, Dan.
1: Oh, Chrissy. I lost my eraser. Can I borrow yours?
0: Of course. Here's my eraser.
1: Thanks a lot, Chrissy.
0: 얘들아, 잘 들어봤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또 들어보자. 준비됐나요? 귀 쫑긋. Hey, Dan. Can I borrow your pencil? 들었어요? 다시 한번. Hey, Dan. Can I borrow your pencil? 뭐래요, 선생님이? Hey, Dan, can I borrow your pencil? 라 그랬네요. Dan, 안녕. Can I borrow your pencil? Borrow 하게 되면 빌리다거든. 내가 너의 연필을 빌릴 수 있을까? 라고 Chrissy, 쌤이 Dan한테 물어보네요.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같이? Hey, Dan, can I borrow your pencil? 친구들 잘해. Hey, Dan. Can I borrow your pencil? 잘했습니다. 그럼 댄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자.
1: Sure. Here it is.
0: 잘 들었어요? 한 번 더.
1: Sure. Here it is.
0: 오, 댄이 뭐래요? Sure. Here it is. Sure가 무슨 뜻이야? 그럼 이란 뜻이고 Here it is 하면은 여기 있어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 Sure. Here it is. 손을 건네면서 해볼게요. Sure. Here it is. 친구들 잘해? Sure. Here it is.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크리스티는 댄한테 연필을 받고 뭐라고 했을까요? 잘 들어볼게요. Thank you, Dan. 들었어요? 한 번 더. Thank you, Dan. 뭐라 그랬어요? Oh, thank you, Dan. 고마워, Dan. 이라 그러자. Thank you, Dan. 우리 친구들 잘해? Thank you, Dan. Thank you, Dan.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Dan이 뭐라고 할까? 자, 들어볼게요.
1: Oh, Chrissy, I lost my eraser. Can I borrow yours?
0: 잘 들었어요? 한 번 더 해보자, 길었으니까.
1: Oh, Chrissy, I lost my eraser. Can I borrow yours?
0: 잘 들었어요?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보자. Oh, Chrissy, I lost my eraser. Lost가 무슨 뜻이었지? 잃어버렸다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어? Eraser. 나 지우개를 잃어버렸어. Can I borrow yours? Borrow가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빌리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Can I borrow yours? 하게 되면 내가 너의 것, yours, 너의 것을 빌릴 수 있을까? 라는 문장입니다. 해볼까요? Oh, Chrissy, I lost my eraser. 나 지우개를 잃어버렸어. I lost my eraser. Can I borrow yours? Can I borrow yours?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가 뭐라고 할까요? 자, 들어볼게요. Of course, here is my eraser. 들었어? 한번 더. Of course, here is my eraser. 뭐래요? 자,

0: course, 당연하지. Here is my eraser. 여기 내 지우개라고 하면서 건네주는 것 같네. 자, 해볼게요. Of course, 당연하지. Of course, here is my eraser. Here is my eraser. 여기 내 지우개야 라 그러네. 자, 그럼 대안이 뭐라고 하나 볼까요?
1: Thanks a lot, Chrissy.
0: 뭐라 그랬어? 한 번 더?
1: Thanks a lot, Chrissy.
0: 대안이 뭐라고 하지요? Thanks a lot, Chrissy. 우리 고마워하면 thank you 이러잖아요. 조금 다른 표현을 가르쳐줄게. 자, thank you 말고 어우 정말 고마워 라는 뜻입니다. Thanks a lot. Thanks a lot. Thanks a lot. 이렇게 다 끊어서 하면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Thanks a lot. 붙여서 부드럽게. Thanks a lot. Thanks a lot, Chrissy. Chrissy 정말 고마워. Thanks a lot, Chrissy. 우리 한번 배웠다, 그치? Thanks a lot, Chrissy. 해볼게요, 시작. Thanks a lot, Chrissy. 우리 앞으로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말고 Thanks a lot. 너 한번 써보세요.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What did Dan lose? 미션을 확인해 볼게요. Oh, what did Dan lose? Dan이 잃어버린 건 뭐였어? 우리 한번 3초 줄게요. 3, 2, 1. 생각해냈어요? 다 들어볼게요.
1: I lost my eraser.
0: 뭐래요? 뭘 잃어버렸어요? 그렇지요. Eraser. 지우개를 잃어버렸다 그랬지? 그래서 크리스한테 어, 지우개 빌릴 수 있을까? 라고 한 거 기억나요?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선생님이랑 지금 한 문장 한 문장씩 지금 듣고 따라해봤으니까 문제 풀 수 있겠죠?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 어려워도 괜찮아. 자, number one. What does Chrissy ask to borrow? Borrow가 무슨 뜻이지? 그렇죠. 빌리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해석해 볼게요. What does Chrissy ask to borrow? Chrissy가 무엇을 빌려달라고 ask, 물어보나요? 어,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이랑 한번 읽어볼까? A. A highlighter? Highlighter가 뜻이 뭐였지? 3, 2, 1. 그렇지. 형광펜입니다. 형광펜 빌려달라고 했었나? 어, B는 A pencil? 연필을 빌려달라고 했나요? 아니면 C. A backpack? 책가방을 빌려달라고 했나요? 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날 때는 한번 들어봐야겠죠? 들어볼게요. Hey, Dan. Can I borrow your pencil? 들었어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Can I borrow your pencil? 내가 너의 연필을 빌릴 수 있을까? 라고 하지? 그럼 정답은 뭐야? 3, 2, 1. 빠밤. 정답은? A pencil 되겠습니다. 선생님, Chrissy가 연필을 빌렸어요. I borrowed a pencil. Okay? 자, 그럼 2번 가볼까요? 가볼까 말까? 가볼까 말까? 슝! 자, number 2. Who has an eraser? 누가 지우개를 가지고 있나요? Eraser. 어, 누가 가지고 있었지? 기억이 날랑말랑하는데. A. Dan. Dan이 갖고 있었나요? B. Chrissy. Sam이 갖고 있었나요? C. Roy? Roy가 갖고 있었나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 기억나요? 한번 들어볼게요.
1: Oh, Chrissy. I lost my eraser. Can I borrow yours?
0: 들었어요? 자, 대안이 뭐라 그러나요? Hey, Chrissy. I lost my eraser. Can I borrow yours? Chrissy, 나 지우개 잃어버렸어. 너 거 빌려도 될까? 이러죠. Chrissy가 뭐라 그럴까? Of course, here is my eraser. 들었어요? Here is my eraser. 자, 그래서 누가 지우개를 갖고 있어? 3, 2, 1. 정답은 Chrissy입니다. 쌤이 지우개 갖고 있어서 Dan한테 빌려줬지? 잘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볼까요? 빠밤. True or false? 진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맞춰보는 문제 나왔네요. Dan has a pencil. Dan은 연필을 가지고 있어요. 어, 진실일까 거짓일까? 어, 기억이 널렁말렁해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Hey Dan, can I borrow your pencil? 크리스티가 뭐라 그래? Hey Dan, can I borrow your pencil? Dan 안녕, 내가 너의 펜슬 연필을 빌려도 될까? 라 그러죠. 그랬더니 Dan이
1: Sure, here it is.
0: 뭐라 그래요? Sure, here it is. 그럼 여기에 있어 라 그러지요? 그러면은 정답은 O일까 X일까? 맞습니다. 정답은 O가 돼야 되겠지? Dan has a pencil. Dan은 연필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그렇지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true야, false야? True가 되겠습니다. 진실.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빠밤. Chrissy lost her eraser. Chrissy는 지우개를 잃어버렸다? lost, 잃어버려, 잃어버렸다 라는 뜻이 됐죠? Chrissy가 지우개를 잃어버렸었나?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자, 한번 들어볼게요.
1: Oh, Chrissy, I lost my eraser.
0: 이거 누구 목소리였어? 맞아, Dan의 목소리였잖아. Dan이, Chrissy, I lost my eraser. Chrissy, 너 지우개 잃어버렸어.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Chrissy가 지우개를 잃어버렸다는 문장은 O일까, X일까? True일까, False일까? 바바바바밤. 3, 2, 1. 정답은 False가 되겠습니다. Chrissy가 아니라 Dan이죠. Dan lost his eraser가 돼야 되겠죠?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지금 문제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본 거 맞죠? 자, 지금 다 생각하면서 푼 거 맞지? 너무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빠밤. 이번에는 여러분이 크리시가 되어서 이야기해볼 거야. 선생님처럼 어깨 쫙 펴고 배에 힘주고 귀 쫑긋하면서 들어보고 힘차게, 신나게 따라해보고 오세요.
1: Sure. Here it is. Oh, Chrissy, I lost my eraser. Can I borrow yours? Thanks a lot, Chrissy.
0: 오늘 듣기 수업은 어땠어? Listening 수업 재밌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주제가 뭐였지? School supplies. School supplies가 무슨 뜻이라고? 그렇지. 학용품이란 뜻이었어. 우리 이번 주에 계속 학용품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쵸? 다섯 개 단어 기억나요? Pencil, 연필, 지우개, eraser. 그 다음에 뭐였어? 또 뭐가 있을까? 형광펜 영어로 뭐지? Highlighter. 그 다음에 가위는 scissors. 책가방은 백팩이었지요. 이 다섯 개 단어는 꼭 기억해야 돼.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저녁 맛있게 먹고 행복한 밤 보내고요. 선생님이랑 이 시간에 내일 또 만나요. 보고 싶을 거야. Goodbye. Bye-bye. Butterfly.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조동사 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이 온몸에 담아봤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시나요? 네, 선생님 여기 저기 여러분을 향한 하트를 달고 왔으니까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아주 힘차게 수업 열어보자고요. 준비되셨죠? 그럼 지난 시간에 핵심 내용 퀴즈를 통해 한번 복습해봅시다. 자,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문제예요. The car can, at high speed. 그 차는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A, travels. B, travel. C, to travel. 자, 가장 알맞은 말을 한번 골라봅시다. 우리 친구들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B의 travel입니다. The car, 자동차는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잖아요.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었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travels, to travel 아무것도 고민하실 거 없어요. B의 travel, 동사 원형 골라주시면 됩니다. The car can travel at high speed 라고 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봅시다. Question number two. 두 번째 문제예요. 다음 해석에 맞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해석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당신은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A. You didn't eat food here. B. You can eat food here. C. You can't eat food here. 자,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맞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C의 You can't eat food here 입니다. 우리 친구들 can이라는 조동사는 부정하면 can't로 바꾸면 무엇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금지의 의미도 있다고 했었죠. 따라서 C처럼 You can't eat food here 하면 당신은 여기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A, didn't는 과거고요. B는 할 수 있다 라는 허가의 의미잖아요. 따라서 C가 가장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 문제, 3번 문제 봅시다. Question number 3, 3번 문제. The man able to stop the car. 그 남자는 그 차를 멈추게 할 수 있었다 입니다. 할 수 있었다. 과거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A. is, B. was, C. will. 이 중에 맞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 3, 2, 1. 정답은요? 바로 B의 was였습니다. The man was able to 하면 무엇무엇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과거로 쓰일 수 있지요. 반면에 미래도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이 미래 표현도 한번 찾아볼게요. 3번 문제는 과거니까 The man was able to stop the car. 그 남자는 그 차를 멈추게 할 수 있었다. 라고 하면 정답이겠네요. 자, 세 가지 문제 모두 푸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도 유닛 5 조동사 can 계속 이어서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어때요? 복습해보니까 할만했나요? 이 can이 워낙에 매력이 다양한 친구라서 그 속에 숨은 다양한 의미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해만 했다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오늘은요, 두 가지의 재밌는 지문을 읽어보면서 그 속에 숨은 can 어떻게 활용됐는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교재 52쪽 스텝 업!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니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귀여운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선생님이 정말정말 사랑하는 동물들인데요. 오늘은 이런 동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가 봐요. 벌써부터 설레네요. 바로 읽어봅시다. Cats are good at many things. 자, 먼저 고양이 얘기가 나와요. Cats, 고양이들은 여기 are good at이 있지요. 비동사 good at 무엇무엇을 잘하다라는 뜻입니다. Be good at 하면 잘하다고. 우리 지난 유닛에서 비동사 good for도 살펴봤었어요. 무엇무엇에 좋다 이런 뜻으로요. Be good at something 하면 난그 무언가를 잘한다고. Be good for something 하면 그것은 무언가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잘하냐면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잘한대요. 우리 고양이가 능력이 많나 봐요. They can jump high and move quickly.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앞에 나왔던 고양이를 뜻하겠죠. 그들은 can jump, 점프, 뛰어오르는 거죠. 뛰어오르는데 어떻게? High, 높이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ove quickly,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이 can은요, 점프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점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ove도 같이 꾸며주는 거예요. 아셨죠? Can jump and move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 뛸 수도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Also, 또한 they see able to wet well at night래요. 그들은 또한 at night, 밤에 잘 see랑 able to가 있으니까 왠지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네, 문제에도 있습니다. 잘 볼 수 있다예요. 밤에 잘 볼 수 있다. 이렇게요. 네, 우리 친구도 선생님 잘못 눌렀습니다. 네, 그 다음에 these skills make them great hunters. 아, 고양이가 점프도 높이 할 수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밤에도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러한 스킬들은 만들어줍니다. 어떻게요? 그들을 great hunters, 아주 훌륭한 hunter 하면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사냥을 아주 잘하게 만들어주는 능력들이었습니다. 그렇구나. But did you know cats can't taste anything sweet? But 그러나 이렇게 능력이 많은 우리 고양이였는데요. Did you know? 자, 우리 과거형 의문문이지요. 너는 알고 있었니? 알고 있었니? 무엇을? Cats, 그 고양이들이 can't taste예요. can의 부정이지요. taste 하면 맛을 느끼다 라는 동사니까 맛을 느낄 수 없다 라고 해석합니다. 오, 너 알고 있었니? 그 고양이들이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어떤 맛? anything sweet, 달콤한 무언가를 느낄 수 없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니? 자, 달콤한 거 뭐예요? 우리 초콜릿이나 사탕 먹을 때 아이 달콤해 하잖아요. 그런 어떤 맛을 고양이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대요. But don't feel bad for them. 아, 그러나 don't 하면 우리 친구들 무엇뭐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나온 내용,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냐? Feel bad for them. Feel bad for, 이렇게 묶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안타깝게 생각하다, 안 됐다고 생각하다예요. Feel bad 해서 나쁘게 느끼다? 아니고요. 여기서 bad는 나쁜이 아니라 굉장히 안 됐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 for이랑 같이 붙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I feel bad for you 하면 너 정말 안 됐다 이렇게요. 그러나 그들을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달콤한 맛, 초콜릿, 사탕 같은 달콤한 맛을 못 느낀다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because they mostly eat meat, they don't need to taste sweet things. 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mostly, 대부분 거의 eat, 먹습니다. 무엇을요? meat, 고기를요. 고기를 대부분 먹는데요. 다른 건 안 먹고 고양이들은 고기만 먹는다고 합니다. They don't need to taste sweet things. 그들은 그래서 don't need to. need to 하면 무엇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need to 앞에 don't가 붙어서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자, taste, 맛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맛? sweet things, 달콤한 것들을요. 어차피 고기만 먹으니까 우리 친구들 고기 먹으면서 와 이거 정말 초콜릿처럼 달다, 이거 사탕처럼 달콤한데? 이러면서 먹진 않잖아요. 고기는 고기 특유의 그런 맛이 있죠. 뭔가 고소하기도 하고 기름진 그런 맛이 있죠. 그런 고기만 먹으니까 어차피 고양이들은 달콤한 맛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하면요, 핸드? 손인가? 여기서 핸드는 손이라고 쓰인 건 아니고요. 다른 어떤 측면, 다른 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즉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Dogs. 자, 이제 강아지 얘기가 나와요. 강아지들은 eat both meat and vegetables like humans라고 합니다. 반면에 강아지들은 고양이들이랑 다르게 eat, 먹습니다. both meat and vegetables. both A and B 구문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both와 and가 같이 쓰였죠? A와 B 둘 다라는 뜻입니다. A가 meat, 고기고요. vegetable 하면 채소니까요. 강아지들은 이 고기와 채소를 둘다 먹습니다라는 뜻이네요. 반면에 고양이들이랑 다르게 강아지는 고기랑 채소를 다 먹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 고양이는 사실 알고 보면 육식동물이래요. 이 고양이들이 편식을 해서 아니 나 채소 맛없어서 안 먹어 이러는 게 아니라 고양이들은 원래 이렇게 이 신체 구조가 그 소화기관이 어떤 채소나 식물성인 그런 영양소를 잘 소화하기 어렵게 태어난 거래요. 그래서 채소는 안 먹는 거고 반면에 강아지는 like humans, 인간들처럼 잡식성 동물이라서요. 고기도 먹고 뭐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는다고 합니다. 아셨죠? So they enjoy sweet flavors. 그래서 여기 나온 they는 앞에 있는 dog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은 enjoy, 즐깁니다. 무엇을요? sweet, 달콤한 flavor, 맛을요. 아시겠죠? 아, 고양이들은 이런 달콤한 맛을 못 느끼는데 반면에 강아지들은 여러분 강아지한테 혹시 설탕물 줘본 적 있으신가요? 설탕물 주면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낼름낼름 너무너무 귀엽게 잘 먹어요. 왜냐? 그들은 enjoy sweet flavors. 이 달콤한 맛들을 즐길 줄 알거든요. 네, 우리 요즘 선생님이 밖에서 보니까요, 길고양이들한테 어떤 간식을 이렇게 던져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배웠잖아요. 고양이들은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 괜히 길고양이한테 가서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잘못 먹으면 고양이들은 이 단맛이 아주 해로울 수도 있대요. 항상 고양이나 강아지나 동물한테는 동물 전용 간식만 주는 걸로 합시다. 좋아요. 우리 이제 지문 재밌게 읽어봤으니까 그 속에 숨은 grammar point 짚어봅시다. 첫 번째는 can jump high예요. can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엇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죠.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jump 높이 뛰는 거예요. high 높이 뛸수 있다. 이렇게요. can 동사 원형 꼭 기억해 둡시다. 두 번째는 can't예요. can의 부정이지요. can't. 이것은 추격형이고 추격시키지 않았을 때는 can 그다음 not이었죠. cannot. 이렇게 can과 not을 붙여 쓴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죠? can't taste anything sweet. 어떤 단맛도 느낄 수 없다. 부정이에요. 무엇을 할수 없다. can은 할수 있다. 이렇게요. 이두 가지, 네,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쓰세요 라고 했네요. 우리 아까 지문 읽으면서 살짝 봤었죠? 그들은 밤에 잘볼수 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They see, able to.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잘볼수 있다. They, 그 다음에 비동사 are이 와야겠죠. They are able to see. 이렇게요. 그럼 그들은 잘볼수 있다예요. 써봅시다. They are 비동사, 그 다음에 able to see. 보다죠. They are able to see well at night. 그들은 밤에 잘볼수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알맞은 말을 쓰거나 선택하여 다음 표를 완성하세요. 라고 했어요. 보니까 이쪽은 cats, 고양이고, 이쪽은 dogs, 강아지들입니다. 고양이 내용 먼저 봅시다. mostly eat, 거의 대부분 먹습니다. 무엇을 먹는다고 했죠? 아까 고양이는 육식동물이라 meat, 고기를 주로 먹어요. meat라고 적어줄게요. 고기요. 그 다음에 can't taste sweet things. 달콤한 것들을
맛볼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맛볼 수 없습니다. 고양이들은 어차피 이 단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Can't를 쓰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 볼게요. Dogs eat both meat and 그렇죠. 여기 both A and B 구문 나왔습니다. A와 B 둘 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무엇 둘 다니까 both와 and

강아지는 어때요? Can이에요? Can't예요? Taste sweet things. 달콤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강아지들은 설탕물 주면 굉장히 잘 먹어요. 네, 단맛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교재 53쪽 스텝. 두 번째 지문도 봅시다. 그림을 보니까요, 이두 사람 무엇을 하고 있죠? 맞아요. 아주 따뜻하게 포옹을 나누고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둘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자, 지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Do you hug your parents or grandparents? 자, 질문하면서 문장 시작합니다. Do you hug? 당신은 허그하면 포옹하다예요. 포옹합니까? 껴안습니까? 누구를요? Your parents or grandparents.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요. 부모님, 조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뜻해요. 조부모님.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을 포옹합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을 이렇게 꼭 안아드린 기억이 있나요? 오늘도 안아드렸어요? 혹은 기억이 없나요? 네, 한번 뒤에도 읽어봅시다. You should. 당신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세요. 여기 뒤에 You should hug your parents or grandparents가 생략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포옹하래요. 왜 그럴까요? When we hug, our bodies make the love hormone. 자, 해석해 봅시다. When 하면은 그 뒤에 나온 문장을 할 때라고 해석하지요. 그 뒤에 we hug예요. 우리가 안을 때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Our bodies make the love hormone. 우리의 body, 몸들은요, 만들어낸대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love, 사랑 호르몬 하면 호르몬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호르몬을 우리가 포옹할 때 몸이 만들어낸대요. 이 호르몬이 사실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왜 우리가 러브 호르몬이라고 부를까? 그 뒤에 내용 이어집니다. It makes us feel calm and happy. 이렇게요. 그것은 만듭니다. 여기서 it은 앞에 있는 이 러브 호르몬, 옥시토신을 가리키겠죠. 그것을 만들어줘요. 우리를 feel calm. calm 하면 차분한, 침착한 이런 뜻입니다. 아주 차분하게 느끼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행복하게요. 우리가 아주 차분하고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바로 이 옥시토신이라는 러브 호르몬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굉장히 이 기분도 침착하고 뭔가 불안하지 않고 이제 안정된 그런 느낌에다가 행복하죠.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이 호르몬을 러브 호르몬이라고 부르는구나. 실제로 옥시토신이 나오면요, 우리 친구들 이 외로움도 굉장히 적어지고 불안감도 적고 사람이 굉장히 안정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러브 호르몬 우리가 실제로 사랑에 빠져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나온대요? 그렇죠. 허그, 포옹할 때 나온대요. Many adults have health problems. 많은 adults 하면 어른, 성인이란 뜻이죠. 많은 성인들이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Health problems를요, health problem, 건강 문제입니다. 요즘요, 실제로 진짜 많은 어른들이 어떤 건강 문제, 뭐 예를 들면 정신적인 건강, 뭐 우울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나 혹은 비만, 혹은 뭐 심혈관 질환 이런 여러 가지의 건강 문제들을 겪고 있어요. But hugging can help. 그러나 희망이 있네요. 그러나 hugging 하면은 이렇게 동사 뒤에 ing가 붙어서 무엇 무엇 하는 것. 이라고 해석합니다. 허그 포옹하다. 포옹하는 것은 can help.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에? 이 많은 건강 문제들에요. Hug regularly and more often. 그러니까 여러분, 허그 이렇게 문장을 동사로 시작하면 명령하는 문장이죠. 포옹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Hug, 포옹하세요. 어떻게? Regularly,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리고
more, 더 often.

자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이 포옹을 아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자주 하세요라는 뜻입니다. You will be able to make your family happy and healthy. 당신은요, will be able to 동사 원형 구문 나왔네요. be able to, 무엇무엇을 할수 있다인데 그 앞에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을 써서 무엇무엇을 할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make,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Your family, 당신의 가족을요, happy하고 행복하고 healthy, 건강하게요. 아, 이렇게 포옹만 하면은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네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을 이제 포옹하는 것이, 아, 이제 좀 부끄러워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좀 용기를 내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포옹 한번 꼭 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아주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정말 기특해 하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이 지문 속에 숨은 grammar point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Hugging can help. 포옹하는 것이. 선생님, 무엇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Can help. Can 뒤에 동사 원형.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요. 두 번째는 You will be able to make. Will be able to도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Be able to는 과거형으로도 쓸수 있지만 이렇게 will을 붙이면 미래로도 쓸수 있다.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 주제 한번 골라봅시다. 첫 번째,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 얘기가 나왔나요? 소통하세요. 의사소통 많이 하세요. 이야기 나누세요는 없었습니다. 1번은 아니고요. 2번, 포옹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 맞나요? 그렇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아주 건강하게 해준다고 포옹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했습니다. 3번. 포옹의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포옹을 뭐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3번은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1번, 2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를 쓰세요. 1번. 사랑 호르몬은 많은 질병의 원인이다?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 많은 질병의 원인이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많은 질병한테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거짓입니다. F. 두 번째, 포옹은 차분함과 행복함을 느끼게 해준다. Feel calm and happy. 그렇죠? T. 사실입니다. 좋아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강아지, 고양이 내용 나왔던 거 기억나죠?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고양이들은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 이 내용이요. 그리고 두 번째, 포옹의 효과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재밌게 게임 즐겨보도록 해요. Now it's time to wrap up today's class. 네, 오늘의 수업 마무리로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는요. Can you guess who I am? 입니다. 당신은 guess, 추측할 수 있나요? Who I am? 내가 누군지요? 자, 한번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마다 세 가지의 문장이 나와요. 그 문장을 보고 어떤 동물일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1번. I can fly and sing. 나는 Fly, 날 수도 있고, sing, 노래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I can talk. 저는요,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동물이에요, 우리 친구들. 무엇일까요? 3번, I can repeat words that you say. 나는요, repeat, 반복할 수 있어요. 말들을요, that you say. 당신이 말한 것들을 반복할 수 있어요. Can you guess who I am? 자, 우리 친구들, 누군지 추측을 할수 있겠나요? 정답은요, 바로 맞습니다. I am a parrot. 저는 앵무새예요. 네, 이렇게 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도 바로 할게요. 첫 번째, I can move slowly. 저는요,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Slowly. 아주 느리게 움직일 수가 있대요. 어떤 동물일까요? 두 번째, I can hide inside my shell when I'm scared.
저는요, can hide, 숨을 수도 있습니다. inside, 안에요.

0: 저의 이 쉘, 이 쉘 하면 어떤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에 있는 작은 집 같은 거입니다. 네, 그 안에 숨을 수 있어요. 언제? I'm scared. 왜? 제가 무서움을 느꼈을 때요. 무서움 느끼면 안으로 쏙 들어가 숨는데요. 3번. I can live for a long time. 저는 살수 있어요. For a long time. 오래오래요. 자, 무엇일까요? Can you guess who I am? 정답은요? I am a turtle. 저는 거북이였습니다. 무서우면 쏙 들어가 숨고요. 오래오래 살 수도 있어요. 마지막 문제, 3번. 첫 번째. I can roar loudly. 저는요, 아주 크게 짖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I can hunt in the wild. 저는요, 야생에서 헌트, 사냥도 할수 있어요. 큰 소리를 내면서 사냥도 하고요. 마지막은 결정적인 힌트. I can be called the king of a jungle. 저는 정글의 왕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Can you guess who I am? 제가 누군지 추측할 수 있겠나요?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그렇습니다. 다 맞췄죠? I am a lion. 저는 사자입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재밌게 했나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아주 더 재미있는 퀴즈 준비할게요. 좋습니다. 오늘의 수업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드리는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입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반려동물이 할수 있는 것을 조동사 can을 사용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아시겠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우리 동물에 대한 내용, 포옹에 대한 내용 모두 살펴봤으니까 여러분 오늘 미션도 열심히 하고 복습도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See you next time. Bye.
1: 구조와 함께하는 재난기지 국민행동요령 상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태국에서 풍물도 많이 떠들어가고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징후 발견 산사태 징후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 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 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은 대피 장소를 파악하고 급정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삐,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상임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보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오늘은 강아지 미용하는 곳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1: 아, 저도 이제 그 반려견을 저희 엄마가 키우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 펫샵 같은 거 검색도 네. 많이 해보고
0: right.
1: 요즘엔 펫카페도 많잖아요.
0: 아, 요즘에는 네. 진짜 반려동물 프렌들리한 곳이 굉장히 많고요.
1: 맞습니다.
0: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저도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털갈이를 하는 시기가 있어요.
1: 그렇죠. 그때 좀 많이 빠지죠.
0: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요. 사실 포메를
1: 네.
0: 키워요. 포메라니안. 근데 예. 털이 정말 많거든요. 삼중모 수준인데요.
1: 너무 귀여워요, 근데. 아,
0: 한번 이거 하잖아요.
1: 네.
0: 한 마리가 또 나와요.
1: 어머.
0: 그래서 나 두 마리 있었나? 싶을 정도로 털갈이를 많이 합니다.
1: 정말 그 시기가 되면은 조금

0: 뭔가 좀, 아, 청소를 또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1: 굉장히
0: 생각도.
1: 쉽지 않아요.
0: 왜?
1: 네. 자, 그래서 털갈이 하는 강아지 미용 파트 1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요 문장을
1: 어,
0: 만들어야 됩니다.
1: 강아지들도 진짜 털이 눈 깜빡하면 자라있고 막 이런
0: 오,
1: 느낌이에요. 체감상.
0: 엄청납니다.
1: 예, 잘
0: 네.
1: 자라요.
0: 이거,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도 쓸 수도 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이거 털이 많이 빠진다는 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다듬는 것을 또 표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Alright, 좋아요. 이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강아지를 미용하러 또 영어로 도전을 해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출발!
0: 도전!
1: 안녕하세요.
0: Hello.
1: 예.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2: I only speak English. I apologize.
1: It's okay. English.
2: Can you
1: English.
2: speak
1: Okay.
2: English?
1: Okay.
2: Okay.
1: Try.
2: Okay.
1: Hi.
2: Hello. Yes.
1: My dog cut hair.
2: Okay.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kind of
1: What kind?
2: cut
1: Yes.
2: would you like?
1: 털이 너무 빠져가지고 털이 너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로요.
2: Not short.
1: In short, because he, her hair, 그 hair 듬성듬성. 숭숭숭 그어매어 저기 그그예 털이 빠져서
2: You want me to take out the hair?
1: 테이크 그렇지
2: Cut the hair?
1: yeah.
2: You want me to cut the
1: short
2: hair? Short,
1: shortcut
2: very short.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1: extra charge
2: Yeah, he
1: more
2: has a
1: money
2: lot of hair, so yeah,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more money.
1: you want some money
2: Unfortunately, yes.
1: 이미 부자잖아요. 이미 여기 지금 건물이 으리으리한데. You are already rich. You want some money?
2: He has a lot of hair. Sorry.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4: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3: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4: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 미션부터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게 매장 들어가면서 인사를 해야죠.
1: 그쵸?
0: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1: Hi, I need a haircut for my 강아지.
0: 나눠볼게요.
1: 나는 헤어컷을 필요해요.
0: 네.
1: 누구를 위한? 내 강아지를 위한이니까
0: 그렇죠.
1: My dog
0: 오케이.
1: 하겠습니다.
0: So, 뭐, 미용 좀 하려고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 거고요.
1: 네.
0: 정말 헤어컷이 필요하다라고 했네요. 그쵸? For my dog. 정답? Of course.
1: Yeah.
0: So, D-O-G, 개, 뭐, 강아지, dog이라고 하고요. 뭐, 사실, 퍼피라는 단어 아시죠? 퍼피.
1: 귀여워요.
0: 네, 어린 강아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dog이라고 해도 뭐 개, 강아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퍼피가 좀 어린 강아지인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발음할 때 너무 duck 하고 끝내지 마세요. 이거는
1: 네.
0: dog이기 때문에 G로 끝납니다.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dog, dog.
1: Dog. Dog.
0: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머리를 잘라야 한다, 뭐 미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때 간단하게 need a haircut. 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헤어컷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흔히 그 앞에 한번 자르는 거기 때문에 어를 써요. 오케이? So, need a haircut. Alright?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사실 a haircut이라는 것만 알아도 나중에 다양하게 응용도 가능해요.
1: 예.
0: 자, 일단은 need a haircut으로 오늘 이 명장을 해보자면
1: 좋습니다.
0: 확실히라고 할때 우리 definitely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1: 네,
0: definitely. 넌
1: definitely.
0: 확실히 필요해. 헤어컷이 이게 뭐냐면 야, 너 진짜

0: 머리 잘라야 돼. 이런
1: 오.
0: 느낌이에요. 너는 확실히 필요해, 헤어컷이.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1: You definitely need a
0: 그렇죠. Oh,
1: haircut.
0: hey,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너무
1: 아,
0: 길어졌어. 뭐 이런
1: 머리가 많이
0: 느낌이.
1: 덥수룩한가 봐요.
0: 그렇죠? 자,
1: 예.
0: how about this? 내 개는 헤어컷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미용을 해야 한다.
1: 예. My dog needs a
0: 오.
1: haircut.
0: 오, 3인칭 단수. 저번에는
1: Yes.
0: 이제 my, your 하면, 오, 잠깐만. my, your니까 need 아닌가? 이랬는데,
1: 맞아요. 좀
0: 오,
1: 헷갈렸었는데,
0: 발전했어요.
1: 극복했습니다.
0: Alright, so, haircut이 필요합니다. 아주 뭐, 직역으로 느껴주면 더 좋죠? 읽어보겠습니다.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1: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0: 자, 이번에는 내 강아지예요. My dog needs a haircut.
1: My dog needs a haircut.
0: Alright. 자, 그리고 이 haircut, a haircut을 알면 다른 동사로 또 응용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1: Yes.
0: 자, 그래서 미용을 하다, 머리를 자르다라고 얘기를 할때 필요하다는 need였죠?
1: 네.
0: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가진다라고 표현해요.
1: 오.
0: 그래서, 나 머리 잘랐어라고 할 때, I, a haircut.
1: 그래요?
0: 뭐라고 할까요?
1: 가시겠네요.
0: 오!
1: Got a haircut.
0: 오케이. 이건 과거
1: 아,
0: 동사로 쓴 거고요.
1: 게시예요?
0: 기본형 이렇게
1: Get.
0: 해서 그렇습니다. 오,
1: Yes.
0: haircut을 get. 이게 내 거야? 이런 식으로
1: 아.
0: get a haircut. So I got a haircut. Did you get a haircut?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는 건데 그 모든 덩어리가 결국에는요, a haircut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다.
1: 네.
0: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1: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그렇죠. 여기서 for my dog가 없으면 나 머리 자르러 온 거라고
1: 그러네요.
0: 헷갈릴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우, 어떤 컷을 원하시죠? 요즘에 또
1: 어,
0: 이 강아지에 따라
1: 강아지 미용이 또
0: 아, 스타일이
1: 천차만별이라,
0: 다르거든요.
1: 예, 그냥 다 밀어주세요도
0: 네.
1: 있고,
0: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 뭐요?
0: 강아지들 너무 털 짧게 자르잖아요?
1: 예,
0: 그럼 기가 죽어요.
1: 맞아요.
0: 실제로, right? So, 저희 와루도
1: 예,
0: 털을 한번 물개 컷? Something? 이게
1: 오,
0: 물개처럼 생기는 그런 게
1: 너무
0: 있어요.
1: 귀엽겠다.
0: 귀여웠는데 표정이 이러고
1: 그러네.
0: 있더라고요.
1: 약간의 그 털이
0: 네.
1: 또이 강아지의 자존심을 또
0: 아, 이걸
1: 대변하네요.
0: 건드려요.
1: 예.
0: 네.
1: What kind of cut 원하시죠?
0: 자.
1: 어떤 종류의 컷을
0: 오.
1: 원하시죠?
0: 저 기대해봐도 될까요?
1: What kind of cut? 잘라요.
0: 어허.
1: 자를게요. 여기 컷이 나오니까
0: 오케이.
1: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죠가 들어가야
0: 네.
1: 되죠. 그러면은 Do you want?
0: 두근거려요, 지금.
1: Do you want? 원하는 거니까요.
0: 오,
1: What kind of
0: 오나.
1: cut do you want?
0: 지금 이 어순으로 썼어요. 그렇죠? What
1: 네.
0: kind of cut do you want? 일단 완벽합니다. 아주 좋아요.
1: 예.
0: 의문사를 쓴 다음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간다.
1: 네.
0: 이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1: 예.
0: 일단 맞아요. 근데 저는 다른 표현을 가져왔을 뿐이고요. 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합니다. 자, 저는 조금 더 예의 있게 Would you
1: Would you
0: like?
1: like?
0: 이것으로 바꿨습니다.
1: 아.
0: 하지만 의미 차이가 없다. Would you like가 조금 더 예의가 있다라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1: 네.
0: Would you like는 사실 뭔가를 원하시나요? 라고 하는 상대방이 어떤 명사를 원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예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 Yes.
0: 그래서 보세요. 사실 가져왔어요. 방금 슬기 씨가 그거 안 쓰고 이거
1: 아.
0: 했으면 새롭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1: 네. Do you want?
0: Do you want? 이거 이 부분이 뭘 원하니? 이거잖아요.
1: 네.
0: 그거를 똑같이 쓴 거라고요. 뜻이 같아요.
1: Yes.
0: 하지만 더 예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약간 서비스 직업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조금 더 공손한 느낌? 네, 그걸 준 것뿐입니다. Alright.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이거 그냥 what으로 쓰면 what would you like? 당신 뭘 원하시나요? 잖아요.
1: 그쵸?
0: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What kind
1: Kind
0: of
1: of cut.
0: cut would you like?
1: Yes.
0: 어떤 컷을 원하시죠? 어떤 컷이 돼버렸네요?
1: 예.
0: 이 구간이, 그쵸?
1: 예.
0: Alright. So, 이거 보세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컷이 들어갔던 거예요.
1: 네.
0: 이거 직역을 하면 아까 슬기 씨가 직역을 했어요. 어떤 유의 컷을 원하시나요?
1: 네.
0: 이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실 그냥 우리말로 치면 어떤 명사 이거랑 큰 차이가
1: 아,
0: 없습니다.
1: 맞아요.
0: 오케이? 그래서
1: 네.
0: 이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뭘 원하느냐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스타일 약간 비슷한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 있죠. 그렇죠? So what
1: Yes.
0: kind of 뭐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 이러면 어떻게 해요?
1: What kind of music?
0: That's it. 그러면 어떤 영화들

0: 그러면 복수도 가능해요.
1: What kind of movies?
0: 그렇죠. What kind of movies?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노래 듣는다라고 할 때
1: 네.
0: 뭐뭐 어떤 듣다?
1: Listen to music.
0: 아하. 그러면 너 있잖아. 어떤 음악 들어? 뭐 직역을 하면 어떤 류의 음악을 들어?
1: 네. What kind of music?
0: 넌 듣니?
1: Did you?
0: 아아. 과거형이 아니죠. 현재형이죠.
1: Do you listen to music?
0: 아아. 뮤직이 또 나오면 안 돼요. 자, 허나 허나. What kind of music을? 이미 뮤직 끝났어요.
1: 네.
0: What kind of music을? Do you listen to?
1: 아, listen to까지요. 아하.
0: 왜냐면 to를 빼잖아요. 그러면 I listen 무슨 music 이렇게 돼버려요.
1: 아.
0: 대답도 I listen to 무슨 music이 맞기 때문에 to를 빼면 안 됩니다. 아.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뭐 do you 뭐 right? How about this? Movies 이렇게 복수도 돼요.
1: 그쵸?
0: 그러면 어떤 영화들을 넌 좋아하니? 너 어떤 영화들 좋아해?
1: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0: That's it.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1: Do you like? 이렇게
0: 쓸 수도 있습니다.
1: Yes.
0: 느낌 맞죠? 그렇죠?
1: 네.
0: 결국에는 질문 어순으로 이어갔잖아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의문사나 큰 차이가 없어요.
1: 그렇군요.
0: What, where, 뭐 who 이런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1: 오케이? 의문사 덩어리네요.
0: 맞아요. 그냥 긴 의문사였었던 것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0: 자, 이번에는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1: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0: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What movies라고 해도 괜찮아요. 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1: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미션입니다. 네.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실제로 있잖아요. 털을 자르는 것만으로도, 길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덜 빠지더라고요.
1: 오, 맞아요.
0: 네, 완전 달라요.
1: 오, he's a lad, so a short trim? Trim, maybe. 오, 모르는 단어가 좀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He's a lad. 털이 많이 빠져서가 없네요. 빠지다.
0: 오케이.
1: 그죠?
0: 네.
1: 빠지고 있는 거네요,
0: 많은
1: 지금.
0: 분들이 고민에 빠지실 겁니다, 지금.
1: 빠지다.
0: 정말 빠질 겁니다.
1: 빠지다.
0: 한번 써보세요, 빠지다. 여러분들.
1: 빠지다. 빠지는 거니까
0: 네.
1: 커밍 아웃 아닐까요?
0: 오.
1: 오. He's he's 털이겠네요. 그의
0: He's 털.
1: He's 털인가? 아닌데 he's 그냥 개가 많이 빠지는 거니까
0: 뭐가 okay, okay, okay.
1: 예, 그러면은
0: 말이 안 돼도 됩니다.
1: 커밍 아웃을 할게요.
0: 오케이.
1: 커밍 아웃. 그의 이제 멍멍이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0: 트림.
1: 아마도 짧게 트림을
0: 이 뒤에는요
1: 네.
0: 지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게 complete sentence가 아니에요. 주어 동사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냥 뭐 이 정도라고 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뭐 동사가
1: 그쵸.
0: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1: 저는 이 트림이 동사인가 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또 아닌가 보네요.
0: 예.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is coming out a lot, so a short trim maybe. 정답은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수도.
1: 그래요?
0: 정답은요. Shedding.
1: 아.
0: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Shedding?
1: 이거 쉐딩 하는 거 아니에요?
0: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1: 우리 메이크업 할 때 쉐딩 많이 하거든요. 얼굴 작아 보이려고.
0: 그거 아니에요.
1: 아, 그거 아니에요?
0: 자, shedding이라는 거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1: 네.
0: 이게 원래 shed. shed가요.
1: Shed.
0: 털이 빠지답니다. 그런데 이게 눈물을 흘린다라고 할 때 있죠?
1: 네.
0: She's shedding tears. 이렇게 해서 shed는요, 원래 굉장히 자연스럽게 천천히 뭔가 흘러서
1: 흐른다.
0: 없어지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눈물이 막 레이저처럼 나오지 않잖아요.
1: 예.
0: 이게 이렇게 툭 타고 흐르죠. 흐르는 거죠. 그렇죠?
1: 예.
0: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사라지는 거죠.
1: 예.
0: 그래서 shed라는 동사를 쓰고요. 이 털 같은 경우에도 뭐 날아가서 팍팍 꽂히지 않죠?
1: 예.
0: 자연스럽게 슥슥 빠지잖아요.
1: 그래서
0: 의미가 어떻게 보면 같은 패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 shed tears도 알아도 좋고요. 그냥 단순하게 shed 하고 있다. 동물이. 그러면은 털이 빠진다. 앞으로 이거 쓰시면 됩니다.
1: 네.
0: 오케이. Right. Very nice. 털갈이 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right. So he's shedding a lot. 요즘에 좀 shedding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네.
0: So a

0: short trim, maybe. 이것도 사실 원래 complete sentence로 완벽하게 한다면, so a short trim would be nice. 이 정도로 하면 완벽한 문장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짧게 줄인 것뿐입니다.
1: 네.
0: 자, trim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동사인지 헷갈렸다고 했잖아요.
1: 네.
0: 실제로 다듬다라는 동사도 돼요.
1: 아.
0: 되고요. 여기서는 trim 앞에
1: 쇼트.
0: short 앞에 어가 있죠. 그러면은 뭐예요? 명사란 뜻이에요, 이거 지금. Right.
1: 쇼트 트림이 한 덩어리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다듬음, 다듬다라는 거둘다될 수가 있는데 이거 트림이 아니죠. Right? TRE 붙어 있어요. TRE 붙어 있고 그다음에 모음으로 연결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치읓 비슷해집니다.
1: 그쵸.
0: 그래서 이 모양을 모으고 발음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Trim, trim.
1: Trim,
0: 오,
1: trim.
0: 좋아요. 트림보다 훨씬 좋거든요.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짧은 트림 maybe 그 정도면 좋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돼 있고요.
1: 네.
0: 자, 근데 지금 he's shedding인데 얼만큼이요? A lot, like my dog, right? So a lot은 뭐죠?
1: 많이.
0: 많이, 엄청 많이 이게 바로 a lot이 되겠습니다. 물론 a lot of 무엇 이런 형식으로 쓰지만요, a lot은 부사로도 쓸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1: Yes.
0: 자, 그래서 문장 뒤에 넣어버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 그거 엄청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면 난 그걸 좋아하죠? 근데
1: 네.
0: 많이 좋아해요. 어떻게 할까요?
1: I love a lot.
0: I like it a lot.
1: I like it.
0: Love를 써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it을 써야
1: I
0: 되죠.
1: love it.
0: Right? I love it a
1: Right.
0: lot. I like it a lot. Right? How about this? Dan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1: Yes.
0: 이 친구가 말이 많아요. 오케이?
1: Oh.
0: 얘기하다 그때 tell 말고 뭐 있었죠? talk. 이거는 왔다 주거니 받거니 할
1: 네.
0: 때. So, Danny는 대화를 너무 많이 해. 말이 너무 많아서 나 너무 힘들어.
1: 아,
0: 대답해
1: 그럴 수
0: 주느라고.
1: 있죠. Dan
0: Danny.
1: talks. Danny? Danny talks a lot.
0: Danny talks a lot. 이런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1: 네.
0: Just like thi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it a lot.
1: I like it a lot.
0: Danny talks a lot.
1: Danny talks a lot.
0: 본문 읽어볼게요.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1: Oh, he is chatt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0: Alright,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 털이 많아서 추가 요금 있을 거예요.
1: 아, 이런 경우 있어요.
0: 저는 무조건 이거 기대하고 갑니다.
1: 추가 요금이요?
0: 이건 이중모도 아니라 삼중모예요. 이러시더라고요.
1: 예, 그리고 또 강아지 사이즈에 따라서 또 가격이
0: That's
1: 달라지죠.
0: right.
1: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추가 요금 이겠네요. 끊을 데가 없네요. 예, 끊을 데가 없어서. 그쵸? 여기 있는 그러면은 추가 요금이니까, add. 뭔가 추가는 add거든요.
0: 아,
1: add,
0: 추가 요금이요.
1: add
0: 더하는 거요?
1: fee,
0: 아, add
1: 요금,
0: fee. 오케이,
1: add
0: 오케이.
1: fee.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1: 네.
0: 사실 여기서 끊어줄 수는 있죠. 그쵸?
1: 아, 네네.
0: So he has a lot of hair. 헤어가 많아요. So, 그래서 there will be an 추가 요금. Add fee. 오케이. 자, 정답은요? 아, extra
1: 아,
0: charge.
1: 저거 진짜 많이 했었던
0: 이거
1: 건데.
0: 해외에서 진짜 툭 하면 뭐
1: 아.
0: 엑스트라 차지가 있다, 엑스트라 차지가 있다, 뭐 호텔이든 뭐 물건을 사는
1: 에이,
0: 이럴 때가 많아서 이거 들어보신
1: 맞아요.
0: 분들은 꽤 계실
1: 진짜
0: 거예요.
1: 익숙해요.
0: Now, so
1: 네.
0: extra가 추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harge는 당연히 요금이
1: 요금.
0: 되겠고요. 청구
1: 네.
0: 정도가 되겠죠.
1: 네.
0: So extra charge 아예 한 단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 Yes.
0: 발음할 때 extra가 아니라 extra 이것도 입 모양을 좀
1: Extra.
0: 모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tra, extra.
1: Extra. Extra.
0: 자, 그리고요. 여기는 보세요. 아까 a lot 부사로 썼죠. 많이.
1: 네.
0: 근데 이거는 a lot 뒤에
1: Of
0: of 나오면서 a lot of 뭐뭐는요. 많이가 아니라 많은이 되는 겁니다.
1: 형용사.
0: Right. 그래서
1: 아.
0: 많은 hair가 가지고 있어요.
1: 에.
0: 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는 건데, 네, a lot of는 많이가 아니에요.
1: 네.
0: 많은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라고 하면,
1: A lot of money.
0: 그렇죠. 많은 질문들이라고 하면.
1: A lot of questions.
0: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Right? 명사 앞에서 쓰는데 of가 있어야 된다는 거.
1: 네.
0: So, 예를 들어 이거 해볼게요. 어떤 주인, owner, right?
1: 예.
0: 그 owner는, 그 주인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돈이 많아.
1: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0: 그렇죠. How about this? 저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저
1: Oh.
0: 질문이 많아요.
1: I have a lot of questions.
0: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슬기 씨는 이제 뭐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0: 인터뷰도 하고
1: 그쵸,
0: 그러잖아요. 무슨 뭐
1: 그쵸.
0: 팬사인회든 이런 데서.
1: 네.
0: 그랬을 때, oh, you know what? I have a lot of questions. 이런 식으로 말을 할
1: 아,
0: 수 있겠죠. 그렇죠?
1: yeah.
0: 예.
1: 질문이 항상
0: 아,
1: 많아요.
0: 그렇죠?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1: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0: I have a lot of questions.
1: I have a lot of questions.
0: 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죠?
1: 네.
0: 네. 사실 동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Have a lot of hair 이라는 게 흔히 수치 많다.
1: 제일 부러워요. 젊음의 상징입니다.
0: 저도 요즘 빠지고 있어가지고. So,
1: Yeah.
0: have a lot of hair 이라는 걸 덩어리로 가져가주면 수치 많다에 가장 가깝습니다. 사실 이거
1: 네.
0: 말고도 다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얘가 자연스러워요. I have a lot of hair. She has a lot of hair.
1: 네.
0: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He has a lot of hair 하고 문장이 완전 끊긴 게 아니죠, 지금.
1: 네.
0: 그리고 so로
1: So.
0: 연결이 돼 있잖아요. So there will be an 이거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so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혹은 뭐뭐라서라는 느낌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벌어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
1: 예.
0: 헤어 많아서 결론적으로 extra charge 있을 것이다. 뭔가
1: 네.
0: 결론을 연결해 주는 느낌 아닌가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는 나를 사랑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고 싶으면
1: 예.
0: 그는 나를 사랑해니까 뭐예요?
1: He loves
0: He loves
1: me.
0: me. 그래서
1: So,
0: 난 행복해.
1: I'm happy.
0: That's it. So, 그는 나를 사랑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행복하다가 완성이 되는
1: 네.
0: 거죠. Right? Yes.
1: 예.
0: 자,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쓸 때는, 말할 때는 비슷하죠.
1: 네.
0: 하지만 he loves me 하고 얘처럼 문장 끝내지 말고 comma,
1: Come on,
0: so I'm
1: so.
0: happy 해도 되고요. He loves me 끝내고 완전히 끝내고요.
1: 네.
0: 그 다음에 so로 다시 시작할 때는 대신에 so, comma, I'm
1: I'm
0: happy
1: happy.
0: 이런 식으로 글을 쓸 때는 방식이 다양할 수
1: 네.
0: 있다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1: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1: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Alright, 두 번째.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1: Oh,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2: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3: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2: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잊지 마요. 만나보시죠.
0: 네, 첫 번째는요, need a haircut 쓸 건데요. 여러분들, 목소리 꼭 키워 주셔야 됩니다.
1: 네.
0: 저희 개는, 저의 개는이죠. 미용이 필요해요.
1: My dog needs a haircut.
0: 그렇죠. 어를 꼭 넣어서요. 두 번째,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자, 저는 헤어컷이 필요하죠. 저의 강아지를 위해.
1: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자, 너 확실히 머리 잘라야겠다. 한마디로 너는 확실히 헤어컷이 필요해.
1: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My dog needs a haircut. I need a haircut for my dog.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자, 다음은요.

0: A lot. 부사로
1: 음흠.
0: 써서 가봅니다. 나 그거 엄청 마음에 들어. 난
1: 어우.
0: 그게 너무 엄청나게 좋아한다. 난 그거를.
1: 예, I like it a lot.
0: I like it a lot. 데니는 많이 말해. 한마디로 말이 많아.
1: Daddy talks a lot.
0: 그렇죠. 자, 털이 많이 빠져서요. 그는 많이 털이 빠지고 있어요.
1: He's shedding a lot.
0: Alright. 읽어볼게요. I like it a lot. Danny talks a lot. He is chatting a lot. 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2: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1: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2: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Hi.
3: Hi.
1: Oh, I need a haircut for my dog.
3: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1: Oh,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3: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1: Oh,
3: I'm sorry.
1: how much?
3: The price is on there.
1: Oh, too expensive. Oh.
0: 오, great job, you guys.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 성은 K로 끝나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last name ends in K.
0: 네, and in이라는 것을 쓰셔야 되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Need a haircut. 이건 덩어리 표현에 가까운데요.
1: 음흠.
0: 자,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1: 네.
0: 머리 자르셔야 해요? 머리 자르셔야 하나요? 만들어 주시면
1: 음흠.
0: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0: 네,
1: 보십시오.
0: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 것만 영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것 중에 사실 중요한 패턴이 있으면
1: 네.
0: 그것을 복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 그쵸?
0: 아시죠?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 힘 레벨 4 11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죠? What, which, whose 명사 음음은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독해 지문 또 하나 더 풀어봤죠. 지난 시간에 나온 독해 지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선생님이 설명했던 문장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s famous for blank Denmark and Norway. 그는 유명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뭐한 것으로? 통합시킨 것으로 유명했다. 자, 이런 의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그럼 통합하다라는 동사가 필요하죠. 뭐죠, 여러분? Unite. 기억하나요? 자, 근데 이 동사를 여기다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자, 우리 이 구문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Be famous for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그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다. 즉, 동명사로 만든다. 동명사를 만드는 방법은 ing를 붙이는 거였죠. 이렇게 써야지 뭐뭐 한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규칙에 맞춰서 unite를 uniting으로 바꿔야겠죠? 한번 써볼게요. U-N-I-T 하고 자, 이렇게 이로 끝나는 동사는 이를 안 쓰고 ing를 바로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uniting 완성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He was famous for uniting Denmark and Norway. 그는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합시킨 것으로 유명했다. 네,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지문을 읽게 될까요? Today's learning point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독해 공부를 하는 날이죠. 지난 시간에 배운 문법을 적용해서 두 가지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올 글의 대주제는 music. 음악과 food, 음식이네요. 자,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문법 내용을 잘 적용하려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지 가이드로 정리해 봐야겠죠. 자, 우리 what, which, whose 명사 음음문 배우고 있어요. what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 또 what kind of, what type of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같이 배웠고 다음으로 which 다음에 명사, whose 다음에 명사가 올 때의 표현을 각각 배워봤습니다. 자, what 명사가 올 때는 what이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도록 무슨 어떤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what color 하면 무슨 색, what time 하면 몇 시 이렇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what 다음에 kind, type과 같은 종류를 뜻하는 표현과 같이 쓰이면 무슨 종류의, 어떤 종류의 이렇게 종류의 측면에서 물어볼 수 있는 음음문을 쓸 수 있습니다. What kind of music 하면 어떤 종류의 음악, What type of clothes 하면 어떤 종류의 옷 이런 표현이 되겠죠? 다음이에요. which 다음에 명사가 올 때는 어떨까요? which는 어느라는 뜻으로 이렇게 A or B와 같이 대상을 정해주고 선택할 때 질문하는 네, 그런 음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 or B와 같은 표현이 따라오고요. 또 비교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비교급과 쓰일 때가 많아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이따가. 다음으로 whose 명사도 배웠어요. whose는 누구의 란 뜻이죠? 따라서 소유를 물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ose book 하면 누구의 책, whose phone 하면 누구의 전화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내용들 다 기억하면서 스텝업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45쪽으로 다 넘어오셨나요? 네, 우리 스텝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 지문부터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 읽어볼 지문의 대주제는 music, 음악이네요. 자, 음악에 관한 글이 나왔는데 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감을 갖고 첫 번째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cientists found a bird's wing born in a cave. 과학자들은 동굴에서 한 새의 날개뼈를 found, 발견했다, 예요. 자, found는 찾다, 발견하다 라는 뜻을 가진 find의 과거형 동사죠. 자, find did가 아니고 불규칙으로 변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found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발견했다. 뭘 발견했어요? 한 새의 날개뼈를요.
동굴에서. 날개뼈하고 음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It is about 40,000 years old. 그것은 약 4만 년이나 오래되었다. 자, 선생님이 about을 어떻게 해석했죠? 네, 이때는 뭐뭐에 관하여가 아니라 이렇게 숫자 앞에서 쓰이면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어림잡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4만 년 정도 오래되었다. 4만 년이나 된한 새의 뼈를 찾게 됐대요. But it has five holes in it. 그런데 그것은 다섯 개의 구멍을 그것 안에 가지고 있었다. 날개뼈가 있으면 거기에 뿅뿅뿅뿅 하고 다섯 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it은 다 뭘까요, 여러분? 네, 앞에 나온 a bird's wing bone이 되겠죠? It was not just a bone. 그것은 단순한 뼈가 not, 아니었다. 그쵸? 여기서 just는 그냥 뭐 단순한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날개뼈에 구멍이 뚫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뼈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It was a musical instrument, a flute. 그것은 음악 도구, 즉 악기였다. 어떤 악기? A flute. 플룻이었다. 아, 구멍이 뚫린 그 날개뼈가 사실은 뭐였다고요? 악기였대요. 어떤 악기요? 플룻과 같은 악기였다는 거죠. 자,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이 앞에 musical

extra만 하고 명사가 나오고 또 콤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flute이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명사하고 콤마,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것과 이것은 같다. 우리말로는 즉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그것은 악기, 즉 뭐였다? 블루시였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What kind of music did early humans play? 어떤 종류의 음악을 초기 인류는 연주했을까? What kind of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의문사죠? 네, 어떤 종류의 음악?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리고 early humans는 초기 인류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초기 인류는 play 연주했을까? play가 놀다란 뜻도 있지만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될 때도 있죠. play the violin, play the piano 할때 play를 씁니다. 자, 그러면 초기 인류는 4만 년 전에 발견된 이 새의 날갯벌을 보니까 악기들을 연주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음악을 연주했을까? 네,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We are not sure.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네, sure이 확신하는 이란 뜻이죠. 다음이에요. But it shows they blank. 하지만 확신할 순 없지만 그것은 보여준다. 그들이 뭐 하다는 것을 혹은 했다는 것을. 네, 요거는 우리가 아직은 알수 없어요. 문제로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에요. Maybe the bone flute was not the only musical instrument. 아마도 추측하는 거죠? 그뼈 플룻은 유일한 악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쵸? 자, maybe가 추측하는 그런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우리말로는 아마도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 뼈로 만들어진 플룻은 not the only, 유일한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musical instrument, 악기라는 표현이 나왔죠? 유일한 악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다른 악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보는 거죠. What kinds of musical instruments could they invent? 어떤 종류들의 악기들을 그들은 발명할 수 있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합니다. What kinds of musical instruments? 우리가 배우고 있는 What kind of라는 의문사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S가 붙었네요. 자,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어떤 종류들의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또 뒤에 보면 musical instruments에서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여 있죠? 그래서 수를 맞추느라고 kinds 복수로 쓴 겁니다. 어떤 종류들의 악기들을 invent 하면 뭔가요, 여러분? 발명하다. 그리고 could를 할수 있었을까? 이렇게 해석하니까 발명할 수 있었을까? 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초기 인류가 많은 음악을 즐겼고 또 다른 악기들을 발명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여지를 남기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네, 주제를 묻는 질문이 나왔네요. 자, 주제는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네, 내용. 즉, 메인 아이디어를 묻는 글이 되겠죠. 묻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 글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1번. 관악기의 기원. 자, 관악기. 여러분, 이렇게 관 모양의 악기를 말하는데, 선생님, 1번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플룻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이것이 마치 뭐 같다 그랬죠? 플룻. 그쵸? 그러니까 관악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플룻이 나오긴 했지만, 플룻으로 발견된 악기를 한번 언급을 해서 도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글이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더 많은 악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네,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단순히 플룻에 대한 이게 글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글의 주제를 다 담고 있는 네, 내용으로 보기 어렵네요. 자, 2번 볼게요. 초기 인류의 악기. 네, 어떤가요? 2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수 있겠죠. 초기 인류가 뭐예요, 여러분? Early humans였죠? 네, 초기 인류들이 플룻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악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It was not the only musical instrument 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발견된 플룻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초기 인류의 다양한 악기에 대한 글이다. 그래서 주제는 2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3번, 최초의 음악의 종류?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음악 종류에 대해서 나오나요? 음악이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에 대한 글이죠. 따라서 3번도 주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도 함께 볼까요?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네, 우리 아까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하고 궁금해 했었죠?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적당한 표현을 골라봐야 돼요. 자, 우리 보기의 내용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lived in caves. 동굴에 살았다. 주어가 they죠? 다시 문장으로 해석을 하면, 하지만 그것은 보여준다. 그들이 동굴에 살았다는 것을. 네, 앞에 wingbone이 cave에서, 동굴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답으로 또 처리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근데 앞뒤 문맥을 보세요. 앞에 초기 인류들이 어떤 종류의 음악을 연주했을까 하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뒤에 문장을 보니까 아마도 그 본플룻은 유일한 악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악기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하는 내용이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동굴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네, 이 가운데에 쓸 수 없는 말이 되겠죠? 2번, enjoyed music. 같이 넣어볼까요? Body shows they enjoyed music. 어떤가요, 여러분? 그들은 음악을 즐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에 어떤 음악을 연주했을까? 또 발견된 그 날개뼈 플룻은 네, 유일한 악기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초기 인류가 음악을 매우 즐기지 않았을까? 네, 그런 걸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죠? 따라서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표현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은 어떤가요? Respected musicians. 존중하다, 존경하다 라는 뜻으로 respected가 쓰였고요. musicians는 음악가들이에요. 그것은 보여준다? 그들이 음악가를 존경했다는 걸 보여준다? 여기 어디에도 musicians, 음악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죠.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Easy Guide로 우리가 방금 읽은 글의 전체 내용을 다시 살펴볼게요. 메인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글쓴이는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었죠? Early humans made musical instruments. 맞아요. 초기 인류는 악기를 만들었다. 악기를 만들었다는 그 내용을, 놀라운 사실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세부 내용, details를 전달해 주나요? A bird's wing bone was found in a cave. 한 새의 날개뼈가 발견되었다, 동굴에서. 이 새의 날개뼈로 시작을 하고 내용을 도입하는 거죠. It is about 40,000 years old and has 5 holes. 그것은 대략 4만 년이나 되었고 그리고 5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었다. The bone was used as a flute. 그 뼈는 그냥 단순한 뼈가 아니라 사용되었다. 뭘로써? Flute로 사용되는 악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It shows early humans enjoyed music. 자, 우리 문제로 나왔던 문장이죠. 그것은 초기 인류가 음악을 즐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이렇게 해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봤고요. 자, 문법 내용, 우리가 배우고 있는 what, which, whose 명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초기 인류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연주했을까? 이 어떤 종류의 음악, 이 부분이 의문사로 표현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 보죠, 여러분? 네, what kind of music이 되겠습니다. What kind of music did early humans play? 다음 함께 볼게요. 그들은 어떤 종류의 악기를 발명할 수 있었을까? 자, 이 부분은 어떤 종류의 악기를 발명할 수 있었을까? 해서 이 부분 있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의문사로 표현돼야 됩니다. 상당히 긴데요.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네, What kinds of musical instruments? 여기 보면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다시 보면 What kinds of musical instruments could they invent?
네,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글의 대주제는 food, 음식이네요. 네, 벌써 흥미로운 주제죠? 자,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hich snack do

합니다. 이럴 때는 의문사 which, 어느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선생님 계속 설명했죠? 자, 그리고 비교급 better와 같이 쓰였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Which do you like better? 하고 A or B 하면 A와 B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나요? 이렇게 취향이나 선호를 물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회화를 쓸 기회가 있다면 이 표현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꼭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네, 이 구문 꼭 익혀두세요. 자, 여러분, 와플이 좋은가요? 아이스크림이 좋은가요? 너무 고르기 힘들죠? 네, 바로 나오네요. Is it hard to choose? It이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오네요. 자, 이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to 부정사를 진짜 주어로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때 it은 가짜 주어로 해석하지 않죠. 근데 선택하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글쓴이가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Then enjoy both with an ice cream cone. 그러면 이 두 개를 아이스크림 콘으로 enjoy, 즐겨요, 즐겨라. 이렇게 말하네요.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가 없이 바로 일반 동사가 앞으로 나오는 명령문이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 즐겨라, 즐겨요. 이렇게 말을 했죠? 네, 주어가 없어요. 자, 무엇을 즐겨야 돼요? Both. 두 개. 뭐죠? 네, 이 waffles하고 아이스크림이 되겠죠? 이두 개를 뭘로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와플 모양의 과자에 아이스크림이 담겨져 있는 바로 아이스크림 콘으로 두 개를 동시에 즐길 수 있죠. 네, 그렇게 즐기면 돼요. But it was idea. 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네, 하고 질문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이따가 문제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의 소재가 파악이 됐죠? 아이스크림 콘이 나왔습니다. Here is the story. Here is 하면 여기에 있다란 뜻이에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콘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죠? In 1904, Hamwi was selling waffles. 1904년에 Hamwi라는 사람이 와플을 팔고 있었어요. 비동사 ing 하면 뭐뭐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과거형이니까 과거 진행형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팔고 있었다. 와플을 팔고 있었대요. Next to him, someone was serving ice cream in dishes. 그 옆에는 누군가가 아이스크림을 그릇에 serving, 제공하고 있었다. 역시 이것도 비동사 ing, 진행형이네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지금 보니까 그릇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팔고 있었대요. But he ran out of dishes. 그런데 그는 ran out of 하면 무엇을 다 써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원래 run이었겠죠? 현재형으로 run out of 하면 다 써버리다, 소진해버리다 이런 뜻의 표현입니다. 그릇들을 다 써버렸다. 누가 그릇을 다 써버렸을까요? 햄이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던, 그릇에 담아서 팔고 있었던 그 사람이 그릇이 이제 다 동이 난 거예요. 네, 문제가 발생했죠? Then, Hammy rolled his waffles into cone shapes and told him to use them as dishes.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해미는 그의 와플을 콘 모양으로 rolled, 말았고, 그리고 그에게 그것들을 dishes, 그릇으로 사용하라고 말했다. 네, 제법 문장이 길죠? 이 문장이 길어진 이유는 동사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함미가 한 행동으로는 rolled, 만 것과 told, 말한 것이죠. 이두 개의 동사가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보면 그는 말은 거예요, 뭐를? 그의 와플을 무슨 모양으로? 콘 모양으로. 그래서 콘 모양 이렇게 생겼죠? 원뿔 모양이에요. 이렇게 콘 모양으로 말았고, 그리고 told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 표현은 이 구문을 잘 익혀두세요. told의 원래 형태는 tell이죠. tell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to 동사원형이 나오면,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럼 문장에 적용하면, 그에게 뭐 하라고?
그것들을 사용하라고

알았다. 여기서 그것들이란 이렇게 콘 쉐입스로만 와플이 되겠죠. 뭘로 사용하라고요? 그릇으로요. 그릇이 동났으니까 이걸 그릇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담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The ice cream cone was born then. 그 아이스크림 콘이 was born 하면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 콘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스토리를 마지막에 언급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였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한번 잘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쓰는 거예요. 아, 영작하는 문제네요. 자, 우리 잘 준비해서 해볼게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이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음음은 만들고 있으니까 what, which, whose 음음은 그걸 이용해서 이 문장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의문사부터 찾아야 돼요. 누구의 아이디어? 이 부분이 의문사에 해당이 되겠죠? 누구의란 뜻을 가지는 의문사 뭐가 있었죠? 네, whose가 있었죠. 그래서 whose 쓰고, 그 다음 명사 뭐 써야 될까요? 아이디어 씁니다. whose idea까지 왔어요. 그 다음 주어진 보기를 이용해서 이제 완성을 하면 돼요. 아이디어는 이제 썼고, 그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하고, 이제 was가 남았으니까, 동사 was 쓰고 그것은 주어 it을 마지막에 쓰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 뭐예요? But whose idea was it? 그건 누구의 아이디어였죠, 여러분? 네, 다음에 스토리가 나오죠? 하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하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질문도 한번 해결해 볼까요? 하미가 와플을 콘 모양으로 말아서 사용하라고 말했던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여기 뒷부분에 왜 말게 되었는지가 나와요. 1번,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어짐으로? 네,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여러분? 네, 기억이 없죠? 네, 이거 아닌 것 같고. 그다음 2번, 와플을 더 쉽게 먹을 수 있으므로? 맞나요? 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3번, 와플이 그릇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네, 3번 어떤가요? 3번이 맞죠, 여러분? 3번의 내용이 글 속에 있습니다. 자, 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미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이 He ran out of dishes. 그릇이 다 동이 났고 다 써버렸고 그러자 하미가 어떻게 했나요? 와플을 콘 쉐입으로 만들었어요. 말았고요. 그리고 told him to use them. 그것들을 그릇으로 사용하라고 말했어요. 이 부분이 정답의 근거가 되겠죠? 그릇이 동나서 그릇 대신에 와플을 그 그릇으로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3번 정답 처리하고요. 다음, 우리 이지 가이드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글이었나요? 메인 아이디어.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영어로 말하는 게 어려우면 우리말로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것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Henry rolled his waffles into cones and the ice cream cone was born. Henry는 rolled, 말았다. 그의 와플을 콘 모양으로 말았고, 그리고 The ice cream cone이 was born, 탄생하게 되었다. 자, 아이스크림 콘이 탄생하게 된그 배경에 대해서 말하는 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내용 볼게요. 함이란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Hamwi was selling waffles. 함이는 원래 와플을 팔고 있었어요. The ice cream seller ran out of dishes. 그 옆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은 run out of, 다 써버리다. 그릇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Hammy rolled his waffles into cone shapes. 하미가 그의 와플을 콘 모양으로 말았고, he told him to use them as dishes. 그는 그에게 tell A to B 해서 그에게 뭐하다? 사용하라고 말했다. 말했다는 뜻이죠. 그것들을 이콘 쉐입을 그릇으로 사용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콘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했어요.

0: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글에 나온 문법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가 나왔네요. 당신은 어느 간식을 좋아하는가? 자, 우리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 배우고 있죠? 여기서 의문사로 표현해야 될 부분은 어디인가요? 어느 간식을?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어느 간식? 어떻게 말해요? Which snack? 그리고 do you like 하면 당신은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이 돼요. Which snack do you like? 네,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리뷰 퀴즈가 나가는데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중에 여러 번 강조해 설명했던 내용이 주로 리뷰 퀴즈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떤 게 나왔는지 볼게요. Hemi told him blank to blank them as dishes. 해미는 그에게 말했다. 그것들을 그릇으로, 접시로 뭐하라고? 사용하라고 했다. 사용하라고 말했다. 자, 이 의미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문법 구문에 맞춰서 잘 작성해 보는 것이 여러분 숙제입니다. 정답은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볼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12강 내용을 모두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25강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고 있으면 좋은 중요한 어휘들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쌤이랑 같이 한 번씩 읽으면서 바로 중요한 어휘들 외워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order입니다. order, 주문하다인데요. 예를 들어서 order juice 하면 주스를 주문하다가 되겠고 order pizza 하면 피자를 주문하다가 되겠죠. 자, order 기억하셨다면 바로 다음 표현 볼게요. 이번에는 paint a picture인데요. 우리 picture이라고 하면 사진도 되고요. 그림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paint라는 단어가 그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paint a picture 하면 그림을 그리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lass인데요. class는 수업이라는 의미도 되고 이와 같이 학급이라는 의미도 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pants입니다. pants 하면 바지예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이 wear이라는 단어는 입고 있다 혹은 쓰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wear pants 하면 바지를 입고 있다가 되겠고요. wear a cap이라고 하면 모자를 쓰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cap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모자입니다. 자, 이어서 위치를 나타내 주는 표현 하나만 알아둘게요. 바로 next to인데요. next to 하면 무엇의 옆에라는 의미의 전치사 표현이죠. next to, 무엇의 옆에. 자, 이어서 floor입니다. floor 하면 층이에요. 그래서 1층은 first floor, 2층은 second floor, 3층은 third floor. 이렇게 층을 우리 floor을 활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prefer인데요. prefer. 뒷부분의 강세를 강하게 두시면 됩니다. prefer. Which color do you prefer? Red or blue? 하면 너는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어떤 색깔을 선호하니?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prefer. 선호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이어서 bring 나와 있습니다. bring 하면 가져오다라는 표현이에요. Can you bring me some water? 하면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다 줄수 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job 나와 있어요. job은 직업을 의미합니다. My job is teaching English. 나의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가 되겠죠. 이어서 hobby인데요. hobby는 우리가 여가 시간에 할수 있는 취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favorite 나와 있습니다. favorite 하면 가장 좋아하는이에요. Who is your favorite singer?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인가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얇은 같이 기억할게요. 두꺼운은 thick. thick. 반대로 얇은은요. thin. thin. 네, 둘이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well, 우리 여러 번 했던 표현입니다. I play the guitar so well. 나는 기타를 매우 잘 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I cook very well. 나는 요리를 매우 잘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표현, 별표하고 바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who입니다. who는 누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who are you 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what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이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Which. Which인데요. 이 which는 어떤 것, 어느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둘게요. 자, 이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요, 모두 의문문에서 자주 쓰인다라는 점입니다. 이세 가지 단어를 모두 의문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오늘의 기초 영문법입니다. 오늘은 의문사 who
what, which를 공부해보고 이 의문사가 들어있는 의문문의 형태까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문사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의문사 후입니다. 의문사 후의 의미가 뭐였어요, 여러분? 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who ordered juice라고 하면 누가 주스를 주문했나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여자를 두고서 who is she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와 같이 who는요, 누구, 누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한번 읽어볼게요. 의문사 who는요, 누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쓰겠죠? 예를 들어서 who are you 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who knows Jane 한번 볼까요? 해석해 볼게요. 누가 Jane을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때는 who가 누가, 즉 주어로 해석이 됩니다. 누가로 해석이 되죠. 자, 이 경우에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어 역할을 하는 후의 경우 3인칭 단수 취급하게 됩니다. 3인칭 단수 취급한다는 것은 뒤에 오는 이 동사가 S가 붙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자, who knows Jane 아니죠? Who knows Jane이라고 써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앞에 있는 주어, who가 3인칭 단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누가 노래를 잘하니? Who sing well 아닙니다. Who sing well 아니에요. 자, 얘를 어떻게 고쳐줄까요? 주어가 who, 3인칭 단수니까요. 우리 sing에 s를 붙여주는 것이 맞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점 주의하시면서 우리 바로 who로 시작하는 의문문 만들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who로 시작하는 의문문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Who sings well? 방금 봤던 문장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무슨 뜻이에요? 누가 노래를 잘 부르니?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때는요, 누가 주어 역할을 하는 who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주어니까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who 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누가 동사하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의문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기타를 잘 치니? 누가 노래를 잘 부르니? 누가 춤을 잘 추니? 이런 것들 모두 앞에 있는 후가 주어 역할을 함으로 바로 뒤에 동사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후 의문문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이런 의문문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Who are you? Who are you? 자, 이때는 형태가 어떻냐면 후 뒤에 비동사를 써주고요. 그 뒤에 주어가 나오게 됩니다. Who? 비동사? 주어의 형태를 갖는 후 의문문이 있는데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어는 누구니?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누구니? 그는 누구니? 제인은 누구니? 샘은 누구니? 이런 의문문은 모두 후 뒤에 비동사 주어의 순서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너는 누구니는 영어로 Who are you죠? 그러면 그는 누구니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는 누구니? 자, who로 시작하겠죠? Who. 주어는 he가 됩니다. 자, who are he 아니겠죠? 주어인 he에 맞는 비동사 is를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who is he 하면 그는 누구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누구니? 나는 누구니? 뭐라고 할까요? Who is I 아니겠죠? 나에 맞는 비동사 am을 써주는 거예요. Who am I? Who am I?
자,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주어는 누구니로 해석되는 의문문은요. 자, 앞에 who를 써주고 그 뒤에 비동사를 쓴 후 주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두 가지 종류의 후 의문문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방금 봤던 내용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바로 연습 문제 풀이해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 1이에요. 1번입니다. 교실 사진을 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완성한 후 각 사람 옆에 이름을 적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이크와 소라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이크가 Is this a picture of your class? 라고 했어요. 이거 너희 반의 사진이니?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랬더니 소라가 맞아 라고 대답합니다. 제이크가요, 빈칸 is Minho 라고 하면서 민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뒤에 대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가 He is the boy in blue pants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는 누구냐면 파란 바지를 입은 남자아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제이크가 민호는 누구니? 라고 물어봤겠죠. 따라서 알맞은 의문사는 who가 되는 겁니다. who가 누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는 파란 바지를 입은 남자아이야 라고 했네요. 아, 여기 있는 친구가 민호겠죠. 그러면서 he is painting a picture 이라고 합니다. 그는 뭐 하고 있대요? painting a picture, 그림을 그리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제이크가 뭐라고 하냐면 빈칸 미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미나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대답할 때는 미나는 playing the violin,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번에는 미나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았겠죠? 그래서 who is 미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who is 종수라고 했거든요. 종수는 누구야? 라고 했더니 종수 is playing with building blocks 라고 했거든요. building blocks 라고 하면 나무 쌓기 블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블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야 라고 했고 그는 모자를 쓰고 있어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he is wearing a cap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름이랑 같이 매칭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자를 쓰고 있고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는

종수예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친구의 이름은 뭐였어요? 네, 미나입니다. 그리고 파란 바지를 입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친구의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는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답을 보고 의문사 후를 사용하여 질문을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대답을 보니까 Tom is the boy next to Mina 라고 했습니다. 탐은 미나 옆에 있는 남자아이야. 그 말은 질문이 뭐였을까요? 탐은 누구니? 라고 했겠죠. 우리 주어는 누구니? 이런 의문문은요. Who? 비동사 주어의 순서로 써주면 돼요. 예를 들어, 너는 누구니는 Who are you였죠? 자, 탐은 누구니니까 탐에 맞는 비동사 is를 써서 Who is Tom?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2번 볼게요. 이번에는 빈칸 빈칸 the piano well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Mary plays the piano well in her class. Mary가 우리 반에서 피아노를 잘 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뭐였을까요? 누가 피아노를 잘 치니라고 했겠죠. 누가 뭐뭐 하니는 우리 who 뒤에 동사를 써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이때 앞에 있는 who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라고 해석이 되죠. 따라서 who plays the piano well이 되겠고요. 누가 피아노를 잘 치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3번 볼게요. 대답을 보니까 he is a doctor at this hospital이라고 했거든요. 그는 이 병원에 있는 의사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는 누구니라고 했겠죠? 주어는 누구니? Who? 비동사 주어의 순서로 씁니다. 따라서 Who is he가 되겠죠? 자, 이어서 4번 보시면요. 빈칸 빈칸 faster, Beth or Jake라고 했어요. 대답을 보니까 Jake가 더 빨리 달린다. 누구보다? Beth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달리니가 되겠죠? 누가 뭐뭐 하니니까 who 뒤에 동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Who runs faster?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basic concept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던 의문사의 이름이 뭐였죠? Who였습니다. 이번에는요, 의문사 what 그리고 which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What은 무엇, 그리고 which는 어떤 것, 어느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what is it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아이스크림을 보면서 그거 뭐야?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이 친구가 지금 외계인이죠. 지구에 내려와서 아이스크림 처음 본 거예요. 그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아이가 외계인에게 세 가지 맛 아이스크림을 두고서 Which ice cream do you want?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Which ice cream do you want? 어떤 아이스크림을 너는 원하니? 라고 했고요. 자, 외계인이 어떤 아이스크림을 원할까요? 나는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렇게 what과 which도 모두 의문사로서 의문문 안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what은 주로 무엇, 그리고 which는 어떤 것, 어느 것,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what과 which의 차이점 혹시 찾으셨나요? what은요, 그냥 막연하게 무엇이라고 물어볼 때 쓴다면, which는 이렇게 몇 가지 선택지를 주고서 어느 것을 골라봐라 라고 할때 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한번 정리해 볼게요. what은 주로 무엇이라는 뜻이고요. 동물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등 다양한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do? 여기 한번 볼게요. what do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잖아요. 즉, 당신은 무슨 일을 하나요? 당신의 직업을 물어볼 때쓸수 있는 의문문이에요. 자, 그런데 which는 어때요? which는 어느 것,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주로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which is better, this or that 하면 이것과 저것이라는 선택지를 주고 있죠. 이거랑 저거 중에 어느 것이나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which를 써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자, what과 which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죠. 자, 그리고 조금 심화 개념인데요. what이랑 which는 그 자체로 무엇, 어떤 것 이런 의미도 되지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어떤 명사, 무슨 명사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ich floor 이렇게 말하면 어떤 층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층에 당신은 살고 있나요? 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which는 그 자체로 의문사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에 있는 명사와 함께 쓰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what과 which를 활용한 의문문도 알아두어야겠죠? 자, 여기서도 딱 두 가지 형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인지 아니면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인지로 구분해 볼 텐데요. 사실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아까 봤던 who 의문문과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who are you 할 때 who 뒤에 비동사 주어 썼죠. 얘도 똑같습니다. 의문사 뒤에 비동사 주어 써주시면 돼요. 그럼 what is it?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의문문이 되겠죠. 그런데 문장 안에 비동사가 없이 일반 동사만 있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앞에 do나 does를 붙여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 뒤에 do나 does를 넣고 주어 동사 원형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어떤 케이크를 원하시나요? 라고 할 때는 which cake do you want?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쌤이랑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 의문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What?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했죠? have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기 때문에 앞에 do나 does를 써줍니다. 근데 주어가 you니까 우리 do 써주면 되겠죠? What do you have? 이렇게 쓰면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는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 2의 1번이에요. 다음 셀리의 프로필 화면을 보고 답할 수 있는 의문문을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셀리의 정보가 나와 있고요. 우리 이름과 직업, 그리고 반려동물,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색깔과 영화, 취미까지 알 수가 있네요. 의문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자, 그녀의 이름 알 수 있으므로 What is your name?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번에는 그녀는 무슨 일을 하나요? 혹은 무엇을 하나요? 라고 할 때는 What does she do?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주어 앞에 do나 does를 써주는 것 잊지 마세요. What does she do? 하면요. 그녀의 직업이 무엇인지 묻는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인데요. 그녀는 빈칸 does she like? 라고 했으니까 어떤 색깔을 좋아하나요?가 되겠죠. 뒤에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가 있을 때는 우리 which를 사용해 주기로 했잖아요. 어떤 색깔이라는 의미로 which color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입니다. 빈칸 types of 빈칸 does she prefer? Horror movies or comedies? 어떤 타입의 영화를 그녀가 좋아하냐고 했죠. 따라서 선택지가 있으므로 which types of movies does she pref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그녀의 취미가 무엇인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녀의 취미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비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뒤에 있는 주어가요, 여러분, 복수예요. 그래서 비동사 are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What are her hobbies? 하면 그녀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의문문을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what이랑 which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둘의 차이점이 뭐였죠?
what은 그냥 막

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냥 무엇인지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which는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을 물을 때 씁니다. 자, 이 점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1번 보겠습니다.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일까요? 아니면 which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일까요? 쉬는 시간, 자유 시간에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이거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what 골라줄게요. 자, 2번입니다. 이번에는 What book is yours? 일까요? 아니면 Which book is yours? 일까요? 자, 뒷부분을 보니까요. 선택지가 나와 있습니다. 두꺼운 건가요? 아니면 얇은 건가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이라는 의미로 Which book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What is his little brother's name? 일까요? 아니면 Which is his little brother's name? 일까요? 여긴 선택지 없잖아요. 그쵸? 그냥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what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에요. What coat did you bring? The green one or the black one 일까요? 아니면 which coat did you bring? 이 될까요? 뒤에 선택지가 나와 있죠?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므로 우리 which가 더 적절합니다. which coat 하면 어떤 코트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 대화에 적용해 보면서 복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Grammar in Real Life고요. 여기 포스터를 보면서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화 한번 살펴볼게요. 민지와 지희의 대화예요. 민지입니다. 빈칸 is your favorite singer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대답 한번 볼게요. 지희가 Jason from Super Idols 라고 했어요. Super Idol 출신의 제이슨이야 라고 답했다는 것은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니? 라고 물어봤다는 걸 우리 알수 있겠죠? 따라서 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민지가 뭐라고 하냐면 He is also my favorite 이라고 해요. 아, 나도 그 사람을 가장 좋아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빈칸 do you know about him? 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대답 한번 볼게요. I know his favorite food.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안대요. 그렇다면 앞에 질문에서 그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봐주면 자연스럽겠죠. 따라서 우리 what을 넣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도 알아. 그가 좋아하는 음식 나도 알아. 라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볼게요. He likes hamburgers and pizza. 그는, 제이슨은 무슨 음식을 좋아한대요? 햄버거랑 피자를 좋아한다고 하고요. By the way, 그건 그렇고, 3번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했더니 지희가 He likes hamburgers better than pizza.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그는 햄버거를 좋아해. 무엇보다 피자보다 더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 둘다 좋아하긴 하는데 그는 햄버거를 피자보다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민지가 Really? Me too. 진짜야? 나도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1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와의 빈칸 1번과 2번에 들어갈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기를 보시면 다양한 의문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누구냐고 물어볼 때는 우리 who를 써줘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who is your favorite singer? 이 되겠고요. 또, 무엇을 아니, 우리 무엇이라고 해석될 때는 what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위 대화 3번의 괄호 안의 단어들을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여 쓰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3번의 단어들 한번 볼게요. 자, 음식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대답을 보았을 때, 그는 이것보다 이것을 더 좋아해 라고 했다는 것은 그가 무엇을 더 좋아해 라고 물어봤겠죠. 따라서 which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Which food does she like better?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때 의미는 어떤 음식을 그는 더 좋아하니?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의문사를 먼저 써주시고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므로 주어

0: 앞에 두나 does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그 뒤에 주어와 동사 원형 순서로 쓴 것이죠. 그래서 which food does he like better 하게 되면 그는 어떤 음식을 그 중에서도 더 좋아하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쓰세요. 질문 한번 볼게요. Which food does Minji like better? Pizza or hamburgers? 민지는 어떤 음식을 더 좋아하나요? 햄버거를 더 좋아하나요? 아니면 피자를 더 좋아하나요? 이 가수와 똑같다고 했죠?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지는 혹은 she라고 써주시고 likes hamburgers better than pizza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like something better 하게 되면 무엇을 더 좋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은 의문사와 의문사가 들어있는 의문문을 공부했습니다. 교재에 있는 다양한 예문과 함께 여러 번 읽으면서 복습하시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말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환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 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읽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좌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고, 따로 오답문제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98강입니다. 자, 수요일이고요. 자, 가정법 두 번째 시간, 저희 공부했던 내용들, 오늘은 읽기로 여러분들과 연습하는 자,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단순 조건문으로 치자면 과거와 미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법으로 치자면, 자, 과거, 완료와 미래가 되겠죠. 자, 해당되는 문장들, 자,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건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가정법을 활용해서 문장을 다섯 개 저희가 좀 제작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신 문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시면서 이제 완료하시면 되겠어요. 월화수의 과정이 이제 오늘 이제 끝나는 그런 셈이 되겠죠.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문장은 일단 단순 조건일까요? 가정일까요? 당신이 전화 안 끊으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좀 알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거꾸로 뭐죠? 전화를 끊으시면 제가 못 알아보고요. 안 끊으시면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 조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황은 어때요? 미래적 상황인 거죠. 앞으로 전화를 안 끊으시면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단순 조건의 미래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영문은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도 골격은 어떤 거예요? 누가 뭐 했죠? 제가 알아볼게요. 이게 기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알아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알아보다는 뭐뭐뭐를 알아보다니까 타동사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 아이는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얘가 목적어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어절은 누굴까요? 네, 여러분들, 요 if는 자, 주의,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if가 부사절 자리에서 사용이 되면 당연히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명사절 자리에서 if가 사용되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 요 if는 여러분들 혼돈이 없으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을 3번으로 우리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available 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참고로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겠다는 말뭉치로 굉장히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라고 하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겠다는 정말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어구이기 때문에 자, 아예 see if, check if 뭐뭐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겠다 혹은 알아보겠다 see if, check if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예 말뭉치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앞으로 여러모로 편리할 거예요. 듣기 할 때도 좋고 글 쓸 때도 좋고 읽을 때도 이제 속도에 도움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see if가 앞쪽에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었고 앞으로도 이제 이것은 거듭 반복적으로 언급이 될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있다 없다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시하죠, 여러분들? available 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주목해 두시면 되겠어요. available은 이용이 가능하다. 사람이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그녀가 이용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볼게요.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조건절인데 이건 문장 맨 앞으로 가도 되고 3번에 뒤로 가도 되는데 요 콤마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1에 앞쪽으로 집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자, 한글부터 먼저 재배치해 보면 부사적 수식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영문으로 쓰실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면 전화를 끊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화 중에 홀드는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화는 전통적으로 지금은 무선으로 이제 우리가 전화를 하는 시대이지만 예전에는 다 선이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붙잡고 있으시다면 이라고 하는 그때 쓰던 표현을 지금도 써요. 그래서 선을 붙잡고 있는다는 얘기는 전화를 끊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익혀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단순 조건문이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낼 때 그냥 현재를 썼고요. 자, 그 다음에 굳이 여기는 뭐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뭐 will 플러스 동사원형, 뭐 법칙적으로 우리가 세트를 맞춰서 자, 가정법으로 써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래 상황이니까 will 플러스 동사원형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지금 내용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문장 제작 마무리 짓고요. 자, 이 문장 우리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hold the line,
당신이 라인을 붙잡고 만약에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알아볼게요. I will see if. 자연스럽게 see로 끊을 수가 없어요. See if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뭐를요? She's available.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 문장 자 마무리 짓습니다. 단순 조건에 자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만일 그 기술이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여기도 또 이용 가능하다가 또 나오네요. 그쵸? 네. 요거는 이제 MD네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인 거예요. 결국은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어진 영문을 어떻게 재배치하시면 되겠습니까? 1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어디에 있나요? 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은 expand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뭐뭐를 확장하다는 타동사니까 뒤쪽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business 어디에 있나요? our business 3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사절을 어디다가 집어넣을 것이냐가 이제 자 조건절, 조건의 부사절을 어디다 집어넣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또 컴마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문장 앞에다 넣읍시다. 그래서 이것은 1번의 앞쪽에 배치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 한글로 재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이걸 지금 영문으로 그대로 갈아 끼워 넣으시면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자 이제 한 있어요. 자 뭡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반복 연습을 해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미래에서

상황을 가정할 때는 가정법 미래를 쓰는데, 가정법 미래는 형태가 너무 독특하죠. 만약에 내가 미래의 뭐뭐를 만에 하나라도,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해야만 한다면, 자, 요런 어감일 때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데, 아예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아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이용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아예 없을 때,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을 때는, 자, 우리가 미래를 나타낼 때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요 동사를 보고 알아차리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주목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의일치는 필요 없습니다. 자, 주어가 3인칭의 단수지만 were로 연결된 것에 대해서도,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가능성은 제로지만, 그렇게 되면 아, 확장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의 미래에서는 were to 플러스 동사원형,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그 다음에 주절은 어때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도 좋고, 그 다음에 can expect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포인트들 다시 한번 두 가지 생각하시면서, 자, 이 문장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암기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복귀해 보겠습니다. If the technology were to become available, 이렇게 돼 있었죠. 요게 지금 요 지금 MD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we could expand 뭐를요? our business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문장 구성이 돼 있었고요. 다시 한번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어떤 세트로 지금 사용이 되는지 가정법의 미래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도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나의 조언을 당신이 따랐더라면 당신이 모든 돈을 잃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죠. 조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 돈 다 잃었잖아 라고 하는 A의 팩트를 가정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단순 조건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다 그랬죠? 이건 하나의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법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시점이 언제예요? 과거에 따랐었더라면 잃지 않았었을 텐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과거 시점을 가정한 거죠? 자, 그럼 뭘로 써야 돼요? 가정법의 과거 완료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용문은 어떤가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누가 뭐 했어요? 당신이 잃지 않았을 텐데. 그럼 일타는 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를 일타니까 1과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부사절이니까, if절이니까 맨 앞에다 넣어도 되고 문장 끝으로 빼도 되는데, 요거는 지금 컴마가 없으니까 3번 뒤로 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영문 중에 당신은 뭐예요? you고요. 그 다음 잃어버리다는 이제 lose가 들어가 있겠죠. lose, lost, lost 이렇게 3단 변화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2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 3번은 어떻습니까? 모든 돈을 all your money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3번의 뒤쪽에 이 녀석을 집어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구성이 끝났으니까 한글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요? 자, 주어에 타동사의 목적어, 자, 부사적 수식어, 이렇게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가정법의 과거 완료에서 과거를 가정할 때는 과거 완료를 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had followed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따랐었더라면 뭐를요? 나의 조언을, 이렇게 돼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포인트는 had followe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에서는 여러분들 세트가 뭐죠? had plus pp, if절 안에, 그러면 주절에 뭐가 나오는 거죠? would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would have
PP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부정문이 됐으니까 not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would not have lo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두 개의 세트 이제 충분히 이해가 좀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해서 자, 3번의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 자,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 문장도 자, 복기 한번 해 보셔야죠. You would not have lost. would not have lost. 여러분 반복해서 한번 느껴 보세요. would not have lost all your money.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어예요. 만약에 어떻게 했었더라면 if you had followed my advice.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3번도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 문장으로 가 볼게요. 자, 4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부사절이네요. 근데 그 다음에 명령문이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어는 없겠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이 이제 부디 1번이고요. 주저하지 마세요.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저하다는 자동사예요. 뭐뭐 하는데 주저하다. 그래서 부사적 수식어가 뒤쪽에 오겠고요. 자, 그럼 요건 어디다 넣을까요? 요건 맨 앞에다 넣어도 되고 맨 뒤에다 넣어도 되는데 콤마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1번의 앞쪽에다 좀 집어넣어 볼게요. 요거를 여러분들 영문으로 재배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please가 앞에 나오고요. 자, 망설이다 주저하다는 hesitate가 되겠습니다. 중등용 단어가 되겠고요. 뭐 하는데? 연락 접촉하는데.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뭐예요? 길지만 이것이 1번의 앞쪽에 배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 한글로 재배치를 하면 부사적 수식어, 자, 그 다음에 부사, 동사,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이 지금 또 부사적 수식어. 요렇게 지금 배치가 돼 있는 어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영문으로 바꾸면 요렇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정법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좀 따져보면 if 전 안에 동사가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자, 혹은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구성이 안돼 있죠? 요거는 지금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미래적 상황이에요. 앞으로 논의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고 뭐 논의하기 원하지 않으시면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미래적 상황인데 미래적 상황에서 want라고 하는 현재 동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이 단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뒤쪽에는 어때요? 그 가정 자, 명령법이 이렇게 지금 뒤에 붙어 있는 것이죠. 명령문이 붙어 있는 것인데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시면 나머지 어려울 게 별로 없죠, 여러분들. matter라고 하는 단어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좀 더, 자, 디테일은 세부 사항 아니에요? 좀더 많은 세부 사항 속에서 이것을 번역하면 자세히라고 좀더 자세히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이 정도면 설명이 다 끝난 것 같고요. 자, 이 문장 그러면 주의하시면서 자,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ant to discuss this matter in more detail, 이게 지금 if 절의 내용이에요. 주제는 어땠습니까? 자, please do not hesitate. 뭐 하는데? To contact me.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번 마무리 짓고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로 가시면요. 자, 기본적으로 그녀가 늦지 않았을 텐데,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어디에 넣는 거죠? 수업에 넣는 거. 이거 부사적 수식어고요. 언제 넣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번이고요. 얘는 어디에 오는 게 좋겠어요? 콤마가 있으니까 요 if절은 문장 맨 앞에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글로, 영문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자, 주어고요. 그 다음에 요 2번이 비동사와 for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업은 뭐죠? for the class고 요게 5번이고 나머지가 1번의 앞쪽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자, 부사적 수식어,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와 for, 그 다음에 부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 이런 어순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죠? 이것은 가정법이에요. 알람을 맞췄었더라면 늦지 않았을 텐데, 실제로는 알람을 안 맞춰서 늦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알람 맞추다라고 할 때, 동사 여러분들 set 쓰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알람은 세팅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자, 요 문장은 설명이 마무리가 된것 같으니까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기로 들어갑니다. If she has set her alarm. 이 부사절이었고요. 자, 만약 그랬으라면 어떻습니까? 자, she

0: could not have been late for the class this morning. 이렇게 돼 있는 내용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문장들 다시 한번 자 듣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1: If you hold the line, I will see if she is available. If the technology were to become

0: You would not have lost all your money if you had followed my advice. If you want to discuss this matter in more detail,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If she had set her alarm, she wouldn't have been late for the class this morning.
1: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자, 가정법과 관련된 내용 자, 읽기로 세 번째 반복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자,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자, 가정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 실수 없이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2: ...놔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주 친숙한 인물이죠. 저에게 아주 친숙한데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겠죠. 바로 유명인인 싸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을 읽으면서 영어 실력도 한번 끌어올려 볼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싸이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쯤 TV에서 본 적이 있는 그분입니다. 이 노래가 아주 또 듣고 싶어지는데요. 함께 싸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이 문법 용어 친해지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 포인트는 주절과 종속절, 이게 어떤 의미일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읽어볼까요?
1: Starting out. From a young age, Sai was interested in music. But he didn't expect to have a job as a singer. In 1996, he left South Korea to study business at Boston University in Massachusetts. Soon, Sai left school. He bought a computer, a keyboard, and other music equipment. Around this time, he became very interested in rap and hip-hop music. In 1997, Sai began to attend the Berklee College of Music in Boston. He planned to study music. When his parents found out,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Sai left Berklee before graduating. He said classes were too early in the morning. Also, he wanted to use his skills to make music rather than learn about it.
0: 오늘 읽어볼 책은 싸이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ing out, starting out이라고 하면 사업이나 일 같은 것을 시작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From a young age, 어린 나이로부터 젊은 나이로부터 Sai was interested in music. Sai는 was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이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관심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But he didn't expect to have a job as a singer. 그러나 싸이 본인도 he

0: didn't expect. 그 스스로도 expect, 기대하다 혹은 예상하지 않았어요. To have a job as a singer. 가수로서의 직업을 가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보면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어렸을 적에는 가수가 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In 1996, he left South Korea to study business at Boston University in Massachusetts가 되겠네요. 1996년에 he left South Korea. 그는 떠났습니다. 한국을 떠났죠.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떠났냐면 to study business. 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아니고요. 여기서 사업이라기보다는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at 무엇을 배우냐면 무엇을 공부하냐면 business라고 하면은 뒤에 at Boston University, 보스턴 대학교 in Massachusetts. Massachusetts는 미국에 있는 주죠. Massachusetts 주에 있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뭔가 business라고 하면은 경영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유니버스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을 떠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Massachusetts라고 하면 미국의 주입니다. 미국의 주는 50개가 존재하죠. 이 주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경상북도 혹은 전라남도 이렇게 도와 동일하지 않지만 그런 행정구역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미국의 국기를 보면은 별이 50개가 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Soon, Cy left school. 뭡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싸이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he left school, 학교를 떠났습니다. He bought a computer, a keyboard, and other music equipment라고 돼 있네요. 그는 샀습니다. 무엇을 샀냐면 컴퓨터를 한대 샀고요. A keyboard, 피아노 건반을 샀고요. And other music equipment, 또 다른 음악 장비들을 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한 이런 장비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Around this time, 이 무렵쯤 해서 he became very interested in rap and hip hop music. 자, 이 무렵쯤 해서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나올 시점이 되어서 around this time, 이 무렵쯤 되어서 he became 그는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very interested in 아주 관심이 있어졌습니다. 어딘가에 아주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느꼈냐면 어디에 흥미를 가졌냐면 rap and hip hop music, 랩과 힙합 음악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이제 방금 읽어본 이 부분을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Starting out. From a young age, Cy was interested in music. But he didn't expect to have a job as a singer. In 1996, he left South Korea to study business at Boston University in Massachusetts. Soon, Cy left school. He bought a computer, a keyboard, and other music equipment. Around this time, he became very interested in rap and hip-hop music.
0: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In 1997, Cy began to attend the Berklee College of Music in Boston이라고 되어 있네요. 1997년에 Cy began to attend. Cy는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Attend는 참석하다 혹은 다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다니기 시작했냐면 The Berklee College of Music, 버클리 음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In Boston, 보스턴에 있는요.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이제 음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He planned to study music. 그는 계획했습니다. Plan이라는 것은 계획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계획했냐면 to study music. 음대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을 공부하는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When his parents found out, 그런데 그의 부모님이 find out, 즉 found out은 find out의 과거형이 되겠죠. find out은 알아내다, 단순히 찾는 게 아니라 알게 되는 것이죠. 알아냈을 때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그런데 음대에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경영학을 원래는 전공했었잖아요. 근데 경영을 더 이상 배우지 않고 이제는 음악을 한다라는 사실을 그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을 때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그들은 놀랐고요. 그 다음에 좀 속상했습니다. Upset.

라는 것은 속상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에 밑줄을 쳐두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특별한 코너를 한번 마련해 보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 있는 이것입니다.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문법 용어 친해지기 코너입니다. 제가 그냥 혼자 만든 코너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각각의 교육 환경에 맞게 문법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법을 접하게 되면은 이 문법이 설명을 할때 이런 용어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됩니다. 주절, 종속절. 제가 예전에 한번 원형 부정사도 말씀을 드렸었죠. 아, 이런 용어들을 모르면은 문법 자체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용어 때문에 더더욱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주절, 종속절이라는 게 과거의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아,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렇게 뭔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좀 내려주고자 제가 이렇게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절, 종속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절이라는 것, 제가 가르쳐 드렸죠. 절이라는 것은 두개 이상의 단어가 있는데, 주어와 동사 둘다 들어가 있는 것이 절이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절 안에도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주절이고 하나는 종속절이에요. 절이라는 것은 일종의 문장인데, 어떤 문장이냐면, 주된 문장이 있고, 종속된 문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절이라는 것은 바로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홀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주인인 문장.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속절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홀로 쓰일 수 없습니다. 혼자인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얹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새 들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어딘가에 얹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종속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집이 내게 아닌 거죠. 누군가의 집을 잠시 빌려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서 이게 내 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종속절의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제가 세 개를 드리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일단 1번. After she finished her homework, she decided to watch a movie.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끝냈을 때, 끝내고 나서, 끝낸 후에 she decided to watch a movie.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것.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밑줄 친 부분, 이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을 제가 아래 문장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she finished her homework. 여기 보니까 she라는 주어도 있고요. finished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콤마까지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homework까지는. 그런데 우리말로 그대로 해볼까요?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끝낸 후에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끝낸 후에 이 홀로 쓰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이 문장이 있어야지 이 위에 있는 문장도 그 문장처럼 구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강의 촬영을 다 하고 난 후에 그다음 뭐가 있어야지 이게 문장이 되는데 말이 중간까지밖에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홀로 독립적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절은 무엇인가? 바로 뒤에 홀로 독립적으로 혼자만 놔둬도 그게 완전히 문장의 구실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주절입니다. She decided to watch a movie. 그녀는 영화를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이 after 문장이 없어도 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 추가적인 이 문장 어떤 정보를 말해주기 위해서 after she finished her homework를 덧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덧붙여진 것을 종속절, 종속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 누구에게 속해 있냐? 이 아래 문장에 속해 있는 것이죠. 얹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Although it was raining. 자, 이제 눈에 보이시죠? 아, 앞에 있는 이거. Although it was raining. 비록, although라는 것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가 올지라도, 비가 오는 중이었을지라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만 쓸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이 문장이 없어요. They continued their hike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없다고 가정해 볼까요? 비록 비가 오고 있는 중이었을지라도, 이것만 문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아팠지만,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비록 아팠지만 참았다. 뭐 비록 아팠지만 약을 바르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문장은 홀로 쓰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lthough it was raining이라는 것은 바로 종속절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they continued their hike. 그들의 하이킹을 계속했다. 그들의

0: 하이킹, 하이크라고 표현하죠. 그들의 하이킹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절, 홀로 쓸 수 있는 문장, 주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His parents were surprised when they found out. 이게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앞에 있는 게 종속절, 뒤에 있는 게 주절,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주절, 종속절은 위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일부러 바꿔두었습니다. His parents were surprised. 그의 부모님은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의 부모님은 놀랐다. 이게 주절입니다. 주된 문장이죠. 그의 부모님은 놀랐다. 놀라셨구나. 이게 홀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죠. 그런데 언제 놀랐냐면 when they found out, 그들이 알아냈을 때, 그들이 알아냈을 때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이 문장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when they found out이 바로 종속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씩 떼서 생각하면 아, 어떤 게 홀로 쓰일 수 있는 독립절인지 그게 바로 주절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문장이 종속절인지 얹혀 있는 문장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Cy left Berkeley before graduating. 아, 그런데 또 떠났습니다. Cy는 떠났습니다. Berkeley, Berkeley 음대를 before graduating, 뭐 하기 전에요? graduate이라고 하면 졸업하다. 졸업하기 전에 떠났습니다.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Classes were too early in the morning. 수업들이 아침에 너무 일찍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lso, he wanted to use his skills to make music rather than learn about it. 그리고 또한, 또 역시나 추가적으로, also는 뭔가 추가, 무언가를 추가할 때 쓰는 표현이죠. He wanted to use his skills. 그는 그의 기술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To make music. 음악을 만드는데 기술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은 뭐 하기보다는 learn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배우기보다는 이런 스킬을 사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런 이유에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구나. 버클리 음대를 나왔구나. 혹은 경영학을 나왔구나. 음악이 좋아서 경영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In 1997, Cy began to attend the Berklee College of Music in Boston. He planned to study music. When his parents found out,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Cy left Berklee before graduating. He said classes were too early in the morning. Also, he wanted to use his skills to make music rather than learn about i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Expect. Expect. But he didn't expect to have a job as a singer. Equipment. Equipment. He bought a computer, a keyboard, and other music equipment. Plan. Plan. He planned to study music. Find out. Find out. When his parents found out,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Graduate. Graduate. Cy left Berkeley before graduating.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드린 이 graduate이라는 졸업하다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연관된 어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raduate이라고 하면 졸업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graduate이 들어간 이것을 활용한 어떤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graduate에 ion이 붙으면 graduation이 되겠죠. graduation은 바로 이 ion이 붙으면 명사를 만들어줍니다. 명사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명사 이름을 딱 붙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졸업하다가 아니라 졸업이 되겠죠. 그냥 졸업, graduatio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undergraduate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졸업하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졸업 까지 못 갔습니다. 아직까지 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undergraduate이라고 하면은 바로 대학생. 아, 아직까지 학부를 졸업하지 않은. 우리가 흔히 대학교에 진학한다라고 하죠. 어느 대학교에 갔다. 근데 그 대학교에 가서 아직 졸업을 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언더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대학생. 졸업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graduate student라고 하면 graduate이라고 하면 졸업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졸업한 학생이니까 어? 졸업했는데 그래도 학생이네? 이게 뭐냐면 대학원생이 되겠죠. 공부를 조금 더 하기를 희망한다면 학부를 마치고 흔히 4년 뭐 여러 가지 뭐 이 기간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종합대학에서 많은 과들이 4년을 채택하고 있죠. 그걸 끝나고 나서 대학원 석사 박사에 그러면서 훨씬 더 이 학문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대학원생. 그래서 이것을 graduate student라고 부르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된 형태까지 알아두면 참 유용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회를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예외는 아니죠. 미국에서는 이번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그리고 글러브 많이 착용하고 있는데요. 생명을 구하는 마스크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주제, 그리고 여러 가지 패턴과 표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today's topic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today's topics 두 가지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The US considers $3 trillion recovery plan. 이렇게 되어 있군요. 경제 회복 아닌 건 알겠는데, 자그마치 규모가 3조 달러입니다. 원이 아니고 달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3천조가 훨씬 넘는 금액의 경기 부양책을 중요한 건 고려하고 있답니다. 항상 이런 표현 잘 들으셔야 돼요. 뭐 하고 있다가 아니고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들어보시죠.
1: 3 trillion dollar recovery plan. US President Joe Biden's economic team is considering a sweeping $3 trillion package to boost the economy and narrow economic inequality. The plan may be financed in part through tax increases on corporations and the rich.
2: The US considers $3 trillion recovery plan. US President Joe Biden's economic team is considering a sweeping $3 trillion package to boost the economy and narrow economic inequality. The plan may be financed in part through tax increases on corporations and the rich.
0: 자, 여러 가지 단어와 표현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Sweeping.
2: Sweeping.
1: Boost.
2: Boost.
1: Inequality.
2: Inequality.
1: To finance.
2: To finance.
1: Corporation.
2: Corporation.
0: 첫 번째 나온 오늘 키워드는 스위핑이라는 얘기죠. 스위핑은 이렇게 쓸어 버리는 거죠. 한 번에 일소하는. 그래서 전면적인 광범위안이라고 할때 많이 씁니다.

0: project, policy, plan 이런 쪽과 항상 함께 오는 단어인데요. sweeping 알아두시고요. boost 끌어올리다, 신장시키다, 북돋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특히 경제를 부양하다라고 할때 boost 많이 씁니다. inequality라고 되어 있군요. 불평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inequality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to finance 자금을 대다라고 할때 씁니다. finance가 금융 재정이란 명사로도 씁니다만 역시 동사로 쓰면 어디에 자금을 대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corporation 기업이라고 할때 씁니다. corporation. 자, 이런 표현들을 염두에 두고 전체 어떤 내용인지 이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 President Joe Biden's Economic Tea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죠. 1월 20일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경제 팀이 is considering a sweeping $3 trillion package라고 되어 있군요. Economic package가 되겠습니다. 역시 sweep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항상 함께 오는 단어는 같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제가 collocation이라고 해서 연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함께 오면 나중에 영어가 참 편해집니다. 자, 자그마치 와우, 3조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3조 달러나 되는 돈을 예산에 책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to boost the economy. 첫 번째가 이겁니다. boost, 끌어올리는 거죠. 경기를 부양하고 and narrow economic inequality.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마 제 방송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송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격차를 해소하다라고 할때 어떤 표현을 쓸까요? narrow란 단어도 썼고요. bridge, 다리를 놓는다는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reduce란 단어, 그리고 close란 단어도 썼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경제 격차, 불균등 혹은 불평등을 해소하다라고 할때 쓰는 동사 중에 하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he plan may be financed in part through tax increases on corporations and the rich. 여기서는 조금 전에 청취를 들으셨을 때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may란 단어 들으신 걸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in part이란 단어 요거 들으신 거 기억하시나요? 이런 표현들이 전체적인 정확성을 올려줍니다. in part이란 얘기는 부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계획은 be financed in part through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다음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100%의 재원이 아니라 일부 재원을 tax increases, 세금 올리는 거니까 증세를 통해서 마련하겠다. 전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증세의 대상은 corporations and the rich. 기업과 부자들. 다시 말하면 기업 법인세 인상과 부자세를 인상하는 증세를 통해서 일부 자금을 댈 수도 있다예요. 이때 매일 들어야 됩니다. 동사를 못 들으면 문장이 해결이 안 되지만 조동사를 못 들으면 결국 뉘앙스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can be면 할수 있다. may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증세를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청취를 할때 정확하게 내가 캐치할 수 있는가가 청취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may in part, boost narrow, 그리고 정확한 금액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들어보시죠.
1: The U.S. considers $3 trillion recovery plan. U.S. President Joe Biden's economic team is considering a sweeping $3 trillion package to boost the economy and narrow economic inequality. The plan may be financed in part through tax increases on corporations and the rich.
2: The U.S. considers $3 trillion recovery plan. U.S. President Joe Biden's economic team is considering a sweeping $3 trillion package to boost the economy and narrow economic inequality. The plan may be financed in part through tax increases on corporations and the rich.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Masks and gloves saving lives and causing pollution. 아, 양날의 검이군요. 그죠? 양날의 검이잖아요. A double-edged sword라고 얘기하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은 생명을 구합니다. 바로 이 마스크와

0: 장갑이 말이죠. 근데 부정적인 의미를 보면 바로 오염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Masks and gloves saving lives and causing pollution. Disposable masks and gloves are saving many lives during the pandemic, but they're also creating a worldwide pollution problem as they often end up in landfills and oceans.
2: Masks and gloves saving lives and causing pollution. Disposable masks and gloves are saving many lives during the pandemic, but they're also creating a worldwide pollution problem as they often end up in landfills and ocean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꼭 알아야 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News keywords.
1: Disposable. Single use.
2: Disposable. Single use.
1: To end up in.
2: To end up in.
1: Landfill.
2: Landfill.
0: 자, 첫 번째 단어는 disposable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서는 일회용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Disposable plastics.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다른 말로는 single use란 말도 씁니다. Single use plastics 혹은 chopsticks 쓰는 표현이죠. 두 번째는 to end up in something. 결국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다. 원튼 원치 않든 상관없이요.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다라고 할 때 end up in 알아두시고요. 자, landfill이라고 되어 있죠. landfill, 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landfill,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생각하면서 내용을 하나씩 볼까요? Disposable masks and gloves. 여기까지가 일단 주어 부가 되겠습니다. Single use.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은 are saving many lives during the pandemic.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but they are also creating a worldwide pollution problem. 여기까지가 하나의 청크죠. 이 마스크와 장갑이 전 세계적으로 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as they often end up in landfills and oceans 라고 되어 있군요. end up in 장소가 나왔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이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이 많은 경우 결국 쓰레기 매립지 혹은 바닷속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꿀팁 하나 드립니다. 오늘의 영어 꿀팁인데요. landfill이라는 매립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쓰레기는 매립되지 않습니다. 예, garbage is not buried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레기를 매립한다라고 할 때 be buried를 쓰는데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하면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묻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가정용 쓰레기의 80%가 혹은 90%가 매립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be buried를 쓸 것 같지만 영어로는 go to landfills라고 쓰는 거죠. 매립지로 향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Garbage goes to landfills. 그게 매립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결코 be buried 쓰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Masks and gloves saving lives and causing pollution. Disposable masks and gloves are saving many lives during the pandemic, but they're also creating a worldwide pollution problem as they often end up in landfills and oceans.
2: Masks and gloves saving lives and causing pollution. Disposable masks and gloves are saving many lives during the pandemic, but they're also creating a worldwide pollution problem as they often end up in landfills and oceans.
0: 오늘의 패턴과 표현을 담고 있는 today's patterns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전에 나왔던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To end up in 다음에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다. To end up in 장소. 조금 전에 보셨죠?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다. 결국은 결과적인 용법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정말 많이 씁니다. 가정용 쓰레기의 약 80%가 매립된다. Be buried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일단 가정용 쓰레기는 좀

0: 알아야 될것 같아요. 가정용 쓰레기, 일반 쓰레기는 garbage, 그리고 waste라면 가정용 쓰레기는, 네, 잠시 후에 나옵니다. 가정 쓰레기, household garbag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about 80% of household garbage ends up in landfills.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는 말을 쓸땐 ends up in을 쓰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냥 가정용 쓰레기의 80%가 그냥 매립됩니다 라고 할 때는 about 80% of household garbage goes to landfills 라고 쓰시면 됩니다. goes to landfills. is not buried. 그건 안 되겠고요. 자, 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About 80% of household garbage ends up in landfills.
2: About 80% of household garbage ends up in landfills.
0: 자, 조금 전에는 이제 end up in 장소라는 장소적인, 공간적인 측면에서 결국 어디까지 가다라는 표현을 봤다면, 이번에는 상황적인 측면에서 결국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남선녀 10쌍 가운데 약 4쌍이 결국 이혼한다 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0%가 채 조금 안 되는데 30%를 넘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얘긴데요. 일단 선남선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선남선녀라는 영어 표현이 제가 본 바로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표현인 거죠. 결혼이란 말은 우리가 다 알아요. marriage. 이혼은 divorce가 되겠습니다. 그럼 선남선녀란 말을 구태여 영어로 쓸수 있을까요? Nearly four blank time marriages end up in divorce. 결혼 10쌍 가운데, 10번의 결혼 가운데 대략 4건이 end up in divorce. 이혼으로 끝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몇 퍼센트를 얘기할 때몇 명당 혹은 몇 건당 몇 비율을 얘기할 때 들어가는 전치사가 뭘까요? Nearly four out of ten marriages 혹은 nearly four in ten marriages end up in divorce. 이말 자체가 선남선녀 10쌍 가운데 약 4쌍이 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막내린다라고 할때 쓰는 영어적인 표현인 거죠. 요거 참 좋은 표현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 이걸 못 쓴다? 그거는 좀 우리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갈 수도 있겠죠. Nearly 40% of all marriages end up in divorce. 간단합니다. 모든 결혼의 약 40% end up in divorce. 여기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Nearly 40% of all marriages end up in divorce.
2: Nearly 40% of all marriages end up in divorce.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이죠. 오늘 주제는 'Economic Stimulus Plan in South Korea' 미국만이 나름의 경제 회복 방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뭐 우리 많이 얘기하는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영어로 쓰면 좋을까요? 자, 먼저 피해를 입은이란 표현 알아야 되겠고요. 자영업자란 표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정말 많이 쓰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도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이럴 때 이런 표현을 가지고 활용해 보면 또 나름 맛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to be hit hard 한방 세게 맞는 거죠. to be hit hard 쓸수 있겠고요. 자영업자라고 할 때는 스스로를 고용했다라는 개념으로 the self-employed, the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니까요. the self-employed 혹은 self-employed people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자영업자의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쓰는 것이 봉급생활자 혹은 임금생활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wage earners라고 쓰시면 됩니다. wage가 임금이기 때문에 wage earners 혹은 반대말은 self-employed people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자,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때는요, 비상사태에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주는 기금이다라는 개념으로 an emergency relief fun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an emergency relief fund. 자, 기본적인 블록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0: 오늘 중요한 표현들을 동시에 엮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죠.
1: To narrow economic inequality.
2: To narrow economic inequality.
1: Disposable. Single use.
2: Disposable. Single use.
1: To end up in.
2: To end up in.
1: To end up in.
2: To end up in.
1: An emergency relief fund.
2: An emergency relief fund.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다시 보기 언제라도 가능하고요. MP3라든가 스크립트 다운 가능합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마이 그래머 코치 표준편 제21강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래머 코치 정코치고요. 자, 추가 문법 우리 잘해 나가고 있거든요. 남은 추가 문법들도요, 이제 저랑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것들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해서 이 교재 마지막까지 달려가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5, 6, 7, 8의 추가 문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 6, 7, 8. 네 개다, 그죠? 자, 요 네 개 추가 문법들 어떤 것들이 기대하고 있을지요? 우리 바로 출발해 볼 건데요. 일단 먼저 명쾌한 개념 시크릿 가서요. 문제 통해서 오늘 배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쌤이었습니다. 오늘 추가 문법 열심히 공부하시면요, 요런 퀴즈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거 뭘까요? 해석은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일어났다, 요 정도의 해석이거든요. Strange something일까요? Something strange일까요? 자, 요거 정답은요, 강의 열심히 들으면 정말 쉽게 맞출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추가 문법 4가지 함께 해주시고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딱 준비해 주시고요. 추가 문법 다섯 번째 겁니다. It을 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볼 건데요. 영어 이렇게 독해하다 보면 it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it이 다 똑같은 it이 아니고요. 조금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한번 구별해 볼 거냐면요, it은 기본적으로는 대명사죠. 그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제 가리킬 수가 있는데요. 그때 그냥 뭐 어떤 명사를 가리켜서 그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요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근처에 있는 구나 절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뒤에 있는데요, 구나 절이라 그러면은 좀 뭐랄까요, 좀 많은 덩어리들을 말하는 거죠. 구가 정확하게는 두 덩어리 이상의 단어들이 뭉쳐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한 덩어리처럼 있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 관계 없는 게 구고, 절은요 좀 더 길어요. 두 덩어리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마치 한 덩어리처럼 돼 있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 관계가 있어서 마치 이제 하나의 문장 같은 게 이제 절인데, it이요 그런 걸 가리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실은 가주어, 진주어, 감옥적어, 진목적어의 개념이 되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문법 레벨 올라가면 다 만나게 될 거고요. 사실 이제 it이 그러면 이제 벌써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준 대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어떤 큰 덩어리들을 가리키는 그런 it이

수가 있고요. 밑에는 얘는요, 어렵지 않아요. 요게 참 이제 많이 쓰이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라던가, 날씨라던가, 거리라던가, 상황 같은 것들, 요런 것들 나타낼 때요, 주어로 딱히 낼게 없어가지고, it을 쓰는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워요, 지금. 추워. 그러면은, 주어로 마땅히 낼게 없어요. 뭐, 마땅하게 뭐, 날씨라던가, 뭐, 온도라던가, 그런 걸 굳이 쓰지 않거든요. It is cold예요. It is cold. 춥다. 그랬을 때, 그 it은요, 그냥 온도 나타내는 거지 그것이라는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시요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받아주는 이시 있을 수가 있고요. 뒤에 있는 여기 이제 투부정사죠. 요거 대시죠. 이게 뒤에 있는 큰 덩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가리키는 그런 이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건요 가리키는 게 없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는 딱히 얘는 뭐 대명사지만 가리키는 게 없고요. 그냥 시간이나 날씨나 상황이나 거리나 뭐 온도나 이런 등등의 것을 나타낼 때 딱히 주어 자리에 넣을 게 없어서 그냥 쓰는 it이 있다라는 거고요. 밑에다가 하나 적어 볼까요? 이거 다른 문법책에는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it이라는 거고요. 교과서에 따라서는 중학교 1학년 때 얘를 또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 용어 굳이 숨기지 않고 알려드릴게요. 요거 하나 딱 적어두시면 되는 거. 딱히 뭐 가리키는 거 없이 요 녀석은 앞에 자리만 채워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I've lost my wallet. 나는 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I can't find it anywhere. 어디서도 그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할때이 it은 뭘 가리키나요? 바로 앞에 있는 my wallet을 받아준 그야말로 대명사죠. 요 정도는 우리가 우리 정도 문법 레벨이 되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얘 한번 봐요. It's not easy. 쉽지가 않대요. 있고 뜻 없습니다. 저때 it은요 뜻이 없어요. 무언가가요 쉽지가 않대요. 진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To make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사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시 가리키는 거는 요만큼, 쌤이 지금 표시한 이만큼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문법 용어 공개하겠습니다. 요 it을 우리는 가주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가짜 주어예요, 가짜 주어. 요게 뭐냐? 뒤에 있는 노란색이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언제 발생하는 문법이냐면요. 원래 이 노란색이요. 조기 잇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영어에서 주어가 너무 길면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봐봐요. 이거 저기다 넣어봐요. 그럼 문장이 To make new friends is not easy예요. 딱 들을 때에도 방금 뭔 소리야? 하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 주어가 너무 기니까 얘를 뒤로 빼버리고 그 자리에서 it을 넣으면은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it's not easy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뭔가가 쉽지 않은데 그걸 지금부터 말하겠다라는 느낌이 딱 들고요. 그럴 때 to make new friends를 딱 말해주면은 아 요게 쉽지 않다고 하면서 이해가 잘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고요. 결국 정리하면 주어가 너무 길때 진짜 주어를 뒤로 빼버리고 그 자리에 가짜 주어를 딱 이렇게 놓는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또 가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It's strange. 뭔가 되게 이상하대요. 뭐가요?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주어 여기 갑니다. 그럼 저기 나오는 요 it은요, 가주어가 되는 거고요. 뒤에 that 이하는요, 진짜 주어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게 이상하냐면요, that 이하의 내용이에요. That she has no close friend. 그녀가요, 친한 친구가 없어요. 그게 되게 strange, 이상한 거예요. 그녀 굉장히 사교적이고요. 인기도 많은데, 그녀가 친한 친구가 없어. 그렇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이상하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가짜죠, 진짜죠. 요렇게 it을 활용할 수 있고요. 사실 다음에 나오는 얘는요, 진짜 어려운 애입니다. 별표가 한 3개쯤은 가야 되고요. 얘는 뭐냐면, 일단은 여기까지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find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했어요. 이게 오형식 문장이거든요. I find it surprising. 나는 무언가가 되게 놀랍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형식입니다. 나는 느낀다. 무언가가 놀랍다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근데 여기서 요 it은요. 가짜 목적어입니다.
가짜 주어도 있지만요. 목적어 자리가 긴게 들어갈 때는 그 목적어를 또 뒤로 보내버리고요. 가짜를 이렇게 딱 넣어놔요.

진짜 목적어는요, 여기 있습니다. 얘가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 To see so many people here. 여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는 거. 얘가요, 원래요, 여기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to see 덩어리가요, 저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뒤로 빠져야 되고요. 여기 있던 애가 뒤로 빠지게 되면서 여기는 가짜 목적어 is를 적어줬고요. 뒤에 있는 게 진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해석은 이런 느낌. I find it surprising. 나는 뭔가가 굉장히 놀랍다고 느껴요. 그 뭔가가 뭐냐? 이거요.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랍다고 느낀다고요.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고요.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is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뒤에 있는 긴 애들을 가리킬 수가 있는 애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냐면은 이런 거 나타냅니다. 날씨나 시간이나 거리나 뭐 막연한 상황, 사정 같은 거 얘기할 때요. 딱히 주어로 쓸게 없어요. 그래서 it을 활용합니다. 오늘 추워요. 근데 굳이 뭐 저기다가 날씨라던가 뭐 온도라던가 이런 걸 쓰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it's cold today 할때 it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저기 날씨나 온도 같은 거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써준 겁니다. 얘는요 what time is it? 시간이 몇이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굳이 시간은 또는 현재 시각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6시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냥 이렇게 it을 써준 겁니다. 얘는요 it's about 400 km from Seoul to Busan.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00km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거리인데, 굳이 얘도 마찬가지로 저 자리에다가, 뭐랄까요, 그 거리라던가, 킬로미터라던가, 이런 걸쓸 이유가 없는 거죠. 거리 나타내기 위해서 it을 활용한 거고요. 얘는 뭐냐면은, I like it here, 또는 I hate it here 하면은, 이거는 딱히 뭐 그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가 좋다, 또는 여기가 좋지 않다, hate는 싫어하는 거잖아요. 뭔가 얘가 좋다, 좋지 않다라는, 싫다라는 그런 상황이나 요런 거를 나타낼 때에도 그냥 막연하게, 막연한 상황 나타내기 위해서 it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문제에서요. it이 뭘 나타내고 있는지, it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5번 갑니다. 아,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별표가 3개가 나가줘야 되고요. 어려워요. It is uncertain. 무언가가 uncertain. 확실하지가 않대요. 근데 요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거의 뭐 고등학교 수준인데 얘가요 이시요 가짜예요 가짜고요 뒤에 있는 요 덩어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뒤에 게 진짜거든요. 근데 해석이 whether은요 뭐뭐인지 아닌지 라던가 아니면 뭐뭐하는 여부라던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 게임이요 취소가 될지 안 될지를 진짜 주어입니다. 그 게임이 취소가 될지 안 될지는 uncertain, 확실치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it이 뒤에 있는 애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6번도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5형식입니다. 그는요, considers, 여기다. it, 무언가를, rude, 무례하다고 여깁니다. it은 가짜예요. 진짜는 여기 있어요. 뭐를 rude하다고 여기냐면은 to speak, 말하는 건데요. loudly, 크게요. 어디서요? on the bus, 버스에서요. 버스에서 굉장히 크게 말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그가 여기거든요. 가짜고 진짜입니다. 얘가 뒤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7번도 어렵죠. 한나는요, finds it funny. 그것이요, 되게 재밌다고 느끼거든요. 가짜예요. 진짜 여기 있어요. that 이하가 원래는 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뭐가 재밌냐면은 that I fell on the ice. 내가 저기 얼음에서 넘어졌어요. 그런 사실을 굉장히 재밌다고 이제 느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가짜고 뒤에 있는 게 진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시 만만치 않다, 그렇죠? 왜냐면 요걸 또잘 알아야 해석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조금은 잘 봐줄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들과 방금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바로 it이라는 건데요. 그냥 뭐 초등학교 때 it, 그것, 요걸 좀 벗어나야 됩니다. it의 모든 거 알아봤고요. 기본적으로는 대명사가 맞아요. 근데 요게 이제 가짜죠. 가짜 목적어 역할도 할수 있었고요. 뒤에 있는 막큰 덩어리들을 가리켰었죠. 그리고 비인칭 주어 it을 봤습니다. 날씨나 뭐 거리나 이런 거 나타낼 때 딱히 주어를 쓸게 마땅치 않아요. 그럴 때 아무 의미 없는 it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 요거 해석에 도움되는 거니까 한번 복습하고 우리는 다음으로 갈게요.

자, 좋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가 문법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some이랑 am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요. 중학교 1학년 정도에서 완벽하게 잡아주시면 좋은 그런 문법입니다. some과 any가 이제 문법 문제로 참 많이 활용이 돼요. 얘네들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사실 얘네들의 의미가 한국말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냥 막연한 수나 양 같은 거 나타낼 때요. 그냥 뭐 얼마간에, 조금의, 어느 정도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조그만 요런 양이나 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이제 명사나 대명사로도 이제 활용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시험 문제로 맨날 이제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some 쓸래, any 쓸래를 물어보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은 가장 중요한 비교는요. some은요. 긍정문에서 씁니다. 보통의 어떤 긍정적인 문장에서 쓰게 됐고요. any는 언제 쓰냐면은 부정문 아니라는 거죠. 의문문 물어볼 때 그리고 조건문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보통의 평범한 문장이 아닌 경우에 any를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얘네가 이제 some과 any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형용사로 이제 활용되는 거 한번 볼게요. 형용사로 활용된다라는 거는 some 다음에 명사 그리고 any 다음에 명사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이제 형용사처럼 명사 꾸며주는 건데요. 해석은 비슷해요. 이게 뭐 얼마간에 조금에 똑같죠. 똑같아. 똑같은데 이제 긍정문일 때에는요. some을 써주고요. 의문문, 조건문, 부정문일 때는 any를 쓰고요. 특히나 이제 any가 부정문이랑 쓰이게 되면은 조금도 뭐뭐 아니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데 조금 이따가 문장으로 살펴볼 거고요. 얘네가 대명사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some이나 any가 그냥 단독으로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렇게만 요렇게만도 하나의 대명사처럼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긍정문에서 이제 대명사로 쓰이는 some은 얼마간, 조금, 어떤 또 사람이나 어떤 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any는요. 역시 의문문, 조건문, 부정문에서요. 얼마간, 조금 또는 조금도 없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형용사나 대명사의 비교보다는 some과 any의 비교에 집중하시는 게 맞고요. 한번 보세요. 문장으로 볼게요. 자, A번, A가 그럽니다. I need some money. 나는 돈이 좀 필요하다. 요거 평범한 문장이죠. 이게 긍정문이에요. 그냥 무난하게 예를 쓸 때에는요. some을 씁니다. some이 money를 꾸며주고 있죠. 나는 돈이 좀 필요해. I need some money. 그러면서 의문문으로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너 가지고 있니? some money보다는 any money. 돈이 좀 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no, 없어. I don't have, 난 가지고 있지 않아. 부정이죠? any money 하면요. 해석이 나는 돈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나는 돈이 조금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A가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any 왔죠? do you have any fruit? 너 과일 좀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B가요. 있대요. 긍정문이죠. 있어. 아니 뭐나좀 샀지. 썸이 옵니다. 포도를 좀 샀다 이겁니다. 긍정문이라서 썸이었고요. 이번에는요 또 부정을 할 수가 있어요. I didn't have any fruit. 나는요 어떤 과일도 없었다라는 거죠. 좀 집에 과일이 없었다. 부정문일 때 이렇게 갑니다. 과일이 조금도 없어가지고 이제 포도를 좀 샀다라는 그런 맥락 정도가 되겠고요. 자 조건문입니다. If you need money, 만약에 너가 돈이 좀 필요하잖아?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 some이 여기 걸려 있죠? 뒤에 있는 I have some은요, 그냥 멀쩡한 긍정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문 아까 그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표에 있는 조건문은요, some이나 any가 요런 if가 걸려 있는 여기에 쓰일 때를 말하는 건데 지금 얘는요, 얘랑 상관없이요, if랑 상관없이 뒤에 있잖아요. 긍정문입니다. 돈이 좀 필요하다면은 I have some.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요때의 썸은요, 대명사죠. 몇몇에 이제 돈을 얘가 받아주는 겁니다. 그다음 I have no cousins. 난 사촌이 없어요. Do you have any? 대명사죠. 너는 어떤 사촌을 좀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any가 되고요. She asked for money. 그녀는요, 돈을 요구했습니다. But 그런데요, I didn't have any. 역시 대명사고요. 부정문입니다. 나는 돈이 조금도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 되시나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참고만 하실 건데요. 요게 뭐냐면은, 의문문인데 왜 썸이 왔냐라고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교재를 한번 봐주세요. 얘네가요, 권유하는 겁니다. 권유. 권유하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 얘네가 이제 뭐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내용상 긍정이다 그래가지고요. 또 썸을 쓸 수가 있어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 좀 이렇게 마실래? 라고 이렇게.

얘는요, Will you have some more cake? 케이크 좀더 먹을래? 이런 식으로 뭔가 권유를 할 때에는 요거는 또 some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는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사실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some이랑 any가 기본적인 비교가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문제로 만나보면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자, 엑서사이즈 모든 문제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쁘죠? 이게 조건문이에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지금 썸이나 애니가 같이 걸려 있으면 이거는 조건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돈이 조금 있다면, please lend me some. lend 하면 빌려주다죠. 나한테 좀 빌려주라.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는 또 가볍게 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긍정문이죠. 10번에요. 에밀리가요. brought candy. 캔디를 좀 가져왔대요. 캔디를 가져왔어요. 뭐, 근데요. she didn't give me. 그녀가요. 나에게 주지를 않았죠. 그 조금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조금도 안 줬습니다. 캔디 가져왔는데 나한테는 안 줬어. 부정문이죠. 부정문. 부정문이니까는 애니를 써주면 되고요. 해석의 느낌은 캔디를 가져왔는데 나한테는 조금도 안 줬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11, 12 보겠습니다. I cooked fried rice. 아, 나는요, 이제 볶음밥입니다. 이제 fry가 이제 볶거나 튀기는 거고요. 이제 볶음밥을 요리를 했는데요. 권유를 해야 되네요. 자, 주의해야 되죠? 의문문 요것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권유할 때는 썸을 쓰죠. Would you like some? 너좀 줄까? 너좀 원하니? 요 정도의 뜻. 12번은요. Have you met? 하면 만나본 적 있냐라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죠? Any 갑니다. Any of his brothers and sisters. 너는 그의 남자 형제들 또는 여자 형제들 중에 몇몇을 어느 정도를 너 만나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도 any를 쓴다라는 거. 사실 썸과 애니는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느낌을 좀 잡아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틀린 문제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중간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방금 배운 거 뭡니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썸과 애니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썸은요, 긍정문 아주 평범할 때딱 써주고요. 애니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 뭔가 긍정문이 아닌 경우에 쓴다라는 요 기본 개념만 그래도 잘 기억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권유문 같은 경우에는 또 썸을 쓸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문제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추가 문법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추가 문법 일곱 번째 거 같이 보겠습니다. 요것도 참 재미난 녀석인데요. 뭐, 많이 나와 있죠. One, it, another, others, the others까지 해가지고요. 얘네들이 이제 뭐냐. 사실 이거는요, 다 대명사입니다. 무언가가 명사가 있고요. 그걸 이제 대신해 주는 아이들인데, 느낌을 잡아줘야 돼요. 그 느낌을 알아야 우리가 어떨 때 원을 쓰고, 어떨 때 it을 쓰고, 그것도 알수 있고요. 또 이런 걸 이용한 문법 문제가 많지는 않아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문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one이랑 it이랑 되게 많이 비교돼요. 얘네가 이제 뭐가 다른 애들이냐면은, 일단은요, 앞에 있는 명사를 반복해 주는 애들인 거는 맞아요. 근데, one은 언제 쓰냐면요, 아, 종류만 같은 겁니다. 종류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는 on 다음에 명사에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나 어는 언제 쓰는 거예요? 좀 불특정한 거에다 쓰는 거잖아요. 종류만 같을 때는 one을 써주고요. it은 뭐냐면요. 더 플러스 명사의 느낌이에요. 얘는 언제 쓰는 건데요? 되게 특별한 거에 쓰잖아요. 특정한 거. it은요. it은 앞에서 말한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요. 막 연필 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 쌤이요. I want one 이라고 합니다. 나는 원한다. one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뭘 원하는 거냐면은 느낌이 나도 그 연필 같은 종류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도 뭐 써야 되는데 I want one. 나도 그런 연필 같은 거, 그 원한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연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 연필 같은 거 종류 나도 좀 있어야 뭐좀쓸수 있는데 요런 얘기고. it은 느낌이 좀더잘 와요. 쌤이 여러분에게 I want it 하면은 그거. 지금 여러분들이 손에 잡고 있는 그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느낌 확 다르죠? one은요, 좀 불특정한 어떤 종류, 같은 종류를 말하는 거고, it은 바로 그거. 그 특별한 걸 말하는 겁니다. 요두 개의 느낌 차이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좀더 재미나게 한번 가볼게요. 다 비슷하게 생겼죠? another, 뭐, others, 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은, another 많이 들어봤죠? another, 또 다른 뭐 이런 뜻입니다. 얘가요, 일단은 좀 막연한 거예요. 뭐 정해져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막연하게요. 하나 더거든요. 다른 어떤 거 하나 더를 말하는 건데, 원래 얘가 on other, 다른 거 하나예요. 그걸 이제 붙여가지고 another 쓰는 건데, 지금 여기 바둑알 같은 게,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쌤도 처음 닦았을 때, 이 바지.

이걸 뭐지라고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지금 밑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The other. 얘네들이랑 비교해보면요. 얘네들은 박스가 없죠. 밑에 있는 애들은 저기 박스 안에 이렇게 이제 바둑알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박스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뭔가 정해진 범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 중에서 뭐 아무거나 하나. 언어들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딱히 내가 뭐 지금 뭐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냥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나를 말하는 게 another의 느낌이고요. others는요, 다른 것들입니다. 그냥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막연하게 그냥 다른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이런 한 3개 정도 또는 뭐한 4개 정도. 이거 지금 뭐 5개 중에 3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다른 것들, 뭐 3개가 됐건 4개가 됐든 그냥 뭐 다른 것들 어느 정도를 others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얘는요, 결정적으로요, D가 붙어 있죠. The other이고요, The others입니다. 이게 더가 붙잖아요. 그러면 딱 범위가 정해집니다. 범위가 딱 정해지게 되면서 The other은 무슨 느낌이냐면요, 내가 지금 두 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 빼고요, 나머지 하나를 The other이라고 하는 겁니다.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Another이랑 완전 다르죠? Another은요, 얘네 말고요, 또 다른 이런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범위 밖에 있는 거. 근데 여기서의 the other은요, 두 개를 가지고서 말하고 있는데, 요거 말고 다른 한 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the others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붙었기 때문에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다 여섯 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the others가 어떤 경우에는요, 세개 빼고, 나머지 요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숫자의 개수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세 개냐 두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를 제외한 그 나머지 싹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볼게요. 여러분들 반에요. 한 25명 정도 있지 않아요? 더 있을 수도 있죠. 뭐쌤 학교도 뭐더 많아요. 뭐 30명도 훨씬 더 넘는데 25명인 학급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안경 낀 친구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요즘 안경 많이 끼니까 한 반은 있겠죠? 한 15명 정도가 안경을 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the others 하면은, 이런 맥락에서. 안경 낀 아이들은 15명이 있다. 그리고 the others, 그 나머지 아이들 싹 다는 안경을 안 꼈다라고 할 때, the others는요, 이 범위에 나머지 10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런 느낌. 그럼 요건 또 언제 쓰는 거냐? 내가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 아니면 B. 두개 가지고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쌤이랑. 그랬을 때 요거 말고, 그거 나머지 하나, the other. 나머지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요런 아이들을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거 이제 이렇게 막 바둑알로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문장으로 만나보면서 얘네들 느낌 잡아보세요. I've lost my watch. 나는요, 내시계 잃어버렸어요. 분실했어요. So, 그래서요. I have to buy one이에요. It이 아니어요. It 하면 되게 웃기죠. I have to buy it 하면 내가 잃어버린 그 시계를 내가 사야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는 one을 쓰는 게 맞죠. 그냥 시계라는 거를 내가 지금 하나 사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시계 말하는 게 아니죠. 얘는 어때요? I bought a camera. 나는요, 카메라를 한대 샀습니다. I will lend it to you. It이죠. 정확하게 내가 산 카메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산 카메라를 가리키니까는 요건 it이 맞는 겁니다. 내가 산그 카메라 너한테 빌려줄 거라는 거고요. 얘 보세요. 뭐 지금 엄청 많이 있는데 자, 느낌의 차이를 느껴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I don't like this one. 나 이거 싫어. 근데 지금 뭔가 뭐 살라고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데 요 놈은 싫은 거야. 그 다음에 show me another 하면요. 무슨 느낌이냐면은 자, 옷 사러 갔다고 볼게요. 내가 지금 티셔츠 하나 봤어요. A라는 티셔츠를 봤는데 아, 요거 지금 A라고 너무 크게 적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딴거좀 보고 싶습니다. Show me another 하면은 무슨 느낌을 만약에 점원한테 주게 되냐면은 그냥 다른 거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 말고 또 다른 어떤 거. 뭐 정하진 않았어요. 하여튼 이거는 말고 다른 어떤 거 하나. Show me others 하면요. 다른 거 여러 점 그냥 갖다 주시라는 거예요. 얘는 딴옷 하나 갖다 주라는 거고요. 얘는 다른 옷 여러 개. 뭐 범위는 없어요. 뭐 다른 애들 많이 좀 갖다 달라는 겁니다. Show me the other 하면 요거는요. 이미 상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A랑 B랑 두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요. A는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점원분에게 Show me the other 하면요.
다른 거. 그두개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을 지금 나

나에게 보여주시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 느낌. 너가 붙어버리면은 뭔가 범위가 정해진다라는 거, 요거 한번 딱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how me the others가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 일단 여기에서는 느낌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지금 골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뭐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 범위 안에 있는 나머지 것들 전부 다를 지금 나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Show me the others. 아까 그 얘기하던 그것들 중에서 그럼 10점이다. 그러면은 두 개가 지금 마음에 안 들잖아요? Show me the others 하면요. 나머지 8개를 나에게 보여달라. 요런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처음 딱 지금 이걸 공부하면은 뭔가 대단히 복잡해 보이고 막 그래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요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이게 이 대명사들이 그리고 영어 아닙니까? 얘네가 지금 각각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 느낌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요 보세요. Some students like English. 어떤 범위가 없어요. 그럼 뭐 몇몇 학생들은 영어를 좋아합니다. 범위 없어요. Others 또 다른 아이들은요. 좀 그냥 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더가 들어가면은 범위가 확 이렇게 잡히는 느낌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뭐 몇몇, 나머지 이런 느낌. 그래서 요것도 어떤 학급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학급의 아이들이 이만큼 있다고 보면요. 그냥 몇몇 아이들, 모여들어서 35명 학급이다. 그럼 뭐 몇몇 아이들 한 10명 정도는 영어 좋아해요. 그럼 뭐 다른 아이들, 또뭐 나머지 한 8명 정도는요. 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뭐 이만큼이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이런 느낌 아닙니다. Some others는 범위 없이 이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느낌적 느낌 잡으셨나요? 그럼 문제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문제들 당연히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쌤이랑은요, 대표적으로 1번,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해결해 볼 건데요. 1번에 I have some apples. 내가 사과가 좀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너좀 줄까? 뭐 이런 느낌이죠. 너 원하니? 이런 느낌인데 때 it을 쓰면은 너무 이상하죠. Do you want it? 하면 특정한 뭔가를 가리켜야 되는데 지금 가리킬 만한 게 없잖아요. 자, 내가 사과 이만큼 좀 있어. 너뭐 하나 좀 줄까? 사과라는 종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Do you want one? 너 사과 하나 줄까? 요런 느낌. 특정한 사과가 아니에요. 2번은 I have an apple. 나 사과가 하나 있어요. 나 지금 사과가 하나가 있어. Do you want it? 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과는요, 좀 특별한 사과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사과가 되는 거잖아요. Do you want it? 너 요거 원하니? 요런 식으로.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전부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문제들에서 틀린 거 항상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추가 문법이요. 만만한 문법들이 아닙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빼서 지금 좀 레벨이 오른 상태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틀리는 것들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문법 잘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들 잘 복습하시고요. 자, 우리는 잠깐 또 제대로 된 복습하고 돌아올게요. 자, 우리 방금 배운 내용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One, it, another, others, the other, the others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One 같은 경우에는 종류만 같은 거고. It은 진짜 그걸 가리키는 거고요. Another이나 others는 범위가 없었죠. 그리고 밑에 있는 the others는 범위가 있는 것에서 나머지 것들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처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문제와 함께 꼭 복습하셔서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요.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마지막 추가 문법 잡으러 갑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추가 문법입니다. 얘는요, 이제 추가 문법 8이고요. thing입니다. but입니다. one입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붙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얘네가 뭐냐면은,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좀 해드릴 게 있는 게, 영어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요. 명사가요,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럼 이 명사를 꾸며주고 싶을 때, 그 이제 꾸며주는 애가 한 덩어리일 때는요, 앞에서 뒤로 이렇게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간단하게 형용사를 활용해 보면은 똑똑한 소년이다 그러면은 스마트 보이죠. 스마트 보이. 스마트 보이. 이런 식으로 쓰지. 뭐 이게 스마트가 뒤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 스마트 아니잖아요. 스마트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한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많잖아요. 두 덩어리 이상이 명사를 꾸며 줄 때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 주게 돼요.
간단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한 덩어리일 때는 앞에서 뒤로, 두 덩어리 이상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게 되거든요. 자, 근데

얘네들. 이 명사가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대명사죠. 띵으로 끝나거나 바디로 끝나거나 원으로 끝납니다.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 덩어리 일지라도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보세요. something이죠. strange가 한 덩어리인데 뒤에서 앞입니다. 이상한 무언가일 때 strange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strange가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띵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런 특별한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무언가가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Don't buy, 사지 마라. Anything expensive예요. 한 덩어리인데 뒤에서 앞입니다. 비싼 어떤 걸 사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래서 비싼 어떤 걸 사지 마라. 그 다음에 I don't see anybody familiar in the audience. 나는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familiar, 친숙한인데, 한 덩어리인데 뒤에서 앞입니다. 친숙한 누군가가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 청중들에서 친숙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다. 요렇게. 한 덩어리인데, 한 덩어리, 한 덩어리인데,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 누구 때문에 그렇다? 요 띵으로 끝나거나, 바디로 끝나거나, 뭐, 원 같은 경우에는 뭐, someone 같은 거 있겠죠. someone. 요런 거. 원으로 끝나는 요런 아이들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통해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별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는 거고요.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한번 옮겨 볼게요. 오늘 밤 TV에는 재미있는 것이 없다라는 건데, 아, 그렇지. nothing이라는 애도 있잖아요. thing 붙는 애들 잘 생각해 보면 nothing이라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가 이제 형용사로서 얘를 꾸며줘야 되는데, 재밌다 그러면 interesting 정도 쓸수 있는데요. 한 덩어리인데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Nothing interesting.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There's nothing interesting. 그리고 주의할 게, 이런 nothing 같은 애들은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해석할 때, 여기에 동사 파트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There is는 있는 건데요. nothing 붙으면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흥미롭고 재미난 게 없어요. On TV, TV에 tonight, 오늘 밤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누군가가 파티에 올 거예요. Somebody가 지금 수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유명하다 그러면 famous가 있죠. 근데 famous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 뒤로 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Somebody famous. 요게 또 처음 보면은 은근히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 덩어리인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면서 Somebody famous. 유명한 누군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Will be 올 거야. At the party. 파티에 올 거야. 3번. 참석한 모든 사람은요, 그 제품에 흥분했대요. 그렇죠. 원 중에는 또 everyone이 있잖아요. 오, 그렇죠. 그런데 참석했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present란 단어가 있습니다. present 하면은 이제 참석한, 출석한, 이런 형용사 의미가 있는데요. 한 덩어리인데,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갑니다. everyone present. 참석한 모든 이들은요, was excited. 굉장히 흥분했대요. about the product. 그 제품에 대해서 흥분했다. 요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body나 thing이나 원으로 끝난 애들은 한 덩어리라도 뒤에서 앞으로 간다. 요거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자,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추가 문법 여덟 번째는요. 이 형용사가 원래는 한 덩어리일 때는 앞에서 뒤로 간단 말입니다. famous singer, 유명한 가수 이렇게요. 근데 띵이나 바디나 원으로 끝나는 아이들은요. 형용사가 한 덩어리라도 뒤에서 풀어갑니다. somebody famous, 유명한 누군가 이렇게요. 띵, 바디, 원으로 끝나는 아이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추가 문법을 통해서 이거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명쾌한 개념 시크릿 해결해 볼까요? 뭐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쉬운 건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딱 보자마자, 아, 이제 이런 게 보이죠? something. 아, 이거 띵이구나. 보이지 않습니까? something strange. 한 덩어리라도요. 뒤에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something strange. 이상한 어떤 일이요. happened. 일어났다 되는 거고요. 생각해 봐요. 사실 강의 초반에는요,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왜 맞는지 몰랐겠지만 지금은요, 배웠기 때문에, 아, 이거 띵으로 끝나는 애라서 형용사가 원래는 앞에서 뒤로 가야 되는데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야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문법의 힘이다. 추가 문법 여러분들 잘 공부하셨고요. 정답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추가 문법들 복습 한번 싹 해주시고요. 문제 다 푸시고요. 그 열공의 흔적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사진 찍어서 이 택으로 땡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가서 좋아요 눌러드리고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자, 우리 빈칸 추론의 두 번째 파트, 빈칸 추론 2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거의 중반부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 벌써 40강입니다. 자, 이제 40강을 넘어서면 빈칸 추론 끝나면 어떤 유형 나와? 맞아, 순서찾기 나오지. 무관한 문장이 먼저구나. 그런 다음에 순서찾기, 진짜 우리가 이제 정말 어려워하는 순서찾기와 문장 삽입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파트가 끝나면 사실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라기보다는 시간에 쫓겨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 요약문 완성, 장문 독해 이런 것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쭉 유형들을 읊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냐면 사실은 정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내가 진짜 좀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발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계속 답을 찾기는 하는데 뭔가 확신이 안 들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발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누가 딱 봐도 보이는 그런 발전, 그런 발전은 사실은 없어요. 나중에 최종 결과로 나왔을 땐 그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그 정말 폭풍성을 가고 있잖아. 그 폭풍성을 열심히 헤쳐나갈 때는 내가 진짜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있고 여러분들 지금 문제, 기출문제라는 그것도 선별된 기출문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해설지도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잘 가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활에서 요거 하나는 제외하고 가자고요. Doubt. 그치. 의심이라는 거. 내가 잘하고 있나? 뭐 이런 확인은 좋지만 내가 못할 거야.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은 ends. 끝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의심은 끝내게 돼요? than failure. 실패하는 것보다 더 많은 꿈을 중단하고 끝내게 되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걸 잠시 옆에 두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확신으로, 자신감으로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선생님 손꼭 붙잡고 한번 달려가 볼까요? 오케이. 오늘도 다섯 개의 문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늘 우리가 하듯이, 이 지문, 예쁘게 우리가 봐주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빈칸의 위치 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빈칸 초중반에 지금 위치되어 있고, 빈칸이 여기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빈칸 부분이 대절로 완벽한 문장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 문장이 요 앞부분에 속해 있는 종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앞부분 보시면 What is striking about them? 자,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일단 뭔지를 찾아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것들에 대해서 striking한 것은 striking이라고 하면 충격적인, 놀라운, 눈에 띄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놀랄 만한 게 있나 봐요. 그게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먼저 찾아야 되겠니? 맞아. 댐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봐야 될것 같고, 댐은 바로 앞에서 지칭을 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에서 소재 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소재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뭐, 일단은 사람들이 어떤 표정이나 아니면 마음 상태를 나타내도록 그림을 그리는 걸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그림 속에는 표정도, 그리고 마음의 상태도 표시가 되어 있겠지?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앞부분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어 왔어요? 심리학적인 연구가 있어 왔대요. 자, 근데 그 심리학적인 연구가

연구라는 건 바로 어떤 연구를 이야기하느냐? 연구에 대한 설명이 in which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구라는 그 연구의 상황 혹은 위치 뭐 이렇게 나타낼 때 우리가 in which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 연구 속에서는 이란 이야기예요. 그 연구에서 subjects. Subject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보통 연구나 실험에서는 실험의 대상자, 즉 피시험자, 실험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피시험자들이요, 보여짐을 당했대요. 그냥 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뭘 봤어요? Photographs of people's faces, 사람들의 얼굴의 사진들을 봤어요. 그리고는 and asked to 뭐하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Identify the expression or state of mind evinced. Evinced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타내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나타난 그 사진 속에, 그림 속에 나타난, 분명히 나타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표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감정은 어떤 것 같아? 마음 상태는 어떤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요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딱 봐도 우는 표정이니까 굉장히 심란하거나 슬프거나 화나거나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내재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are invariably. 자, invariably라는 표현이 다양하지 않게, 즉 뭐야? 한결같이라는 뜻입니다. 한결같이 분명하게 어떻게 보였어요? Very mixed. 매우 섞여진 것처럼 보였대요. 그 얘기는 뭐야? 결과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믹스라는 그 의미가, 내포하는 의미가 분명히 이 결과가 분명할 것 같은데 얘 누가 봐도 뭐야? 울고 있는 애잖아, 화난 애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지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가볼게요. 자, 17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세기에 프랑스 화가이자 이론가인 찰스라는 사람이요. Drew a series of faces. 이 사람이 얼굴을 그렸대요. 1년에 여러 가지의, a series of라고 하면 1년에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여러 개의 얼굴을 그렸어요. 뭐 화가니까, 이론가이자 화가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얼굴을 그렸냐? Illustrating the various emotions.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양한 마음의 상태, 즉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얼굴 표정들, 얼굴들을 1년의 얼굴들을 쭉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요, 이러한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이 얼굴들은 바로 화가들이 요청을 받을 수 있을 법한 거였어요. 뭐 하라고? 표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을 법한 그런 다양한 감정들. 사람들의 그런 희노애락을 이런 얼굴의 표정에 이렇게 담은 걸 그리는 게 일반적으로 요청받을 수 있는 것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뎀이 나왔네. 뎀이 뭐야? 여기에는 a series of faces. 일련의 얼굴들 가운데서, 거기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특징될 만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모르긴 몰라도 다양한 감정을 담은 여러 가지 감정의 faces, 얼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슬프고, 화나고, 기쁘고, 환희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이 바로 거기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은 이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빈칸에 단서는 위에 있겠어? 아래에 있겠어? 당연히 아래 있겠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what is missing in all this? 여기서 다 빠져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은 바로 any setting or context to make the emotion determinate. 자, 무엇을 이 감정을요 확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떠한 환경 혹은 맥락? 이런 것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의 얼굴들을 그렸는데 이 감정의 얼굴들이 뭐가 빠져 있다는 얘기야? 이 감정을 그린 상황 혹은 맥락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게 뭐가 문제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야? 일련의 다양한 표정들이 그 사람들이 그걸 확인을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그 결과가 뭐야?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기뻐서 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믹스드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 앞부분이 이 사람이 그렸던 그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상황이나 맥락이 뭐가 된 없는 빠져 있는 그런 감정과 얼굴들도 역시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는 결과가 분분했다, 달랐다, 이런 내용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문장의 위력이야, 그치? 자, 계속 볼게요.
We must know.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Who this person is? 이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러면 이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무엇이고, 그리고 at stake and scene. 그 장면에서 가장 결정적인 성패를 가를 수 있을 만한 건 무엇인지, 즉, 이 감정이 이 장면에서 이 사람이 기쁜 표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사실은 뭐야? 이 모든 사람과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연관성, 그리고 그 장면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황이나 맥락이 빠져 있다라는 건 감정이나 사람들의 얼굴 속에 나타난 그런 감정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이 감정에 대해서 이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인지 부정적인 감정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대한 단서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좀 편안하게 나머지 내용도 비슷하게 상황이나 맥락이 어때? 아주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서 얘가 없이는 감정적인 얼굴,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얼굴들의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 섞여 있을 수 있어.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판단들이 굉장히 뒤섞일 수 있어. 확실하지 않아.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만 보겠습니다. 자, 현실 생활에서, 어디 생활뿐만 아니라,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우리는 마주치지 않습니다.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다. 자, 단지 얼굴만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치. 사람들이 얼굴만, 딱그 사람만 이렇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죠? 주변의 상황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we encounter people. 우리는 사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특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cannot somehow. 그냥 그럭저럭 할 수는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부정어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감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럭저럭 촉발될 수 없으며 그리고 보유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제대로 추측하거나 내가 이 사람이 그런 감정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어떤 상태로요? Isolated from the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s. 어떤 채로? 고립된 채로는요. 뭐로부터 고립된? 사회적인 맥락, 상황, 그리고 인간과의 인간상의 그런 인간적인 상황, 사람과의 관계, 혹은 사회적인 그런 상황, 이런 것들 맥락이 고립된 채로는 촉발되거나 보유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다?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상황이나 맥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그이 모습, 여기 이 얼굴들의 모습은 여기서 눈에 띌 만한 건 뭐였어? 상황이나 맥락이 빠져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다. 이런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맥락은요. Well, in which they are, they and we, 그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live and breathe and have our being. 우리가 살아가고 숨 쉬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그런 상황, 인간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으로부터 고립된 채로는 이런 것들이 촉발되거나 보유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그렇지. 이런 맥락이, 사회적인 맥락, 그리고 인간관의 맥락, 상황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림, 그 그림에서, 그 얼굴에서 특징적인 거, 놀라울 만한 거, 혹은 인상적이었던 거, 그건 바로 뭐? 그렇지. 사람들의 얼굴이나 감정, 얼굴 속에 나타나는 그런 감정을 알기가 어려웠다.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5번부터 보겠습니다. Any number of them. 그것들 중에 어떤 숫자도 could be substituted. 어떻게 될수 있어요? substitute라는 단어 알아놔야겠지. 그치. 얘가 대체하다라는 뜻이야. 자, 대체될 수 있었습니다. For one another. 자, 서로서로 대체가 될수 있었대요. 얼굴들의 그 어떤 얼굴의 그 수도 다 이렇게 서로서로 대체가 될수 있었어. 그것도 뭐 없이? Without loss. 뭐 없이? 손실 없이요. 손실 없이 대체가 된다는 건 뭐야? 여기에 갖다 둬도, 여기 저기에 갖다 둬도 상관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잘 어울렸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맥락이나 상황이 없으니까 어떤 부분에다가 어떤 표정을 갖다 들이대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상황이나 맥락이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떤 수의 얼굴도 다
그 상황에 맞게끔 그냥 갖다 대도 다 대체가 되었다는 얘기야. 중요한 건 바로 뭐야?

without loss, 손실 없이, 손상 없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뺄거 없이 그냥 다 우리가 온전하게 다 적용이 될수 있었다. 대체가 될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 맥락이 빠져 있으면 그 상황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연결해 줄수 있는 5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것도 이렇게 한번 지어볼게요. 자, 일관성 있게 일치했다. 일치가 안될수 있다고 얘기했죠. 상황이나 맥락이 빠져 있으니까. 사진적인 정확성. 자, 정확성에 관련된 거 아니죠? 사진 찍듯이 그 그림이 정확했다. 얼굴 표정이 정확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그리고 뭐 each of them 각각의 그 그림들, 그 얼굴들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대요. 그 얼굴이 속한 사회적인 narrative 이야기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잘 보여주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들 중에 대부분은 여겨질 수 있었죠. 뭘 나타낸다고? 독특한, 고유한 특징들을 나타내준다고요. 고유한 특징 못 나타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상으로 흐름상 정말 이렇게 정반대가 되는 이 선택지가 3번과 4번 정도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는 사실 위에 있는 내용보다는 본문의 내용의 난이도보다는 선택지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웠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는 그래도 그럭저럭 이해할 만한데 선택지에서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좀더 돌려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14번 가볼게요. 14번은 지금 빈칸의 위치 확인해 봤을 때 도입부에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 And. 그리고 how she views the street. 그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길을 바라보는, 거리를 바라보는 방식은? 자, 그러면 그녀라는 그 주체가 길을 이렇게 바라보는, 바라본다라는 건 뭐겠어? 판단을 하거나 혹은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네, 길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이 어떻습니다라고 해서 뒤에 다 동사구가 바로 선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녀가 누구인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everyone who drives, walks, or swipes a transit card. 자,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이야. 운전을 하고, 길을 걷고, 그리고 교통카드를 통과시키는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서요? In a city, 도시에서요. 그럼 도시에서 뭘 하는 사람들이야? 이동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걸어 다니고, 그리고 자동차로 운전하고, 교통카드로 이렇게 찍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views, view, A as B. A를 B로 여기다, 보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 그냥 여기서는 그냥 herself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을 하고 여겨요? Transportation expert from the moment. 바로 그 순간부터는 자신을 뭐라고 느껴? 뭐라고 생각해? 교통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순간이요? The moment, from the moment she walks out the front door. 자신이 이 자신의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즉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 도시에서 이 도로를 정말 잘 아는 전문가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의 각각의 예, 그 사람마다의 도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리고 그런 전문가인, 길에 대한 전문가, 도로에 대한 전문가가 길을 바라보는 방식은? 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방식이라는 게 우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봤을 때 길에 대한, 도로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전문가가 뭘 하는 방식이야? 길을,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자, 이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게 뭔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that's why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that's why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여기 선생님이 앞에서 얘는 그래서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앞에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이런 방식으로 이 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이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단서로서 작동을 하겠죠. 뒤에는 문장이. 자, 그래서요. We find so many well-intentioned. 우리는 정말로 많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선의의 의도를 가진 civic-minded.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시민들을 만나겠고 찾을 수가 있게 되죠.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she라는 게 사실은 보통 시민, 평범한 시민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선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arguing past one another. 서로서로 지나가면서 뭐 하는 거?
그렇지. arguing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자, fine. So many well-intentioned and civic-minded citizens가 바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뒤에 걸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되게 선량한 시민들이 뭐 하는 거? 서로 지나다니면서 막 논쟁을 하는 걸볼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나쁜 의도에서 논쟁을 하는 건 아니고 서로가 의견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의견을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돼?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게 된다. 그죠? 서로 다른이라고 different라는 표현은 없지만 서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arguing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논쟁을 한다라는 자체가 의견이 다르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t neighborhood meetings, neighborhood 이웃 간의 모임이 되겠죠? 주민회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주민회의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학교 auditorium, 강당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교회의 뒷방이라든가 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죠? 그런 곳에서 라고 해서 전치사구가 여기서 한번 끊깁니다. 자, 그런 곳에서요, local resident, 그 지역 주민들은요,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이야? 아, 여기 지금 across the nation이야. 전국의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전국에 있는, 이 전국의 지역 주민들이 모입니다. 뭘 위해서요? For often contentious. Contentious, 논쟁적인 이란 뜻이에요. 흔히 논쟁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봐봐.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에 대한 논의일까요? About transportation proposals that would change a city's street. 어떤 한 도시의 거리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교통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요. 그럼 이건 뭘까요? 예를 들면 어떤 한그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길 이런 것들이 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도로나 길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이런 지역, 이런 지역 간에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세워지게 되면 어떤 교통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 도로라고 할 수도 있고 교통이 어떤 교통의 변화가 있게 되면 그러면 이 도시도 변화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어떤 교통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의견에 길에 대한 혹은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죠.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And like all politics, 갑자기 웬 정치가 나오느냐? 정치와 마찬가지로라는 뜻으로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인 겁니다. 자, 정치, 모든 정치가 그러하듯이 모든 교통은요, is local, 지역적이고, and intensely personal. 어떻대요? 지역적이면서도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모든 교통은 다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이래.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서로가 자신들이 교통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야? 이 관점이 서로 다른 주장이 왜 일어나게 된다? 바로 이거는 바로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야? 각 지역별로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통일된 뭔가 하나의 합의된 합치된 의견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이고 그 지역별로 바라보는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교통의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어떤 교통의 프로젝트예요? Speed travel for tens of thousands of people. 수만 명의 사람들의 이동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교통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can be stopped. 멈춰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야?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젝트가 왜 중단되지? By objections to the loss of a few parking spaces. 보세요. 몇 건이 안 되는 거예요. 몇몇의 몇 개의 주차 공간의 상실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여기에 길이 나오면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여기 많이 다녀가지고 주차 공간이 없어져. 이것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거 좀 희생하면 안 돼? 희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정말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By the simple fear.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에 대한? The project won't work. 야, 그 프로젝트가 생각만큼 잘안 되면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it is not a challenge. It's not a challenge. 그건 과제가 아닙니다. 난제가 아니에요. 뭐에?
of the data or the trans, uh, trans

Traffic engineering or planning. 이건 어떤 자료, 데이터든 아니면 교통공학이든 아니면 계획에 대한 그런 문제, 과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뭔가 우리가 이런 뭐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어떤 학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Public debates, 대중들의 그런 논의는요. 뭐에 대한? Street. Streets라는 건 여기서 이제 transport가 되겠죠. Transit. 교통에 대한 이 대중들의 논의는요. Are typically rooted in. 일반적으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바로 추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추정이야.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주차할 공간이 더 이상 없어지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정서적인 부분에 접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에 대해서? How a change, 어떠한 변화가 will affect a person's commute. A person's야. 단한 사람의 뭐에? 통근, 통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주차하는 능력,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belief about what is safe and what isn't.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신념이라든가, 아니면 the bottom line of a local business. 이 지역 기업, 지역 산업의 bottom line,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순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그런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추정의 뿌리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건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들이 바로 뭐야? 지역적인 이해관계,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자, 길을 바라보는 방식이 곧 뭐가 되지?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바로 길을 바라보는 방식이 되겠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혹은, 아, 나는 이걸 통해서 좀 손해를 볼수 있을 것 같아. 이렇다면 반대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추진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how she views the street. 그녀가 길을 바라보는 방식. 길이 어떤 길이구나라고 평가를 하고, 그런 방식. 바라보는 그 방식은 어떻게 되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ies heavily on 어디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의존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고 이야기가 되겠죠. Updates itself 벌써 이상하죠? 그 자체로 업데이트를 한다.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자료를 혹은 어떤 상황을 업데이트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것도 뭘로? 새로운 이 대중교통의 정책으로서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녀가 이동하는 자신이 이동하는 그 거리를 독립적으로 별개로 그녀가 이동하는 그 거리와 별개로 일어나게 된다. 뭐 지금 전혀 그죠? 이러한 관점이 별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용하는 자신이 이용하는 그 길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방식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독립적인 게 아닙니다. 자, 4번 볼게요. Tracks pretty closely with. track with가 뭐뭐 일치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녀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그 방식과 아주 밀접하게 일치를 합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다니는지가 뭐예요?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야? 그렇지. 길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었던 건이 track with라는 표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추적을 하면서 이것을 추적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ties firmly in. 뭐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How her city operates. 그녀의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도시의 작동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도시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답. 이렇게 4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관련 없는 선택지의 표현, 단어들은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15번 가보겠습니다. 빈칸이 어디야? 빈칸, 빈칸 나와봐. 빈칸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요? Now, 이제는. 자, 그러면 위는 상황은 이제가 아니고 바뀌는 뭔가 변화가 있는 상황이 이제부터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제는요, his insight, 그의 통찰력. 그가 누군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보니까 누가 나와? 맞아, 맨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맨델.
맨델, 우리 옛날에 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그 맨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전학에 관련된 유전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통찰력이 어떻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딱 봐도

위에 있는 상황과 밑에 있는 이 빈칸의 상황이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맨델. 어떤 이 사람이 어떤 통찰력을 보였고 변화는 뭐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n invention or discovery. 그치. 맨델도 굉장히 뭔가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니까 invention, 발명 혹은 discovery, 발견을 한 사람을 예로 들은 것 같아요. 맨델이라는 사람으로. 자, 발명이나 발견, 뭔가 새로운 것이죠. 근데 이것이 that is too far ahead of its time. 그 당대, its time. 그것이 일어났던 그 당대에서 too far ahead. 너무 멀리까지 앞서 있는 그러한 발명? 혹은 발견은요, 새로운 거긴 한데, 현대 시대를 너무 앞서간 발명이나 발견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 얻기 어려울 것 같아. 뭐야? 뭐 이런 생각이, 신기하긴 한데 이게 뭐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은 is worthless. 어떻대요? 그렇지. 얘는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invention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discovery가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었잖아.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Too far ahead its time. 그 당대에서 너무 앞서간 거예요. 너무 앞서갔을 때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왜요? No one can follow.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거의 따라가서 거기를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무관심해지면서 그게 가치 없게 평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ideally, 이상적으로는요. 자, 그럼 이상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볼수 있느냐? An innovation. 혁신이라는 게, 하나의 혁신이라는 게 opens up,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Only the next step, 오직 단한 발자국, 다음 단계의 가능성을 열어주죠. 자, 뭐로부터? From what is known,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 단 다음 단계에 대한 것만 가능성을 열어주고 and invites, 그리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누구를? The culture, 그 문화를요. 뭐 하도록? To move forward one hop. 단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초청을 해줍니다. 이게 뭘까요? 너무 앞서가는 invention, discovery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상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수 있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바로 innovation, 혁신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 아이디어한, 이상적인 혁신이라는 건 바로 뭐냐? 알려져 있는 것으로부터 한 발짝만 나아간 거. 한 발짝의 가능성만 열어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그렇지. 정말 가까이에 딱볼수 있는, 너무 앞서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혁신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Only the next step. 다음 단계에만 열어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음 한 발짝 더,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준 거야.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뭐야? One hop. 딱한 발짝만 더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이상적인 혁신이란 이야기가 되겠죠. 아이디어란 혁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해? Only the next step. 다음 단계만. 그리고 move forward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one hop입니다. 단한 발짝만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 너무 멀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 자, an overly futuristic.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이고. 예, 지나치게 미량적이면 너무 멀리까지 간 거지, 그지? 그리고 unconventional, 뭔가 이렇게 관례를 고려하지 않고 and visionary라고 하면 얘는 뭐 상상의라는 뜻도 있고 비현실적인이라는 뜻이 있죠. 비현실적인 그러한 발명품은요, can fail, 실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왜 실패하지? 그게 부족해서지. 필수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발명되지 않은 재료,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재료가 없어. 자, 그렇거나 아니면 critical market, 중요한 시장이나 아니면 proper understanding, 적절한 이해, 중요한 시장이나 적절한 이해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환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는 실패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그 발명이 하지만 나중에는 성공을 하게 된대요. 자, 그 언제 성공을 하겠니? 만약에 이만큼 앞서가 있는 인벤션이야. 뭐 여러 단계를 거쳐야 여기가 present, 현재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나아가서 그 다음 발짝이 될 때, 그때쯤 얘가 호응을 얻겠지. 아, 너 정말 인정. 좋은 인벤션 맞아. 이렇게 되겠죠.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예요? The ecology of supporting ideas.
그 생각들을 지지할 수 있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그런 환경이 catches up, 따라잡을 때, 여기까지 딱 따라잡힐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이 인벤션이 나중엔 성공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적인 그런 인벤션이라는 건 바로 뭐야? 바로 다음 단계씩을 나아가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상적인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델이 나와요. 자, 맨델의 유전 이론이 나옵니다. 이 이론은요, were correct, 맞았죠? 옳았어요. 하지만 무시되었습니다. 어떻게 평가가 된 거야? 그렇지, worthless, 가치 없다고 평가가 된 거야. 왜요? 그렇지, too far ahead of its time. His time. 그가 살았던 그 당대보다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35년 동안 이렇게 무시되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요, were not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They did not explain. 그 이론이, 그러한 그 통찰들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The problems biologists had at the time. 그 당시에 생물학자들이 가졌던 그런 문제점들을 설명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 생물학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지 않고 정말 멀리 있는, 너무 멀리까지 간 어떤 이노베이션을 이야기한 거죠. 그죠? 혁신 혹은 발명, 발견을 이야기한 거예요. 발견이겠지. 그치? 자, 그런데 뭣도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것도 안 했고, 앞에 not A nor B 라고 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뒤에 not을 똑같이 쓰지 않고 and not을 쓰지 않고 nor라는 표현으로 압축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부정어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처음으로 나온 부정어이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뒤에 부정을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설명, 그가 하는 그 설명은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뭐에서? by known mechanism. 그 알려진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메커니즘으로는 그게 설명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당대 중요했던 문제를 설명하지도 못했고, 그의 어떤 이 인사이트가 설명이 될 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So, 그래서요, 그의 발견은 were out of reach. 도달하지 못했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Even for the early adopters. 얼리 어댑터들한테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다는 얘기야. 정말 뭔가 앞서가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한테조차 사실은 이게 뭐야? 뭐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decades later. 자, 이제 수십 년이 지납니다. 자, 그러면서 science faced the urgent questions. 이 과학이 이제 긴급한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맨델의 발견이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도달하게 되죠. 그럼 뭐야?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델의 이론을 갖고 오면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야.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가 바로 뭐야? 그렇지, supporting ideas, the ecology of supporting ideas catches up. 이제 따라잡은 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의 통찰력은 뭐야? 빛을 발하게 되겠죠. 이제 인정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invention, discovery로 인정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Within a few years of one another, 자, 서로 이몇년 간격으로 three different scientists, 각기 다른 이세 명의 과학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재발견을 했습니다. 맨델의 잊혀진 그 업적, 그 연구를 재발견했어요. 따로따로. 같이 한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물론 이 과정에서 그 맨델의 그 이론은요, 늘 거기 있었죠. 어디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 그걸 쳐다도 안 봤다는 이야기야.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맨델의 이론을 이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거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 확실하게 틀 잡았으니까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의 통찰력은 어떻게 되었다? Catch up to modern problems. 여러분들 1번을 답으로 하셨나요? 현대적인 문제를 따라잡았다. 현대적인 문제가 얘를 따라잡은 거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현대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 당시의 문제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Raise even more questions. 더 많은 의문, 더 많은 질문을 야기시켰다. 불러일으켰다. 관련 없습니다. Address past and current topics alike. 3번을 또 답으로 한 친구들이 있으려나? 네, 여기서 뭐가 잘못됐죠? 과거에 그런 주제들은 다루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죠. 자, 4번. We're only one step away. 자, 이제서야 이 그의 통찰력은 오직 한 발짝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최선의 아이디어란 invention, discovery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단한 발짝만 떨어져 있는 거죠. 다음 단계, one hop. 한 단계 더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ideal.
idle invention, idle discovery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이제야 말로 이상적인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거 이렇게 한번 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중들에 의해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에 의해서 다시 regain 라고 얘기했으니까

to photography. 뭐 전에라는 표현의 prior to죠. 뭐 전에요? 사진 전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가 뭐야? 사진이 나타난 후가 아니라 사진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의 출현 전. 사진이 나타나기 전. 이 이전에는 무엇이었다? 굉장히 넓은 내용이 나와줘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폭넓어. 그지? 그 범위가 너무 한정이 안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일단 사진의 출현 전에 한번 볼게요. While painters, 그렇지. 사진 전에는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보통은 이제 어떤 그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게 사진이 없었을 때니까 화가들이 주로 그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자, while, 뭔말은 반면에 라는 뜻이니까 한번 끊어줄 겁니다. 쭉 가서 여기서 한번 끊을까요? 자, 뭐하는 반면에요? 화가들이요, have always lived, 늘 들어 올렸습니다. Particular places out of their dwelling. 자, 특정한 장소를 그 장소가 살고 있었던 그 거주지로부터 늘 들어 올렸죠. 그게 뭐야? 어떤 장면을 딱 그려. 그런 다음에 걔를 어떻게 그대로 옮겨서 집에 갖다 놔? 그럼 어때? 그 장면이 살던 곳을 그대로 다른 곳을 옮겼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화가들만이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고 and transported. 옮겼죠. 그 장소들을 elsewhere,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장면을 그려서 다른 곳으로 옮겨. 누구네 집에 갖다 놓기도 하고, 궁궐에 갖다 놓기도 하고, 여러 곳에 갖다 놓고 이래서 옮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긴 했으나 라는 얘기야. 하지만 paintings, 그림은요, were time consuming, 굉장히 to produce, 제작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relatively difficult to transport, 옮기기도 상대적으로 어려웠고, and one of a kind, 오직 단 하나의 종류,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복사 아니고 딱 고자니 고 그것만 가능했잖아요. 그죠? 물론 그걸 누가 베끼고 따라 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원작은 그거 하나잖아. 사진은 어때? 하나 찍으면 수백 장, 수만 장뭐 원하는 대로 다 뽑을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긴 사진 전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렇지. paintings. 왠지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줄 것 같고 그림의 그 특징이 바로 뭐야? 그래, 맞아. 얘는 이동을 하기는 했지만 뭐 하기가 어려웠어? 이동이 어려웠어. 그리고 어때? 단 하나. Only one. 오직 딱 하나의 종류밖에 없었어. 그리고 어땠어? 예, 만드는데 제작하는데 제작 소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 Time consuming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페인팅의 특징, 일단은 처음에 나온 이세 가지를 다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할지,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할지, 아니면 여러 개를 할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The multiplication of photographs. Photographs. 사진에 대한, 이 사진에 대한, 복제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개의 사진이 되겠죠? 그죠? 사진을 여러 개로 만드는 것이, 다수로 만드는 것이, especially took place. 특히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요? 뭘 도입하고 나서? Of the half-tone plate. Half-tone plate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half-tone 판의 도입으로요. 근데 그게 언제야? 188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가능하겠는데요? Made possible. Make something possible. 무언가를 가능하게 했다. 목적어 빠져 있죠. 그 목적어 어디 있나 봤더니 목적어가 굉장히 깁니다. 선생님, 이렇게 긴 경우에 그냥 뒤로 이렇게 팍 빼도 돼요? 네, 빼도 됩니다. 목적어 부분이 너무 의미 단위가 큰 거야. 가운데 들어오기에는. 목적어 자리 보어도 있는데 보어는 짧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 보어가 짧은 경우에 이렇게 목적어 큰 단위의 목적어를 뒤로 던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을 가능하게 했죠? 기계적인 리프로덕션, 복제를 가능하게 했어요. 사진에. 기계적인 복제, 기계로 찍어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났죠? 그쵸? 신문, 전기관 행물, 책, 그리고 광고물. 이런 것들로 여러 개로 이제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부터 사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사진이 나오기 전의 정보를 찾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내용은 사진 후니까 전혀 의미가 없을라나? 아니지. 대조가 되겠지. 그죠? 사진 전에는 이랬는데 사진 후가 이렇습니다. 사진 후에 나온 이 풍경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가장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페인팅의 특징을 찾아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photography. 사진은요, became coupled, 결합이 되었습니다. To consumer capitalism, 소비자 자본주의와 결합이 되었고, 자, 그러자, and the globe, 세계는요, was now offered, 이젠 제공하게 되었죠. 자, 무한대의 양으로요, 계속 찍어낼 수 있었어요. 무한대의 양으로 세계는 뭘 제공할 수 있어? 인물이나 풍경이나 아니면 사건들? 이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무한한 양으로 제공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뭔데? Which have not previously been utilized either at all. 전혀 불가했거나 이전에는 아니면 only as pictures for one customer. 오직 단한 명의 사람들 한 명의 사람을 위해서 예, 그림으로서나 가능했던 그런 사건이나 인물이나 풍경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무한으로 무한대의 양으로 끊임없는 양으로 제한 없는 양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뭐야? 이제는 뭐 제작 시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only one은 아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만들어냈다. 일단 요 특징에 대해서 지금 기술을 했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what capitalism's arrangement of the world as a department store? 자, 표현이 재밌는데요. 세계가 이 capitalism, 자본주의를 정리를 했대요. 뭘로 정리했어? as, 뭐뭐로써. 세계가 자본주의를 department store. 어디 가서 원하는 거다 이렇게 살수 있는 게 바로 백화점 아닙니까? 그죠? 백화점으로 정의를 하면서 The prolification, proliferation and circulation of presentations. 어떤 표현에 대한, 제시나 표현에 대한 확산과 그리고 유통이 achieved a spectacular and virtually inescapable global magnitude. 무엇을 성취하고 이뤄낼 수 있었어요? spectacular라는 단어가 뭐 극적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원래는 뭐 대규모의 장관의 뭐 이런 뜻인데요. 그죠? 예, 극적이면서 사실상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탈출할 수가 없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피할 수가 없는 세계적인 그런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이뤄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런 걸 바로 여기 있는 이 세계를 자본주의 관점에서 정의를 한게 바로 department store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점차적으로요, 사진은요, 어떻게 되었어? 아주 저렴한 대량 생산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어떤 대상이냐? That made world,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feasible, aesthetic, and desirable. 좀더더 세상을 가시적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 aesthetic, 미적이며, 그리고 desirable, 탐나. 예, 바람직해 보여. 그래서 굉장히 탐나는 그런 대상으로 세상을 만든 대량 생산의 이런 그 사진들이 바로 그런 대상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사진들을 사람들이 가서 찍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시간 지장에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only one이 아니다. one of a kind가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경험은요.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대중화가 되었죠. 어떻게 함으로써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만들다. 변화시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들을 이제 경험을 저렴한 이미지로 바꿈으로써 변화시킴으로써 이렇게 대중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경험이라는 것이 쉽게 쉽게 사람들한테 공유가 될수 있고 대중화가 될수 있었어. 왜?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찍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가볍고 작으며 그리고 대량 생산되는 이런 사진은요. Became dynamic vehicle, dynamic 역동적인 이란 뜻입니다. 자, 역동적인 그러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Vehicle이라고 하면 탈 것이란 뜻도 있지만 means 정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위한? 장소의 spatio-temporal, 시공간적인 순환을 위한 하나의 아주 역동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시공간적인 게 뭐야? 여기를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다른 공간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장소를 쉽게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야? 이동이 어려웠던 그림에 비해서는 이제는 사진이 이동을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겠고요. 그죠?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 이전에는요. 그림이라는 것이, 자, 그림에 대한 설명 볼까요? 그림이 에, 그림만, 그니, 그림이 그림만으로 자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 그림뿐이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자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림뿐이었다라는 건이 정보의 하나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자연과 연결된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painting was a major form of art. 그림이라는 것이 예술의 주된 형태였다. 지금 예술의 주된 형태가 못도 있었고, 못도 있었고, 이런 뒤에 기술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사진과 비교를 했을 때 역시 특징을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Art, 예술이라는 것이 held above mirror to the world. 세상에 대한 거울을, 들어 올리는 그런 예술. 예술이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즉, 세상을 비춰주는, 반영해주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세상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의, 사진 혹은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Desire for travel was not strong. 뭐에 대한? 이동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트래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사진이 이동, 사진이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욕구가 막 높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places, 장소가요. did not travel well. 잘 이동하지 못했대요. 장소라는 것이 이동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기껏해야 그려가지고 그걸 어렵게 하나씩 한두 점씩 갖고 오는 게 그게 전부였어. 이동하기도 어려웠어. 그죠? 근데 그 이동이라는 게 바로 뭐야? 오직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사실은 한 부분만 누군가가 그려서 올리면 그게 끝나는 거였어. 하지만 사진은 어때? 그치? 이동하기도 가볍고 작고 편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기 때문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장소를 보여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그 사람한테 이동이 될수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이동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Places did not travel well. 예전에는, 사진 전에는, 네, 그림이 사실은 그 장소를 잘 이동을 못 시켰죠. 하지만 사진이 있고 나서는 대량으로, 정말 끝도 없이, 무한대로, 끊임없이 다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화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때 place라는 게 물리적인 place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나머지 관련 없는 거 지워보시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이게 지금, 초반부에 있고요. 이 문제는 그래도 쉬운 편에 해당이 되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맞아. 허니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잠깐 보시면은요. 빈칸 문장을 잠깐 보시면, 자, study interactions. 무엇을 연구하는 것은? 이란 얘기예요. 뭘 연구해보면, on the dance floor. dance floor에 대한 이 상호작용, interaction이죠.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은 provides us. 우리에게 뭘 줘요? A number of illustrative examples. 많은 예증적인 사례들을, 수많은 예증적인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바로 뭐겠어? 우리가 얘네들이 봤을 때, 얘네들이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댄스 플로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죠? 인터랙션을 봤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이 개체들, 근데 이 개체들이 뭔데? 반응에 따라, 지역적인 정보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개체들이 있어요. 얘가 누군지 찾아야 되겠죠? 이 개체가 뭘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에 대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누가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 지역적인 정보에 따라 행동에 변화를 주는 애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he entrance to a honeybee colony. 꿀벌들의 군체의 입구. 자, 그럼 꿀벌이 군체가 있는데 여기에 벌통이 있어. 하이브가 있는데 그 입구예요. 여기 입구. 들어가는 입구. 그 입구는 보통 뭐라고 칭해져요? 아, 여기를 dance floor라고 부른대요. 이곳이 바로 dance floor예요. 입구가. 자, dance floor라고 부르는데 이 입구는요. It's a marketplace. 시장이 됩니다. 뭘 위한? For information about the state of the colony and the environment outside the hive. 그 군체의 상태에 대한 정보. 이 군체가 지금 어떻게,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벌통의, 벌집의 바깥쪽의 환경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라는 얘기야.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정보, 밖에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주는 곳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댄스 플로어에서의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을 누가 할까요? 벌과 벌이 하겠죠, 뭐. 그죠? 자, 그런데 이 벌과 벌이 하는 이 상호작용이 아주 예시를 잘 보여줘요. 근데 어떤 예시를 보여줘?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한 정보에 반응해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 개체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 자, 주어는 나왔으니까 이제 동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반응에 따라서 그 어떤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대한 그 정보가 무슨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에 따라서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자, 정보를 주는 애가 누군지 보자. Upon returning, on ING나 upon ING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에요. 돌아오자마자, 그들의 벌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꿀벌은요, 어떤 꿀벌이야? 아, 물을 가져왔구나. 그지? 아, 물을. 이 안에 있는 벌들도 목마를 수 있으니까 물을 가져다 주는 애가 있나 봐요. 자, 물을 가져온 그 꿀벌은요, search out, 찾습니다. 누굴 찾아요? 그 입구에 와서. A receiver bee. 물을 받아주는 꿀벌이 따로 있나 봐요. 역할이 딱 나눠져 있네. 가서 물을 찾아오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물을 받아서 내부로 들여보내는 애들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받는 이 꿀벌들을 찾습니다. Where? To allow their water to within the hive. 이 벌통의 안에다가, 벌집 안에다가 물을 나르기 위해서, 물을 내려서 그쪽으로 싣기 위해서, 넘기기 위해서 얘를 찾습니다. 그죠? 자, if this search time, 근데 이렇게 찾는 시간이 short, 짧아요. 그럼 뭐야? 물을 길어서 왔는데 바로 나와서 그걸 받는 거야. 그럼 뭐야? 물이 필요했단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면 the returning bee, 이 돌아온 벌이 is more

likely to perform a waggle dance. 웨글 댄스를 출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럼 waggle dance를 왜 출까요? To recruit, 모집하기 위해서죠. 다른 벌들을요. 왜? To water source. 물이 있는 곳으로 다른 애들 더 데리고 가기 위해서요. 왜? 맞아. 여기 안에 지금 물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야, 더 나가서 우리 물 갖고 오자. 이렇게 찾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지역적인 정보가 뭐가 있어요? 물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모집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벌들을 더 모집을 해요. 모집이 올라가죠. 더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conversely, 반대의 경우가 나오겠죠. 반대로요. At this search time, 만약에 이렇게 찾는 시간이 이번엔 길어요. 그렇다면 그 벌은 뭐 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이제 물을 찾을, 물을 가지러 갈 것을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뭐야? 물이 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모집은 안 하고 포기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물을 받는 벌들이요. 오직 물을 받게 됩니다. 그게 필요할 때요. 자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벌 혹은 애벌레가 필요할 때, 물이 필요할 때만 갖게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을 내리는, 물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상호 관련이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어? 그 군체의 전반적인 물의 수요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하느냐 적게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움직이거나 다른 벌들을 데리고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개별적인 물에 물을 나르는 foragers, 나르는 이런 애들, 다시 말하면 내부에서 나와가지고 물을 받는 애들이 있죠. 자, 이런 애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이 개체들이 바로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 내부에서 나와서 물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그 내부의 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unloading time에 대한 그것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반응이 regulates water collection, 이 water collection, 물을 수집하는, 받아들이는 것을 조절하게 됩니다. 뭐에 따라서요? 그 군체의 필요에 따라서요. 이 내용이 사실은 전부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행동을 하는 개별, 개체들이 누구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여기에 있는 그 개체들이 바로 물을 받아들이는 애들이 되겠죠. 이 벌들은 어떻게 하게 된다? 이 물의 양에 따라서 이 받아올 벌들을 더 모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결정하게 된다. 이 얘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Allow the colony, 그 군체로 하여금 to regulate its workforce. 무엇을 조절하게끔 해줘요? 그렇지, 노동력을 조절하게끔 해줍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노동력을 조절한다. Workforce라는 표현 어때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선택지는 이렇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관련 없는 거는 여기에 있는 자 물을 거리를 측정한다라는 거 관련 없고요. 줄이는 것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업무를 과업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특히 재능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선물 똑똑복화 substitute 대체하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 문제 13번의 선택지 있었죠. 이거 반드시 꼭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여요. 똑똑포카에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사 형태는 substitution이라는 단어요. 이거 꼭 챙겨두셔야 돼요. 아래로 미리 놓고 그리고 필요할 때 딱 이렇게 대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조금만 더 하면 빈칸 추론 이제 완성이 됩니다. 2시간만 더 하면 되거든요. 나머지 문제들도 확실한 단서 찾아서 만나겠습니다. 잘할 수 있지? 좋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보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오늘은 강아지 미용하는 곳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1: 아, 저도 이제 그 반려견을 저희 엄마가 키우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 펫샵 같은 거 검색도 네. 많이 해보고
0: right.
1: 요즘엔 펫카페도 많잖아요.
0: 아, 요즘에는 네. 진짜 반려동물 프렌들리한 곳이 굉장히 많고요.
1: 맞습니다.
0: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저도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털갈이를 하는 시기가 있어요.
1: 그렇죠. 그때 좀 많이 빠지죠.
0: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요. 사실 포메를
1: 네.
0: 키워요. 파머레니안. 근데 예. 털이 정말 많거든요. 삼중모 수준인데요.
1: 너무 귀여워요, 근데.
0: 아, 한번 이거 하잖아요.
1: 네.
0: 한 마리가 또 나와요.
1: 어머.
0: 그래서 나 두 마리 있었나? 싶을 정도로 털갈이를 많이 합니다.
1: 정말 그 시기가 되면은 조금 뭔가 좀 청소를 또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0: 쉽지 않아요.
1: 네.
0: 네. 자, 그래서 털갈이하는 강아지 미용 파트 1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요 문장을
1: 어,
0: 만들어야 됩니다.
1: 강아지들도 진짜 털이 눈 깜빡하면 자라있고 막 이런
0: 오,
1: 느낌이에요. 체감상. 예,
0: 엄청납니다.
1: 잘
0: 네.
1: 자라요.
0: 이거,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도 쓸 수도 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이거 털이 많이 빠진다는 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다듬는 것을 또 표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알라이, 좋아요. 이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강아지를 미용하러 또 영어로 도전을 해볼까요?
0: 알라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안녕하세요.
0: Hello.
1: 예.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2: I only speak English. I apologize.
1: It's okay. Yeah. English.
2: Can
1: English.
2: you speak
1: Okay.
2: English?
1: Okay.
2: Okay.
1: Try.
2: Okay.
1: Hi.
2: Hello. Yes.
1: My dog cut hair.
2: Ah, okay.
1: Yeah.
2: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kind of
1: What kind?
2: cut
1: Yes.
2: would you like?
1: 털이 너무 빠져가지고 털이 너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로요.
2: Not short.
1: In short, because he, her hair, 그 hair 듬성듬성, 숭숭숭,
2: 숭숭.
1: 그, 어, 매, 어, 저기, 예, 털이 빠져서.
2: You want me to take out the hair?
1: 그렇지.
2: Cut the hair?
1: Yeah.
2: You want me to cut the
1: Short,
2: hair? Short,
1: shortcut.
2: very short.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1: Extra charge?
2: Yeah, he has
1: More
2: a
1: money?
2: lot of hair, so yeah,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more money.
1: You want some money?
2: Unfortunately, yes.
1: 이미 부자잖아요. 이미 여기 지금 건물이 으리으리한데. You are already rich. You
2: He
1: want some
2: has
1: money?
2: a lot of hair. Sorry.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4: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3: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4: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 미션부터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게 매장 들어가면서 인사를 해야죠.
1: 그쵸?
0: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1: Hi, I need a haircut for my 강아지.
0: 나눠볼게요.
1: 나는 헤어컷을 필요해요.
0: 네.
1: 누구를 위한? 내 강아지를 위한이니까
0: 그렇죠.
1: my dog
0: 오케이.
1: 하겠습니다.
0: So, 뭐 미용 좀 하려고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 거고요.
1: 네.
0: 정말 헤어컷이 필요하다라고 했네요. 그렇죠? For my dog. 정답. Of course.
1: Yeah.
0: So, D-O-G, 개, 뭐 강아지, dog이라고 하고요. 뭐 사실 puppy라는 단어 아시죠? puppy.
1: 귀여워요.
0: 네, 어린 강아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dog이라고 해도 뭐 개, 강아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퍼피가 좀 어린 강아지인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발음할 때 너무 duck 하고 끝내지 마세요. 이거는
1: 네.
0: dog이기 때문에 G로 끝납니다.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dog, dog.
1: Dog, dog.
0: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머리를 잘라야 한다, 뭐 미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때 간단하게 need a haircut. 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헤어컷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흔히 그 앞에 한번 자르는 거기 때문에 어를 써요. 오케이? So, need a haircut. Alright?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사실 a haircut이라는 것만 알아도 나중에 다양하게 응용도 가능해요.
1: 예.
0: 자, 일단은 need a haircut으로 오늘 이 명장을 해보자면
1: 좋습니다.
0: 확실히라고 할때 우리 definitely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1: 네,
0: definitely. 넌
1: definitely.
0: 확실히 필요해. 헤어컷이. 이게 뭐냐면, 야, 너 진짜 머리 잘라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너는 확실히 필요해. 헤어컷이. 그대로 가면 어때요?
1: You definitely need a
0: 그렇죠. Oh,
1: haircut.
0: hey,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너무 길어졌어. 뭐 이런
1: 머리가 많이
0: 느낌.
1: 덥수룩한가 봐요.
0: 그렇죠? 자,
1: 예.
0: how about this? 내 개는 헤어컷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미용을 해야 한다.
1: 예. My dog needs a
0: 오.
1: haircut.
0: 오, 3인칭 단수. 저번에는
1: Yes.
0: 이제 my your 하면, 잠깐만. my your니까 need 아닌가? 이랬는데,
1: 맞아요. 좀
0: 오,
1: 헷갈렸었는데
0: 발전했어요.
1: 극복했습니다.
0: Right, so, haircut이 필요합니다. 아주 뭐, 직역으로 느껴주면 더 좋죠? 읽어보겠습니다.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1: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0: 자, 이번에는 내 강아지예요. My dog needs a haircut.
1: My dog needs a haircut.
0: Alright. 자, 그리고 이 haircut, a haircut을 알면 다른 동사로 또 응용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1: Yes.
0: 자, 그래서 미용을 하다, 머리를 자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필요하다는 need였죠?
1: 네.
0: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가진다라고 표현해요.
1: 오.
0: 그래서 나 머리 잘랐어 라고 할 때 I a haircut.
1: 그래요?
0: 뭐라고 할까요?
1: 가시겠네요.
0: 오.
1: Got a haircut.
0: 아, 오케이. 이건 과거 동사로 쓴
1: 게시예요?
0: 거고요. 기본형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1: 예.
0: 오, haircut을 get. 이거 내 거야? 이런 식으로. Get a haircut. So I got a haircut. Did you get a haircut?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건데 그 모든 덩어리가 결국에는요. A haircut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다.
1: 네.
0: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1: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그렇죠. 여기서 for my dog가 없으면 나 머리 자르러 온 거라고
1: 그러네요.
0: 헷갈릴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어떤 컷을 원하시죠? 요즘에 또 이 강아지에 따라
1: 강아지 미용이 또 천차만별이라
0: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1: 네. 네. 그냥 다 밀어주세요도 있고
0: 네. 근데 이것도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 뭐?
0: 강아지들 너무 털 짧게 자르잖아요?
1: 예.
0: 그럼 기가 죽어요.
1: 맞아요.
0: 실제로, right? So, 저희 와루도
1: 예.
0: 털을 한번 물개 컷? Something? 이게 물개처럼 생기는 그런 게 있어요.
1: 너무 귀엽겠다.
0: 귀여웠는데 표정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1: 약간의 그 털이
0: 네.
1: 또 이 강아지의 자존심을 또
0: 드러나네요. 이걸 건드려요. 네. 예.
1: What kind of cut 원하시죠?
0: 자.
1: 어떤 종류의 컷을 원하시죠?
0: 저 기대해봐도 될까요?
1: What kind of cut? 잘라.
0: 어허.
1: 자를게요. 여기 컷이 나오니까
0: 오케이.
1: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죠가 들어가야 되죠.
0: 네.
1: 그러면은 Do you want?
0: 궁금해요, 지금.
1: Do you want? 원하는 거니까.
0: 원하,
1: What kind 원하. of cut do you want?
0: 지금 이 어순으로 썼어요. 그렇죠?
1: 네.
0: What kind of cut do you want? 일단 완벽합니다. 아주 좋아요.
1: 예.
0: 의문사를 쓴 다음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간다.
1: 네.
0: 이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1: 예.
0: 일단 맞아요. 근데 저는 다른 표현을 가져왔을 뿐이고요. 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합니다. 자, 저는 조금 더 예의 있게
1: Would you like?
0: 이것으로 바꿨습니다.
1: 아.
0: 하지만 의미 차이가 없다. Would you like가 조금 더 예의가 있다라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1: 네.
0: Would you like는 사실 뭔가를 원하시나요? 라고 하는 상대방이 어떤 명사를 원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0: 예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 Yes.
0: 그래서 보세요. 사실 가져왔어요. 방금 슬기 씨가 그거 안 쓰고 이거 했으면 새롭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1: Ne. Do you want?
0: Do you want? 이거 이 부분이 원하니? 이거잖아요.
1: 네.
0: 그거를 똑같이 쓴 거라고요. 뜻이 같아요. 하지만 더 예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약간 서비스 직업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조금 더 공손한 느낌? 네, 그걸 준 것뿐입니다. Alright?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이거 그냥 what으로 쓰면 what would you like? 당신 뭘 원하시나요? 잖아요.
1: 그쵸?
0: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What kind
1: Kind
0: of
1: of
0: cut
1: cut.
0: would you like?
1: Yes.
0: 어떤 컷을 원하시죠? 어떤 컷이 돼버렸네요?
1: 예.
0: 이 구간이, 그쵸?
1: 예.
0: Alright. So, 이거 보세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컷이 들어갔던 거예요.
1: 네.
0: 이거 직역을 하면 아까 슬기 씨가 직역을 했어요. 어떤 유의 컷을 원하시나요? 이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실 그냥 우리말로 치면 어떤 명사 이거랑 큰 차이가
1: 아,
0: 없습니다.
1: 맞아요.
0: 오케이? 그래서
1: 네.
0: 이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뭘 원하느냐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스타일 약간 비슷한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 있죠. 그렇죠? So what
1: Yes.
0: kind of 뭐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 이러면 어떻게 해요?
1: What kind of music?
0: That's it. 그러면 어떤 영화들 그러면 복수도 가능해요.
1: What kind of movies?
0: 그죠? What kind of movies?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노래 듣는다라고 할 때,
1: 네.
0: 어떤 듣다?
1: Listen to music.
0: 아하,
1: 예.
0: 그러면 너 있잖아. 어떤 음악 들어? 뭐 직역을 하면 어떤 류의 음악을 들어?
1: 네. What kind of music
0: 넌 듣니?
1: did you
0: 아아! 과거형이 아니죠. 현재형이죠.
1: do you listen to music?
0: 뮤직이 또 남았네요. 자,
1: Do you
0: 호나, 호나.
1: listen?
0: What kind of music을, 이미 뮤직 끝났어요. What
1: 네.
0: kind of music을 do
1: music?
0: you listen to?
1: listen to까지요.
0: 왜냐면, 2를 빼잖아요? 그러면, I listen 무슨 music. 이렇게 돼버려요. 대답도 I listen to 무슨 music이 맞기 때문에 2를 빼면 안 됩니다.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뭐, do you, 뭐, right? How about this? Movies. 이렇게 복수도 돼요.
1: 그쵸?
0: 그러면, 어떤 영화들을 넌
1: 예.
0: 좋아하니? 너 어떤 영화들 좋아해?
1: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0: That's it. What kind of movies do you
1: Movies do you
0: like?
1: like?
0: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Yes.
0: 느낌 왔죠? 그렇죠?
1: 네.
0: 결국에는 질문 어순으로 이어갔잖아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의문사나 큰 차이가 없어요. What, where,
1: 그렇군요.
0: 뭐, who 이런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오케이?
1: 의문사 덩어리네요.
0: 맞아요. 그냥 긴 의문사였었던 것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0: 자, 이번에는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1: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0: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What movies라고 해도 괜찮아요. 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1: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미션입니다.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실제로 있잖아요. 털을 자르는 것만으로도, 길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덜 빠지더라고요.
1: 맞아요.
0: 완전 달라요.
1: He's a lot, so a short trim. Trim, maybe. 모르는 단어가 좀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He's a lot. 털이 많이 빠져서가 없네요. 빠지다.
0: 오케이.
1: 그죠? 빠지고 있는 거네요,
0: 많은
1: 지금.
0: 분들이 고민에 빠지실 겁니다, 지금. 정말
1: 빠지다.
0: 빠질 겁니다.
1: 빠지다.
0: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1: 빠지다. 빠지는 거니까
0: 네.
1: coming out 아닐까요?
0: 오.
1: He's, 아니, 근데 히스 털이겠네요. 그의 아닌데
0: 히스털.
1: 히스 털인가? 아닌데 히스 그냥 개가 많이 빠지는 거니까
0: 오케이.
1: 모모니가 에 그러면은
0: 말이 안 돼도 됩니다.
1: coming out으로 할게요.
0: 오케이.
1: coming out 그의 이제 멍멍이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0: 트림.
1: 아마도 짧게 트림을
0: 이
1: 해.
0: 뒤에는요, 지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게, complete sentence가 아니에요. 주어, 동사,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냥, 뭐, 이 정도라고 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뭐
1: 그쵸.

0: 사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1: 이,
0: 헷갈릴 수
1: 저는 이
0: 있어요.
1: 트림이 동사인가 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또 아닌 거네요.
0: 오케이.
1: 예.
0: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is coming out a lot, so a short trim maybe. 정답은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수도.
1: 그래요?
0: 정답은요. shedding.
1: 아,
0: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shedding?
1: 이거 쉐딩 하는 거 아니에요?
0: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1: 우리 메이크업 할때 쉐딩 많이 하거든요. 얼굴 작아 보이려고. 아, 그거
0: 그거
1: 아니에요?
0: 아니고요. 자, shedding이라는 거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1: 네.
0: 원래
1: shed.
0: shed, shed가요.
1: shed.
0: 털이 빠지답니다. 그런데
1: 아.
0: 이게 눈물을 흘린다라고 할때 있죠.
1: 네.
0: 뭐, she's shedding tears.
1: 오?
0: 이렇게 해서 shed는요, 원래 굉장히 자연스럽게 천천히 뭔가 흘러서
1: 흐른다?
0: 없어지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눈물을, 막 눈물이 막 레이저처럼 나오지 않잖아요.
1: 예.
0: 이게 이렇게 타고 흐르죠. 흐르는 거죠. 그렇죠?
1: 예.
0: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shed라는 동사를 쓰고요. 이털 같은 경우에도 뭐 날아가서 빡빡 꽂히지 않죠?
1: 예.
0: 자연스럽게 슥슥 빠지잖아요.
1: 어.
0: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보면 같은 패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 shed tears도 알아도 좋고요. 그냥 단순하게 shed 하고 있다. 동물이. 그러면은 털이 빠진다. 앞으로 이거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1: 네,
0: Okay?
1: 아하.
0: Right, very nice. 털갈이 할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right, so he is shedding a lot. 요즘에 좀 shedding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네.
0: So, a short trim, maybe. 이것도 사실 원래 complete sentence로 완벽하게 한다면, So, a short trim would be nice. 이 정도로 하면 완벽한 문장은 되겠죠. 그쵸? 근데 짧게 줄인 것뿐입니다.
1: 네.
0: 자, trim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동사인지 헷갈렸다고 했잖아요.
1: 네.
0: 실제로 다듬다라는 동사도 돼요.
1: 아,
0: 됐고요. 여기서는 trim 앞에
1: 쇼트.
0: short 앞에 어가
1: 어,
0: 있죠. 그러면은 뭐예요? 명사란 뜻이에요, 이거 지금은.
1: 아,
0: Right.
1: 쇼트 트림이 한 덩어리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다듬음, 다듬다라는 거둘다될 수가 있는데 이거 트림이 아니죠. Right? TRE 붙어 있어요. TRE 붙어 있고 그다음에 모음으로 연결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치읓 비슷해집니다.
1: 그쵸.
0: 그래서 입 모양을 모으고 발음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Trim, trim. 오, 좋아요. 트림보다 훨씬 좋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짧은 trim, maybe 그 정도면 좋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돼 있고요.
1: 네,
0: 자, 근데 지금 he's shedding인데 얼만큼이요?
1: a lot,
0: A lot, like my dog, right? So a lot은 뭐죠?
1: 많이,
0: 많이, 엄청 많이. 이게 바로 a lot이 되겠습니다. 물론 a lot of 무엇 이런 형식으로 쓰지만요. a lot은 부사로도 쓸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1: yes.
0: 자, 그래서 문장 뒤에 넣어버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 그거 엄청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면 난 그걸 좋아하죠? 근데
1: 네.
0: 많이 좋아해요. 어떻게 할까요?
1: I love a lot.
0: I like it a
1: I
0: lot.
1: like it.
0: love를 써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it을 써야 되죠.
1: I love it.
0: Right. I love it a
1: Right.
0: lot. I like it a lot. Right? How about this? Dan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1: Yes.
0: 이 친구가 말이 많아요. 오케이?
1: Oh.
0: 얘기하다 그때 tell 말고 뭐 있었죠? talk. 이거는 왔다 주거니 받거니 할
1: 네.
0: 때. So, Danny는 대화를 너무 많이 해. 말이 너무 많아서 나 너무 힘들어.
1: 아,
0: 대답해
1: 그럴 수
0: 주느라고.
1: 있죠. Dan
0: Danny.
1: talks. Danny? Danny talks a lot.
0: Danny talks a lot. 이런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1: 네.
0: Just like this.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 like it a lot.
1: I like it a lot.
0: Danny talks a lot.
1: Danny talks a lot.
0: 본문 읽어 볼게요.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1: Oh, he is chatt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0: Alright,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 털이 많아서 추가 요금 있을 거예요.
1: 아, 이런 경우 있어요.
0: 저는 무조건 이거 기대하고 갑니다. 예.
1: 추가
0: 네,
1: 요금이요?
0: 이건 이중모도 아니라 삼중모예요. 이러시더라고요.
1: 예, 그리고 또 강아지 사이즈에 따라서 또 가격이
0: That's
1: 달라지죠.
0: right.
1: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추가 요금이겠네요. 끊을 데가 없네요. 예, 끊을 데가 없어서. 그쵸? 여기 있는 그러면은 추가 요금이니까, add. 뭔가 추가는 add거든요.
0: 아,추가 요금이요.
1: add
0: 더하는 거요?
1: fee,
0: 아,
1: 요금.
0: add fee.
1: add
0: 오케이, 오케이.
1: fee.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여기서 끊어줄 수는 있죠, 그쵸?
1: 아, 네네.
0: So he has a lot of hair. 헤어가 많아요. So, 그래서 there will be an 추가 요금. Add fee. 오케이. 자, 정답은요? 아, extra charge.
1: 저거 진짜 많이 했었던
0: 이거
1: 건데.
0: 해외에서 진짜 푹 하면 뭐 엑스트라 차지가 있다, 엑스트라 차지가 있다, 뭐 호텔이든 뭐 물.

0: 영어권에서는 이럴 때가 많아서 들어보신
1: 맞아요.
0: 분들은 꽤 계실
1: 진짜
0: 거예요.
1: 익숙해요.
0: 네. So,
1: 네.
0: extra가 추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harge는 당연히 요금이
1: 요금.
0: 되겠고요. 청구
1: 네.
0: 정도가 되겠죠.
1: 네.
0: So, extra charge. 아예 한 단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 Yes.
0: 발음할 때 extra가 아니라 extra. 이것도 입모양을 좀
1: Extra.
0: 모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tra, extra.
1: Extra. Extra.
0: 자, 그리고요. 여기는 보세요. 아까 a lot 부사로 썼죠.
1: 네.
0: 많이. 근데 이거는 a lot 뒤에
1: Of.
0: of 나오면서 a lot of 뭐뭐는요. 많이가 아니라 많은이 되는 겁니다.
1: 형용사.
0: Right. 그래서
1: 아.
0: 많은 here가 가지고 있어요.
1: 네.
0: 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는 건데, 네, a lot of는 많이가 아니에요.
1: 네.
0: 많은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라고 하면,
1: A lot of money.
0: 그렇죠? 많은 질문들이라고 하면
1: A lot of questions.
0: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Right? 명사 앞에서 쓰는데 of가 있어야 된다는 거.
1: 네.
0: So 예를 들어 이거 해볼게요. 어떤 주인, owner, right?
1: 예.
0: 그 owner는 그 주인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돈이 많아.
1: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0: 그렇죠. How about this? 저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저
1: Oh.
0: 질문이 많아요.
1: I have a lot of questions.
0: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슬기 씨는 이제 뭐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이런 인터뷰도 하고
1: 그쵸,
0: 그러잖아요. 무슨 뭐
1: 그쵸.
0: 팬사인회든 이런 데서
1: 네.
0: 그랬을 때, you know what? I have a lot of questions. 이런 식으로 말을 할수
1: 아,
0: 있겠죠. 그렇죠?
1: yeah.
0: Yeah.
1: 질문이 항상 많아요.
0: 알겠죠? 자,
1: 네.
0: 읽어 보겠습니다.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1: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0: I have a lot of questions.
1: I have a lot of questions.
0: 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죠?
1: 네.
0: 네. 사실 동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have a lot of hair 이라는 게 흔히 수치 많다.
1: 제일 부러워요. 젊음의 상징입니다.
0: 저도 요즘 빠지고 있어가지고. So,
1: Yeah.
0: have a lot of hair 이라는 걸 덩어리로 가져가주면 수치 많다에 가장 가깝습니다. 사실 이거
1: 네.
0: 말고도 다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얘가 자연스러워요. I have a lot of hair. She has a lot of hair.
1: 네.
0: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He has a lot of hair 하고 문장이 완전 끊긴 게 아니죠, 지금.
1: 네.
0: 그리고 so로
1: So.
0: 연결이 돼 있잖아요. So there will be an 이거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so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혹은 뭐뭐라서 라는 느낌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벌어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
1: 예.
0: hair 많아서 결론적으로 extra charge 있을 것이다. 뭔가
1: 네.
0: 결론을 연결해 주는 느낌 아닌가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는 나를 사랑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고 싶으면
1: 예.
0: 그는 나를 사랑해니까 뭐예요?
1: He loves
0: He loves
1: me.
0: me. 그래서
1: So,
0: 난 행복해.
1: I'm happy.
0: That's it. So, 그는 나를 사랑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행복하다가 완성이 되는
1: 네.
0: 거죠. Right? Yes.
1: 예.
0: 자,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쓸 때는, 말할 때는 비슷하죠.
1: 네.
0: 하지만 he loves me 하고 얘처럼 문장 끝내지 말고 comma,
1: Come on,
0: so I'm
1: so.
0: happy 해도 되고요. he loves me 끝내고 완전히 끝내고요.
1: 네.
0: 그 다음에 so로 다시 시작할 때는 대신에 so, comma, I'm
1: I'm
0: happy 이런
1: happy.
0: 식으로 글을 쓸 때는 방식이 다양할 수
1: 네.
0: 있다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1: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1: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Alright, 두 번째.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1: Oh, he i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2: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3: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0: trim, maybe?
1: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Ne,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만나보시죠.
0: 네, 첫 번째는요, need a haircut 쓸 건데요. 여러분들, 목소리 꼭 키워 주셔야 됩니다.
2: 네.
0: 저희 개는, 저의 개는이죠. 미용이 필요해요.
2: My dog needs a haircut.
0: 그렇죠. 어를 꼭 넣어서요. 두 번째,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자, 저는 헤어컷이 필요하죠. 저의 강아지를 위해.
2: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자, 너 확실히 머리 잘라야겠다. 한마디로 너는 확실히 헤어컷이 필요해.
2: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My dog needs a haircut. I need a haircut for my dog.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자, 다음은요. A lot. 부사로 써서 가봅니다. 나 그거 엄청 마음에 들어.
2: Oh.
0: 난 그게 너무 엄청나게 좋아한다. 난 그거를.
2: Yeah, I like it a lot.
0: I like it a lot. Danny는 많이 말해. 한마디로 말이 많아.
2: Danny talks a lot.
0: 그렇죠. 자, 털이 많이 빠져서요. 그는 많이 털이 빠지고 있어요.
2: He's shedding a lot.
0: Alright. 읽어볼게요. I like it a lot. Danny talks a lot. He is shedding a lot. 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4: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3: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4: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Hi.
5: Hi.
2: I need a haircut for my dog.
5: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2: Oh,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5: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2: Oh.
5: I'm sorry.
2: How much?
5: The price is on there.
2: Too expensive. Oh.
0: Oh, great job, you guys.
2: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네. 내성은 K로 끝나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last name ends in K.
0: 네. end in 이라는 것을 쓰셔야 되죠.
2: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need a haircut. 이건 덩어리 표현에 가까운데요. 자,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2: 네.
0: 머리 자르셔야 해요. 머리 자르셔야 하나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올해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 것만 영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것 중에 사실 중요한 패턴이 있으면 그것을 복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2: 그쵸?
0: 아시죠?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둬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옷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 부분 음흠. 여기까지만 물론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죠. 소리와 함께 들었기 때문에 read라고 들었지만 이걸 만약에 글로 읽었다고 하면 read인지 과거형인 read인지는 뒷부분을 봐야만 알 수 있어요. Yeah. I recently I read a lot of books.

0: 여기서 coolest 자체도 그리고 longest 자체도 정말로 가장 뛰어난, 가장 멋진 거, 가장 긴 시간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좀 강조해주고 있을 뿐 아주 오랫동안 이것만큼 멋진 발명품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말을 하죠.
1: Of course.
0: Coolest. It's the 또는 the coolest 했는데 사실은 비슷하게 멋진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1: Of course, you're just using it to emphasize how great it is.
0: 네, 그래서 right? 특히 이제 coolest는 그렇다고 치고 in the longest time, what is the longest time?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1: Yeah.
0: 아주 오랫동안 본 것 중에 가장 멋진 발명품에 대한 yeah. 글을 읽었어요.
1: Yeah, she saw, she read about something awesome, basically. Next she says, it was super simple but absolutely genius. And if you think about it, that's what cool inventions are.
0: It was super simple, mm-hmm. 정말 간단했는데, but absolutely genius. Mm-hmm. Genius가 천재 또는 천재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로도 많이 쓰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He is a genius. She is a genius. 그런데 여기서처럼 형용사로 쓸 수도 있어요.
1: Yeah, something can be genius. Mm-hmm. It was a great idea, a great invention,
0: 네,
1: right?
0: 천재적인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였습니다. Absolutely genius, 여기처럼요. Mm-hmm. And if you think about it,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that's what cool inventions are.
1: Yeah.
0: 멋진 발명품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1: Yeah, they're all genius, right? Yeah,
0: simple but genius.
1: Perfec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There's something that solved a dire problem that you've had in your life for so long that you've actually started creating workarounds for. Just think about your day.
1: There's something that solved a dire problem.
0: They are something that solve a dire problem. Mm-hmm. 이 부분에서 먼저 대단히 심각한, 지독한.
1: Dire. Dire.
0: Dire. Dire 하면은 저는 가장 많이 접하는 조합이 dire consequences.
1: Dire consequences 네. or the situation is dire.
0: 네, dire situation, yeah. dire consequences, mm-hmm. dire problem 이 세 가지 조합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1: Mm-hmm.
0: Dire consequences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경고할 때 너 이렇게 하면은 끔찍한 결과가 따를 거야.
1: Yeah.
0: 이런 말 할 때 많이 mm-hmm. 영화 같은데 나오고요.
1: There will be dire consequences.
0: 네, 네. there will be dire consequences 딱 이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1: yeah.
0: 지독한 끔찍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무언가예요 하면서 보면 they are에서 something으로 간 것도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Something 다음에 사실은 something 이 부분만 보면 something that solves 3인칭 단수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구어체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하다 보면 앞에 they를 말했잖아요.
1: Right, they. So they are.
0: Yeah, they are something that solve. They하고 solve가 연결이 돼버린 거죠.
1: Right, they solve.
0: 네, 그래서 이대로 이 문장 자체만 보면은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1: Mm-hmm.
0: Something that solves 그리고 그냥 구어체에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Of course.
0: 네.
1: And she says next that solve a dire problem, but what kind of problem? Problem that you've had in your life for so long that you've actually started creating workarounds for.
0: 제2의 해결책.
1: Workaround.
0: Workaround.
1: Workaround.
0: 네, 요령 같은 거예요. 뭐가 고정이 잘 안 돼, 샤워기 같은 게 고정이 잘 안 되니까 어디에 걸쳐놓는다든지
1: right.
0: 뭔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언젠가 한 번은 떠올려서 만들어낸 해결책인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1: So yeah.
0: we don't think about it anymore.
1: You don't really think about it, right?
0: 그래서 workaround. That you've had in your life for so long 어떤 문제인데 살면서 워낙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문제여서 that 워낙 그 문제를 경험한 시간이 길어서 that you've actually started creating workarounds for that problem.
1: Yeah, for that problem.
0: 네.
1: To solve that problem.
0: 네, 그 문제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제2의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해결해주는 간단하면서도 천재적인 것, 천재적인 해결책이 멋진 발명이다.
1: Yeah, a cool little invention.
0: So she's gonna actually give us some examples, right?
1: Yeah, she will give us examples. So she says next, just think about your day.
0: 네, right? 여러분의 하루를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1: Mm-hmm. Let's keep going.
2: What is it that you do in your routine that slightly annoys you or you wish could be different? That's where cool inventions come in. The one I found solves this tiny little annoyance of having to wait for your bread to get toasted in the morning.
1: What is it that you do in your routine that slightly annoys you or you wish could be different?
0: What is it that, 뭐뭐한 것은 무엇입니까? you do in your

0: 오늘은 작지만 유용한 발명품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Think of all the potential inventions that will be created in the future to solve little problems we may not even realize we have. There comes a time in your life when you have to look down at a cotton swab and thank it for being such a simple little invention. I just did it.
0: 네, 다시 볼까요?
1: Melon says,
0: Think of all the potential inventions that will be created in the future.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potential inventions, 잠재적으로 발명될 수 있는 것들 that will be created in the future, 미래에 만들어질 그런 잠재적인 발명품들을 생각해 보세요. To solve little problems we may not even realize we have. We have 하다고 한다고 realize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인데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미래의 발명품들을 생각해 보세요. 라는 문장이고요.
1: I didn't think about that.
0: Yeah.
1: The next one is from Jeff.
0: Jeff 씨는 There comes a time in your life,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When you have to look down at a cotton swab, 면봉을 이렇게 말해요. Cotton swab. And thank it, 면봉에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 있대요. For being such a simple little invention. 작고 간단한 발명품인데 그거에 감사하는 순간이 온대요. I just did it. 난 방금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느꼈다.
1: That's true. I think sometimes we take little things for granted. But where would I be without cotton swabs?
0: 면봉이 없으면 불편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1: All right,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We'll be back.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그래머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영어를 못해서 굉장히 서럽고 억울하고 슬픈 일들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냥 제가 영어를 못한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었었는데 그 많은 영어를 못해서 겪었던 고생들 중에서 하나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영어를 얼마나 못했냐 다른 사람이 저한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도와줄까요? 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아니 뭐 그 도와준다는 말 뭐 Can I help you?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못 알아들었다고요? 그럼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이 그 Can I help you?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장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How can I be of service? How can I be of service? 라는 문장을 제가 그 당시에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참고적으로 여기에 서비스 들어간다고 해서 뭐 이제 식당에서 제가 서비스 좀 드릴까요? 뭐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런 의미 아니고 이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과연 왜 어떻게 이 뜻이 도움을 이렇게 제안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of service. of service. 특히나 이 service라는 단어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of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온 경우에 자, 이것 자체가 이 명사의 형용사적 뜻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지금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면 of는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는 게 워낙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of는 우리가 그냥 뭐 무언무언의란 뜻으로만 해석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들에 걸쳐서 of라는 게 언제나 무언무언의란 뜻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는 걸 살펴봤잖아요. 그 큰 맥락에서 of 명사가 이 명사의 형용사적인 형태로서 활용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거 하나 배워가는 거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of 다음에 명사를 써서 그 명사의 형용사형으로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형용사를 쓰는 것보다 조금 더 격식을 차린 느낌이 든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딱 와닿으실 겁니다. 이 문장 같이 볼게요. 먼저 읽어봅니다. This news article might be of interest to you. 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This news article. 이 기사가 might 하면은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는 조동사죠. 자, might be 뭐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of interest. 비동사 다음에 of interest 나오면 이거 뭘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지?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요거 사실 흥미로운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 기사가 너에게 흥미로울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에게 흥미로울지도 모르겠네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여기 있는 of interest가 interesting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형용사와 같은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of 다음에 명사가 쓰이면 이게 그 명사의 형용사적인 뜻을 갖게 된다는 것의 실질적인 쓰임이 되는 겁니다. of interest는 interest의 형용사형인 interesting과 같은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interesting 쓰면 되잖아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of interest가 조금 더 격식을 차린 느낌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His computer skills will be of value in the future. His computer skills, 그의 컴퓨터 능력이 자 will be 뭐 일 거다라는 거죠.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일 거라는 거예요. of
value. value는 명사로 가치란 뜻이죠. 이걸 뭔가 형용사스럽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정도의 뜻일까? 맞습니다. 그의 컴퓨터 스킬이, 컴퓨터 능력이 in the future, 미래에 가치 있을 거예요 라는 뜻이 돼요. 여기 사용된 of value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valuable 이라는 형용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몰라버리면요. 이런 규칙이 영어에 있다는 걸 몰라버리면 이 문장 되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Be of value.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헷갈리기 쉽다는 거예요.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How can I be of service? 이런 문장 이제 가장 쉽게 어디서 들을 수 있냐면요. 호텔 같은 데 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도 Can I help you? 쓸 수 있지만 자, of service, be of service. 이게 그냥 How can I help you? 보다 조금 더 격식 차린 느낌이 난단 말이죠. 어떻게 그럼 이거 해석해 주면 되겠어요? How can I be?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냐는 거죠. 뭐가 되는 거예요? of service. service는 여기서 봉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하는 정도의 형용사적인 느낌으로 내가 어떻게 봉사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을까요? 애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문장 제가 어떻게 뭐 서비스에서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뜻에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맥락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 재밌는 거는 서비스는 형용사형이 없어요. 아까처럼 of value가 valuable이었고 of interest가 interesting이었던 것처럼 서비스는 처음부터 형용사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밖에 또 못 쓰게 되는 거죠. 뭔가 서비스를 형용사스럽게 쓰려면 of를 붙여주는 이 방법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거 살펴봤으니까 나중에 해외 나가셔서 호텔 가셔서 이제 실수하시는 일 없기를 바라면서 문장 같이 몇 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나에게 필요 없는 책들을 나눠 줬어요. 라는 문장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내가 나눠준 거잖아요. I gave away. 나눠준 거예요. 그렇죠? 뭘 나눠준 거예요? All of the books. 모든 책들을 내가 나눠준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책들이었냐? 이렇게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That were not of use. 여기서 말하는 of use 바꾸자면 useful 정도가 되겠죠? Not useful to me. 나에게 쓸모없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없는 이런 책들을 나눠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of use가 useful과 같은 뜻이구나 라는 거 봐주시면서 문장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I gave away all of the books that were not of use to me.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이렇게 말 안 할 거예요. 왜? of use. 이런 식의 쓰임이 조금 더 격식을 차린 느낌이 나니까. 하지만 이거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격식을 차린 자리에서 실수하면 이게 더 민망하고 부끄럽거든요. 그렇죠? 미리 공부해놔야 됩니다. 다음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 공장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여전히 걱정스러워요. 아, 이것도 뭐 쉽지 않은 문장인데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란 말로 시작을 하는 거죠. The factory's impact. The factory's impact. 근데 어떤 영향이에요? On the environment.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끼치는 그 공장의 영향이 어떻다는 거죠? 여전히 걱정스럽다. 해석이다. Continue 써볼게요. Continues to be. Continues to be. 계속 이렇다는 거죠? 계속 of concern.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 of concern 같은 거 다른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으나 포인트는 뭐다? 여러분이 of concern 딱 나왔을 때 concern이라는 명사가 우려란 뜻이니까 of concern, 아 우려스러운 정도의 뜻이겠네? 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느냐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of가 명사와 함께 쓰여서 그 명사의 형용사적인 뜻을 갖는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문법적인 지식으로서 고급의 지식이었어요. 그만큼 복습 필요합니다.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ght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while you sweat. 아시죠? 오늘 배운 자세 하고 계시거나 편하게 계시면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downright라는 단어입니다. downright. 완전히 정말 대박급으로 또는 초특급으로 이런 뜻입니다. 완전 대박 초특급 이런 뜻인데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10대나 20대만 쓸 것 같은 그런 단어처럼 들리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연령층이 쓰는 완전히 어떤 형용사의 정말 최고급 상태

0: 얘기할 때 downrigh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I know this seems downright impossible 이럽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자세가 정말 완벽히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요.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갈게요. Oh wow, that was downright awesome. You're talking like you've never been on a roller coaster before. I have never been on a roller coaster before. What? Not even once? 네, 첫 번째 대화 맞습니다. Oh wow, wow, that was downright awesome. 정말 awesome이란 단어 아시죠? 정말 완전 대박급으로 대박이었어. Awesome,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You're talking like you've never been on a roller coaster before. 너 무슨 롤러코스터 처음 타본 사람처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I have never been on a roller coaster before 이럽니다. 나 롤러코스터 한 번도 안 타봤어. 나 오늘이 처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What? 뭐? Not even once? 단 한 번도? 정말 딱 한 번이라도 안 타본 거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 볼게요.
1: That guy at the counter is downright rude. I've noticed. I almost got scared. And downright skinny too. Do you think he eats? Maybe he's going through something. Who knows?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1: That guy at the counter,
0: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분, that guy at the counter is downright rude. 정말 너무너무 예의가 없다 이럽니다. 정말 downright 너무 예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I've noticed. 나도 느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느꼈는데
1: I almost got scared.
0: 나 정말 무서울 뻔했다니까. 너무 예의가 없어. 무서울 뻔했대요. 그랬더니
1: And downright skinny too 이럽니다.
0: 저 사람 정말 말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1: Downright skinny.
0: 너무 말랐어. 그리고 Do you think he eats? 뭐 먹긴 하는 걸까 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 Maybe he's going through something.
0: 뭐 무슨 일이 있나 보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Who knows? 뭐 누가 알아? 뭐 무슨 우리는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가 마무리됐습니다.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고요. Downright 잘 쓸 수 있으시겠죠? 마무리 할게요.
2: So yay, we did the dolphin pose. It's like the best shoulder opener. So keep doing it. Next time we will do the puppy pose, which I love. Okay, so stay tuned.
0: 오늘 우리 돌고래 자세 해봤습니다. 어깨 열어주는 정말 최고의 스트레칭이니까요. 조금 연습해서 조금 어렵지만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강아지 자세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표현 downright 배워봤습니다. downright란 단어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어서 완전히 정말 정말 많이 이런 뜻이니까요. 그것도 downright 많이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I hope to see you soon, okay? Have a wonderful, wonderful day.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매일 10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람들이 신의 응답을 받자마자 또 무엇이 시작된다고 하는지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Then the male and female leaders of the village deliver the wishes to the god and predict the future at the same time. What kind of response did the god of nature give us? Upon receiving the god's response, another ritual begins.
0: 네, 잘 들어보셨죠? Another ritual begins. 이 부분이었어요. 또 다른 의식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Did the God of Nature give us? Question mark니까 자연의 신이 우리에게 주었나? 이런 의미.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Another ritual begins. 여기 나오네요. 또 다른 의식이 시작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 속에서 이 두 가지 listening point 캐치해 보세요.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What kind of response did the God of Nature give us? What kind of response did the God of Nature give us? 2. Upon receiving the God's response, another ritual begins. Upon receiving the God's response, another ritual begins.
0: 자, 그럼 이제 문장 뜻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What kind of response did the God of Nature give us? 의문사로 시작됐기 때문에 억양이 내려가야 돼요. Give us, 이렇게. 자연의 신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보였을까요?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Upon receiving the God's response, another ritual begins. 신의 응답을 받자마자 또 다른 의식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에 눈으로 보면서 좀 느긋하게 들어보시겠어요? 한 번 더 들어봅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n the male and female leaders of the village deliver the wishes to the god and predict the future at the same time. What kind of response did the god of nature give us? Upon receiving the god's response, another ritual begins.
0: Okay,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Did a God of Nature give us? Did 더에, 여기서 여러분, did 더, 모두 다 기능어거든요. Of, 마찬가지고요. us도 그렇고요. 자, did 더,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did a, did a. 드 사운드가 모음 사이에 있진 않지만 드와 뒤에 나오는 정관사 드의 the 조음점이 같기 때문에 비슷한 소리라고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요 드 사운드가 뒤에 나오는 the 사운드와 비슷하니 앞에 자음 생략하고 뒤에 나오는 the 사운드 사이에 지금 중간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모음과 모음 사이의 자음이죠. 그래서 르에 가깝게 들리게 되다 보니 did a, did a 이런 식으로 발음이 들려요. did a. God of nature, give us. 이렇게요. give의 the, 자음이죠. us의 a, 모음이죠. 연음현상이 일어나서 give us로 발음되지 않고 give us.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이해하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Did a God of nature give us? 네. Google listening 2. Did a God of nature give us? 가드, 어브도 마찬가지죠. 드 사운드가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있기 때문에 드 소리 역시 R 소리. 그래서 got a 이렇게 들립니다. Google listening 3. Did a God of nature give us? 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t. What kind of response did a

0: God of nature give us? One more time. What kind of response did a God of nature give u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another ritual begins. 자, 세 개 모두 다 내용입니다. Another 할 때 another 하지 마시고 TH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모양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Another, another, another. Ritual, ritual. 이 T 사운드가 Ch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죠. 이때 Ch는 Z로 들리는 게 아니라 Ritual, 강세가 앞에 있기 때문에 Ritual begin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o go listening 1. Another ritual begins. 간단하죠? Go go listening 2. Another ritual begins. 되시죠? 자, Go go listening 3. Another ritual begins. Great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Upon receiving the God's response, another ritual begins. One more time. Upon receiving the God's response, another ritual begins.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What kind of response did the God of nature give us? What kind of response did the God of nature give us? 2. Upon receiving the God's response, another ritual begins. Upon receiving the God's response, another ritual begins.
0: 네, 아주 큰 차이점은 없었죠? 영국식 발음과 북미권 발음 비교하면서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n, the blank of the village 했습니다.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male and female leaders 했습니다. 남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leaders도 여러분 귀에 들릴 때 leaders가 아니라 leader, R 발음이 아니라 L 발음이죠. 첫 음 자체가 li, li, leaders. 뒷사운드가 강몸, 양몸 사이에 또 껴있네요. 입대 R 소리. 그래서 귀에 들리는 소리는 leaders 이렇게 들리게 되죠. 자, 그런 후에 the male and female leaders, 남녀 지도자들, 어디의? Of the village, 마을의 남녀 지도자들이요. More the wishes to the God 했습니다. 신에게 소망을, 바램들을 어떻게 했대요? Deliver, 전달합니다. 배달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빈칸 at the same time 했는데요. Predict the future 했으니까 future, 미래를 뭐하다? 예측하다. 이런 의미죠. 동시에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Okay. What kind of response did a God of nature give us? 했어요. 무슨 응답을 그 신이, 어떤 신? Of nature 했으니까 자연의 신이 무슨 응답을 우리에게 주었나요?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빈칸, the God's response, another 빈칸, begins 했으니 여기 첫 번째 빈칸에는 upon receiving, 자, 받자마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뭘 받았어요? The God's response, 신의 응답을 받자마자 another something begins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앞에서 연습 많이 하셨죠? Ritual, 의식을 뜻합니다. 또 다른 의식이 시작됩니다.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네요. 자, 전체 이야기 아주 길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100% 도전해 보시겠어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Then the male and female leaders of the village deliver the wishes to the god and predict the future at the same time. What kind of response did the god of nature give us? Upon receiving the god's response, another ritual begins.
0: 오늘 이야기도 잘 캐치 하셨겠죠? 안 되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분발하시라고 더 자주 반복 학습하셔야 됩니다. www.evisky.co.kr로 오셔서 꼭 학습해 주세요.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bye.

Two confusing words. Can versus be able to. Can versus be able to. Oh, 근데 can 하고 be able to 똑같은 뜻 아닌가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Let's find out. 자, 첫 번째 단어 can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뜻은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네, 나는 can 발음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원어민스럽게 발음을 할 거면 모음을 살짝 더 길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그냥 can 이렇게 짧게 하잖아요. 근데 원어민들 왜 영어가 약간 느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모음이 살짝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can 이게 아니고 can. Can. 훨씬 더 원어민스럽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네, can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널리 그냥 사용되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항상 할 수 있다라는 어감을 가졌어요. Okay? Can means that you're able to do something, but it means it is a fact. You can always do it. Okay? Let's take a look at some sentences first. I can swim. She can eat anything. I can do whatever I want. Can. 항상 할 수 있다. Can 말고 can.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 can swim.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어. I can swim. 자, 이거는 항상 할 수 있다는 팩트예요. 그래서 be able to 보다는 I can swim. 나는 수영을 배웠고 나는 수영 잘해. 할 수 있어. I can swim. Can you swim? 응? I can swim.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can eat anything. 그녀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 하나도 뭔가 음식에 대해서 뭐 피키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잘 먹는다. 항상 잘 먹는다. 이런 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she can eat anything. 그녀는 성격이 되게 털털하고 항상 다 잘 먹는다. 모든 거 다 잘 먹는다. 이상한 것도 잘 먹는다. She can eat anything. She can eat anything. Very goo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can do whatever I want. 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I can do whatever I want.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항상 할 수 있다는 어감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I can do whatever I want. I can do whatever I want. 네, 다음 단어 be able to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비동사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able to. able보다는 able. able 그다음에 연결해서 able to. able to. 자, 연결을 하실 거면 T 발음을 너무 강하게 하시는 것보다 좀 약화시키는 게 훨씬 더 쉽게 발음할 수 있어요. be able to. 네, be able to. 이거는 뭔가 특정한 조건에서 마침내 할 수 있다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can처럼 뜻은 할 수 있다이지만 이거는 그냥 특정한 조건에서 뭔가 항상보다는 예전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 주로 이런 문장에 많이 사용됩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am finally able to swim.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Be able to. 한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
be able

to.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am finally able to swim. 나는 드디어 수영을 할 수 있어. 뭔가 전에는 수영을 못했어요. 근데 드디어 지금은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다. I am finally able to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One more time. I am finally able to swim.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그녀는 무엇인가를 이제 먹을 수는 있어. 그래서 여기에 어감은 예전에는 잘 못 먹은 거죠. 근데 이제는 먹을 수 있다. 뭔가 수술을 했는데 잘 못 먹고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먹을 수 있어.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그는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는 can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can은 항상 할 수 있다라는 어감이 있지만 여기서는 예전에는 알아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어감이 있어요.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정리해 드릴게요. Can. Can은 항상 뭔가 할 수 있다. 특히나 뭔가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can을 더 많이 사용하고요. Be able to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be able to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to make your own sentences with can and be able to. 네, 오늘 배우신 can하고 be able to 가지고 개인적인 문장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Okay, and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for now.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좀 안 좋은 감정들을 정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화가 났었던 감정들, 신경에 거슬리는 감정들을 정리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오늘은 좀 반대로 무료함, 지루함, 약간 이런 식의 감정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고 좀 무료하면 또 어떻게 돼요?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졸음이 온다거나 존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표현도 같이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상생활에 아주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는 아주 좋은 표현들입니다. 자, 지루함이란 건 여러분 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boring이란 단어가 있고 bored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 잘 구분만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는지를. 지루함을 느끼다. 자, 요거를 조금 이제 그 단계를 올려볼게요. 그냥 지루하다 하고 지루해서 죽겠다 이런 거 하고 너무 지루하다. 좀 강조를 하는 표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Be bored. 자, 이렇게 bored

0: A가 나오면 앞에 사람이 나와야 돼요. I am bored. 오케이? 그냥 bored는 사람과 함께 쓴다. I am bored. 주어가 사람이야. He is bored. The children are bored. Bored. 오케이? 들어볼게요.
1: Be bored. Be bored.
0: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루함을 조금 강조할 때 예를 들어 I am so bored 해도 되죠? 가장 쉬운 방법은 so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있어요. To death. I am bored to death. 우리말에도 뭐라고 그래요? 아, 지루해 죽겠다. 그죠? 지루해 죽겠다. 영어에도 death. I am bored to death. 당연히 bored니까 주어는 사람이죠? I am bored to death. 나 너무너무 지루해서 죽겠어. 이럴 때 bored to death.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들어보세요.
1: Be bored to death. Be bored to death.
0: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다. 지루해서 너무너무 지루하다. 자, 그 다음은요. 이게 또 강조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요 말고요. 이것도 있어요. Out of my mind. I am bored out of my mind. I am bored out of my mind. 요게 비슷해요. 근데 강조하는 표현, 얘를 얘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데, I am bored out of my mind. 너무너무너무 지루하다예요. 자, 들어볼게요.
1: Be bored out of my mind. Be bored out of my mind.
0: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뭘 느끼십니까? 요거는 누구나 다쓸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요두 개를 빨리 픽업해서 쓰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문장에 나볼게요. 자가격리하면서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어. 이럴 때 쓰기 딱 좋네요. 그죠? 2주 동안 예를 들어 해외 어디 뭐 출장 갔다 오셔서 2주 동안 집 밖에 못 나가잖아요. 격리 기간이었다 쳐요. 그럼 2주 동안 집에 있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요겁니다. 그러면 자가격리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Self quarantine이라고 해서 저희가 옛날에 코로나 다룰 때 다뤄드렸는데, I was bored to death. 끝. 반드시 주어는 사람이에요. Bored는 절대 사물이 와서는 안 됩니다. I was bored to death while I was in self quarantine. 자가격리. 됐죠? 이 단어. Self quarantine. 그 상태에 있는 거니까 in입니다. While I was in self quarantine. Self quarantine. 자가격리 중에 내가 너무너무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어. 들어볼게요.
1: I was bored to death while I was in self quarantine. I was bored to death while I was in self quarantine.
0: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추가로 더 나가 볼게요. Bored, bored, bored 했죠? 그건 주어가 사람. Boring. 이거는 주어가 절대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오면 뜻이 달라져서 그래요. 자, 제 말뜻을 잘 들어보세요. Boring이 오면 상황이나 사물이 boring한 거예요. The movie is boring. The movie is boring. 이렇게요. 그죠? 지루함을 얘기할 때. 사람이 오면 뜻이 달라져요. He is boring 하면 그 사람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화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다 이럴 때는 The movie is boring이라고 해서 이 말뜻을 그런 뜻으로 쓸 때는 앞에 사물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 Be boring. Be boring.
0: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루함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boredom이라고 합니다. boredom. 다시 한 번요. boredom. 자, 묶어서 앞에 강세. boredom. 들어볼게요.
1: Boredom. Boredom.
0: 요거는 지루함이라는 명사로도 알아두시고, 요거는 또 무슨 느낌이냐면요. dull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가 있는데, 그 영화가 참 밋밋하더라고. 두 시간 동안 참 지루하더라고. 참 영화가 안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dull한 거예요. dull. 해보세요. dull. be dull. 그러면 별 느낌 없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볼게요.
1: Be dull. Be dull.
0: 자, 어떤 영상 작품이나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 boring하고 dull 하다가 하면 참 밋밋하고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붙여서도 많이 써요. The movie was so boring and dull. The movie was so boring and dull. 영화가 주어면 bored가 오면 안 되죠. boring이 와야 되죠. The movie was so boring and dull. 지루하고 별 느낌 없더라고. 들어볼게요.
1: The movie was so boring and dull. The movie was so boring and dull.
0: Okay, very good. 자, 잠이 오죠. 너무 지루하고 무료하고 그러면 막 졸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는 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거하고 졸다고 약간 구분해 보겠습니다. 표현이 두 가지여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 드릴게요. 잠이 들다. fall asleep. 영화 보다가 지루해가지고 나 잠들었다. The movie was so boring and dull. I fell asleep. I fell asleep. fall에 가고 I fell asleep. 그러면 내가 잠이 들었지 뭐야? 이런 어감을 보실 수 있겠죠. 아시죠? fall asleep. 항상 뒤에 주시고 들어볼게요.
1: fall asleep.

0: fall asleep.
1: 자, 이건 아예 잔거고요. 꾸벅꾸벅 졸다 막 꾸벅꾸벅. 자, 가장 많이 쓰는 졸다가 doze off. 강세를 뒤에 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두 개짜리 동사, 구동사들이어가지고 힘을 반드시 뒤에다 줘야 돼요. Doze off, doze off. I was dozing off. I was dozing off in class. Doze off. 들어보세요.
0: Doze off, doze off.
1: 하나 더 있습니다. Nod off. Nod가 끄덕끄덕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od off, 꾸벅, 꾸벅, 졸다예요. Nod off. 이것도 졸다입니다. 들어보세요.
0: Nod off, nod off.
1: 문장 넣어봅시다. 아우, 너무 지루해서 수업 중에 계속 졸았어. 뭐 내용이 재미없었을 수도 있고 전달하시는 분이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야, 수업 시간에 내가 너무너무 지루해서 졸렸어. 잠이 들 뻔했다는 얘기죠. 계속 졸았다. I kept dozing off in class because it was so boring. 자, boring, ing가 나오니까 주어가 수업, 사물이어야 되죠. It was boring. 상황이나 사물이 나와야 됩니다. ing 나오려면. It was so boring. 수업이 너무 지루해서 내가 계속 졸았어. I dozed off 하면 그냥 한번 졸은 거고요. 이게 지금 계속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keep 동사라는 거 자체가 keep ing가 나오면 계속해서 뭔가 상태가 유지된다든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keep의 과거는 kept니까 I kept dozing off. 자, 여기까지. I kept dozing off. 한 번 더. I kept dozing off. 나 계속 졸았다. 뭐 지하철에서 그러면 on the subway. I kept dozing off on the subway.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았어. 출근하다가 혹은 퇴근하다가. 수업 중이니까 in class. I kept dozing off in class. 왜? Because it was so boring. 너무 지루해서. 들어볼게요.
0: I kept dozing off in class because it was so boring. I kept dozing off in class because it was so boring.
1: Okay. 자, 지루함의 감정을 오늘 좀 정리했습니다. 좋은 감정은 아니죠. 지루한 건 뭐 무료하고 그런 감정이니까 안 좋은 감정 이렇게 정리할 때 같이 묶어봤고요.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다. 자, 이 표현. Bored는 다 아시는데 to death 붙이면 되죠? Be bored to death. Oh, I was bored to death. She was bored to death. We all were bored to death. 이렇게 bored to death. 들어보세요.
0: Be bored to death. Be bored to death.
1: 자, 그 다음에 살짝 다르게 뭐가 지루하다. 이 앞에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나 상황이 나와야지 이런 경우는요. Oh, that is boring. That book is boring. 그 책 너무 재미없어. 읽지마. Boring. 자, 주어가 책이 나와야죠. 그런 게. 자, 들어보세요.
0: Be boring. Be boring.
1: 졸다. 두 가지 있었어요. Doze off 혹은 nod off. 둘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둘 중에 하나밖에 기억이 못할 것 같으면 이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Doze off. Doze off. He keeps dozing off. She always dozes off in class. 그러면 항상 졸아. 강세 뒤에 주시고 들어보세요.
0: Doze off. Doze off.
1: Okay, time to wrap it up, everyone. 자, 오늘은 지루함의 감정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 EBS English 앱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 주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는데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y, that i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for you.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께 이 표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어? 누가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누가 그 행동을 한 것이냐? 라고 질문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누가 그 행동을 했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o 뒤에 간단하게 과거 동사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내 컵라면 먹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누가 그 행동을 한 거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o 뒤에 가장 간단하게 그냥 과거 동사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who 과거 동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는요, 항상 누구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who are you? 요거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죠? 그렇죠? 바로 궁금한 것이 어떤 대상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who are you?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하면은요, 누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who is ing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발전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를 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라고 과거로 물어보실 때는요, who was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혹은 누가 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라는 그 진행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누가 그 행동을 했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그냥 과거 동사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o 뒤에 과거 동사만 붙여주시면은요, 누가 그 행동을 했어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과거 동사 다양하게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누가 내 컵라면 먹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일단 먹다라는 동사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eat라는 동사 혹은 h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내 컵 노루스를, 컵라면을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 누가 먹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앞에 후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먹었다,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eat의 과거인 ate를 넣어서 who ate my cup noodle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야? 누가 내 컵라면 먹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o ate my cup noodles? 한 번만 더. 시작! Who ate my cup noodles? 라고 얘기를 해서 누가 내 컵라면 먹은 거예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우 갑자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누가 히터 껐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히터를 껐나요? 라는 얘기인데 핵심 동사 뭐가 되겠어요? 그쵸. 전원을 끄다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전원 끌 때는요, turn off를 씁니다. 그럼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쵸. Who turned off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who turned off the heater? 이렇게 물어보시면 누가 히터를 끈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o turned off the heater? 한 번만 더. 시작. Who turned off the heater? 해서 누가 히터를 끈 거예요? 라는 질문 Who turned off the heate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누가 내 물건에 손댄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손을 대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touch라는 동사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Who touched my thing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뭐야 누가 내 물건에 손댔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Who touched my things?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o touched my things? 한 번만 더. 시작! Who touched my things? 혹은 things 대신에 stuff라는 명사를 가지고도 많이 쓰니까 그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누가 그걸 말해줬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 말해줬어? 그러면 그때는 say라는 동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o said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 누가 말해줬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o said that? 한 번만 더. 시작. Who said that?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누가 그거 말해줬어요? 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 그 행동을 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고민하지 말고, 그쵸, who 뒤에 과거 동사를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o ate my cup noodles? Who ate my cup noodles? Who turned off the heater? Who turned off the heater? Who touched my things? Who touched my things? Who said that? Who said that?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가지고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좀 더 길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장으로 이거 배웠었네요. 누가 내 컵라면을 먹은 거죠? 라는 거 Who ate my cup noodles?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그 범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누가 내 컵라면 먹은지 혹시 아세요?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요, Do you know who 과거동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그 행동을 한지 혹시 아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누가 내 컵라면 먹은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o you know who ate my cup noodles? 라고 얘기를 해서 범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Do you know who 과거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야, 너 혹시 그거 한 사람 알아? 라고 질문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know who ate my cup noodles? 라고 얘기를 해서 Do you know who 과거동사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누가 히터를 끈 거예요? 라는 질문으로 Who turned off the heater?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지금까지 누가 그 과거의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혹시 누가 히터 끌 거예요? 라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는 행동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가 그럼 달라져야 되겠죠.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쵸? 여러분이 누가 지금 히터를 끄고 있는 중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문장 구조에서 그쵸? 하고 있는 중일 때는 Who is ing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행동을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볼 때는 will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who will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앞으로 그 행동을 할 겁니까? 라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누가 히터 끌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o will turn off the heater?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일단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o will turn off the heater? 한 번만 더. 시작. Who will turn off the heater? 이렇게 얘기를 해서 Who will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그 행동을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할 수 있고 Who 과거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쵸? 누가 그 행동을 했습니까? 라는 의미니까 이런 것들 의미 바꿔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과거에 그 행동을 누가 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쵸? Who 뒤에 간단하게 과거 동사만 붙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거 누가 한 거야? 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o did this? 혹은 Who did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누가 한 거야? 라는 질문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과거에 그 행동을 누가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Your 10-minute happiness and fun. 여러분의 10분 동안 재미와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그것도 딱 with just one sentence, one key pattern. 자, 오늘은 어떤 문장이 기다리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얼만큼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는 지금 마음가짐에 달려있습니다. 숙제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It's not your homework, as I always

0: Day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자,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해 볼게요. Why don't you hit the road with this par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상황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어디로 갈지는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다.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계획이라는 단어 플랜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뭐 할 계획을 잡지 못했어. 영어에도 똑같이 플랜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그렇죠. I haven't planned 블라블라블라 ye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et은 아직도고요. haven't planned는 그렇죠. 예,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그러면 연결해서 어떻게 나올지 네 가지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감을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Okay, what's that part? Go and try it out. Step 1. 앞에 나왔던 내용 기억나시죠? 뭐뭐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아직 못 잡은 거 있지? 이런 식의 느낌인데 네 가지 문장을 통해서 기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언제 끝낼지, 어떻게 거절을 할지 가만히 보니까 언제, 그 다음에 what, 그 다음에 여기는 when, 맨 앞에는 어디니까 where,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how가 등장하겠네요. 가보세요. 갑니다. 계획을 잡지 못했다는 앞에 다 나왔죠. 공통적으로. I haven't planned.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where to go. 어렵지 않죠? 그러면 무엇을 할지는 뭐겠어요? What to do. 그렇죠? 그래서 I haven't planned what to do. 그렇죠? I haven't planned what to do. 그래서 what to do, where to go. 간단하죠? 언제 그것을 끝낼지 동작과 함께 I haven't planned 뭘? 그렇죠? When? 그렇죠? I should finish it. 아니면 when to finish it.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뒤에 바로 when to. 물론 이것도 똑같이 where I should go.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그보다 더 짧은 걸 쓰시면 편하니까. 어떻게 거절을 할지도 어려울 것 같지만 I haven't planned. 그런데 어떻게니까 how to say no. 물론 여기에 reject라는 단어를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다른 단어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간단하게 say no. 거절하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you know, I haven't planned how to say no to that plan. 그 얘기에 어떻게 no라고 그러니까 거절을 할지 내가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어. 양쪽으로 일부러 haven't planned 하고 to that plan, say no to that plan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아이고, 쑥 넘어갔네요. 그죠? 예. 자, 이거 거꾸로 한번 잡아드릴게요.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뒤에 나올 거는 아직 보시면 안 돼요. 네. 자, 어디로 갈지 계획을 잡지 못했어. 자, 이렇게 살짝 제가 흔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아마 앞에 거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 your turn. 바로 이겁니다. 맞습니다. I haven't planned where to go. Where to go.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그쵸? Please tell me what to do. 할 때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쵸? Don't tell me what to do. 똑같습니다. Your turn. 네. I haven't planned what to do. 됐죠? 세 번째는 언제. 그렇죠? 그것을 끝낼지. 그러면 finish it. Finish it. Your turn. 맞습니다. I haven't planned when to finish it.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거절을 할지. 그러면 how. 그쵸? 예, 이거 거절하는 거죠. Your turn. 맞습니다. I haven't planned how to say no. How to say no인데 발음을 천천히 하면 how to say가 맞아요. 근데 빨리 하다 보면 우리말에서 독립 문을 독립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도 발음 규칙이 T가 이렇게 사이에 들어오면 발음을 how to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침도 많이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how to가 아니고 how to say, how to, 리을처럼 발음합니다. 리을. 그래서 how to say no.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살짝 보였던 거 언제 어디로 갈지는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어. 3분의 2는 이미 나왔네요. I haven't planned.

그렇죠? 그다음엔 예. 언제 어디로 갈지니까 when and where to go. 이렇게 연달아서 쓰시면 돼요. when and where to go. 맨 마지막에 아직도 yet 하나 붙이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 다음 거는요. 대박 당첨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다고. 자, 당첨되면 좋으실 것 같죠? 어쨌든 매일매일 스스로한테 행복이라는 당첨을 매일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복권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미 여러분 복권 갖고 계십니다. 예, 스스로 그걸 열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I don't know 해도 되고요. 뭐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I haven't planned. 계획을 못 세운 거죠.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그렇죠? 그런데 뭘 가지고요? 이 당첨금. 대박 당첨금이 뭐예요? 잭팟이 터졌다고 하잖아요. 그 잭팟이 바로 대박 당첨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with this jackpot 뒤에 yes죠, yet. 그래서 잭팟이 뭔가 뭉쳐져 있던 커다란 돈, 당첨금을 잭팟이라고 하죠. I haven't planned what to do with this jackpot yet. 아시겠죠? 맨 마지막으로 언제 아기를 가질지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어요. 누가 물어볼 때 그래서 we haven't planned 아니면 I haven't planned 뒤에 맨 마지막에 yes이 나올 테고요. When to have a baby. 그렇죠. Planned when to have my first baby. 첫 아이를 언제 가질지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왔던 두 문장, 한 문장을 두번 해주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말로 보시면서 영어도 해보고, 그 다음엔 영어 보시면서 우리말로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가볼까요? 아직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계획을 잡지 못했어. 뭐 다양한 상황들 있잖아요. 휴가 계획도 그렇고 아니면은 무척 뭐 예를 들면은 학교를 진학할 때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다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B가 아유 종종 말이야 때때로 가장 좋은 계획은 계획이 없는 거라고. 누가 여행을 떠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여행 계획을 잘 짜서 하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요. 자 영어로는요. I haven't planned when and where to go ye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자 그랬더니 종종 때때로 sometimes the best plan is no plan.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멋진 표현이 되겠네요. Sometimes 할 때 주의하세요. Sometimes라고 S가 붙고 붙였으면은 종종 때때로란 뜻이지만 some하고 times고 s가 없으면요. 언젠가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때때로 the best plan is no plan. 예,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도 좋겠죠. 물론 이게 창의성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고요. 평소에는 계획을 일정 부분은 잘 세워 두셔야 좋은 time management, 시간 관리가 되겠죠.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Then you know where to come. For your repetition of this program, right? ebse.co.kr 반복해서 많이 한번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황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월급 액세 매일 10분영어 진아킴의 고고레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춤꾼들의 춤 동작들이 낯설다고 하는지 왠지 친숙하다고 하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도입 부분부터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0: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is quite strange, but the dance moves are somewhat familiar. They must be praying with all their heart for the prayers to be heard and come true.
1: 네, 여러분 캐치 잘하셨어요? 춤 동작들은 왠지 어느 정도 네, 친숙하다고 캐치하셨겠죠? Well done.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가면을 쓴 춤꾼들이요,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으면서 나타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자, listening point가 좀 꽤 깁니다. 추정상 마스크가 그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뒤에 이제 문장이 이어지는데 이 부분만 발췌를 했어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오늘은 좀 깁니다, 여러분. 문장 속에서 연결될 때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는지 역시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2: 2.
3: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is quite strange, but the dance moves are somewhat familiar.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is quite strange, but the dance moves are somewhat familiar.
1: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가면을 쓴 춤꾼들이요,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으면서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이런 의미죠?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4: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is quite strange, but the dance moves are somewhat familiar.
1: 추정상 마을 모양을 형상화했을 것으로 보이는 가면은 좀 상당히 꽤 quite가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낯설어요. 그런데 춤 동작은 somewhat familiar. 어느 정도 네 친숙합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여기 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에 한 번 더 보실 텐데요. 자막 보면서 좀 긴 내용이지만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안 들렸던 부분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0: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is quite strange, but the dance moves are somewhat familiar. They must be praying with all their heart for the prayers to be heard and come true.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자, 여기서는 our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단어들이 내용어에 속하죠. 그래서 각각의 단어의 음절의 정확한 위치에 강세를 줘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masked로 발음되지 않고 masked, masked. 빨리 뒷발음을 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dancers appear, dancers as appear에 연결하면 연임현상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이렇게 our의 이라는 자음 또 연결되는 attention의 모음 연음현상 또 일어나죠. our attentio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글 리스닝 1.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네, 고글 리스닝 2.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잘하셨어요. 고글 리스닝 3.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네, 그대로 비어 카피캣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장에서도 give a shot.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자, 여러분, 서포지 들리로 발음이 들리지

0: 않고 supposedly 이 d 사운드가 z 할 때 그 받침으로 가는 느낌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자, the, that, 그리고 the 제외한 나머지가 내용어입니다. 그렇게 억양을 생각하면서 발음하시면 돼요. Go to listening 1.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Good. Google listening 2.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Excellent. 자, 그럼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is quite strange, but the dance moves are somewhat familiar. Excellent.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 보세요. Let's go listening.
1: Go listening. 1.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2.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is quite strange, but the dance moves are somewhat familiar.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is quite strange, but the dance moves are somewhat familiar.
0: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마스크를 쓰는 춤꾼들이 나타납니다. 빈칸, 첫 번째 빈칸에 captivating our attention 앞에서 연습하셨죠?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으면서 The mask that blank blank blank 이어졌는데 첫 번째 supposedly 추정상 아마도 이런 의미죠. 빈칸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That means 마을의 모양을 형상화했다. 즉 추정상 형상화했을지도 모른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는데 무엇을요? 마을의 모양을 형상화했을지도 모르는 이 마스크는요. is quite strange. 꽤 낯설어요. But the blank or blank 했습니다. 빈칸에 dance moves. 이게 바로 춤 동작들을 가리키죠. 그 춤 동작들은 어떻대요? are blank. 빈칸에 somewhat familiar. 네, 어느 정도 친숙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They must be praying with all their hearts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뭘 위해서? For the blank. Prayers, 기도들이요. 어떻게 되어지도록 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들어보세요. Listen one final time.
2: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is quite strange, but the dance moves are somewhat familiar. They must be praying with all their heart for the prayers to be heard and come true.
0: 네, 여러분 아시죠? 반복 학습 얼마나 중요한지 무조건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충분히 캐치 리스닝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3: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4: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3: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5: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the show. 자, 출근 영어.

0: Yes, it is kind of about business English, but it's more casual. It's office English. We're just going to cover some basic stuff.
1: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그리고 재밌게 아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출근 영어를 한번 같이 해요.
0: All right. So every day we have a dialogue. Let's check out today's dialogue. Here goes the dialogue.
1: 아, 그가 전화 통화를 이제 막 끝냈어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0: How would we say this in English?
1: Let's find out later. 당신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0: Let me connect you now.
2: 네,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1: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0: Thank you for waiting. One moment, please. All right, this is our dialogue for today. Let's take a closer look. Okay, so finally,
1: 자, 드디어, like, you know, 전화를 이제 통화, 계속 통화 중이고 기다리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assistant says, 아, 그가 전화 통화 이제 막 끝냈어요. Okay, 지금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뭐 he hung up the phone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네, you, maybe you did. 뭐 hang up the phone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오늘은 출근 영어에서는 get off the phone을 가르쳐 줄 겁니다. So he just got off the phone. 사실 got off를 더 많이 써요. So he just got off the phone. 자, 통화를 끝냈어요. All right? To get off the phone. Let me connect you now. 이제 지금 이제 연결할 수 있죠? All right. John Lee says, "Thank you so much." Okay? Everybody knows that, right? Okay. Assistant says, Thank you for waiting. 네, 항상 거기에 막 이 영어는 막 thank you, 뭐 please, please 이런 게 굉장히 많죠.
0: Alright, thank you for waiting.
1: 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One moment, please.
1: 네, 자,
0: one moment. That is our key phrase for today. One moment는
1: 그냥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0: one moment, please. Wait a moment.
1: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너무 길어서 원어민들은 wait a moment, please. 이런 것보단 one moment 줄여서 one moment, please. 이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0: Alright, so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He just got off the phone. Whew! Let me connect you now. Oh, thank you so much. Ah, thank you for waiting. One moment, please.
1: 네, alright. So let's look at some phrases or sentences that we should remember.
0: Here we go. The first one is the key phrase. To get off the phone. To hang up the phone.
1: 자, 전화 통화를 끝내다. 네, 그래서 이런 example가 있어요.
0: I will give him the message when he gets off the phone.
1: 자, 중요한 거는 got off가 아니죠. 아직까지도 통화 중이에요.
0: When 할 때,
1: 자, 그가 전화 통화를 끝내면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0: So he's still on the phone, right? Okay, so I will give him the message or I will tell him when he gets off the phone. When he gets off the phone is 통화가 끝날 때.
1: Alright, next example. I got off the phone, 이미 했어요, 끝냈어요,
0: with Mr. Smith. He wants to reschedule.
1: 자, 누구누구 통화했어, 지금 방금 했어요. 그럴 때 스미스 씨와 전화 통화를 끝냈습니다.
0: He wants to reschedule.
1: 그가 일정을 변경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무실에서는 I got off the phone with 누구누구. 그러니까 누구누구하고 통화했어요. 그럴 때 I spoke to, I talked to.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전화 통화했을 때 I got off the phone. 지금 바로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뭐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패러를 많이 씁니다.
0: So, I got off the phone with Mr. Lee. I got off the phone with 누구누구.
1: 바로 지금
0: 끝났어요. 전화 통화. 그 다음에, oh, he wants to come to Korea next week. 뭐, we want, you know, he wants us to come there. 뭐,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하겠죠. I got off the phone with Mr. Smith. Get off the phone. 사실 엄마가 엄마 뭐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옛날에 우리가 휴대폰이 없었을 때 전화 하나 있을 때 전화 끊어. 네, get off the phone.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Okay, next one. Key phrase. 자, one moment. 사실 moment는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이 one moment는 잠시예요. 자, 그래서 특히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럴 때 one moment please 이렇게 많이 하죠. I'll connect you to reservations. 자, 호텔 reservation, 호텔을 전화했는데 you know, I need, do you have rooms available? 뭐 방이 있나요? I'll connect you to reservations. 자, 예약 데스크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one moment please. 이거는 거의 한 99.5 이 표현을 씁니다. One moment, please means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So, hold on, please 보다는 one moment가 조금 더 friendly하고 조금 더 formal하죠. So, one moment, please. Alright, next one. Let me check if he's available. 자, 누구를 통화하고 싶은데 지금 통화 가능한가요? 아, 그가 가능한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Let me check if he's available. One moment, please.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꼭 전화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So, one moment, please. One moment, please. Very easy and very useful expression. All right, great. So, now we are ready to move on to shadowing. Let's do a little shadowing, everyone. So, we're going to pretend to be native speakers. 네, 원어민 척을 하는 거예요. So, we're going to like try to sound natural. It's going to just flow. 자, 리듬을 타세요. All right, let's go. He just got off the phone. Let me connect you now.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waiting. One moment, please. Ooh, that was pretty fast. Okay, we need to practice one more time. He just got off the phone. Let me connect you now.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waiting. One moment, please. Ah, one moment, please. One moment, please. 이거를 갖다가 열 번 연습하시면은 완벽할 거예요. All right. So, let's see how much you remember of the dialogue. Let's take a little quiz.
2: 그가 전화 통화를 이제 막 끝냈어요. 당신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0: 엑셀런트 job, everyone. Alrighty, so we can pretend that we are on the phone. 이런 식으로 그대로 따라하면은 계속 if you keep practicing, you're going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자, 오늘은 we learned that we can use the word hang up the phone. 이렇게 많이 배웠죠. But we often use native speakers use the word get off the phone, getting off the phone. So remember that. So when you're on the phone, right, and you're gonna get off the phone. Oh, I need to get off. 나 지금 전화 끊어야 돼. I need to hang up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get off. Okay? So I need to get off the phone. Of course, there's no phone here, but I need to go. All right. I hope you enjoyed today's lesson and please come back for more. Have a nice day, everyone, and see you next time. Bye-bye.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confusing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Admire versus respect. Admire versus respect.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admire, 그리고 respect.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할게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admire, admire. 네, 여기서는 admire도 나쁘지 않은데 admire라고 더 많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네, 같이 해볼게요. admire, admire. Very good. Okay, admire는 뭔가 칭찬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뭔가 감탄하며 우러러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그 사람 멋있다. 이런 게 admi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장도 한번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don't admire that man.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Admire, 칭찬하다, admire.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나는 그를 우러러보지는 않아. 좋게 보지 않다라는 말이죠.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이거는 난 당신의 열정을 정말 존경해. 우와, 되게 멋있어. 당신 열정 정말 멋있어.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그래서 뭔가 우러러보면서 와, 그 사람 멋져 멋져. 이게 admire입니다. 그래서 admire 단어 안에 존경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덜 부담스러워요. 듣는 사람도 덜 부담스럽고 그냥 admire. 와우, 이런 느낌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자, 우리는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멈췄어. 네, admire는 뭔가 이제 감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 admiring the nature.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네, 큰 목소리로 함께 해볼게요.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네, 다음 단어는 respect입니다. 네, respect, 존경하다. 자, 발음은요, RE로 시작하지만 발음은 I처럼 발음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respect 이렇게 하면 힘을 너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re, 그 다음에 spect. S-P-E-C-T는 한 음절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respect, respect, respect. 네, 강세가 어디 들어가죠? 네, spect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re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짧게 해주셔도 돼요. respect, respect, very good. Okay, respect는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뭔가 중요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할 때 respect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dmire는 뭔가 좀 감성하는 느낌이고 respect는 훨씬 더 진지하고 좀 무거운 느낌은 있습니다. 자, 문장도 한번 볼게요. I don't respect that man. I respect him as a father. You deserve to be respected. Respect. 존경하다. Respec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don't respect that man. 나는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오, 되게 무거운 느낌이 있죠?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뭔가 되게 중요하거나 높은 분인데, 나는 그 사람 존경하지 않아. I don't respect that man.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respect him as a father. I respect him
as a father. 나는 그를 아버지로서 존경해.

오케이? 그래서 뭔가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I respect him as a father. I respect him as a father. 물론 조금 더 가볍게 I admire him as a father. 이거는 좀 더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요. I respect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너무 좀 못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존경받을 만해요. You deserve to be respected. 그래서 너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하고 뭔가 사귀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친구가 말할 수 있겠죠. You deserve to be respected.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You deserve to be respected. You deserve to be respected.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admire. 이거는 뭔가 칭찬하다에 더 가깝고요. 뭔가 감성하면서 뭔가 우르러 보면서 막, 우와, 멋있다. 오, 좋다. 정말 괜찮다. 막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admire. 이 단어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칭찬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admire 같은 경우는 뭔가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다가 이 respect라는 단어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admire 단어를 추천하고요. respect는 이거는 그냥 존경하다. 네, 그만큼 진지하고 무거운 단어니까 잘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respect 같은 admire는 누구나 다 admire 할수 있고 뭔가 그냥 자연을 admire 할 수도 있고 물건들도 아니면 뭐 등등 다 이렇게 admire 할수 있는데 respect는 뭔가 중요한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respect 단어를 정말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는 또 나이가 더 있는 사람을 respect 단어 많이 쓰겠죠. Admire, respec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Well done. Okay,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우리의 안 좋은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실망감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실망한 어떤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상황 자체가 실망스럽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누구를 실망시켰다 약간 이쪽 표현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일단은 내가 실망한 감정을 느끼는 그 표현들부터 우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실망하다, 실망감을 느끼다, 실망 그 자체이다. 이렇게 조금 강조해서 포인트 표현까지. Be disappointed. 자, 이건 주어가 반드시

0: 반드시 I, 즉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와야 됩니다. I am disappointed. She is disappointed. We are disappointed. Disappointed. Disappointed. 강세 주시면서 들어보세요.
1: Be disappointed. Be disappointed.
0: 그렇죠? Disappointed. 자, 실망감을 느끼다. Feel disappointed 하셔도 됩니다. 이건 실망한 상태고요. 그냥 실망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감정을 넣어주려면 그냥 I feel disappointed. We all felt disappointed. 실망감을 느끼다면 이 feel 동사에 넣어줘도 된다는 얘기죠. be 동사도 되고 feel 동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1: Feel disappointed. Feel disappointed.
0: 이런 경우도 주어는 이 실망감을 느끼는 주체가 와야겠죠. 사람이 와야겠죠. I felt disappointed 이렇게. 자, 이건 또 어떻게 만드냐면요. disappointment라는 명사를 쓸 수도 있어요. such a disappointment. 자, 누가 뭐가 안 됐대요. 실패했대요. Oh, that's such a disappointment. 아유, 실망 그 자체네. 딱 그거예요. 딱 요 느낌이라고요. such a disappointment. 강세를 강조해 주시고 여기 중간에 강세해 주세요. such a disappointment. 비동사에 붙여볼게요. 들어보세요.
1: be such a disappointment. be such a disappointment.
0: 자, 영자. 그 결과가 실망 그 자체였어. 자, 결과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result라고 하죠. 그 result 자체가 such a disappointment이었다. the result, 자,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과거죠? was such a disappointment. the result was such a disappointment. be 동사가 과거로 쓰인 겁니다. result, 강세, result. 다시, the result was such a disappointment. 아, 그런 결과가 나오다니. 실망이야. 그죠? 다시 한 번요.
1: the result was such a disappointment. The result was such a disappointment.
0: The result was such a disappointment. The result was such a disappointment. 이렇게 앞에 상황이나 뭔가 사물이 나오겠죠. 사람을 주어로 쓸 수도 있긴 있어요. She is such a disappointment라고 하면 그 사람 자체가 실망 그 자체라는 얘기죠. 사람을 쓸 수는 있습니다. 이 표현은. He is such a disappointment. She is such a disappointment.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을 주어로 잡을 수도 있는 표현인 것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실망감에 대한 어떤 감정 표현을 좀 된 것 같고요. 실망스러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disappointing이 돼야겠죠. 이거 잘 느껴보세요. 상황이 오면 ing입니다. 이번 주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be so disappointing. 자, 그러면 상황이 주어가 돼야 돼요. the situation is so disappointing. or this is so disappointing. 뭔가 어떤 상황이나 그게 실망스럽다라고 할 때 사람이 주어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Be so disappointing. 강세를 여다주시면서 너무를 넣어볼게요. 들어볼게요.
1: Be so disappointing. Be so disappointing.
0: 됐습니다. 자, 조건 정리가 됐고요. 요 두 개는 약간 숙어 느낌의 표현들이어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길이가 있지만 그래도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실망감이 들지 않습니까? 기대치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expect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거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요. 살다가 아니라 live up 하면 이게 충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ive up to my expectation. 나의 기대치에 부합을 한 건데 not이 붙었으니까 못한 거죠.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not live up. 구동사니까 강세 뒤에 live up.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들어볼게요.
1: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0: 무슨 뜻? 기대치에 못 미치다. 됐죠? 기대했던 바와 다르다. 오, 요거는 좀 다르네요. 그죠? 기대를 했던 것을 요거의 명, 요거 명사형이고. 동사가 뭐예요? expect죠? 내가 했던 거와는 좀 달라. Not. 아니에요. Not what I expected. 예상했었던 바죠? What이? Not what I expected.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실망의 이유들이잖아요. 기대치에 못 미치고 기대했던 거와는 달라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 기대와는 좀 달랐어. 호텔이 내 기대와는 좀 달랐어. Not what I expected. 이렇게 들어볼게요.
1: Not what I expected. Not what I expected.
0: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책이 재밌다 해서 내가 읽어봤는데 아, 기대치엔 좀 못 미치더라고. 기대와는 좀 다르더라고. 어떻게 할까요?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넣어볼까요? 자, 책을 주어로 The book, 과거, did not, 구동사, live up to my expectation. of은 여기 붙은 거고, to는 여기 뒤에 붙은 거니까 The book did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강세 잘 주셔야 돼요. The book did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자, 들어볼게요.

0: book did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The book did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1: 좋습니다. That is great. 자, 그러면 문장 하나 또 됐고요. 그 다음에요.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 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Disappoint somebody 해도 되겠죠. Disappoint 자체가 동사이기도 하니까 앞에 disappointed, disappointing 했으니까 누구를 실망시키다 하면 disappoint 누구누구 그것도 실망시키다가 되겠죠. I don't want to disappoint you. 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이렇게 타동사로. 그런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Let someone down. 누구를 다운시킨다는 얘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사람 기대치에 부응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이 오늘 뭐 가족들과 함께 어디 가는 줄 알았는데 비가 와서 못 갔네? 아이들이 실망했겠죠. 그럴 때 쓰는 게 let someone down 혹은 내가 뭘 못해서 상대방한테 실망을 줬을 때 let 사람 down 중간에 사람이 들어가면 돼요. I don't want to let you down. 무슨 말이에요? 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let you down. Let you down. Let you down. 의미 오시죠? 들어볼게요.
0: Let someone down. Let someone down.
1: Good. 여기서는 요 두 개가 하나의 동사 구조거든요. 구동사죠. 얘네를 붙일 수도 있어요. 붙여가지고 강세를 앞에 주잖아요.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huge를 붙이면 그만큼 실망감이 컸다는 크기를 보여주는 거고 huge letdown. 자, 특이한 건 구동사를 쓸 때는 강세를 여기다 세게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합성어니까 완전히 힘을 앞에다 다 줘야 돼요. letdown, letdown, letdown, huge letdown. 들어볼게요.
0: huge letdown, huge letdown.
1: 아, 이번에 저기 우리 놀러 가기란 거 취소된 거. 아, 그 정말 실망이 커. 아쉬워. 어? 그럴 때 it's a huge letdown. It is a huge letdown. Letdown. 이거 자체가 실망 자체를 안겨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나는 모두를 실망시키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잘해야 되지. 이거 못하면 다들 실망하잖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Let 누구누구 down. 그걸 넣어볼게요. I don't want to. Let everyone down. 다들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I don't want to let everyone down. I don't want to let everyone down. 다들 실망시키고 싶진 않군요가 되겠죠? 들어볼게요.
0: I don't want to let everyone down. I don't want to let everyone down.
1: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실망감에 대한 감정 표현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disappointing, disappointed, disappointment.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죠? Such a disappointment. 정말 그 실망 자체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었었죠? It is such a disappointment. 자, 들어볼게요.
0: Be such a disappointment. Be such a disappointment.
1: 자, 기대치에 못 미치다. 자, 이거는 expectation에 live up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나의 기대치, my를 넣어서. 자, 들어볼게요.
0: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1: 이런 수건은 여러 한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입에 붙이려면 오래 걸려요. 여러 번 반복해서 붙여야 됩니다. 누굴 실망시키다. Let someone down. 이것까지 같이 들어보세요.
0: Let someone down. Let someone down.
1: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망감에 관련된 표현들이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방송 언제든지 무료로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 저희 강의 교환도 그대로 홈페이지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자료도 다운로드해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뭐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검색하시면 방 몇 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장소에서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헤어질 때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날 강의 끝날 때 이 하단자막에 뭐 나오죠, 영어로? 그쵸? See you next time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see you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어떤 것을 붙여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만나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장소에서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See you 하고 나서 at 장소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 집에서 봐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집에서 만나요, 집에서 봐요 이런 얘기들 see you at 장소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see you at 장소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문장 구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see you라는 거 이제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I will see you 라고 얘기를 해서 네, 제가 당신을 만날게요 라는 의미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흔히 I will 빼고 그냥 see you 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I will이 왜 붙어 있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 뒤에 또 뭐를 붙였죠? 그쵸, 구체적인 장소에서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ee you at 장소 혹은 앞에 I will see you at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장소에서 우리 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I will see you at 장소 혹은 see you at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요 I will 빼고요 그냥 간단하게 see you at 장소로 그 장소에서 봐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우리 정문에서 이따 봐요. 정문에서 봅시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정문. 일단은 door입니다. 문이니까요. 그런데 정문은요, 되게 앞에 있는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front door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entrance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정문에서 만나요? See you at the front doo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ee you at the front door.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at the front doo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정문에서 만나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그쵸. 학교에서 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학교는 되게 school 혹은 college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는 되게 schoo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되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college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도 그냥 school이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좋아요. 자, 이번에는 학교에서 봬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ee you at school.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at school. 이라고 얘기를 해서 학교에서 봬요. 라는 표현 한번 또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 나왔으니까. 그쵸? 이번에는 집에서 봬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그쵸? 바로 house 혹은 home 여러분이 떠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at home 이라는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see you at home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ee you at home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at ho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집에서 봐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회사에서 뵐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뵐게요. 라는 거를 see you at school.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회사는 그쵸 바로 work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은 여기처럼 see you at the office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 뵐게요 혹은 사무실에서 뵐게요 이런 얘기들 see you at the office 혹은 see you at work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ee you at the office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at the office 라고 얘기를 해서 사무실에서 뵈요 혹은 회사에서 뵈요 라는 것도 see you at the office로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거였습니다. 항상 see you next time, 다음번에 봬요 라는 것만 얘기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뵐게요? 그렇죠. See you at 장소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See you at the front door.

0: See you at the front door. See you at school. See you at school. See you at home. See you at home. See you at the office. See you at the office.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에 조금 살입을 치거나 혹은 조금 변형을 해서 또 응용을 한번 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 봤었네요. 정문에서 이따 봬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죠? 정문에서 뵐게요 라는 거를 see you at the front door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장소만 나왔습니다. 시간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5시에 정문에서 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어순구조가 좀 이렇게 됩니다. See you at 장소, 그리고 뒤에 at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몇 시에 어디서 뵈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문에 5시에 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See you at the front door at 5. 혹은 여러분은 6시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쵸? at 6. 5시 반은 5:30.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뒤에 시간, 마지막에 시간을 붙인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시에 정문에서 봬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ee you at the front door at 5. 라고 얘기를 해서 See you at 장소 at 시간.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어디서 언제 뵈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이 구체적인 시간은 at 시간이고요. 몇 시쯤에 라고 얘기를 할 때는 around 이라는 전치사를 넣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집에서 뵈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거 그쵸, 바로 see you at home 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약간 습관적으로 이따가 라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따가 라는 거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see you later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따가 봐요, see you later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 이따가 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see you at home later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얘기는 그쵸, see you at 장소 later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따가 그 장소에서 봬요 라는 표현, see you at 장소 later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따가 집에서 봬요 라는 걸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ee you at home later.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at home later.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거나 혹은 see you there lat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이따 봬요. 이런 얘기들도 다양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항상 see you next time, see you 이런 것만 얘기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봬요 라는 걸로 see you at 장소 혹은 여러분이 시간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 see you 가지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 i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today. 자, 멋진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매일 10분 영어. 그중에서도 매번마다 다시 한번 해보고 또 해볼 수 있다라는 뜻의 try again.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나의 가장 작은 결심. 아, 나 오늘 이 순간 요 바로 10분 동안 행복해질 수 있다란 생각

0: 만으로 확 바뀝니다. 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 100% 통제 가능한 것은 없지만, 예, What you can control 100% in the world is your mind. 여러분 마음만 그렇게 100% 통제 가능한 거죠. 아, 물론 어떤 분들은 아, 제 마음도 통제 가능하지 않은데, 근데 적어도 남은 통제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은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그죠? 예, 남은 통제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즐거운 마음 또 한번 잡으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hit the road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앞으로 벌어질 어떤 일 혹은 지금 벌어지는 일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고 신이 나고 상기돼 있고 흥분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뭐 하게 돼서 신이 나. 신난다는 표현이 부담되시면 금방 말씀드렸던 흥분되다, 기분이 좋다 이런 표현 쓰시면 되는 거죠. 영어로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excited. 그래서 I'm excited. 투 다음에 동작 쓰시면 돼요. 자, 이것만 달랑 외우시면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Totally meaningless. Okay. 그래서 그럴 때는 How can you make it meaningful?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거냐고요? 예문 네 가지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Let's go for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살짝 쉽게 여러분 연습을 하면서 we are building up your confidence. 자, 자신감을 쌓아가보는 시간입니다. 신이 난다, 네 가지 동시에 똑같고요. 일하게 돼서, 만나게 돼서, 우승자를 발표하게 돼서, 팀의 일원이 돼서. 자,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 한번 잡아보세요. I'm so excited.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하게 돼서, 그러면 work가 일하다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Here. 다 알고 있으시네요, 이미. 자, 그렇다면 I'm so excited. So 하나만 집어넣으면 그 신나는 느낌이 더 강조해야 되겠죠? To work here. 그를 만나게 돼서 정말 신이 나네요. I'm so excited to, 그렇죠, meet him. 빨리 하면 발음이요. Meet him. Meet him. 예, 그래서 T 발음 사이에 여러분, 예, T 앞뒤로 모음이 있으면 발음이 리을로 변하니까 meet him이 길게 meet him. Meet him. 처음 발음이 됩니다. 물론 사람 이름 김미림, 이미림. 자, 그렇게 예, 기억하셔도 되겠고요. 우승자를 발표하게 돼서 정말 신이 나네요. 자, 발표하다가 announce죠. Announce. 그렇죠? 예, 그래서 I'm so excited. 예, 뭐 하게 돼서? 하게 돼서가 to예요. To announce the winner. 그렇죠? I'm so excited to announce the winner. Ladies and gentlemen, I'm so excited now to announce the winner.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자, 아카데미 시상식 할 때, 자, 이제 상은 누가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really thrilled and excited to announce the winner now. Okay, the Academy Award goes to 하면서 뒤에 누가 받게 됩니다가 goes to라고 써요. This prize goes to. This Nobel Prize goes to. 이 노벨상은 누구한테 가게 됩니다. 이 표현 알아두시고요. 똑같이 이 표현입니다. 자, 팀의 일원인 거죠. 예, 팀의 일원이 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아주 신이 납니다. 그래서 I'm so excited to be part. To be part of team. 그렇죠? To be part of the team. 에서 정해진 팀의 일원이 돼서. 이렇게 보시면 네 가지가 다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Okay, your turn time. First one. 여기서 일하게 돼서. Your turn. 맞습니다. I'm so excited to work here. 됐고요. 그를 만나게 돼서. I'm so excited. Your turn. 맞습니다. To meet him. 됐고요. 자, 세 번째. 우승자를 발표하게 돼서. Announce예요. Announce the winner. 다 됐죠, 이미? 자,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Okay. 맞습니다. I'm so excited to announce the winner. 자, 맨 마지막으로 팀의 일원이 되게 돼서 라고 해서 I'm so excited 네, to be part of the team. 이때 part 앞에 관사어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집어넣어줘도 상관없고요. 근데 느낌은 뭐냐면 팀이 있으면 그 팀의 일원처럼 한 데 합해져 있다라는 식의 느낌이면 part 쓰시고요. 거기에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비슷한 뜻이니까 영어에서도 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지만 구어체에서는 주로 어 없이 part를 많이 쓰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네 가지 끝났고요. 그 다음엔 step 2.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 신나네요. 그럼 앞에 나왔죠. I'm so excited. 뭐 하게 돼서요? To, 그렇죠. To work라고 해도 되고요. 이미 일을 하고 있다면 to be working with you.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은 to work라고 쓰면 말씀드린 대로 일하게 돼서고요. To be working 그러면 일을 같이 하게 되는 이미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그 다음 거는요. 직접 만나게 돼서 정말 신이 나네요. I'm so excited. 직접 만나다 아까 meet him하고 나왔고요. 아니면 meet you라고 써도 되고요. 상대편이면. 그 다음에 결국 마침내 finally만 사이에 집어넣어보세요. I'm so excited to finally meet you. 그 다음에 직접이 in person이 되겠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face to face. 맨 마지막 제 약혼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정말 신이 나네요. 라고 할 때 I'm so excited.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하게 돼서 To announce. 네, 맞습니다. 뭘요? My wedding. 아니면 my engageme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engagement는 바로 약혼식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겠죠. 약혼 소식을 전하게 돼서 결혼이면 웨딩이겠고요. 네, 됐습니다. 자, 이게 부담되시면은 앞에 나왔던 한 문장 두 번 더 연습합니다. Try it again.

어린이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가볼까요?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로 신이 납니다. 라고 얘기해서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아우,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I'm so excited to be working with you. I'm so excited to be working with you. 이렇게 했더니, 아, 심정이 똑같다? The feeling, 그 감정이요, is mutual. M-U-T-U-A-L 하면 상호의란 뜻입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우리가 mutual understanding, 서로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펀드 중에도 mutual fund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정해진 표현이에요. The feeling is mutual. 똑같다란 얘기죠. I feel the same way란 뜻입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but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come. ebs.co.kr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confidence.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영어를 더 빠르게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항상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좀 아끼고 그 시간에 그냥 공부를 하시면 더 빠르게 영어가 향상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아, 물론 이게 살짝 농담 같죠? 아닙니다. 진심이고요. 실제로 이 제 이야기를, 제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무려 간디의 명언이 있어서 오늘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 문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Nearly everything you do is of no importance. But it is important that you do it. 한 번 더 읽어볼게요. Nearly everything you do is of no importance. But it is important that you do it. 과연 이 문장 어떤 뜻이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영어 공부 팁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문법 포인트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you do it.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 가주어가 사용된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주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문장 구조로서 우리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it is가 나오고요. 그리고 형용사가 나옵니다. 이 형용사는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절이 쭉 이어지는 이런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되면 아주 간단해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형용사해요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장 구조에 많이 익숙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가주어라는 것을 공부하면 약간 이제 순서가 뒤바뀌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가주어 공부하고 그리고 예문을 보는데 오늘은 우리 약간 바뀌는 뒤바뀐 순서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많은 문장을 보고 나서 가주어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공부를 하시면요 훨씬 더 부담 없이 모든 내용이 소화가 잘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문장에 익숙해지는 데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들로 가져와 봤어요. 먼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갑니다. 시작! It is important that you work out regularly. It is important that you work out regularly. 자, 해석을 하는 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앞에 있는 형용사에다가 초점 딱 찍어주세요. It is important.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것부터 알고 가면 먼저 이 문장의 반은 이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중요한지를 그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That you work out regularly. Work out라는 것 자체가 운동하다는 뜻이니까 regularly, 규칙적으로 당신이 운동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라는 뜻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이 운동한다는 말을 앞에다 하고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말을 뒤에 하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중요한 걸 먼저 말해주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 내용을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 어순에 익숙해지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문장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t is important that you work out regularly. 이렇게 말해줄 수 있구나라는 거. 이런 문장 구조가 존재하는 거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t is worrying that you like foods high in salt. 자, 앞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It is worrying. 여기까지만 먼저 잘라서 이해가 되면 반은 이해한 거예요. worrying이라는 거, 걱정스러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걱정스럽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먼저 반은 이해한 거예요. 근데 뭐가 걱정스럽냐? 다음, 그 뒷부분에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뭐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뭘 좋아하는 거죠? Foods. 음식을 좋아하는 건데 그게 어떤 음식이에요? High in salt. Salt가 이제 소금을 말하는 거니까 그 소금에 말하자면 비중이 high, 높은 그런 foods, 음식들을 네가 좋아하는 것. 즉, 네가 짠 음식을 좋아한다는 게 좀 걱정돼 정도로서 이 문장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어순과 이 문장의 구조 어순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먼저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해석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의 문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영어 공부 방법 걱정하시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라는 이 말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간디가 말한 겁니다. 간디가. 그렇죠? 자, 제가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서 문장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요. Nearly everything. 거의 모든 것. 근데 거의 모든 어떤 것, 어떤 것이에요? You do.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것은요. is 어떻답니까? of no importance. 자, of 다음에 명사가 났을 때 그 of 명사를 명사형의 형용사 뜻으로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죠. 그게 활용이 된 거예요. 당신이 하는, 네가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of no importance. 자, of no importance. 제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형용사형으로 바꿔보면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뼈 때리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요, of no importance. 중요하지 않답니다. But, 그런데요, it is important that you do it. 당신이 그 일을 어쨌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사소해서 이것만 보자면 그것이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할 수 있다. 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해내야 그것들이 쌓여서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맥락에서 오늘의 문장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조금 이제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고민하는 거 그래요.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실제 공부하는 게 It is important that you study.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다.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초점 맞춰보시라는 맥락으로서 오늘의 문장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객분들이 착석해 계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비행기 덜컹거릴 때는 앉아 계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먼저는 그냥 어떤지 형용사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It is critical. Critical 하면 아주 중요한 이란 뜻으로도 활용될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죠. 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That 이하로 문장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누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자, passengers. 승객분들이 remain. Remain도 우리가 봤어. Remain. 남아있는 거죠.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Seated. 이건 과거 분사로서 자리에 앉은 이란 뜻입니다. 승객분들이 자리에 앉은 채로 remain, 남아 계시는 게 critical, 정말 중요해요. 라는 문장 이렇게 완성을 해봤네요. 난이도가 좀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t is critical that passengers remain seated. 좋아요. 첫 문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서로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슬퍼요. 슬퍼요부터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sad, 형용사만 말하면 안 되고 It is sad.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It is sad. 슬퍼요. 그리고 뭐가 슬픈지는 that 이하로 이어줍니다. 자, 그들이 서로를 아끼지 않아요. 그들이 서로를 뭐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서로를 챙기지 않아서 슬퍼요.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They don't take care of each other. 자, 이 문장 역시나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It is sad that they don't take care of each other.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문장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문법적인 사실만큼이나 아 그래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고민을 하는 것보다 실제 공부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거 역시나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꼭 복습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While you sweat, 오늘 배웠던 puppy pose 같이 하고 계시는 동안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up to you라는 표현인데요. 당신에게 달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결과물이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 이런 뜻도 되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이런 뜻의 up to you도 씁니다. 제가 아까 you can put your forehead on the floor or your chin if you're flexible enough. It's up to you 이랬어요. 이마를 땅에 대든 아니면은 턱을 땅에 대든 괜찮아요. 둘다 괜찮아요. It's up to you. 당신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었는데요.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가실게요.
1: What should we do next? It's so fun. That's totally up to you. What do you feel like doing? I feel hungry. Do you want to eat? I was about to offer.
0: 네, 첫 번째 대화 살펴봤습니다. What should we do next? 우리 이제 다음에 뭐 할까요? What should we do next? It's so fun. 지금 너무 재밌네요. That's totally up to you. 오늘의 표현 나왔어요. That's totally up to you. 그거야? 당신이 원하는 거에 따라. It's up to you. What do you feel like doing? 뭐 하고 싶어요? 뭐 하는 거에 더 끌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생각을 합니다. I feel hungry. 조금 배가 고픈 것 같아요. Do you want to eat? 이럽니다. 혹시 뭐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 was about to offer.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방금 그거 제안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게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Do you think this company is going to do okay? It's up to the CEO. Yes, but it's also up to all the other workers as well. That is also true.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어요.
1: Do you think this company is going to do okay? Going to do okay.
0: 어떻게 좀잘할것 같아요? 잘될것 같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하기에 이 회사가 좀잘될것 같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It's up to the CEO. 이럽니다. 아, 그거야 뭐 회장님에게 달렸죠. CEO, 회장. It's up. 여기서의 up to는 누구누구에 따라서 결과가 달렸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it's up to the CEO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yes, but it's also up to all the other workers as well 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but 그렇지만 it's also up to all the other workers 또 누군가에게 달렸대요? 누구에게 달렸대요? 그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다른 직원들에게도 달렸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that is also true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문 다 살펴봤고 up to의 두 가지 다른 사용 방법 아시겠죠? 그럼 마무리할게요.
2: So we did the puppy pose together today, and we got to open up our chest and our shoulders. So I hope you're feeling better up here, okay? Next time, we will do a downward-facing dog with crossed legs, okay?
0: 네, 오늘 우리 강아지 자세 같이 해봤는데요. 어깨하고 가슴을 열어주는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너무 무리해서 하시진 마시고요. 다음 시간은 다리권 다운도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영어 표현 오늘 up to you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당신에게 달렸다 혹은 당신이 원하는 거에 따라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으니까요.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건강하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okay? Bye!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9번은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멋진 발명품입니다.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cool inventions.
0: Cool inventions. 사람마다 멋진 발명품을 보는 기준이 다를 텐데요.
1: Of course.
0: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핵심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Today we are talking about this. Inventions that help many people are cool.
0: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발명품들은 멋집니다라는 내용이고요.

0: That definitely sounds like a super useful invention for those people in need, right?
1: 네, 그래서 지금 핵심 테마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예를 들어주고 있고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0: That's right.
1: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 시작해 볼까요?
0: Let's start.
2: So back when I lived in the United States, I absolutely loved watching these invention shows. I would think they were hilarious because most of the time people would come up with these crazy ideas for just some bizarre things.
0: So back when I lived in the United States, I absolutely loved watching these invention shows.
1: 다른 거 보기 전에 먼저 invention show라는 이 표현 자체만 들었을 때는 이게 TV 프로그램인지 TV 쇼인지 아니면 정말로 가서 뭔가 발명품들을 볼 수 있는 박람회인지 알 수 없어요.
0: Oh,
1: it, could,
0: yeah.
1: it could be either, right?
0: It could be, 네, right?
1: 그래서
0: For sure.
1: 여기 watching 때문에 앞에 right. 보는 걸 좋아했다고 해서 지금 나머지를 똑같이 유지하고 I absolutely loved going to 했으면
0: right.
1: 그것만 바꿨으면은 이 행사의 행사가 되는 거죠.
0: Right, for 네. sure. So it just depends on the verb. If it's watching, of course, it's a TV show. If it's going to, of course, it's a 행사, some sort of event.
1: 네, right? 그만큼 show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고요. Mm-hmm.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back when I lived in the United States 그 앞에 so가 붙어서 이야기를 mm-hmm. 시작한다는 신호를 주면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았을 때는 I absolutely loved watching these. Invention shows, invention-related TV shows.
0: Right.
1: 그래서 발명품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0: And next, she says, I would think they were hilarious because
1: I would라는 것은 보통은 가정을 하면서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될 수도 있지만
0: right.
1: 여기에서는 예전에 반복하던 행동을 말합니다. I would
0: right.
1: think 예전에 미국에 살면서 그런 TV 프로그램들을 보곤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I would think they were hilarious. Mm-hmm.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0: She says, because most of the time people would come up with these crazy ideas for just some bizarre things.
1: 네, 단어부터 보죠.
0: Bizarre.
1: 기이한, 특이한, 다시 한 번.
0: Bizarre.
1: Bizarre.
0: Bizarre. The word itself is kind of bizarre.
1: Yeah, bizarre. I believe it's from French because they say the same thing.
0: Oh, bizarre.
1: Bizarre. 그런데 굉장히 단어 자체를 발음하는 것도 발음이 좀 이국적이고 특이한 발음이기도 하고
0: yeah.
1: bizarre 하면 물론 동의어로는 strange가 있지만 strange보다 더 한 단계 strange한 느낌이 있어요.
0: Yeah, it feels stronger than strange. Like, it's strange. No, it's bizarre.
1: bizarre.
0: You have to make that face. Bizarre!
1: 그래서 그 느낌을 그대로 이 문맥에 적용시켜보면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 people would come up with. 지금도 그 방송이 계속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봤을 때는 일단 과거니까 would 그렇게 하곤 했다. Come up with. Come up with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
0: Yeah, it's creating something, right? 그렇기, or thinking of something.
1: 그렇기 때문에 발명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0: yeah.
1: 표현입니다. Come up with these crazy ideas for just some bizarre things.
0: Yeah.
1: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crazy한 아이디어들을 내곤 했거든요. 그래서 hilarious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0: I need to check some of these things out. Mm-hmm.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2: You got this really cool invention. For example, I remember when there was a guy who was a quadriplegic. He was missing his left hand. Both of his legs had been amputated.
0: But every now and then, you get this really cool invention.
1: 평소에 most of the time이야 바로 앞 문장에 있었잖아요. Mm-hmm. 대부분의 경우 이상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but every now and then. Mm-hmm. 가끔씩, sometimes, 네, you get this really cool invention. 가끔씩 정말 멋진 발명품이 소개가 된다는 뜻으로 이 문장이 쓰였어요. You get 이라고 했는데,
0: right, you
1: don't really get it yourself.
0: You're not getting it, but the show is introducing it to you. The show is showing it to you.
1: 네,
0: right?
1: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 유지하면서 get 이라는 동사를 you see 라든지,
0: yeah. You see,
1: you hear about 이라든지.
0: Hear it, or sometimes experience.
1: 네.
0: We use you get it in a lot of different ways like that.
1: 네, 그래서
0: right?
1: 우리는 지금 보고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every now and then you 이걸 이용해서 가끔씩 이제 you를 다른 주어로 바꿀 겁니다. 가끔씩 그는 유치한 말을 해요. Every now and then he says silly things. Every now and then he says silly things.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Every now and then he says silly things. Every now and then he says silly things.

0: 네, 이번에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멋진 발명품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같이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t's so cool every year to see new inventions that help people live longer and better. The floating backpack is a cool invention. It should help people on many levels and in many situations.
0: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Maya says,
0: It's so cool every year. 이 every year의 위치가 흥미로운데요. Mm-hmm. To see new inventions that help people live longer and better. 사람들이 더 오래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발명품을 보는 것이 매해 멋지다.
1: Yep. 그러니까
0: every year가 왜 나왔는지 사실 every year 만들어지는 거죠.
1: Yeah, there are new inventions every year.
0: It's so cool to see that there are new inventions every year.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더 짧아져서
1: right.
0: every year가 왜 나왔는지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1: For sure.
0: 그다음
1: And Sal says
0: The floating backpack is a cool invention. Mm-hmm. 저기 floating 앞 뒤에 따옴표가 있는 이유 잠깐 설명드리면 uh-huh. 제가 찾아보니까
1: yeah, It's not actually floating, but it
0: Yeah.
1: Relaxes
0: oh, you know
1: on
0: about
1: your back.
0: It.
1: Oh, I know.
0: How did you?
1: Because I love backpacks.
0: Okay. I was wondering whether you would know about it.
1: Oh, I know.
0: Floating backpack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카메라 스테빌라이저처럼 uh-huh. 이렇게 뭔가 많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1: yeah.
0: 장치더라고요.
1: It 그래서, stays in the same spot.
0: Mm-hmm. Yeah. 그래서 마치 무게가 덜한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1: yeah.
0: 실제로 떠 있는 건 아니고요. 밑에 mm-hmm. 무슨 프로펠러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Yeah. So the floating backpack is a cool invention. 멋진 발명품이다. It should help many people on many levels in many situations.
1: Mm-hmm.
0: And in many situations. Mm-hmm.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on many levels 이만큼도 될 수도 있겠고 mm-hmm. 많이도 될 수 있겠고 다양한 단계로 다양한 정도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1: It does look kind of silly though.
0: Yeah, it's a little bulky.
1: And it looks silly, yeah. but it's really helpful.
0: So I think it can only be used for really heavy things.
1: For sure.
0: Yeah.
1: All right. Perfect. So I hope that you were able to learn a lot.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And like always,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이 이게 나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당연하지. 봐.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제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2: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접었은가?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공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welcome to Yongho Story Time. I'm Kristen Zhou. So, hello. So good to see you. We are going to continue reading our book. Is there anyone out there? 자, 생명체, 우주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너무 별들이 멀고, 네, 그래서 망원경, 텔레스코프로 갖고는 안 되고, 네, 로켓도 보낼 수가 없고, 네,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방법을 또 오늘 얘기할 건데요. Alright, before we begin,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three vocabulary words for the day. Okay, so the first important vocabulary expression is radio wave. Radio wave, 전파예요. Okay, so when we call, we're using the radio wave. Okay, the second word is alien. 네, 외계인. Okay, alien. Okay. The last expression is to cope with.

to cope with. 뭐뭐에 대처하다. Okay, so these are the expressions that we're going to look at today. Okay, 자, radio wave. 뭔가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저 생명체에 대해서, 네, can we hear them from outer space? Okay, let's begin reading. Listening for life. Maybe we don't need to visit the stars to find out if there's life out there. Perhaps life forms on another planet will send us a message by using radio waves. We use radio waves to talk to each other all the time on Earth. Our mobile phones, radios, and televisions all use radio waves. The world's largest radio dish is in Puerto Rico. It can be seen at the bottom of the photo. It is 300 meters wide. Radio waves can travel through space. We use them to talk to the spacecraft we send to planets in the solar system, like Mars and Jupiter. Radio waves travel fast, but they would take years to reach us from outside the solar system. Life forms on another planet could send a message to Earth using radio waves. 자, 여기 제목을 보면은 Listening for Life. 자, 생명을 듣다? What does this mean?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는 굳이 별을 방문할 필요, 갈 필요가 있을까요? Life forms on another planet will send us a message by using radio waves. 자, here comes our first expression for today. 자, radio waves는 전파예요. 그래서 maybe, 자,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면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신호를 보내지 않을까요? 이 radio waves can travel through space. 자, 우주로 여행을 할 수 있어요. 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we use them to talk to the spacecraft we send to planets in the solar system. 자, 우리 그 과학자들이 이 그 이제 우주로 많이 이렇게 우주선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그거 이 radio waves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Mars and Jupiter, places like that. So, 네, 가능해요. 만약에 생명체가 있으면은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줄 수도 있겠지만 멀리 있다면은, 네, 태양계의 바깥에 있다면은 거의 불가능하죠. All right. 자, let us continue reading. What might alien life look like? If we could travel to the stars, what might alien life look like? We might only find simple things like gooey mats of slime. We might find living things that are like us in some ways. They would have a brain. They might have eyes and ears, and perhaps feelers. They might have legs for movement and mouths to eat things. In other ways, alien life could be very different from living things we know. Their bodies could be different shapes and sizes to cope with the kind of planet they live on. An alien from a water-covered planet might look like this. 자, 외계인이 있다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our second word for today is alien. Alien, 들어봤죠? 외계인. 추측을 할 수 있어요. Gooey mats of slime. 그냥 뭐 끈적끈적거리는 뭐 slime 같이 이렇게 그냥 액체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러고 아니면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뇌도 있고 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아니면 feelers, 여기 feelers가 나오는데 이거는 더듬이에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their bodies could be different shapes and sizes to cope with the kind of planet they live on. 자, here comes our third expression for today. To cope with는 뭐뭐에 대처하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뭐냐면요. 어떤 행성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몸 shape나 모양이나 size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Okay. 자, 좋아요. Let's continue reading on.
On the next pages, we show an artist's idea.

0: idea of what life on three very different planets might look like. Not one of these planets is real, as far as we know. But somewhere, there might be planets like them. Water world. This planet is covered in water. What might an alien living here look like? Turn to page 26. Low gravity world. This planet is small and has low gravity. Everything feels light and some of the air has floated away. What might an alien living here look like? Turn to page 28. High gravity world. This planet is big and has high gravity. Everything feels very heavy. The air is thick and windy. What might an alien living here look like? Turn to page 30.
1: 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이 행성의 환경에 따라서 이 외계인이 모양이 되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Three worlds를 이 세 개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 자, the first world is water world. 물이 많은 이런 이 행성이에요. 아니면은 low gravity world. 자, gravity 친구들 중력이죠. 네, 여기가 중력이 낮은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외계인이 생겼을까? 그리고 마지막 high gravity world. 자, 여기 중력은 높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또 어떤 외계인이 살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이런 거를 한번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데, 네,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자, 다음에는 외계인들이 이런 다양한 이 행성들에서 어떻게 생길 수가 있을까 참 궁금한데, We will find out next time. Join me then. Take care. Bye.
2: Why do I
3: need
4: to go? This atmosphere?
3: Will it be protected by the
5: whole atmosphere?
6: Will it be followed? This is a crisis. Your crisis will follow. What is this? It's not the atmosphere, but my plan. Safe, secure, and

Hey, Bear, we need another trick. Hooray! I love tricks!

I can also show you a trick.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호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싸이라는 인물, 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존 인물,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또한 추억도 떠올려보고 그런 기억을 회상해보니까 좀 더 몰입이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싸이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얼굴만 보고 있어도 참 미소가 지어지는 이 웃음이 나오는 그리고 참 이런 긍정 에너지가 있는 신나는 에너지가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오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과거 완료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를 주제로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유용한 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장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더 넓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First album.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There, he worked hard to record songs. In 2001, he released his first album. It is called Psy from the Psycho World.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Psy made a video for this song. Fans were very excited by the crazy dance moves and clothing they saw in the video.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0: 싸이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소제목은 First Album으로 시작하네요. 싸이의 첫 번째 앨범입니다.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라고 되어 있습니다. After Psy, after 이라는 것은 뭐뭐 한 후에 싸이가 left Berkeley. Left는 원형이 뭐죠? 바로 leave입니다. 그래서 leave라는 것은 떠나다 라는 것이 되겠죠. 또 다른 의미로 뭐뭐를 남기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싸이가 Berkeley 대학교를 떠난 후에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그래서 떠나다, Berkeley 대학교를 떠난 후에 중간에 중퇴를 했다고 지난 강의에서, 예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을 느끼지만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이 두 문장 한번 볼까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났죠? 싸이가 버클리를 떠났다. 1번. 두 번째요.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싸이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라는 거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1번 문장을 한 후에 2번 문장을 한 2번 문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서를 알 수 있냐 하면 한 가지 단어, 한 단어 때문이죠. 그게 바로 저기 앞에 있는 after이라는 단어입니다. 싸이가 버클리를 떠난 후에, 싸이는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이렇게 뭐뭐 한 후에 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대학교를 떠난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돌아온 게 그 다음에 일어났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우리말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말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말도 뭐뭐한 후에. 제가 은연중에 이미 우리말로 다 말씀을 드렸죠. 버클리를 떠난 후에, 뭐뭐하고 난 다음에, 후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표현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영어는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un Reading Grammar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아, 여기에 제목을 제가 공개해 두었습니다. 과거 완료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과거 완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딱 일어날 수도 있긴 있겠죠. 당연히 있긴 있겠죠.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 아 오후 3시에는 무엇을 했는데 오후 5시에는 무언가를 했다. 이렇게 시간의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이 총 두 가지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자유롭게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시고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일상에서 영어 쓰기를 하거나 말하기를 하거나 혹은 글을 접할 때도 아 이게 이거구나 한번 알아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볼까요? 일단 예문, 예시문을 우리말로 먼저 써보았습니다. 탐은 숙제를 했다. 두 번째, 탐은 밖에 나가서 놀았다.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죠. 숙제를 하면서 밖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먼저 숙제를 하면서 나가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숙제를 했다 혹은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놀았다. 이 두 개가 순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숙제를 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반대로 밖에 나가서 놀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할 거를 하고 나가서 놀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순서를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을 1번 문장, 먼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것, 탐은 밖에 나가서 놀았다. 이게 2번 문장, 즉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싸이 글에 나왔던 것처럼 after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제가 쓸 수가 있습니다. After Tom finished all his homework. 탐이 그의 모든 숙제를 끝낸 후에, 저기 제일 앞에 after이라는 표현을 딱 적어줌으로써 뭐뭐한 후에 바로 딱 직설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뭐뭐 하고 난 다음에 He went out to play. 그는 나가서 놀았다. 그는 놀려고 나갔다. 나가서 놀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빨간색 시제를 보면은 둘 다 과거형이죠. 끝냈다. 그리고 아래에는 나갔다. 라는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시제만 보면은 사실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after이라는 것을 Tom finished all his homework. 바로 앞에 딱 적어줌으로써 아, 이것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글 읽는 사람이 바로 알아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방법, 조금 더 영어권 국가에서 많이 쓰기도 하죠. 위에 것도 많이 쓰지만 이 아래의 것도 정말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시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습자들, 저도 과거에 우리나라 학습자, 지금도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요. 매일매일 배우면 연속이죠. 어쨌든, 이 RA 방법도 참 알아놓으면 쓸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로도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놓을 가치가 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Tom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 and he went out to play. 자, 여기 보면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에 있었던 첫 번째 표현에서는 finished, went라고 둘다 과거형을 썼는데, 아래에는 좀 다르죠. 아래에는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 and he went out to play.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had finished가 뭐냐면, 형태로 보자면은 had plus 우리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PP 형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그 had plus pp로 되어 있는데 이 시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뒤에 있는 이 과거 시제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시제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Tom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라는 것은 아, 여기 있는 이 had finished는 무엇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he went out to play. 여기 있는 went보다 먼저 일어난 게 바로 had finished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이 과거 완료, 즉 had finished라는 이 시제, 이 모양이라는 것이죠. 아, 요거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Tom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 이 문장이 이 뒤에 있는 and he went out to play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를 after를 쓰지 않고 단지 저기 있는 had finished만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즉 글을 읽는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우리말로 의미를 파악하자면 탐은 그의 모든 숙제를 끝냈다. 그리고 나서 우리말로 하면 똑같이 들립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그는 밖에 놀기 위해 나갔다. 즉 밖에 나가서 놀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문장은 아 바로 뒤에 나오는 단지 과거 시제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이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완료 시제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제 이름은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요. 형태는 had plus pp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딱히 해석할 만한 적합한 말이 없습니다. 과거 완료만을 위해서 만든 우리말은 없으니까요. 영어에만 존재하는 그 시제인데 일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두 가지라면 그 중에 빨리 일어난 것은 과거 완료로 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은 after, 뭐뭐한 후에라는 것을 그대로 써주는 이런 방식도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인은 버클리를 떠났다. 그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둘다 과거 시제가 쓰여 있죠. 위에 보니까 left가 있고요. 아래에 보니까 moved라는 둘다 과거 시제가 있는데 이렇게 과거 시제가 두 개가 쓰여 있으면은 동시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아, 버클리 대학교를 떠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after를 써주면 훨씬 더 독자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은 어떻게 이제 쓰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4번. Cy had left Berkeley. 아, 그러면 had left를 딱 보시고 아, 이게 뒤에 있는 과거 시제보다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had left를 쓰는구나.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형태, 이 시제를 채택했구나, 선택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Cy had left Berkeley and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위에 있는 게 먼저 일어났고 아래에 있는 게그 다음에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보내주는 신호가 바로 과거 완료와 과거 시제. 이렇게 순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 이제 과거 완료가 뭔지 우리 친구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볼까요? There, 거기에서 he worked hard. 그는 거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To record songs. Record라는 것은 바로 녹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record가 이제 방금 제가 녹음하다라는 의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녹음하다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일 때는 record라고 하고요. 만약에 명사일 때는 record가 됩니다. 기록이 되겠죠. record. 그래서 이렇게 같은 철자 record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어떻냐면 이 품사에 따라서 동사일 때 명사일 때 발음이 다릅니다. 동사일 때는 record 뒤에 강세가 가고요. 그리고 명사일 때는 앞에 record라는 발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In 2001, 2001년에는 he released his first album. 그는 release, release는 방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방출했다. 그의 첫 번째 앨범을 방출했다.
세상에 방출하는 것

0: 것이죠. 세상아 받아라.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release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게 뿌리는 것, 즉 발매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It is called sigh from the psycho world가 되겠죠. 그것은 sigh from the psycho world라고 불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금 싸이에 대한 이첫 번째 앨범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부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First album.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There, he worked hard to record songs. In 2001, he released his first album. It is called Psy from the Psycho Worl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그 앨범의 첫 번째 싱글, first single, single이라는 것은 싱글 앨범을 뜻합니다. 싱글 앨범이라는 것은 노래가 한곡 들어가 있거나 그 한 곡의 노래를 도와주는 노래가 한두 곡더 들어가 있는 그 싱글 앨범, 즉 노래 하나만을 위해서 만든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Bird, 우리말로는 새입니다. 이 노래가 정말 유명했죠. Psy made a video for this song. Psy는 이 노래를 위해서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즉 뮤직비디오가 되겠습니다. Fans were very excited by the crazy dance moves and clothing they saw in the video가 되겠네요. 팬들은 were very excited. 유후! 너무나 신났습니다. 어떤 거, 무엇에 의해서 신났냐면 무엇에 의해서 있었냐면 바로 그 뮤직비디오 안에 있었던 by the crazy dance moves 아주 미친 듯한 아주 이런 화려한 아주 이 일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주 재밌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주 신나는 미친 듯한 그런 댄스 움직임들 그리고 and clothing 옷들에 의해서 매우 신났습니다. 근데 어떤 옷이냐면 they saw in the video 그들이 그 비디오,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옷들이 되겠죠.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그리고 그 노래는 이런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르게 became 되었겠죠. 어떻게 되었냐면 a hit. hit이라는 것은 바로 흥행, 성공, 인기가 되겠죠. 그래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Psy made a video for this song. Fans were very excited by the crazy dance moves and clothing they saw in the video.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Leave. Leave.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Record. Record. There, he worked hard to record songs. Release. Release. In 2001, he released his first album. Single. Single.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Hit. Hit.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 그 첫 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하기와 쓰기 그리고 독해와 문법을 한번 이렇게 땡땡땡 라운드 1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사실 많은 학생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독해와 문법. 즉, 무언가를 읽고 분석하고 그리고 문법 규칙을 알고 또한 여기에서도 어휘도 있을 수 있겠죠. 단어도 많이 외우고요. 이런 과정들은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조금은 생각해야 될 부분, 즉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단지 접하는 게 아니라 독해와 문법, 어휘 이런 것들은 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문법, 주어진 글, 주어진 단어들을 우리가 흡수하고 소화하는 그 과정인데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끄집어내어보는 그 연습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영어는 우리말과 동일하게 언어이기 때문이죠. 사용하면서 어떨 때는 틀려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어려움도 있죠. 아,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말이 막힐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찾아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오류를 범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아, 내가 과거에 아, 그런 표현이 있었지. 아, 이런 문장은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것들. 즉, 학습한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여러 오류와 함께 그 언어를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고 조금 더 유창성, 아, 이렇게 조금 더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용하는 것, 접하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말하기와 쓰기도 꼭좀 챙겨서 하자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은 프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네.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다니 라고 해서 관계 영어 해볼 거예요.
1: 아, 서운했다 지금.
0: 맞습니다. 에이. 아니, 슬기 씨는 네. 누가 슬기 씨가 너무 바쁘니까 아예 안 물어보고 간 게 나아요? 아니면은 부담스럽지만 계속 가자 하는 친구가 나아요?
1: 그날 돼? 어허. 계속 이렇게 저 좀 질척거리는 데가
0: 좋아요. 나요? 알겠습니다.
1: 네, 그게 좋아요.
0: 계속 물어보는 게 좋군요.
1: 계속 물어봐줘요.
0: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서 섭섭한 시츄에이션 구성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 이거는 딱 봐도 원망하고,
1: 네.
0: 에, 그런 느낌 아닌가요? 실망한 느낌?
1: 그죠, 그죠, 그죠.
0: 그래서 감정을 실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장 구성을 할지
1: 이야.
0: 기대가 됩니다.
1: 영어를 문장으로 구사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감정까지 실어서
0: Of
1: 연기를 해야
0: course.
1: 되는 게,
0: 할수 있어.
1: 에브리데이 숙제예요.
0: Everyday 숙제.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아이, 근데 이게, 그쵸. 한 번, 두 번이어야지. 계속 물어보는 사람도 짜증날 수 있어요.
1: 지쳐요,
0: 예,
1: 지쳐요.
0: 맞아요. 자,
1: 맞습니다.
0: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좋습니다.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서 섭섭한 마음을 영어로 얘기해 볼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와, 어떻게,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갈 수가 있어?